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2: 미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고연봉이 보장된 승진이나 이직 제안을 거절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커리어 플랫폼 킹레주메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회사 때문에 정신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39%는 정신건강 문제로 실제 퇴사를 경험했고 70%는 정신건강 관련 복지 혜택이 없다면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일자리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잡드로핑으로 불리며 더 높은 직급과 연봉보다 압박과 책임이 적은 역할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흐름을 뜻합니다. 킹레주메의 페터 두리스 최고 경영자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고압적인 업무 환경이 번아웃을 유발하면서 자녀 양육이나 가족 돌봄을 위해 커리어 방향을 조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승진 포기가 아니라 직장인들이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정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합니다. 과거에는 더 높은 직급과 더 많은 연봉이 커리어 성공의 대표 지표였지만 최근에는 정신건강과 시간 주도권 그리고 삶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따지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번아웃과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시하는 직장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3: 미국 국무부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 휴전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양측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히며 중동 평화 협상에 난관이 생겼습니다. 합의안은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친이란 무장 조직 헤즈볼라의 완전한 철수와 레바논 정부군의 독점 통제를 골자로 합니다. 헤즈볼라 수장 나임 카셈 사무총장은 4일 자체 방송을 통해 이 합의안은 항복과 패배를 의미하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카셈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점령군이 완전히 철수하지 않는 한 저항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은 북부 국경 주민 보호를 위해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레바논 영토의 약 20%를 장악한 상태이며 이날도 헤즈볼라 시설을 타격하고 리타니강 북쪽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과의 평화 협상 조건으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휴전을 요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공언했지만 이란이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한 레바논 휴전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종전 협상의 성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미국 중재로 이루어진 휴전 합의안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 나임 카셈 사무총장은 4일 자체 방송을 통해 헤즈볼라 무장대원의 레바논 남부 철수 요구는 항복과 패배를 의미하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카셈 사무총장은 미국의 이번 발표가 레바논 국민을 노예화하기 위한 로드맵이라며 점령이 지속되는 한 저항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점령군의 완전한 철수만이 관심사이며 점령 상황에서 저항 중단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전날 미국 중재로 휴전에 전격 합의했으며 리타니강 이남에서 헤즈볼라의 완전한 철수와 레바논 정부군의 독점 통제 구역 조성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레바논 정부군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헤즈볼라가 합의를 거부하면서 평화 정착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번 휴전 이행안이 포괄적 휴전을 이룰 마지막 기회라며 긍정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각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의 교전은 지난 3월 헤즈볼라가 이란 편에서 참전하면서 시작됐으며 현재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광범위한 지역을 장악한 채 작전구역을 북쪽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하원의 이란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통과를 비애국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하원이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4명의 찬성으로 자신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막판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트럼프 혐오 증후군에 사로잡혀 자신의 승리보다 미국의 실패를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4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갈구하는 자들이라며 스스로 부끄러워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하원은 전날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세 차례 부결됐다가 이번에 공화당에서 4명이 이탈하면서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막판에 자신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의안 통과로 강성 지층의 분노를 공화당 이탈표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4: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5: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4: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달러 99센트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세계 최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오늘 오후 한국을 찾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황 대표가 오후 일식기에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의 방한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황 대표는 공항을 떠난 뒤 서울 시내에서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인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합니다. 회동 장소는 당초 성수동이 거론됐으나 안전 문제와 공항 거리를 고려해 홍대 입구나 을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인공지능 반도체와 로봇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논의가 확대되는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황 대표는 방한 기간 주요 기업인과 스타트업들을 만나 반도체와 인공지능 로보틱스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이번 방안을 계기로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네이버 등 국내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회원가입 협상을 본격 재개합니다. 2년간 중단됐던 두 나라의 유럽연합 가입 절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키프로스 유럽연합 의장국은 법치주의와 사법개혁 등 핵심 제도를 다루는 첫 협상 단계가 이달 15일 룩셈부르크 장관회의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멈춰있던 이유는 헝가리의 거부권 때문이었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오르반 빅토르 전 총리가 16년 만에 실권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신임 머저르 페테르 총리는 친유럽 연합 성향으로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계 소수민족 권리 문제를 해결했고 이로써 협상 재개의 길이 열렸습니다. 유럽연합 가입 협상은 수십 가지 조건을 여섯 분야로 나눠 통상 수년에 걸쳐 진행되며 협상이 진전돼도 가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2027년 1월 정회원 가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독일 등 주요국들은 형평성 문제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유럽연합 가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환영했습니다. 가주아원 67 지구선거에서 공화당 파울로 모랄레스 전 사이프레스 시장이 예비선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일 오전 기준 모랄레스 후보는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를 합쳐 총 19,355표를 얻었습니다. 2위는 민주당 마크 플리도 전 세리토스 시장으로만 3,959표를 기록했고 민주당 아다 브리세뇨 유나이트 히어로컬 11 공동의장이만 887표로 3위에 올랐습니다.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모랄레스와 플리도가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역구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결선에서는 플리도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마자 6명 중 4명이 민주당인 점도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친한파로 알려진 샤론 퀵실바 의원이 임기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치러지는 것입니다. 67지구는 부에나팍, 플러턴, 사이프레스, 세리토스 등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한국의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외신들이 여당의 압승과 서울시장 패배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세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공지능 칩 수출 호조와 주식시장 상승세가 여당 승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대통령의 국정지율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국민투표로 여겨졌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민주당의 승리가 이 대통령의 높은 인기도를 상징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서울시장직을 야당인 국민의힘에 내준 것은 승리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로이터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상징적인 타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AFP통신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유권자들의 여당 권력 견제 심리로 해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주택 부족 문제가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외신은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일부 유권자가 몇 시간 동안 기다리거나 투표하지 못한 채 떠나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3: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4: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3: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4: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2, 3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3: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4: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4: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스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3: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4: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 이상 구매 시 김스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3: 화장품 구입도 김스전기에서. 김스전기로 오세요.
5: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6: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7: 쿠바에서 오는 6일부터 비자와 마스터카드 사용이 전면 중단됩니다. 쿠바 중앙은행은 쿠바 내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하던 외국은행들이 쿠바 금융회사 핀시맥스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핀시맥스는 쿠바 군산복합체 가해사의 자회사로 미국 제재 대상에 올라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가해사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조치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쿠바 철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대형 해운사들이 쿠바행 화물 예약을 중단했고 캐나다 광물회사도 철수했습니다. 최근에는 멜리아와 이베로스타 등 글로벌 호텔 체인도 쿠바 사업을 접었습니다. 가해사가 쿠바 경제의 최대 70%를 통제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의 철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수감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파면됐던 판사가 2년 반 만에 복직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추부주 고등사법재판소는 4일 마리엘 수아레스 전 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을 무효화하고 즉각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수아레스는 2021년 말 자신이 종신형 판결에 참여했던 수감자 크리스티안 부스토스를 교도소에서 두 차례 면회했습니다. 교도소 폐쇄회로 영상에는 두 사람이 입맞춤하고 포옹하며 함께 사진을 찍고 마테차와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탄핵재판소는 수감자 접촉 자체보다는 수아레스가 재판 불참을 위해 허위 사유를 제출하고 법원에 알리지 않고 관할 지역을 벗어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고등사법재판소는 탄핵 절차를 주도한 대법관이 조사 단계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뒤 재판장을 맡아 파면을 결정한 것은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파면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수아레스의 행위가 적절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탄핵 절차의 적법성 문제만 인정한 것이라고 법원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강화 발언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공약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4일 전 국가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핵능력 고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이후에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소통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 속에서도 미국은 외교적 해결이라는 두 가지 접근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발표한 5월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정보업무체 ADP가 집계한 5월 민간기업무 고용은 전월보다 12만 2천 명 늘었고 서비스 업무 구매관리자 지수도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해운과 포장 및 식료품과 비료 등 전방위로 가격 상승을 확산시켜 소비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서비스 기업 무이들이 지불한 가격 지수는 약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으며 카드 연체율 상승과 소비 감소로 연준 내 금리 인상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9: 하지만 고유가가 해운과 포장, 식료품, 비료 등 전방위로 가격 상승을 확산시켜 물가 관리에선 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0: 미국 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주택건설업체인 테일러 모리슨 홈.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의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 주택시장이 바닥을 치고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이 회사를 68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5월 경기동향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증가했다며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5월 구매관리자 지수는 4월에 53.6에서 54.5로 올라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고용정보업체인 ADP가 조사한 5월 민간기업 고용도 전월보다 12만 2천 명 늘었고 연준 역시 고용이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경기와 고용은 합격점을 받은 셈입니다.
11: No fire, no hire on policy. That labor force is still steady. You're having fewer people quitting their jobs, and you are seeing more jobs become available.
10: 하지만 물가 관리 점수는 낙제점입니다. 연준은 전쟁발 고유가가 해운과 포장, 식료품, 비료 등 전방위로 가격 상승을 확산시켜 계층별, 지역별 소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서비스 기업들이 지불한 가격 지수는 거의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카드 사용량과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쇼핑은 감소함에 따라 연준 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와 연준의 물가 관리 기조 간의 힘겨루기는 이제 2라운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2: 미주 한인사회 대표방송 라디오 서울이 직접 기획한 콘서트, 데뷔 40여 년의 국민 가수와 교포들의 특별한 만남, 미주 한인사회 대표 한국어 방송 라디오 서울 AM 1652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서른도시입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서른도시는 1983년 데뷔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가수입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교포 여러분께 서른도시의 노래는 음악을 넘어 고향의 냄새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레전드 트로트 가수입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초월해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이름이 바로 서른도시입니다. 서른도시는 자신의 전체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3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민요 트로트, 댄스 트로트, 현대 트로트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으며 현재도 한국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라이브 가창력과 넘치는 무대 에너지로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는 그의 무대를 이번에 미주교포 여러분 앞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간 진행되며 서른도시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는 물론이고 동창회, 친목회, 골프 모임, 그리고 개모임까지 단체 관람하여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티켓 예매 및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radioseoul1290.com 혹은 3239-217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부담되거나 거리가 다소 멀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2 교포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 특별한 무대, 소중한 분들과 함께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오늘 오후 전세기 편으로 서울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11월 방한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저녁에 서울 시내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찬을 갖습니다. 회동 장소는 홍대 입구나 을지로의 삼겹살 음식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강남 삼성동 치킨집 만찬이 깐부회동으로 화제를 모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중적인 장소가 선택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고대역폭 메모리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로봇 등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고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엔비디아와 30억 달러 규모 인공지능 기술센터 설립 협약을 맺었습니다. LG전자는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추론 모델을 기반으로 자체 피지컬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주말에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베어스 홈경기에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향해 시구할 예정입니다.
2: 오늘 오후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호바트대로와 마틴 루터킹 주니어대로 교차로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하면서 경찰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LAPD 사우스웨스트 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출동했고 헬리콥터가 상공을 선회하며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짧은 추격 끝에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구금된 상태입니다. 현장 경찰은 추가 병력 지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간 시간대 주요 교차로에서 발생해 일대 교통에 일시적인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통해 1조 7,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페이스X가 공모 희망가 등 관련 정보가 담긴 신고서를 조만간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주당 공모가를 135불로 고정할 계획인데 투자 설명회와 수요 예측에 앞서 공모가를 고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공개를 앞둔 기업은 공모 희망가 범위를 먼저 제시하고 투자 수요에 따라 최종 공모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전체 지분 중 4.3%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각해 7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스페이스X는 오는 12일 나스닥 시장에서 종목 코드 SPCX로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계획대로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미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주 후반부터 뉴욕에서 기관 투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투자 모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낙상은 시니어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과소평가되는 건강 문제입니다. 고령자에게 낙상은 손목골절 척추, 압박골절 고관절 골절 머리 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입원과 수술 그리고 장기 요양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뼈는 약해지고 근육은 줄어들고 반응 속도는 느려지는데 여기에 수면제, 혈압약, 이뇨제, 전립선약, 진통제 등이 더해지면 균형을 잃을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낙상이 무서운 이유는 사고 자체보다 그 이후의 변화 때문입니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과 재활이 필요하고 회복 과정에서 근력이 더 떨어지며 활동량이 줄면 다시 넘어질 위험이 증가합니다. 낙상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체 근력 균형감각 보행 안정성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벽이나 의자를 잡고 뒤꿈치 들기 한 발 서기 천이 걷기 태극권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의자의 사이도 양경 정리도 양만큼 중요한데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에는 침대 옆 조명, 복도 조명, 욕실 조명을 쉽게 켤 수 있어야 하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가 필요합니다. 의자에도 양경을 두려워해 활동을 줄이면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들고 실제 낙상 위험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자의 침대에서 천이 일어나기 밤길에 조명 켜기, 욕실 손잡이 설치하기 헐렁한 슬리퍼 바꾸기 수면제와 혈압약 점검하기 균형 운동과 하체 근력 운동 하기 같은 기본적인 조치들이 낙상 위험을 실제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0: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0: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4: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0: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5: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6: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 결선 진출에 실패한 진보 성향의 니티아 라만 시의원이 패배 원인을 외부 정치 세력 탓으로 돌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라만 후보는 개표가 진행되며 결선 가능성이 낮아지자 지지자들 앞에서 강력한 기득권 세력과 MAGA 정치기계가 전국에서 자금과 우파 언론을 동원해 LA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증오와 공포 그리고 잔인함을 LA에 주입하려는 시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외부 개입이 아닌 LA 시민들의 현실적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치 예측 시장 칼시에 따르면 라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5월 초 50%를 넘었으나 시장 후보 TV 토론회 직후 급락했습니다. 반면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공화당 성향의 스펜서 프렛 후보는 홈리스 문제와 공공안전 그리고 도시관리 실패를 집중 공격하며 존재감을 키웠고 현직 캐런 베스 시장과 함께 11월 결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라만 후보는 노숙자 캠프를 학교 주변 500피트 이내에서 금지하는 정책에 반대해왔으며 불법 이민 단속 강화에도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LA 시민들 사이에서 홈리스 문제와 치안 악화 생활비 상승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이러한 진보 정책이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선거는 LA 시민들이 이념보다 삶의 질과 도시 운영 능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개표가 선거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투표수는 약 650만 표로 전체 등록 유권자 2,300만 명 가운데 상당수의 투표용지가 아직 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지사 선거를 비롯한 주요 공직선거의 최종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개표 결과를 보면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가 28%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민주당 자비에르 베세라 후보가 25%, 민주당 톰 스타이어 후보가 20%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톱2 예비선거 제도에 따라 정당에 관계없이 득표율 상위 2명만 오는 11월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멜로 칼리지의 정치학 교수 멜리사 마이컬스는 현재로서는 힐튼 후보와 베세라 후보가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서도 남은 표가 모두 개표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지사 선거와 보험국장 선거 역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보험국장은 각종 보험료 인상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어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주법에 따르면 각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오는 7월 3일까지 모든 투표용지 개표를 마쳐야 하며 최종 선거 결과는 7월 10일까지 공식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7: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의 한 상가 밀집 지역에서 어젯밤 늦게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를 포함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이미 여러 피해자가 거리와 인근 주차장에 쓰러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일부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목격자들은 사건 직전 인근 골목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차량 여러 대가 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갱단 연관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용의 차량과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최근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치안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보 전화와 CCTV 영상 확보를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TLA 오보도였습니다.
6: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노숙인 긴급쉼터 확충 예산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예산으로 기존 모텔과 빈 상가를 리모델링해 단기 거주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감독위원들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폭염과 범죄에 더욱 취약하다며 장기 주거 지원과 함께 단기 보호 시설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에는 정신건강 상담 인력 확충과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포함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인근 지역 치안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카운티는 커뮤니티 안전 대책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노숙인 수는 지난 2년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노숙인 증가세를 되돌리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쉼터 운영은 올해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8: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7: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LA 메트로 전동차와 정류장에서 승객을 향한 폭행과 소란 사건이 최근 몇 달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메트로는 승객 안전 우려가 커지자 별도 예산을 투입해 전동차와 주요 역에 보안 인력과 전담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CCTV 확대 설치와 비상 호출 버튼 정비도 새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불안감이 크다며 메트로가 더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트로는 신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폭력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회복하려면 승객들이 실제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합니다. 팬데믹 이후 메트로 이용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안전 문제는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KTLA 5호 보도입니다.
6: LA 지역에서 SNS와 메신저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나 해외 투자 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도용해 긴급 송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쓰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비자보호국은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직접 전화나 대면으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빨리 결정하라고 압박하거나

0: 시민이 오후 12시 27분 9일에 신고했고 LA경찰국 센트럴 지구대가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질서 유지와 교통통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시위대에 대한 체포나 강제해산 조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지 지켜보며 대기했습니다. 다운타운 일대 교통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위 종료 후 현장을 정리하고 철수했습니다.
1: 로스앤젤레스 중심부 한인타운 주택가에서 야간 강도 침입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며칠 사이 여러 건의 주택 침입 신고가 접수됐으며 용의자는 주로 늦은 밤 골목길을 통해 접근한 뒤 창문이나 뒷문을 강제로 열고 집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까지 심각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현금과 귀중품 도난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의 현관 카메라에는 후드티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인물이 현관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특정 패턴이 있는 연쇄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야간 시간대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집 주변 조명을 밝게 유지하며 의심스러운 인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LA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바쁜 하루, 낯선 도시,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3: 이민 생활의 웃음과 고민,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LA의 오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2: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3: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올여름 가장 뜨거운 축구 경기를 집에서 편안하게 시청하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진짜 짜릿한 순간은 수천 명의 축구 팬들과 함께 초대형 스크린 앞에서 열광하는 순간이죠.
3: 골이 터질 때마다 울려 퍼지는 함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과 함께하는 역사적인 결승전의 감동.
2: 올여름 최고의 축구 축제를 시원한 드링크 스페셜과 함께 즐겨보세요. 7월 19일 하라즈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가 디 이벤트 센터에서 피파 월드컵 결승전 라이브 상영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3: 올여름 단 한 번, 가장 뜨거운 경기와 가장 뜨거운 응원의 현장.
4: Fun is boring. Choose fun.
2: 지금 바로 하라스 리조트 소칼에서 월드컵 결승전 관람 파티 티켓을 예약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herasocal.com/espanol.
3: 하라스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 올여름 최고의 월드컵 결승전은 바로 이곳에서 함께합니다.
5: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의 회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하메네이를 꼭 만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만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합의가 이뤄진다면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메네이가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자신이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제안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의를 갖춰 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으로 모즈타바의 부친과 아내 자녀가 사망해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모즈타바는 어떤 분야에서는 상당한 전문가이고 실제로 좋은 평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도 모즈타바나 이란 측 누군가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를 만나고 싶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 개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창업무자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오늘 오후 한국을 찾았습니다. 황 CEO는 타이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 일정으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0: 방한 첫 일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강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서울 시내 삼겹살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는 일요일에는 잠실 프로야구 두산 홈 경기에서 등번호 93번을 달고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르며 7일과 8일에는 NC소프트 크래프톤 등 게임 업무계와 한국 내 로봇 인공지능 스타트 업무과의 개별 면담도 이어갑니다. YTN 보도입니다.
1: 황 CEO는 재계 총수들과의 삼겹살 만찬 회동을 시작으로 개별 기업들과의 면담, 잠실 야구장 시구까지 광폭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시가총액 세계 1위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 CEO가 오늘 오후 1시쯤 한국을 찾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 일정 등으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 CEO 서밋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뒤 반년여 만입니다. 당시 황 CEO는 인공지능 칩 26만 장 공급 등 선물 보따리와 함께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깐부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한 첫 일정은 서울 시내 삼겹살집 만찬으로 시작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강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하고 깐부 회동의 일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의 대부가 야구공을 던지는 장면도 이번 방한 기간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잠실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두산 홈경기에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옵니다. 야구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황 CEO는 엔비디아 창립 연도를 의미하는 등번호 93번을 달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두산의 창립 연도 1896년을 뜻하는 등번호 96번을 달고 시타자로 나섭니다. 두산과의 피지컬 AI 협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인에게 더 친숙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제조 역량과 AI 기술에 놀라움을 표했던 황 CEO는 주요 기업들과의 만남도 이어갑니다. 오는 7일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와 개별 면담을 비롯해 크래프톤 등 게임업계와 협력 기반을 다지고 8일에는 국가대표 AI 후보군인 업스테이지를 포함해 국내 우수 로봇 AI 스타트업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사옥을 찾아 개별 만남도 이어갑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기반을 더 공고히 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황 CEO가 직접 요청했던 한국 학생들과의 소통의 자리로 서울대 AI 연구원과 로보틱스 연구소 방문 일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어제 당선 선언 직후 서울시청으로 복귀해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막판 대역전에 성공한 뒤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당선인은 철근이 누락된 구간의 보강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면 예정대로 8월 중순 개통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안전 이상 여부터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당선으로 오세훈 당선인은 사상 최초 서울시장 5선 기록을 세웠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양일혁 기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막판 대역전극에 성공한 오세훈 당선인. 캠프에서 당선 선언 뒤 곧바로 서울시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현업으로 복귀한 만큼 밀렸던 일처리에 방점을 뒀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5: 원래 계획했던 대로 8월 중순 개통이 가능할지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일은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오 시장은 철근이 누락된 곳에 보강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면 예정대로 개통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몸을 바쳐 일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5: 다시 한번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정말 둥골세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 사상 첫 서울시장 5선 타이틀을 거머쥐기까지 오 당선인이 지나온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수도권 선거는 필패라며 후보 등록 카드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압박하는 승부수를 띄웠고 결국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대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오세훈 당선인은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단숨에 대선 유력 주자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3: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6: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3: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6: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3: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0: H마트 헬로우 제주 제주도 특판점
1: 제주 광어 어묵 성게 전복 미역국 한라봉차 목장 우유샌드 감귤 파이 감귤 드립커피 유기농 감귤 주스까지
0: 청정 제주가 품은 다채로운 상품들을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6월 5일부터 18일까지 만나보세요.
1: 얼바인 노스파크 다이아몬드 부에나팍 LAK타운 토렌스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4: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3: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4: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3: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5: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8: 네, 우리 한의원 환자들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한의원에는 숙취를 해소하는 그런 한약은 없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입니다. 술 드신 후에 숙취 해소 음료가 독이 될까요? 아니면 득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숙취, 술에 취한 그러한 나쁜 기분, 숙취라는 단어가 사실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단어라는 얘기인데, 옛날에는요, 주독에 걸렸다, 주상에 걸렸다, 아니면 주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독이란 술의 독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상이란 술을 과음하게 마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요, 주병, 즉 술병이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숙취나 명종, 즉 완전히 취한 이 단어에는 또 숙취에는 여러 증상이 있죠. 바로 소화기 증상이 많은데 이 숙취 소화기 증상에는 이 평이산을 가감한 대금 음자라는 처방이 참 잘 듣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숙취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처방이 더 좋습니다. 갈근, 즉 치기며 갈화, 치꽃, 또 소두와 팥꽃 같은 그러한 재료로 사용한 갈화해종탕이 있습니다.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알코올 분해를 촉진시키고 간 기능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알코올성 간질환에 아주 탁월한 처방입니다. 여러분, 술을 드시다가 취했을 때 한 알만 드시면 술이 확 깬다는 만배 불치단도 있습니다. 또 한 알을 드시면 술 10잔과 맞먹는다 해서 신선 불치단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효과의 진위업을 떠나서 숙취를 미연에 방지하는 처방이 없었을 때 술을 드시기 전이나 술과 함께 바로 복용하는 그러한 신선 불치단이나 만배 불치단도 한번 같이 복용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인데, 자, 요즘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숙취 해소 음료 뭐가 있죠? 헛개나무며 또 아프가르긴슨, 그리고 최근에는 울금 재료로 한 그러한 약도 나오고 모두 간 기능을 개선한다는 재료인데, 이러한 재료들은요,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신속하게 빠르게 분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역시 술을 드시기 전에 드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헛개나무 아래에서 술을 담그면 술이 물처럼 된다라는 그러한 전설 때문에 유명해진 헛개나무. 헛개나무 역시 이 많이 섭취하면 독성 간염이나 오히려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장국. 해장국은 장을 풀어준다는 의미의 술 깨는 국, 해장탕인데, 술국이란 이 해장의 의미, 특히 이 소화기에 아주 그런 탁월한 음식이라고 알고 있지만, 역시 우리 숙취에는 뭐니 뭐니 해도 콧국과 깃국이 만나는 백해열자리 참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등 뒤에 있는 소화오방등도 숙취에 아주 잘 듣습니다.
9: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6.3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당의 대체적인 승리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정권 안정론이 민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코스피 5천 달성 공약을 채 1년도 되기 전에 이걸 넘어서고요. 이미 코스피가 8천 선까지 개막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민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요. 8천 피시대 개막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윤원태 SK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 부서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3: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서울시장 개표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혹시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면은 잠깐 끊고 갈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증시 정책 쪽에는 더 힘이 많이 실리게 될 것 같아요.
4: 글쎄요. 뭐 이 선거와 주식시장 관계를 좀 놓고 보면 저는 뭐 그렇게 연관성이 높겠느냐 이 부분을 좀 볼 것 같아요. 만약 민주당이 뭐 압승을 네.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3: 그렇죠.
4: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국회의석이 몇 석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힘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뭐 이건 어차피 지방선거잖아요.
3: 그렇죠.
4: 저는 네. 지방선거를 이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작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 뭐 상법 개정, 세법 개정 때문에 2,800선에서부터 이제 시동을 걸어서 한 3,4천까지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 뒤로 올라온 건 결국 AI와 관련된 모멘텀, 반도체 모멘텀들이 끌고 왔잖아요. 이 모멘텀은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선거랑 상관없는 모멘텀이고
3: 네.
4: 또 내일 또 빅 이벤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3: 그렇죠.
4: 예, 뭐 엔비디아 젠슨왕 CEO께서 또 방한하니까 그런 어떤 이벤트에 따른 어떤 증시의 변동성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오늘 이제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3: 네.
4: 뭐 일부 주요 지역에서 여당이 참패해서 또 밀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런 뭐 얘기도 SNS상에 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네. 어떻게 보면 그냥 호사가들께서 하시는 이야기지.
3: 지금 그냥 쉬어갈 타이밍에 쉬는
4: 그렇죠.
3: 거죠. 뭐.
4: 시장은 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요일부터 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명확히 네.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렇다고 해서 선거 다음 날인데 선거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선거 쪽으로 이야기를 꺼내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제 1년이 됐다는 점이 아닐까 싶고요.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비웃었어요. 그렇죠.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데 지금 그걸 넘어서 8천까지 왔거든요. 네.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뭐로 봐야 됩니까?
6: 우선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네. 첫 외부 공식 일정이 제가 기억나는 게 거래소 방문이었습니다.
3: 맞아요. 맞아요. 예, 예.
6: 제가 그때 우연히 거길 지나다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아 정말 이 증시의 힘을 보태려는 의지가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파죽지세로 5천을 뚫고 이제 8천까지 온 상황인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법 개정안 충분한 역할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나 뭐 처음 시작할 때가 이제 2,600포인트 정도에서
3: 그렇죠.
6: 시작을
3: 예.
6: 했다가 상법 개정안 발의하고 탄력을 받으면서 9월에 한 3,400포인트까지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정부의 의지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3: 네.
6: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AI 사이클이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탄력적으로 삼전 닉스가 주가의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크게 큰 동력 첫 번째 물꼬를 튼 거는 상법 개정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3: 네.
6: 두 번째는 AI의 탄력을 받으면서 지금 시장까지 만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1년 동안 코스피가 2698에서 8476까지 상승률이 200%가 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들 그 상법 개정이 미친 영향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4: 글쎄요. 그걸 뭐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런 비교는
3: 못하죠.
4: 아니야 이런 비교는 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언론에서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 그 나왔잖아요. 손흥민 빼고 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4,100포인트다라고
3: 네.
4: 이제 헤드라인에 나왔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4,100이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했을 때가 뭐 3천이라고 치겠습니다. 뭐 2,600이냐 2,800 3천인데 1,000포인트가 더 올랐잖아요.
3: 네네.
4: 근데 삼성자동차 빼고 나면 상장사들의 이익이 작년 대비 올해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3: 아, 네네.
4: 그러고 나면 오히려 그 효과에 따른 것이 한 1,000포인트는 올린 거 아니겠나.
3: 그렇게 되네요. 네,
4: 그 논리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도 다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면 그 수치를 계산하기 모호하겠습니다만 그뭐 저는 그렇게 한번 좀 계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렇게 말씀을 들어오면은 일정 부분 상법 개정 같은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고 그게 일정 부분이 있다면은 그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역시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주가도 실적도 엄청나게 변화를 많이 했죠.
6: 네 맞습니다. 우선은 삼정 리스로 대표되는 그두개 네. 탑2의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작년 초에 합쳐서 전체 코스피장에서 25% 정도 차지했거든요. 근데 지금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가총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이익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 네네.
6: 작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90조 정도였었는데 올해 지금 시장 전망치가 600조까지 거의 5배가 넘게 지금 네. 전망을 하고 있고 작년 코스피 시장 전체 영업이익이 280조였거든요.
3: 그거 한 회사가 그걸 넘네요. 그렇죠?
6: 한 회사가 네. 그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버리다 예. 보니까 시장에 차지하는 우선 역량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 또는 투자자들이 보는 기대감도 커지고 문제는 내년에 더 커집니다. 올해 네. 지금 600조 정도 보고 있고요. 내년에 합산 800조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은 있는데
3: 네네.
6: 충분히 현실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기대감이 지금 개인들마저도 이제 예금에 쌈짓돈을 꺼내서 주식으로 넘어오는 네.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 조금 전에 개인들이 이제 주식 쪽으로 머니무브를 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 같으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몰려들면 끝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활약 예전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들이 몰렸을 때가 이제 끝물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금의 한계라든지 더 이상 네네네. 이제 사줄 사람이 없었을 때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오는 변동성을 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그 우리 소위 동학개미 운동 때보다 두 배 이상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또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꾸 샀다 팔았다라면서 물려들인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통해서 이익을 또 어마무시하게 또 내고 있는 상황이고
3: 네네.
4: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자금들이 또 다른 데로 퍼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직 진짜 우리가 손흥민 빼고 나면 4,100이니까 이걸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때 그때와는 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달려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결국 그 고객이탁 저기 신용장고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데
3: 그렇죠.
4: 그분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했을 때도 인도 증시하고 일본 증시가 올라갈 때 결국 개인 투자자 자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그때 뭐 성민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3: 예.
4: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 증시가 한 차례 레벨업되고 또 더군다나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자금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꾸준히 자금이 정립식으로 들어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상황들이 증시 체력이 확실히 과거 관행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끝물이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패턴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전과는 달라진 점이 있는데 예전과 또 달라졌다는 점이라면은 지금까지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어마무시한 매도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6: 우선 외국인들이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건 아닙니다.
3: 네.
6: 분명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리 보게 되면 우선 가장 탑 티어 섹터는 반도체 업종. 미국의 지금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 삼전딕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비중 때문에 기계적인 매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초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90조 이상 팔고 있습니다.
3: 네.
6: 예, 과거의 코스피 체력이었다면 90조 팔았으면 난리
3: 뭐, 마당창했겠죠.
6: 그런데 네. 네. 지금 이 외국인 매물을 다 받아주고 있는 게 개인이거든요. 개인들의 자금이 과연 얼만큼 남아있을까 저도 궁금한데
3: 네.
6: 지금 우선 화수분처럼 이 개인들 외국인들의 매물을 다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도 과거와 다른 또 다른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시중은행들의 예금 잔고를 보면 아직도 예금 잔고가 한 700조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네. 그중에 기업을 빼더라도 개인의 잔고가 한 300조 정도는 추정이 됩니다. 그 자금들이 뭐 전부 다 증시로 넘어오지는 않겠지만 대기하고 있는 대기 매수세까지 감안한다라면 외국인들이 앞으로도 저는 계속 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기계적인 매도는 지금 이미 그 시가총액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작년 초에 한국이 10위였는데 지금 6위까지 올랐다고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3: 그렇죠.
6: 그러면은 과거에 보통 이제 이런 리밸런싱은 연말 연초에 또는 분기말마다 하게 되는데 분기말로 보면 지금 6월 말이기 때문에 지난번 분기 기준으로 외국인들 비중은 챙기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번 달에 네네. 팔아야 됩니다.
3: 네.
6: 그리고 다시 리밸런싱이 되면 다음 달에 살 수 있어서 이번 달에도 계속 매도가 나올 거고요.
3: 팔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
6: 맞습니다.
3: 예, 예.
6: 비중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 비중 10%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비중이 15% 20%가 돼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연초 대비해서 90조를 팔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시가총액 안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대형주 주도주 위주로 사다 보니까 오르는 거 위주만 삼성전자 그렇죠, 그렇죠. 닉스 비중이 예.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파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팔지만 개인은 그걸 받아주고 있고
3: 네.
6: 개인은 또 계속 수익이 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이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6월 말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더 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개인들이 이거를 언제까지 받아주느냐 이게 이제 코스피의 상승 모멘텀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불안감 또는 기대감 같이 공존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 자 오늘도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얼마까지 받아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거 빚내가지고 외국인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조금 들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4: 그렇죠. 고객의 탁금 대비 우리가 이제 빚을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신용 잔고를 이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3: 예.
4: 물론 이제 개인분들이 뭐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신용 대출을 은행권에서 받아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얼마가 증시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아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특별히 걱정을 저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DC형에서 예. ETF를 통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무조건 옆에서 누가 돈을 벌었대니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땡겨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동학개미 운동 때 한번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3: 네. 예, 그때 다 물렸었죠. 그리고.
4: 다 물렸었고 그게 92년도 9월 달에 정말 반대회에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고통의 시간을 좀 보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보니 역시 조급하게 빚을 내서 투자해보니 결과가 좋지 않더라. 그리고 또 요즘 젊은 분들이 또 연금에 대해서 ETF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세요.
3: 얼마 전에 서점 갔는데 네. 젊은 친구들이 ETF책 앞에서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4: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투자가 무엇이냐 간접 상품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훌륭한 대안이 ETF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순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ETF 종목도 많고 시장도 커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뭐 제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퇴직금은 그냥 손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할 돈이 없다. 젊은 뭐 30, 40 세대들이 투자할 돈이 없다라고 했는데 옆에서 그 퇴직연금 DC형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모은 친구들이 노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 이제 소위 말해서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공부를 해봐야지. 제대로 공부하자. ETF 공부하자. 퇴직연금 공부하자. 요즘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노후와 관련된 책이 1등이에요. 제가 아는 두 분이 있는데 그분이 팔리는 책이 뭐 한 20만 권인가요? 올해 내만 팔린 게 예. 예, 이 정도 팔린 거니까 이거는 뭐 서점가에서 놀랄 정도니까 그런 것 자금들이 어쨌든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3: 네네.
4: 그런 것들이 우리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와는 성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3: 알겠습니다. 책을 보셔서 그쪽에서 지식을 얻는 것도 좋은데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언제나 이런 지식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년 동안 상승률이 1000%를 넘은 종목이 11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황제주, 소위 말하는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가 11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도 있을까요?
6: 우선은 그 황제주들을 분석해보면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3: 뭡니까?
6: AI 관련주.
3: 아.
6: 또는 그 AI 관련주 안에서 쇼티지.
3: 예.
6: 어떤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기업들.
3: 뭐 전력, 반도체 이런
6: 그렇죠.
3: 것들입니까?
6: 맞습니다. 예.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광통신 관련. 네. 시총은 요만한데 수요가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1000% 2000% 이런 수익을 나는 기업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다 겪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AI 이 투자 사이클 안에 들어온 업종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내일 오늘 방문하고 내일 이제 젠슨 형이 만날 텐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LG그룹 쭉 자체가 그동안 너무 고요했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방문으로 주가가 예. 이렇게 뛰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 AI 관련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 또는 그동안 우리가 봤던 반도체 그다음 전력기기 그다음 뭐 광통신 그다음에 뭐가 될까 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LG전자를 저는 불씨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보면 그런 이제 그 급등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AI 관련주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알겠습니다. LG 그룹주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일 상한가도 보여주고 그러더니 요 이 한 이틀 정도는 또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LG전자가 한 1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들은 잠시 뒤에 2부에서 젠슨왕 CEO와 관련된 이슈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트앤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 소장, SK증권의 윤원태 부서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습이 가능할 것인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4: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지 이제 시간의 문제고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다라고 얘기하면 당장 6월 7월 달에 가니까 지금 질러 뭐 이런 기대하시는 청취자들이 계실까 봐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일단 저는 올 연말쯤에 만스피가 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3: 자, 앞서서 나눴던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차영주 소장님께서는 만스피 가능은 한데 당장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6: 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예. 만스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레포트들 보면 거의 다 만을 올해 연말 목표 또는 전망치를 제시하고 네. 있고요. 논리도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한국 예전에 PER 보면 PER 10배였는데 지금 8.5배다.
3: 아직도 과거, 싸다.
6: 네, 아직도 네. 싸다. 선행 영업이익 대비하면 여전히 싸기 때문에 10배 가면 10,500, 10,000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시간의 문제다. 네네. 특히나 오를 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저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들의 매수 또는 기관의 매수가 뒷받침하면서 예. 만 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시기로 보면 저는 6월은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은 분기 말에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 상당히 높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 이후로 외국인들 언제 팔았냐 보면 2, 5, 8, 11월에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분기 말 3, 6, 9, 12에 맞춰서 또 팔고요. 그러니까 분기 말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미리 전월부터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언제 사냐면 분기 초가 되면 삽니다. 그래서 저는 7월에 조금 기대감이 높고 네. 반대로 분기 말인 6월에는 조금 매도 압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올 4월 같은 경우가 가장 특징적인데 올 4월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전쟁 중에 뭐 휴전 협상이 진행된 영향도 있겠지만 4월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네네.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던 게 캐펙스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게 시장에서 알려지면서 아 반도체 여전히 쇼티지겠구나. 여전히 캐펙스 투자에서 네. 한국은 삼전 닉스는 우호적인 시장 흐름을 가져가겠구나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 실적 발표인 2분기 실적 발표는 7월이라 7월에는 좀 기대감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월에는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조금은 소강 상태에서 매크로 이슈들. 지금 오늘 환율 보니까 1530원에
3: 네. 1530원이에요?
6: 맞습니다.
3: 금리도 너무하네.
6: 네. 금리 환경도 쉽지 않은 예.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조금은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아, 진짜 환율이 1527원까지 지금 올라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런 매크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걱정이 되는 게 금리 이슈가 또 있거든요.
4: 그렇습니다.
3: 지금 신현성 총재도 조만간 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를 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평가 나오는데 이게 증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4: 지금 이제 증시가 이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 진짜 경기가 살아나가지고 예.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주식시장과 금리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전통적인 이론은 금리와 주식시장이 반대지만 최근 이론은 경기가 좋다라면 증시가 같이 가겠죠. 근데 네.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경기가 좋냐? 그러기보다는 이제 유가라는 공급 사이드 문제에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렇죠.
4: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이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그 펀드 매니저들의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보면 올 연말까지 내가 주식 시장에서 수익률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 단기 급등한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욕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가 리밸런싱 하면서 우리가 뭐 빅테크 기업들을 팔았다. 그러고 나면 연말까지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싸지죠.
3: 그렇죠.
4: 채권으로 네. 듀레이션을 이용해서 자금을 묶어 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욕구 면에 있어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느끼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3월 달에 뭘 봤냐면 유가만 봤습니다. 유가에 따라서 전쟁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거렸습니다만 이제는 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사람들이 움츠려요.
3: 그렇겠죠.
4: 금리가 네. 떨어지면 일단 움츠림을 풉니다. 그런 것들의 심리적인 요소까지 감안하게 되면 지금 금리의 급변동은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자자들이 봐야 되는 가장 1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3: 다들 금리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금리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잘 안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그러니까 게 좋을 것 같고요.
4: 개인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딴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면 아 오늘 주식시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3: 알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조금 전에 구윤철 부총리가 발언을 하셨는데요. 환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도한 쏠림이 있으면은 필요할 때 즉시 조치하겠다. 어떤 구두 개입 정도는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없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는 어찌됐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실적을 기반으로 12,000피까지는 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앞서도 우리가 일부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이벤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젠순왕 CEO의 방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제2의 깐부 회동에서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섹터라든지.
6: 우선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론은 이미 난 것 같습니다. 예. LG그룹이 이미 많이 올랐고요.
3: 예.
6: 사실 이제 만남 이후에 어떤 뭐 결정이라든가 협상의 결과물이 나온다라면 지금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또는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발표가 없다라면은 저는 조금 LG전자 또는 LG그룹주들의 네. 주가 하락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 근데 지금 이미 하락을 이틀 동안
6: 네, 맞습니다.
3: 하고 있는
6: 예.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8,000을 오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성향을 보면 확실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미들도 이제 스마트해졌고요.
3: 네네.
6: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 봐도 이제 연간 두 기업 합쳐서 연간 70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낼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고 1분기 실적 보니까 그게 가능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게 아닌 내러티브로 가는 주식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또는 변동성이 높은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적 베이스의 기업들 위주로 네. 성장과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갖춰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3: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LG 그룹 이거는 약간 내러티브만으로 네. 오른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4: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LG가 이제 그 우리가 1차 깐부 회동 때는 구강모 회장님을 안 만났잖아요. 그런데 2차 이제 성수동 그 삼겹살 파티에서 아마 구강모 회장님하고 같이 가는 것 같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죠.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LG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고요.
3: 네.
4: 세 번째는 이제 두산의 시구.
3: 네.
4: 이 세 가지가 이제 주가가 올라갔었던 어떤 이유인데. 네. 근데 왜 내일 오시는데 주가가 왜 그 화요일부터 빠졌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화요일날 빠지고 오늘 목요일날 빠진 거죠. 어디셨어요?
3: 네.
4: 야구 경기가 끝날 때 9회 말에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주차장에서 30분, 30분 걸리죠.
3: 힘들죠.
4: 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신경 쓰면 내가 머리 쓴다라고 하면 9회 초에 나오죠. 9회 초에 나오면 그래도 한 20, 30분 걸리죠. 야, 역전 말로 홈런 난 포기할래. 그냥 8회 말에 나올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시간 없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금요일 날 오시지? 그러면 내가 금요일 날 팔까?
3: 네네.
4: 아니죠. 목요일 날 팔까? 아니야, 목요일보단 조금 더 일찍 팔까? 그런 어떤 움직임들을 투자자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것이 뉴스 당일날 팔라는 게 아니라 먼저 야구장에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도 주식시장에서는 통용이 된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3: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제2차 깐부회동에서 LG랑 관련된 뭔가 뚜렷한 무엇이 없다. 그러면은 주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6: 기대감은 심어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드러난 걸 보면 별거 없다라는 게 확인되면 사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3: 네.
6: 뭐 물론 원래 자리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줬기 때문에 원래 자리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하지만 추가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버블은 반드시 꺼지는 게 효율적 시장이니까요. 자 그런데요. 최근에 잘 나가던 업종이 하나 있는데 전력기기 전선 전기 이 부분은 쇼티지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섹터들인데 왜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6: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실적 기반의 성장과 주가 상승의 대표적인 게 저는 전력기기다라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실적 기 이미 한 5년치 수주를 거의 다 확정을 그러니까. 해놓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의 주가 상승은 아 주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이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외국인들 아. 입장에서 보면 워낙 급등을 했고 잠깐 팔고 네. 지금 로봇으로 넘어간 게 아닐까.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 그럼 장기 투자자라 이런 네. 입장에서는 지금 사도 되는 거예요?
6: 저는 전력기기 추천합니다. 지금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기반의 성장에서는 무조건 전력기기는 저는 사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전력 쇼티지라는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이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번에 12,000피 지르면서 같이 질렀던 게 조선방산 전력기기였거든요.
3: 아, 네네. 네.
6: 그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전 전력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근거 있는. 성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알겠습니다.
4: 이게 투자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전력기기가 4월 말에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3: 엄청나게 올랐죠.
4: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그러면서 이제 효성중공업이 100만 원 돌파한 지 얼마 안 돼서 목표가를 500만 원까지 올렸죠. 기판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움직임을 이해해 주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판 관련주들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3: 네.
4: 단기간에 우리가 삼성전기가 불과 열흘 만에 두 배가 올랐거든요.
3: 맞아요. 네,
4: 그게
3: 네.
4: 이제 효성중공업이 4월 말에 거의 그렇게 올라간 수준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조정을 받고 지금 이렇죠. 근데 실적이 사라졌냐? 부사장님 말씀하신 안 사라졌죠.
3: 네.
4: 기판 관련주도 이렇게 흐름이 나타날 것이지 않을까. 이것을 투자들이 잘 보셔야 예. 되는 어떤 바로미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3: 뭐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그렇죠. 자기 투자로 봤을 때는 언제든지 기회가 될 수 네.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 잘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코스피 고점론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특히 올해 어떤 코스피 시장의 전반적인 이익이 한 850조 정도다. 그러면은 8,500선이 적절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6: 우선은 고점을 판단하기엔 저는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예.
6: 우선은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삼전 닉스가 여전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3: 네.
6: 올해는 거의 뭐 증권사 전망치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까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최태원 회장님이 30년까지 쇼티지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발언했는데 그리고 1분기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를 보면 여전히 캐펙스 투자는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 네.
6: 그러면 아직까지는 고점을 논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제가 금리 얘기했었는데 금리에 대한 부담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을 감안한다라면 지금부터의 상승 속도가 조금 둔화될 뿐이지 상승 추세는 저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점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원래 계획하고 있던 캐펙스 투자를 갑자기 취소하는 케이스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나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나온다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삼전 닉스의 주가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아니다라면 아직까지도 네. 여전히 반도체 업종 사이클에서는 이제 저는 뭐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장기 공급 계약 늘리고 있잖아요.
3: 네네.
6: 그마저도 과거의 수주 산업에서는 조금 벗어난 장기적인 호황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렇죠. 반도체에서 장기 계약하는 경우는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메모리 사이클 끝났다. 구조적인 가치 창출 사업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붕괴 직전이다라는 평가도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조금 다른 상황이 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4: 아니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3: 예.
4: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 시총을 따라 그 오버했을 때가 거품이다라고 리포트를 통해서 밝힌 증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모 증권사에서는 그 작년에 지난달에 그랬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하이닉스 주가를 130만 원 목표가로 제시하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수급 그러니까 이제 어떤 펀드멘탈이라는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제가 두 분께 동시에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는 거죠. 천만 원이 생기면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코스닥 사시겠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밀려서 한 30만 원 부근까지 밀렸다. 그럼 더 싸졌다라는 느낌이 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네. 수급상 그러니까 이제 펀드멘탈 상으로는 지금 부사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적고 공감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야 이제 삼성전자 다 왔다 나 이제 코스닥 싸니까 사볼래 라는 거가 바뀌기 전까지는 저는 쏠림 현상들이 네. 나타나면서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코스닥에 그렇게 갈 사람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어느
4: 순간까지,
3: 드는데
4: 어느 순간은 네. 오겠죠. 그 순간이 우리가 코스피를 조심해야 될 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삼성 하이닉스 워낙 이쪽만 잘 나가다 보니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이쪽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수익률은 지금은 잘 나오고 있습니까?
6: 뭐 출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되고 나서 수급 쏠림 또는 뭐 블랙홀처럼 자금을 네.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코스피에서도 두 종목만 오르고 나머지 종목 섹터는 오히려 부진한 그러니까 나머지를 팔고 네. 레버리지로 넘어오는 투자자들이 꽤나 보인다라는 거고요.
3: 아니, 연일 오르는 종목은 전체 10% 막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6: 맞습니다. 종목수로 네. 보면 그 정도고 또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코스닥을 팔고 레버리지로 넘어오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눈에 띄기 때문에 수급 쏠림을 더 가속화시키는 모습이라 이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시장이 성장하려면 다 같이 성장하는 게 정말 베스트 케이스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딱 두 종목만 또는 두 종목 예하에 있는 AI 투자 사이클에 들어간 업종들만 달리다 네. 보니까 나머지 업종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부진하고 양극화가 K자 양극화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더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K자 양극화에 대한 지적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던데 요거는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증시의 어떤 건전성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경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텐데 한번 보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4: 근데 이게 과연 건전성으로 우리가 예. 이제 지수가 8천을 가기 위해서 모두가 올라가야 되느냐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이 쏠림 현상 우리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AI 모멘텀의 사업 그리고 AI 모멘텀과 관련된 반도체 산업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니 공부 잘하는 애가 계속해서 공부 잘해서 평균 점수를 올린다라는 것이 그게 과연 나쁜 것이냐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우리가 평균 점수는 똑같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 못한 애들을 끌어올려야 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시각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의 주가도 그럼 끌어올려야 되느냐. 그리고 이익 나는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내려야 되느냐.
3: 그렇죠.
4: 예.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냥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코스닥이라든지 다른 코스피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건 뭐 누구든지 인지하는 거지만 이 구조를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봤을 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투자 논리를 또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현상은 우리가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것이 증시 일환에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뭐 그 시장 상황으로서는 시장 논리로서는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자 조금 전에 삼성 하이닉스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이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40대가 많았나 봐요. 야수 포티라는 말까지 40대가 대거 사들이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예전에 보면요 테슬라 개별 종목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봐도 전반적인 주가는 한 10% 넘게 올랐는데 이 레버리지 상품은 20% 넘게 빠지고 이런 일도 있었단 말이죠. 왜 그러는 겁니까? 이거는
6: 우선은 수급이 가격을 예. 결정하는 모습일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출시한 날 장 초반에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이 55%까지 오른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기초 지수는 그렇게 안 올라 25%까지 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수급 매수 매도의 기술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인 또는 중장기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을 대표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보면 시초가에 시장가로 매수 매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되게 조심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LP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자들은 9시 10분 전에는 그 물량을 안 되거든요. 유동성 물량을.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가로 매매를 해버리면 저 높이 있는 매도가를 매수가로 잡거나 네. 아니면은 저 밑에 있는 매수가를 매도가로 잡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장 초반 또는 장 끝날 때 그때는 시장가 매매를 조금 조심할 필요 있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4: 이게 이론적으로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에서 100에서 10% 올라가면 10% 올라간 거죠. 네. 그다음에 10%가 빠지면 9.09가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ETF를 그렇게 조정하거든요. 근데 레버리지는 100에서 120이 갔다가 18.18을 뺍니다. 그럼 98이 나옵니다.
3: 아, 네, 네.
4: 그러니까 이게 횡보하거나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원금에 손실이 생겨버립니다.
3: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음의 복리 효과 뭐 이런
4: 네, 그렇게 나타나기 예. 때문에 빠졌다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ETF 상품이 주가가 변동성만 보이게 되고 횡보하게 되면 녹아내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원금이 그 부분을 그래서 교육을 틀어놓지 마시고요. 8시간 교육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고 그냥 이거 들으면 그래서 교육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3: 안 들으실 거예요. 아마. 두 배 오르는 것만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안 들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아마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함부로 들어가면은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생겨요. 자, 외국인들이 폭풍 매수 중인 종목 또 하나 꼽아보자면은 로봇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LG는 조금 다른 문제였고 어떻게 이게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까?
6: 뭐 충분히 내러티브는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3: 내러티브가 네.
6: 이제 네. 피지컬 AI로의 기대감이 점점 심어지고 있고 그동안은 저희가 사용했던 게 실생활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LLM이라는 네. 뭐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거 이미 실생활이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6: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가 마주쳐야 될 미래는 로봇이 뭔가 빨래를 해주거나 설거지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공장에서 무거운 걸 나르는 이미 저희가 TV에서 시연하는 걸 본 그 케이스들이 이제 현실화될 걸 기다리고 있는 네. 과정인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아스텔라스라는 로봇이 내후년 정도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미래인 것 같고요. 그 멀지 않은 미래에 먼저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자금을 끌어들일 유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젠슨황 CEO 쪽에서도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그 파트너를 구하러 우리나라에 온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에이전틱 AI라는 게 우리 시장에서 보면 어떤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건?
4: 뭐 에이전틱 AI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AI 이제 끝판왕 정도까지 될 수 있겠죠.
3: 네.
4: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피지컬 AI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AI 이제 활용 방안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젠슨황 CEO가 상당히 그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지금 GPU를 파는 회사로 남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3: 아, 그렇죠.
4: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노키아도 인수했고 에이전틱 AI까지 하면서 자기네가 AI 생태계에 있어서 GPU를 가지고 모든 생태계를 장악하고 일괄 생산 체계 소위 말해서 제조업들이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들로 가겠다라는 움직임이 확연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나. 근데 그 에이전틱 AI 우리나라에서만 찾겠습니까? 대만에서 찾을 것이고
3: 그렇겠죠.
4: 미국에서 예. 찾을 것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기업들을 지금 현재 물밑 접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혹시 만약에 우리나라 모 기업과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단기적인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시장, 코스닥 시장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 정도 오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흐름이 썩 좋지가 않아요. 천도 깨질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시 해뜰 날이 올까요?
6: 제가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최근에 이제 국민성장펀드 때문에도 조금 탄력을 받았거든요. 근데 국민성장펀드가 직접적으로 코스닥을 지원하는 자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성장펀드 때문에 코스닥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조심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그 승강제를 도입을 합니다.
3: 네.
6: 그 부분은 저는 좀 기대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 안에서 사실은 상장이 어려운 기업들조차도 지금 상장하면 안 되는 기업들조차도 재무 비율을 보면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을 조금 정리해 준다라면 코스닥 시장 입장에서 또는 코스닥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에 조금 더 좋은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코스닥에 해뜰 날이 올지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영주 YG 경제 연구소 소장 윤원태 SK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시민들이 잠실 투표소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9: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든 시위대가 건물 입구를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주변에서 일부 유튜버들은 방송에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입니다.
10: 날이 어두워졌지만 이곳 투표소 앞은 여전히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9: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와 시위대들은 투표함 두 개의 반출을 막겠다며 사흘째 봉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일일이 캐물었고 심지어 소지품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투표 업무를 지원했던 구청 직원들이 투표소에 고립되기도 했는데 직원 한 명은 건강이 악화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범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을 때는 흥분한 시위대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1: 일단 중요한 것은 개표를 마쳐야지만 당선 확정을 할 수가 있어요.
9: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국민의 선거권을 방해했다며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7: 앞서도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아선 건 이례적입니다.
8: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수백 명을 현장으로 불러 모았는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2: 평소라면 한산했을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 앞이 인파 수백 명으로 가득합니다. 개표 중단과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투표한 반출이 막혔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투표를 못한 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선관위는 이 사태가 14곳 투표소에서 벌어졌다고 밝혔는데 상당수가 보수 강세 지역이라는 점

0: 운동이 빠르게 이어졌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과거 같으면 특정 지역 투표소 혼란으로 끝났을 일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번진 겁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각종 음모론을 키우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일부 극우 유튜버들 또 여전히 윤 어게인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0: 이번 일은 양극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선거관리 실패가 얼마나 빠르게 의심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3: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부실한 선거관리를 비판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을 분석하고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도 납득도 어려운 일이라며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며 책임자 거취도 언급했습니다.
5: 선관위의 이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죠.
4: 국민의힘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넘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즉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번 일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투표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과 투개표 동시 실시,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3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6: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4: 거대 양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과 정의당 등도 잇따라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건 매우 큰 유감이라며 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에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역전극을 펼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최초로 5선 시장에 올랐습니다.
3: 이른바 명픽으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개표 초반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초접전 끝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7: 휘말리는 접전 끝에 대역전의 드라마를 쓴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 헌정사상 처음 5선 서울시장에 등극했습니다. 개표 초반 2위를 달렸지만 초박빙 승부 끝에 약 1%포인트 차이 5만여 표 격차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당선 일성은 상식의 승리였습니다.
8: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습니다.
7: 오 시장은 당선 소감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특검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8: 혹시 민주당이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7: 반면 3선의 성동구청장 출신으로 서울시장에 첫 도전한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개표 막판 격차가 벌어지자 석패를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명픽으로 선거기간 내내 승기를 잡은 듯 했지만 과거 폭행 논란과 서울시장 경험 부족이라는 공세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9: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7: 2006년 서울시장에 입성한 뒤 정치적 부침을 딛고 5선의 역사를 쓴 오세훈 시장. 광역 급행철도 GTX 철근 누락과 더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등 악재를 벗어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0: 보수층 결집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1: 6.3 지방선거의 역전 드라마 주인공이 오세훈 후보였다면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자로는 3파전을 뚫고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대중 정치인으로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고 향후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한동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이어집니다. 지역 발전의 공약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겠다며 유권자들에게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4: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한동훈 후보의 국회 입성은 정치적 공지든 적대적 관계 든 윤석열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우선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집권 여당 대표를 지냈지만 그동안은 스스로 만든 기회라기보다는 정치적 반사 이익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고 연고도 없는 지역구에서 승리하면서 독자적 정치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5: 보수가 퇴행하는 걱정을 극복해내고 보수를 재건하라라는 국민의 명령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3: 정치공학적 측면에서도 영남 지역구의 서울 출신 의원이라는 점도 외연 확장 차원에서 강점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장동욱 대표의 거취와 무관하게 야권발 정계 개편에서 중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꽃길만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우선 친윤이라는 정치적 적대 세력이 건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복당 문제를 매끄럽게 풀어내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지거나 불협화음이 커지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더라도 초선 의원이라는 한계를 넘어 정치적 기반을 확장하는 일도 생각보다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결국 한동훈 후보의 당선은 의미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2라운드 초대장에 불과하다는 냉철한 평가가 함께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1: 극적으로 여의도 복귀에 성공한 국민의힘 유이동 당선인도 캠프 해단식을 열고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2: 충격의 3위로 낙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숙에 돌입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6: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평택을 국민의힘 유이동 당선인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7: 유이동 화이팅! 유이동 화이팅!
6: 5파전, 특히 범여권 진흙탕 싸움 속에 마음 졸였던 만큼 기쁨도 두 배. 참으로 잔인한 5월이었다며 수도권 4선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초심으로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 이렇게 달콤하고 동시에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행사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6: 당 안팎에선 유이동 역할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유승민계로 표현되는 개혁보수 이미지에 과거 정책위 의장과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낸 경험, 친한동훈계와 접점까지 갖춘 만큼 원내대표 출마설이 힘을 받는 건데 일단 본인은 말을 아낍니다.
9: 개인적인 역량이 아주 뛰어나거나 이래서 선거 승리를 했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선택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부터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6: 유이동 당선인이 장밋빛 꿈을 꾸는 사이 범여권은 혹독한 청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번 평택을 재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득표율 합은 56.01%. 민주당은 우군끼리 경쟁하다 남 좋은 일만 시켰다며 후회 막심입니다.
10: 같은 색깔의 후보 간 경쟁이 다른 정당에게 뭐 어부지리를 주는 그런 양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6: 충격의 3위 조국 후보는 당대표직 사퇴로 패배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이후 전당대회에서 뽑힌 지 반년 만입니다. SNS에 일출 사진을 올렸다 지운 조 대표는 자신이 부족했다며 담금질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충격패한 김용남 후보도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차분히 고민하겠다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번 평택을 싸움은 개개인의 여의도 입성 여부를 넘어 정치적 재기와 후퇴, 크게는 정치 지형까지 좌우할 상징적인 승부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7개월 만에 한국을 찾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해 입국 소감을 밝히는 것으로 방한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SK 최태원 회장, LG 구강모 회장, 네이버 이혜진 의장 등 재벌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을 열고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까지 생산 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대전, 충북 보은, 전남 여수, 경남 창원 등 전국 9개 사업장의 작업을 오늘까지 이틀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 사업장 같은 사고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사업장 환경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 한국은행이 올해 4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지난 3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4월에는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본격 반영돼 흑자 기조는 이어지되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국토부가 자동차 안전 기준을 강화합니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고 전기차가 속도를 줄일 때 뒤에서 오는 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화된 안전 기준은 오늘 공포 이후 9월부터 적용됩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 노조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는 어제 오후 3시 기준 5만 8,270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 절반인 6만 4,440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초기업 노조 조합원은 임금교섭 과정에서 한때 7만 6천 명을 넘었지만 지난달 협상 타결 이후 이탈이 이어지며 약 1만 8천 명이 감소했고 감소한 인원은 2대, 3대 노조로 이동한 걸로 추정됩니다.

0: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하며 일단 수적인 면에서는 야당을 이겼습니다.
1: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남, 경북을 지키면서 내용적으로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에서 민심은 여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가 치러진 16곳 중 12곳에 민주당 깃발을 꽂으며 수치에서는 야당을 압도했습니다. 접전지인 부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상대로 6년 만에 지역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3: 부산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무겁게 느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2: 이 밖에도 인천과 강원, 충청, 울산에서도 잇따라 승전고를 울리며 지난 지방선거 패배를 서륙했습니다.
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5: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원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4: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이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뉴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잠은 주무셨습니까?
4: 한 3시간?
3: 3시간?
4: 네, 이거 원고 준비하느라.
3: 아유, 고생하셨어요. 네. 항상 뉴스 명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유설이 기자님 나오는 날만 기다려요.
4: 정말인가요? 그냥 하시는
3: 말씀. 다는 가짜예요.
4: 그런 줄 알았습니다.
3: 네, 유 기자님 오늘 63 지방선거 총정리 모음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4: 네. 서울 민심의 반전, 여권의 뼈아픈 견제구입니다.
3: 그러니까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5개의 단체장을 민주당이 확보했는데 이때 비하면 이번에는 12개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성과를 했는데 압승이 아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어요.
4: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16곳 중에 12곳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당이 수적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을 빼앗기면서 좀 빗바랜 승리로 남게 됐습니다. 또 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원래 14곳 중에 13곳이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민주당은 9곳을 지키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여당의 국회 의석수가 4석이 줄었고 국민의힘은 3석을 더 늘렸습니다.
3: 저도 이제 한 8년 차 평론을 하고 있는데 선거 예측할 때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민심은 위대했다. 민심은 절묘했다.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이 민심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4: 네. 일단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네. 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아주 강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60%대이기 때문에 좀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초 여당의 압승이 예상이 됐던 뭐 강원이나 충남 같은 지역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좀 어렵게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래서 결국 민심이 이 정부와 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좀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심이 좀 큰 틀에서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지지를 보냈는데 네. 대통령이 지금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국정 운영을 해나갈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렇기에 이제 정부와 여당이 국정 기조나 뭐 당청 관계, 협치, 소통 등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이거 참 뼈아픈 지적이네요.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뭐니뭐니 해도 서울이잖아요. 상징성이 큰 지역이잖아요. 저도 이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결과 보느라고 날밤을 꼬박 샜는데 13시간 만에 대역전극을 이뤄냈어요.
4: 네, 맞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출구 조사 결과에서는 이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이 오차 범위 바뀐 이 5% 이상 우세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오 후보가 이 정 후보와 초접전 승부를 벌이다가 개표 막판에 이제 극적인 이제 역전승을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오 후보가 이제 개표율이 93%를 넘겼던 이제 어제 오전 7시 16분쯤에 처음으로 정원호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는데 이후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더니 오전 9시 반쯤에 당선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서 오 후보가 사상 처음으로 5선 서울시장이 됐고요. 네. 5선이면은 이 서울시장 재임 기간이 14년이 넘는 거예요. 어쨌든 이에 따라서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는 좀 확실한 차기 대선 주자 입지를 굳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오 서울, 오 서울로 바뀌었다. 오세훈 당선인의 역전승의 비결 뭡니까?
4: 네,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표심이 좀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민심이 승부를 좌우했다. 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세훈 당선인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제 15곳에서 이제 정원호 후보한테 밀렸거든요. 네, 강남, 서초, 송파 이 세 곳을 합쳐서 예, 정원호 후보보다 20만 표 이상을 확보하면서 전체 이제 격차를 확 벌렸고요. 또 용산구나 뭐 광진구, 강동구, 이제 동작구 같은 이 한강벨트에서도 이제 정원호 후보를 이겼는데 특히 이제 오세훈 당선인이 표를 많이 얻은 이제 10개 자치구를 보면요. 최근 1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은 이 상위 10곳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상위 10곳에서 이 성동구와 마포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이 오세훈 당선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은 이 정부의 이제 부동산 규제와 이 세금 문제가 표심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하고요. 또 이제 강성 노선이었던 이 장동혁 지도부와 좀 일정 부분 거리를 두었던 점도 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는 데 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렇군요. 또 다른 화제의 선거구 부산 북갑 한동훈 당선인의 우리 소식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초접전 승부 끝에 역전승을 좀 거뒀어요. 앞으로 보수 진영 아주 재밌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나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거야 복당 의지를 밝혔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예, 한 후보가 이제 부당하게 제명된 날 반드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선거 승리도 그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보수 재건에 대한 의지도 함께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다수 의원 중에 제가 제시했던 이 보수 재건 명분이나 대의에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민심을 바탕으로 보수 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 유 기자님,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제명이 의결되면 5년간 재입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당 가능해요?
4: 네, 일단 당규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당 최고위원회가 승인을 하면 예외적으로 이제 재입당이 가능을 합니다. 다만 이제 친한계가 현재 당내에서 좀 소수파에 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당 과정에서 부정적인 당내 여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좀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3: 근데 이건 전 시간 싸움이라고 봐요. 뭐 언젠가는 복당 하겠죠. 뭐 민주당으로 뭐 들어가겠어요. 무소속으로 남아있을 것도 아니고요. 예. 또 다른 화제의 선거구인 평택을 소식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김용남 후보, 조국 후보 이 두 분을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상당히 좀 열세였는데 막판 역전극을 썼어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4: 네, 결국은 어쨌든 여권의 분열로 인해서 이제 반사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김용남 후보와 이 조국 후보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서로를 향해서 뭐 대부 업체 의혹이라든지 뭐 가짜 민주당이네 아니네 뭐 이런 문제로 공방을 벌였잖아요. 네, 이런 이제 너무 좀 치열하게 벌어진 비방전에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유희동 후보 쪽으로 돌아섰다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요. 또 여기에 이제 후보 5명 중에 이제 유희동 후보가 이제 유일한 평택 토박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점도 승리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3: 유희동 후보가 저랑 2010년 초반에 같이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했는데 유희동 후보는 벌써 4선 의원이고 저는 뉴스명당 당대표를 하고 있고 제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4: 아 그럼요. 그렇죠? 또 영향력이 있죠.
3: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시장 선거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김부겸 후보가 민주당 최초의 대구시장이라는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정말 관심이 모아졌는데 역시 대구의 벽, 지역주의의 벽은 넘지 못한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예, 김부겸 후보가 45.05%를 득표를 하면서 이 53.92%를 얻은 이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에게 결국 패했는데 좀 왜 패했을까 이제 원인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분석을 해보면 네. 이 민주당의 이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이 이재명 정부 견제론에 불을 좀 붙였다 좀 이런 이제 분석이 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유세로 막판 보수 결집이 좀 가속화됐다 좀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결과는 낙선인데 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이례적인 접전을 벌이면서 이 그동안 보수가 독점을 해왔던 이 대구 정치 지형에 확실한 균열을 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실제로 보면은 1년 전에 대선에서 이재명 그 당시 이제 후보가 대구에서 얻은 표가 38만 표인데요. 네. 이번에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무려 58만 표를 얻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김부겸 후보 개인기로 무려 20만 표를 더 얻은 셈인데요. 이런 정말 전례 없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 비록 낙선을 했더라도 김부겸 후보 개인의 이제 당내 입지가 더욱 커질 것이다. 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유 기자님, 제가 그 많은 우리 당원 동지분들이 유 기자님 브리핑만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3개월째 지금 뉴스명당 진행하는데 유튜브 동접자 1000분을 돌파했어요.
4: 원래 이 시간대에
3: 아니에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아... 유 기자님이 정말 인기 많은 거예요.
4: 제가 더
3: 감사합니다.
4: 잠을 줄여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두 번째 뉴스는 낙선한 조국 대표직 사퇴입니다.
3: 네. 조국 혁신당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놨네요.
4: 네, 맞습니다. 조국 후보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저는 잠시 멈추지만 당원 동지들은 당당하게 직진해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조 후보가 이제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을 포기하는 법은 없다. 저 자신을 성찰하고 담금질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 근데 정치적 최대 위기 아니야? 막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4: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좀 설명드렸듯이 이제 조 후보가 이 선거 과정에서 이제 김용남 후보와 좀 감정 싸움을 이어가면서 좀 서로의 경쟁력을 좀 깎아먹는 식의 경쟁을 벌였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민주당 지역구였던 이 평택을 국민의힘에 내어주는데 좀 기여한 모양새가 됐는데 이제 원래 이제 조국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출마를 했. 잖아요. 근데 여권 일각에서는 이제 제로가 아니라 재건을 도와줬다. 좀 이런 조롱 섞인 비판도 나왔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조 후보가 이번 선거로 좀 가장 큰 정치적인 위기를 맞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좋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어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메시지를 냈는데 나는 당대표직 그만 안 둘 거예요. 이런 식의 메시지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이제 밝혔는데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선거였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 오. 이렇게 밝힌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과 민주당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이다.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거는 사실상 대표직을 유지하겠다. 좀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장 대표가 물러나지 않았냐 좀 이유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참패가 아니라 선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2018년에 이제 지방 선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치러진 선거인데 이제 이때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이렇게 두 곳만 지켰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서울시장 플러스 이제 뭐 경남지사까지 총 네 곳을 지켜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런 이유도 나오고 있는데 장 대표가 또 자리를 지키면서 이번에 이 선관위의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걸 좀 대응해야 한다 이런 이유도 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장동혁 당신 그만둬 지도부 사퇴 이런 주장 안 나옵니까?
4: 네, 좀 나오고 있는데
3: 나오고 있어요?
4: 수위가 조금 약합니다.
3: 약해요?
4: 네, 왜냐하면 이제 어제 의원 총회가 열렸는데 네. 이제 지도부 책임론을 이제 공개적으로 말한 의원이 일단 없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SNS 단체 대화방에서 일부 의원들이 책임론을 언급했는데 이 윤한홍 의원이 당의 잘못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 한기호 의원이 다음을 위한 환골탈태는 필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양수 의원도 선당 후사의 정신을 언급 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3: 그렇군요. 유 기자님, 지금 동접자가 또 1200여 명까지 늘어났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거 짧게 좀 짚어볼 텐데 아니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투표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대한민국 이 선관위가 할 일입니까?
4: 네. 아 진짜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행정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제 원인을 좀 알아보니까 네. 이 선관위가 투표 수요를 잘못 예측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선관위가 이제 지방선거 본투표일의 경우는 이 전체 선거인 수의 50% 이상을 인쇄해야 한다 이런 지침을 주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유권자 수의 절반만 인쇄를 하는 이유는 이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 수를 좀 감안한 수치고요. 결국 이제 폐기된 용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려고 좀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선관위가 이 비용 절감에만 너무 치중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정말 사상 초유의 혼란을 초래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이 문제가 투표소 봉쇄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부정선거론자들은 거기에 모여가지고 부정선거다 막 이렇게 외치고 있고 참 이거 큰일 났어요. 시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나요?
4: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도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위대가 이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에 몰려들어서 지금 사흘째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이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이 선거 당일 밤 10시 까지 이제 투표가 진행됐던 곳입니다. 투표함이 지금 반출되지 못하게 시위대가 입구를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어젯밤 11시 기준에 이제 1,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이제 투표소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비롯한 이 시위대 때문에 지금 투표함 두 개가 이제 개표소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지금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000여 명 분의 이제 투표지가 담겨 있는데 지금 개표를 못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 선관위의 무능 때문에 이 부정 선거론자들에게 이 시위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비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요.
4: 네, 감사합니다.
3: 네. 절묘한 균형, 위대한 민심.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 민심은 누구 하나 뚜렷한 승자와 패자를 만들지 않으며 여야 모두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할게요? 잘 좀 하자 이런 것 같아요. 이러한 민심의 경고를 정치권에선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 의원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선거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5: 감사합니다.
3: 광역단체장 12대 4 지방 권력 내줬지만 서울과 영남 수성에 성공했어요. 국민의힘 이 정도면 뭐 잘한 것 같은데 선방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제가 그래도 뭐 너무나도 떨어진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처음에 기대 걱정했던 것보다는 네. 조금 그래도 나은 결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많이 걱정을 했었으니까요. 네. 일단은 12대 4라는 성적표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맞아요. 이렇게 승리한 곳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단체장 중에서도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진 곳들이 조금 아깝게 진 곳들도 많거든요. 네. 울산 같은 곳은 사실상 무소속 후보가 없었으면 그렇죠.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많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적표를 받았다라는 분위기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3: 우체국 의원님은 대구 지역구시잖아요. 대구에 김부겸 후보가 뭐 이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분위기나 전망도 좀 있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을 때 아유 그래도 대구인데 아니면 이러셨어요? 아니면 야 큰일 났다 뺏길 수도 있겠다 어느 쪽이었어요?
5: 원래는 초반에는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어요.
3: 그래요?
5: 초반에는 이거는 질 것 같다. 제 주변의 분들도 뭐 우리 당원들조차도 나 김부겸 찍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는 뭐 여러 가지 우리 당내 갈등이 좀 수습되고 좀 약간의 그 뭐 그래도 좀 결집이 일어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효과가 굉장히 컸. 습니다.
3: 진짜 그래요?
5: 저는 피부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대구 시민들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마음에 빚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가 좀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점. 네. 사실은 측근 비리 때문에 이렇게 고초를 겪으셨는데 사실 뭐 측근이 그렇게 잘못 많이 한 이재명 대통령도 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많은 고초를 겪은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마음의 빛처럼 있어서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서 좀 약간 추경호 후보 이렇게 잘 부탁한다 이런 말이 좀 울림으로 다가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약간 아 진짜 이번에 국민의힘 크게 혼내줘야 하지만 그래 대통령님 얼굴 봐서라도 그래도 한 번 더 기회 주자 약간 이런 바람도 좀 불었던 것 같습니다.
3: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결집도가 높아졌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좀 여쭤볼게요. 개표 시작하고 13시간 만에 대역전극을 쓴 서울. 오세훈 시장이 출구 조사나 초반 개표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로 두 배 차이로 막 지고 있었어요. 승리 예상하셨어요?
5: 전혀 못했습니다.
3: 못했죠. 이거 서울시장, 이거 오세훈 시장이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5: 인물론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인물론이 아무래도 그 정원호 후보 측에서 네. 처음에 자기들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조금 오만하게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그 토론이나 이런 것도 거의 안 하려고 안 하고 각종 뭐 본인의 논란이나 이런 것들도 다 피해가기 바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뭐 시민들이 다 지켜보시거든요. 시민들의 유권자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이제 뭐 시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주면서 반대로 또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에 했던 잘했던 것들이 조금씩 평가를 받으면서 좀 이기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장동혁 대표와 거리두기를 했다. 장동혁 대표가 서울 지역 유세에 못 오게 했다. 그것도 승리의 한 요인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도 있습니다.
5: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뭐 사실은 뭐 강성 보수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으면서 사실 중도 확장에는 크게 사실은 소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지도부 자체가 네. 그리고 거기랑 약간의 뭐 거리를 두면서 좀 오세훈 시장의 좀 합리적이고 중도 확장 가능한 이미지가 좀 부각된 측면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동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같이 본인이 유세를 다니진 않았어도 서울의 유세 자체는 또 독자적으로 다니셨어요.
3: 기초단체장 예. 몇 군데 가서 예. 같이 하셨죠.
5: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또 뭐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은 또 해주신 측면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플러스 도움을 크게 주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하는데 네. 그래도 야 뭐 우리 지지층이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우린 뭐 투표 안 할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뒷다리를 잡는 그런 것까지는 나가진 않게 해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서울 일부 지역에서요, 의원님 투표용지가 좀 부족해서 상당히 지금까지도 막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선관위 손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처음에는 오세훈 후보가 질 것 같을 때는 이건 재선거해야 된다, 재투표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이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런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 일단은 선관위는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조직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거는 형사 문제도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분명히 투표 용지에 대한 예산은 분명 국민 수를 맞춰서 아마 맞아요. 저는 배정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지금 적게 발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형사 문제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못지않게 지금 선관위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는 조직 전반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있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선관위를 감시할 그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별개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약간 양당 모두가 좀 면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3: 그렇죠.
5: 처음에는 정원호 후보가 좀 이길 것 같으니까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뭐 재선거 네. 이야기하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재선거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결과가 반대로 나오니까 양당 모두 다 할 말이 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땐 저는 일정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주 약간 차이로 만약에 정원호 후보가 이겼으면 그러면 정말 부정선거 논란 이게 정말 우리 사회를 네. 정말로 크게 혼란에 저는 빠뜨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좀 민망하더라도 결과가 반대로 나옴으로써 이 문제가 진짜 정말 적어도 뭐 선관위에 대한 비판만으로 그냥 제도 개선만으로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 선관위는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처잖아요.
5: 네.
3: 근데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도 선관위 직원 100명 넘게 뭐 휴가를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보궐선거 성적표 이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결과 민주당 9, 국민의힘 4, 그리고 무소속이 하나인가요? 네, 한동훈 대표 무소속이니까 110석으로 국민의힘 무소속 늘어났어요. 선방한 거예요?
5: 보수 세력 전체로 봤을 때는 네. 사실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한동훈 대표까지도 보수 세력 전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3: 네.
5: 다만 뭐 구체적으로 안에 봤을 때는 뭐 왜 이겼는가 뭐 이런 부분이 조금씩은 다른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 뭐 평택 같은 경우는 약간 어부지리의 네. 이런 성격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도 좀 약간 이거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싶은 지역들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경우는 윤용근 네.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석을 정말 뺏어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당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고 한데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당의 좀 승리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누구 덕이에요?
5: 이번 선거의 특징이 네. 저는 지역별로 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많이 다르다라는 게 이번 선거의 큰 특징인 것 같아요.
3: 분석해 주세요.
5: 그러면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지역 정치권에 대한 심판론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좀 약간 지역 정치권을 한번 살려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지도부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였고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의 개인기 많이 저는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정원호 후보의 되게 안이한 태도가 좀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부산 같은 경우는 지도부가 오히려 악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바람이 분 건 결국 한동훈 전 그 이번에 의원의 이제 바람이죠. 한동훈 대표의 바람인데 거기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와 어떤 적절한 관계를 맺는가라는 부분, 그래서 그 표를 얼마나 흡수하는가라는 부분이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지도부가 끝까지 한동훈 대표와는 각을 세우면서 한동훈 대표의 낙선을 좀 바라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영향이 부산시장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부산시장까지도 떨어지게 되는 이런 조금 영향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대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그나마 평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지도부에 대해서 네. 충남 쪽에는 조금은 긍정적인 바람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남이 김태흠 지사 자체는 뭐 아깝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기초단체장은 지금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윤영근 의원 같은 경우도 당선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확실히 그래도 정동혁 대표가 충남이 원래 지역으로 하는 분이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조금의 성과는 있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 근데 어쨌든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네. 지방선거 전반적으로 보면은 참패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장동혁 대표가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 세기를 찾겠다. 나는 당대표 그만두지 않겠다. 이런 선언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5: 뭐 지방선거의 승패에 있어서 판단은 별개로 하고 지도부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이번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크게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3: 그렇죠.
5: 그건 아마 많은 우리 후보자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알고 있을 거고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지도부가 저는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적절한 책임도 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3: 우재준 최고위원님께서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저는 사퇴하셨으면 좋겠어요.
3: 네.
5: 사퇴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거는 첫 번째는 그래도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고 물론 뭐 지역별로는 뭐 또 세부 행동별로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끝까지 한동훈 대표 제명을 하고 그리고 그거의 낙선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영향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고 그것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매우 비판받아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는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한 지역들이 있고 그리고 뭐 대구에서도 본인이 막 그 공천 과정에 실망을 준 점에 대해서 막 사과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좀 혼란을 수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기여한 부분도 있고 뭐 아까 전에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이나 이런 데서는 일정 부분 승리에도 네. 기여한 측면도 있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갈등 수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좀 한 번은 물러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3: 네.
5: 지금 상황에서 아마 우리 당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아니다. 우리 장동혁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장동혁 때문에 죽을 뻔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은 생각들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이 갈등이라는 게 장동혁 대표가 그냥 버티고 있으면 대표님 버티고 있으면 수습되지 않을 겁니다. 수습되지 않고
3: 네.
5: 오히려 한번 내려오시고 정식으로 다시 전당대회를 해서 장동혁 대표님도 지지하는 분들도 차라리 재출마를 하시더라도
3: 네.
5: 재출마를 해서 거기서 제대로 평가를 한번 받는 게 그게 향후에 우리 당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모으는데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지금 당면한 게요. 원내대표 선거 곧 있잖아요.
5: 네.
3: 지금 후보군이라든지 세력 분포는 좀 어떻게 돼요?
5: 지금은 많이 언급되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뭐 김도우 의원님이 네. 계시고 성일종 의원님이 계시고 정정식 의원님이 계십니다. 네. 아마 세 분 다
3: 친인들은 누굴 밀어요?
5: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세 분 다 뭐 저는 인품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네. 두루 뭐 존경을 받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아마도 뭐 접전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3: 생각합니다. 언제예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5: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3: 알겠습니다. 부산 북구 가까 볼게요. 네. 우재준 최고위원님 한동훈 개라고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부담스러운 건 아니시죠?
5: 뭐 제 적절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부분에 있어 제 적절한 역할이 있다.
3: 한동훈 대표 당선돼서 기뻐요? 다행으로 생각해요?
5: 뭐 개인적으로 기쁘죠. 네. 제가 사실은 뭐 그래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니까 뭐 사실 제 역할은 있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네. 사람이고 뭐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당선을 많이 바랐고 응원도 했고 기쁘기도 하고 실제로 축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3: 네. 그 조강한 최고위원이 어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복당 절대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재준 최고위원님도 최고위원이시잖아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복당 문제가 논의가 될까요?
5: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한동훈 대표는 무조건 복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 그렇죠.
5: 이미 뭐 민심이 확인을 해줬잖아요. 네. 민심이 그 한동훈 대표 제명은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그냥 결론을 내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탄핵 찬성을 했다라는 뭐 이유로 보복성으로 제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는 그 결과를 이미 내려줬기 때문에 뭐 복당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안 되면 가처분 소송을 해서라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는 우리 지도부가 그렇게 되기 전에 네. 그냥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저는 이거 복당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도부가 지역별로는 여러 가지 뭐 이번에 어떻게 그 선거 결과를 평가하는지는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부산 북갑 선거를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 제명은 잘못됐다라는 건 명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민심을 또 받드는 게 우리 지도부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네.
5: 그러면 굳이 너무 뭐 이걸로 왈가왈부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우리가 제명을 취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3: 3자 구도화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 대단히 어렵잖아요. 네. 거기에는 또 국민의힘의 텃밭이기도 하고 또 전재수 부산시장이 상당히 텃밭이었고 다 많이 이렇게 관리도 했던 곳이잖아요. 승리의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5: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3: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건 뭐예요?
5: 저는 그래도 계엄 탄핵 정국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그 행동이 맞았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저는 보상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한번 네. 판단해 주시고 그래서 억울하게 제명된 사람을 한번 이렇게 제명돼서는 안 된다. 이 생명을 없애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 주신 거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고요.
3: 네.
5: 두 번째는 세부적으로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원도 했고 또 본인도 선거운동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3: 네.
5: 뭐 먼저 뭐 시민들을 만나고 이런 것, 장면들도 너무나도 잘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조금 더 뭐 유세나 이런 것들도 정말 뭐 새로운 방식으로 신선하게 굉장히 잘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간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한 것들도 아마 많은 시민들한테 감동을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 그렇게 잘할 줄 아셨어요? 아니면 놀랬어요?
5: 일정 부분 놀란 측면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동훈 대표를 옆에서 좀 지켜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이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외부에서는 한동훈 대표 그러면 검사의 엘리트의 무슨 강남의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많았으면 전 옆에서 보면 되게 친근한 형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력이 있다는 걸 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선거운동 기간에는 그 부산에 있는 시민들한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제가 느꼈던 거와 똑같이 우리 시민들께서도 한동훈 대표의 매력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이번 선거 기간에 좀 많이 드러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3: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상당히 좀 보수파나 국민의힘에게 의미가 있는 게 대권 후보군이 상당히 좀 넓어진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도 나왔고 오세훈 시장도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도 각각 지역을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선거운동도 도와주셨잖아요. 이런 상황들 보수 재건 세판 짜는데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5: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행이죠. 다행히 한동훈 대표도 살아왔고 또 오세훈 시장도 당선되셨고 하니까 네. 이제 후보군이 많아진 것도 있고 두 번째 저는 그 못지않게 다행인 게 과거를 네. 이제 좀 벗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적어도 뭐 윤어게인 또는 뭐 배신자론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한번 이제 뒤에 이로 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거를 제쳐두고 이제 좀 생산적인 논의 좀 긍정적인
3: 그렇죠.
5: 경쟁을 할 수 있지 않게 되는 거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 우재준 최고위원님의 어깨에 그러한 국민의힘의 쇄신과 개혁이 당연히 그 어깨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인 네.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5: 아, 저 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겠죠. 일단은 네. 뭐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희도 복귀도 좀 하고요. 네. 세부적인 부분에도 복귀도 하고 또한 그 민심의 결과를 가 왜곡당하지 않도록 왜곡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선거 결과가 정말 묘하게 국민들께서 좀 균형을 맞춰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야에 있어서 그러면 반대로 자칫 잘못하면 이 균형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또 민심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뭐 향후의 정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야 모두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3: 제가 국민의힘의 최고 지도부에 계시는데 너무 당내 현안만 여쭤봐 죄송한데요. 짧게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 정청래 대표 연임 당대표 출마 이거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5: 그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저는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모호한 측면에서 이게 민주당의 승리가 맞는가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모호한 측면이 있고 선거 기간에 뭐 세부적인 마찬가지 지역들을 보며 정청래 대표 때문에 진 거 아닌가 싶은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3: 네.
5: 부산은 당연하죠. 부산에는 그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뭐 오빠 논란 이런 걸로 악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고 대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내려오지 않았고 공소 취소 이런 거 처음에 하지 않았으면
3: 네.
5: 그러면 김부겸 후보가 당선됐을 수도 있는데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런
3: 알겠습니다.
5: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당내 현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주세요.
5: 알겠습니다.
3: 네, 이상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이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홍관의 직원은 투표소에 고립돼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최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최승은 기자, 아직도 투표소 봉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8: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대가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을 봉쇄하기 시작한 지 30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밤샘 시위가 이어진 탓에 시위대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자를 깔아둔 채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쓰레기를 직접 치우거나 민원을 고려해 침묵 시위를 벌이는 등 비교적 조용히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8시 반쯤 투표소에 고립됐던 구청 직원 한 명이 건강 이상을 호소해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함께 고립됐던 구청 직원 4명도 소방대원들을 따라 함께 빠져나왔는데 투표소 안에는 선관위 직원 2명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8: 네, 그렇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학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6개 시민단체 역시 선관위 관계자 13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선거관리와 감독의 소홀에 대해 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경찰은 이 중 일부 고발권을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는데요. 다른 사건 역시 곧 배당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7: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부실한 선거관리를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을 분석하고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도 납득도 어려운 일이라며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며 책임자 거취도 언급했습니다.
11: 선관위의 이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죠.
10: 국민의힘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넘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즉각 사퇴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투표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과 투개표 동시 실시,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3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12: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10: 거대 양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과 정의당 등도 잇따라 선관위 부실한 선거관리를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건 매우 큰 유감이라면서 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에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밝히고 책임질 게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큰 승리로 규정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7: 정청래 대표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되는 등 사실상 당권 투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3: 선거 전 구체적인 승리 기준을 밝히지 않았던 민주당은 12-4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자 이를 큰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14: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3: 하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은

0: 정 대표 구상에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뉴 이재명을 대표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을 위해 사퇴 시점을 고심하는 가운데 또 다른 당권 주자, 이제 6선이 된 송영길 전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정청래 책임론을 꺼내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1: 당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어차피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제 종합평가를 받겠지요.
0: 전북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42% 득표율은 민주당을 바로 세우라는 도민의 바람이라며 8월 전당대회가 그 첫 번째 무대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텃밭인 전북에서 이원택 후보가 50%를 겨우 넘긴 것도 사실상 패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선거 성적표가 지도부를 겨냥하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 진영의 주도권 싸움도 한층 더 복잡하게 바꿔놨습니다.
3: 합리적 보수 재건을 외쳐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당선인이 생활하면서 장동혁 대표 실현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사상 첫 오선 서울시장의 역사를 쓴 오세훈 당선인. 드라마 같은 막판 역전승으로 보수 진영 차기 리더로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5: 서울시장직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그런 보수 회생의 어떤 플랫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 부여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4: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만 치러지는 선거, 명심을 등에 업은 정원호 후보에 맞서 오 후보는 중도층 공략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장동혁 이선 후퇴를 외치며 절연을 머뭇거리는 당과 철저히 거리를 뒀고 대신 유승민 전 의원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 함께하며 개혁보수 이미지를 앞세웠습니다. 제명의 치욕을 딛고 무소속 승리의 신화를 쓴 한동훈 당선인 역시 선거운동 내내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보수 재건을 외쳤습니다.
6: 보이는 당권파들이 보이는 언행들은 보수정당이 가지고 온 품격이 가져오니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4: 연고도 없는 부산, 그것도 민주당 지역구에서 승전고를 울리며 한 당선인에 대한 복당 요구가 또 한 번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장 대표로선 적잖은 부담에 직면한 셈인데 특히 본인과 손잡은 박형준 부산시장, 박민식 부산북갑 후보가 모두 낙선한 건 뼈아픈 지점입니다. 당장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선 당 잘못에 후보들이 안 할 고생을 했다, 다음을 위한 황골탈퇴는 필수라는 등 장동혁 책임론이 쏟아졌습니다. 장 대표는 의원총회에도 불참하며 종일 두문불출했고 대신 책임을 피하지 않고 함께 새 길을 찾겠다는 서면 입장문으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권파도 정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4곳, 재보궐 4석을 이겼다며 퇴진은 어불성설이라고 엄호했습니다.
7: 당장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계파 갈등 불씨 속에 지방선거 이후 당내 세력구도 변화를 읽어볼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오세훈 당선인은 당선 선언 직후에 서울시장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3: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자리에 오르면서 단숨에 대선 가도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막판 대역전극에 성공한 오세훈 당선인. 캠프에서 당선 선언 뒤 곧바로 서울시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현업으로 복귀한 만큼 밀렸던 일처리에 방점을 뒀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9: 원래 계획했던 대로 8월 중순 개통이 가능할지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일은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 오 시장은 철근이 누락된 곳에 보강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면 예정대로 개통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몸을 바쳐 일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9: 다시 한번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정말 둥골세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 사상 첫 서울시장 5선 타이틀을 거머쥐기까지 오 당선인이 지나온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수도권 선거는 필패라며 후보 등록 카드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압박하는 승부수를 띄웠고 결국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대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오세훈 당선인은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단숨에 대선 유력 주자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습니다. YTN,

0: 양일혁입니다.
1: 자, 보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가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긴 했지만 구청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2: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민주당이 17곳에서 이겼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 모인 민주당 25개 구청장 후보들. 정중앙의 주인공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막판 고배를 마셨지만 이 가운데 무려 17명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서울구청장 지도는 국민의힘이 17곳을 가져가며 빨갛게 물들었지만 이번엔 정반대로 민주당이 17곳에서 승리하며 악몽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민주당은 성북과 중랑, 강북, 노원, 은평 등 기존 강세 지역에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2023년과 지난해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현 강서 구로구청장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3선 정원호 구청장이 떠난 성동구에선 부구청장을 지냈던 유보화 민주당 후보가 이겼고 무려 세 번째로 맞붙은 마포구청장 선거에선 민주당 유동균 후보가 박강수 현 구청장을 누르고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4: 우리 마포가 발전하려면 예산과 법이 필요한데 예산 편성은 이재명 민주당 정부에서 하고 법 통과는 민주당이 합니다.
3: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4년 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그랬듯 이번에는 민주당이 여당 프리미엄을 톡톡히 받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통 텃밭인 강남 3구, 강동구와 함께 이른바 한강벨트 자치구 3곳을 방어했습니다. 야당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한강벨트를 끼고 있는 양천, 광진, 강동과 용산을 지켰는데 집값과 정비사업 규제가 민감한 한강변 유권자들이 야당 손을 들어준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5: 서울 시내에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 단지 본인 지역에 있는 거 몇 개 되지도 않는 것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본인이 하면 더 잘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납할 수 없죠? 현명한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3: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17개 구를 차지한 민주당 구청장들과 얼마나 원만하게 협력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접전지로 꼽았던 경남과 울산에서는 막판 범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습니다.
2: 울산에서는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당선됐지만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승리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하나 둘 당선 윤곽이 나올 때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민의힘 박완수 두 후보는 경남도지사 자리를 놓고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새벽 내내 이어진 각축전은 선거일 이튿날 아침이 돼서야 박완수 후보가 승기를 굳히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현역 박완수 당선인은 사전투표 직전 진보당 전희영 후보와 단일화했던 김경수 후보를 꺾고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박완수 당선인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7: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 제가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심 잃지 않고 도민들 뜻을 잘 받들어서 도정을 확실하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6: 울산에선 범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김상국 후보가 현역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진보당 김종은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끝내 시장 당선증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김상욱 당선인은 범민주 지지자들이 울산을 시민의 손으로 다시 돌려놔야 한다는 간곡한 바람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 시민 중심으로 제대로 된 기본이 바로 센 그런 울산을 만들어 가라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고 저는 시민들의 이 준엄한 명령을 충성스럽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6: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접전지로 꼽았던 경남과 울산. 단일화로 탈환에 나섰던 민주당과 수성에 나섰던 국민의힘이 각 한 곳씩 나눠가졌습니다.
9: 치열했던 경쟁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약속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각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를 두 당선인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권자들은 앞으로의 4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2: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세가 여당 승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수도이자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에 내준 것은 여당 승리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에 여당이 지방정부를 광범위하게 장악하게 됐다며 인공지능 칩 수출 호조와 주식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이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1: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헤즈볼라와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이란과 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다며 곧 합의 내용을 알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고요?
0: 네, 잠시 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한 질의응답이 꽤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자신이 헤즈볼라 측과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란과 매우 강력한 합의를 위해 협상을 하고 있고 합의가 어떤 건지는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합의는 이란에게 핵무기를 주는 합의였지만 자신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0: Our deal, if we make that deal, and it's going well, but who knows, if we make that deal, it's the exact opposite. They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11: It sounds like you're in it for as long as it takes.
10: I'm not going to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no.
0: 네, 또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이란과의 합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미군은 농축 우라늄이 묻혀있는 곳을 지금 감시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원한다면 확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군을 살해한다면 곧바로 공격을 재개할 거라는 경고도 되풀이했습니다.
1: 네, 이런 상황에서 미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격한 반응을 내놨네요.
0: 네, 말씀하신 대로 미 연방하원 어제 대통령의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 네 번째 시도 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하원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의원 4명이 가세하면서 가결이 됐는데요. 이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2: I share the interest in making sure that Iran does not develop a nuclear weapon, but we have to do this in a way that is done through the use of force authorization that Congress has the exclusive authority over.
13: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 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4: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만성피로증후군을 치료할 때 간에 포커스를 하고 치료할 때도 있습니다. 즉, 간장을 보하는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의학 성격과 같은 황제 내경련은 간웨이 장군즈관, 즉 간은 인체에서 장군과 같다는 뜻입니다. 장군은 국방부를 뜻합니다. 국방부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백성을 도와 싸우는 곳입니다. 우리 인체에서도 간은 국방부와 같습니다. 간장 기능이 튼튼하고 건강해야만 피곤을 모르고 백전백승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훌륭한 한의사라면 이런 여러 가지 장부의 생리를 잘 숙지해야 하고 양방과 한방 지식을 모두 잘 겸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약을 잘 지으려면 약재에 대하여 척척 박사가 되어 한약재를 적절하게 자유자재로 잘 사용하고 적재적소에 포진을 시켜야 합니다. 전통 의술에서 사용하는 약재들은 법재, 제조법, 다리는 법 등이 아주 중요해서 그 법재법에 따라 약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약을 한제에 한제 직접 한의원에서 다려서 드립니다. 다릴 때는 다리기 시작하여 어느 정도 지나면 수증기를 뽑기도 하고 술에 찌고 꿀에 밀초하고 또 같은 약재라도 환자마다 병이 쓰임새에 따라서 약한 불에 혹은 센 불에 뽑기도 합니다. 언제나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현대의 병을 고치려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또 철저한 법제를 지키면서 오시는 환자 한 분 한 분 모두 맞춤형으로 정성스럽게 약 한제 한제를 탄생을 시킵니다. 저는 한약을 제조라고 하지 않고 탄생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제가 처방한 약을 드시고 환자는 새로이 건강이 탄생하고 또 아기도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은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3: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를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뒤집어 볶는 얘기들, 도파민 터지는 각종 이슈들. 그 중에서 오늘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여의도의 지각변동. 오늘도 이 세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만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네, 강수영 변호사님.
5: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3: 침울 강수영 변호사님.
5: 아, 쉽지 않습니다. 회복이 안 되네요.
3: 어떡해요. 지금 한겨레 김한 기자는 막 오고 있는데 늦게 오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늦게 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막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김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6: 아, 죄송합니다.
3: 전 늦게 온 이유 알아요.
6: 왜요?
3: 저랑 내기 져가지고 저 보기 어려워서.
6: 무슨 말씀을요. 날짜만 네.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예, 장 소장님이 바쁜 게 문제지.
3: 아닙니다.
6: 아, 윤석 대변님 축하드립니다.
4: 아 예.
3: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아니, 이거부터 하기 전에 그 유튜브 댓글로 우니 뉴 베리님이 장성철 입이 가벼운 걸 정말 몰라서 그러냐. 윤희석 장성철한테 한 팀 얘기하지 말아라. 제발 윤희석 장성철한테는 말을 조심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희석 대변인하고 저랑 안 친해요.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그 방송에서 만나면 인사만 하고 그러지 한동훈 팀 얘기 저한테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윤희석 대변인이 그렇게 입이 가벼운 분도 아니고 또 윤희석 대변인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얘기 잘 안 해요.
7: 아는 게 없어.
3: 자, 그러면은 지방선거 총체적으로 요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윤희석 대변인님.
4: 예.
3: 예측하신 거 다 맞았어요?
7: 아니, 그렇진 않죠.
3: 안 하나요? 제일
7: 서울시장 선거를 틀려가지고 네. 아, 굉장히 저 오세훈 시장님하고 그 네. 주변 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3: 제일 그럼 의외인 곳은 어디예요? 의외로 여기가 어떻게 당선이 됐을까? 와, 신기하다.
7: 그러니까 서울이요. 서울.
3: 예. 아쉬운 곳.
7: 아쉬운 곳.
3: 안 돼서 아쉬운 곳.
7: 될 수 있는데 안 된 게 물리적으로 울산.
3: 아.
7: 거기는 당에서 공천 작업할 때 그렇게 거칠게 하지 않았으면 박명우 전 시장이 탈당해서 무소속 맞아요. 출마할 리가 없어요.
3: 맞아요.
7: 6% 가까이 얻었고 네. 김상옥 당선자하고의 우리 김두겸 시장하고의 차이는 3%가 안 돼요.
3: 네.
7: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3: 그러네요.
7: 이정현 공관위가 그런 거 아니에요?
3: 네.
7: 그 누가 책임져요?
3: 이정현 전 공관위.
7: 자기 책임진다고 하면서 네. 광주 전남 나간 건데
3: 네.
7: 이런 정치 반복되면 안 되죠.
3: 알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네. 예측 다 맞았습니까?
5: 많이 틀렸죠.
3: 많이 틀렸어요?
5: 네, 많이 틀렸습니다. 네. 서울시장도 틀렸고 네. 대구시장도 틀렸고 네. 부산 북갑도 틀렸고 평택을도 틀렸고
3: 다 틀렸네. 네. 어떻게
5: 격전지들이다.
3: 제일 아쉬운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대구죠.
5: 대구죠. 대구죠. 네. 뭐 낙선이 거의 기정사실 때일 때, 그러니까 개표 때 새벽에 벌어지는 거 보고 이제 막걸리 한 병 까면서 한 두 시간을 꺼이 울다가
3: 그래요.
5: 예,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3: 네.
5: 대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건가. 포기해야 되나. 뭐 다양한 생각에. 좀 그랬었는데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인 곳은
3: 네.
5: 뭐 서울시장도 서울시장이지만 안산시장.
3: 아
5: 이거는 민주당에서 지면 안 돼.
3: 도저히 왜요, 거기 진짜.
5: 저는 거꾸로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떨어지는 것 수준의 충격이라고 봅니다.
3: 네. 이거는 네.
7: 거기는 민주당 시장 후보가 이미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5: 그렇죠.
7: 내가 네. 음주운전 한 거 가지고 왜 그래 이재명 대통령도 된 거야. 그분 아니에요?
3: 맞아요.
6: 맞아요. 맞아요.
5: 겉옷 뺐었어야죠.
3: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도 가서 좀 지원 유세한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김웅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만 기자님.
6: 네.
3: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6: 난 뭐 마음이 아픈 건 없습니다. 뭐 저도 기자니까요. 방송 나오니까 예측하라니까 하는 거지.
3: 아니 저한테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6: 아 그거는 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진짜로? 네네. 예측 다 맞으셨어요?
6: 아 저도 많이 틀렸죠. 저 뭐 서울은 진짜 생각도 못했고요.
3: 맞아요, 맞아요.
6: 저는 뭐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네. 부산 북구도 구도상 하정우 후보가 우위에 있다라고 봤었고, 대구도 저는 질수 대구는 이제 지겠다라는 생각을 막판에는 했는데 네. 김부겸 후보가 근데 이제 막상 보고 있으니까 저도 약간 좀 마음이 그 안 좋더라고요.
3: 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향기 로켓님께서 장성철 대표님 저번에 부산에서 한동훈 당선인이 의원이죠 이제 당선증 받았으니까
7: 선언을 해야
6: 네, 오늘 선언을 오늘 해야?
7: 그래야 의원이 된대요.
3: 한동훈 당선인한테 제가 인터뷰하면서 귓속말로 막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저를 막 멱살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한 모습 보셨잖아요. 무늬만 빨강에서 인터뷰할 때
7: 아, 예,
3: 그때
7: 예, 예.
3: 안 계셨었나?
7: 아, 예, 봤어요. 영상을 봤지.
3: 선거 이기면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귓속말로 도대체 뭐 한동훈 대표를 왜 화나게 해가지고 멱살 잡혔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그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7: 그렇지. 뭐
3: 아니 한동훈 대표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어떤 쇼츠 각이나 제목을 아. 안 주는 거야 썸네일을. 그래가지고 화면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내가 그냥 귓속말 할 테니까 아. 화난 척하고 내 멱살 잡아라. 아.
6: 방송 천재
7: 연출한 거.
3: 그래가지고 내가 귀에다 대고 야발발 이게 아마 이렇게 아. 해가지고 멱살 잡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연기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꼭 돌아온다던 한동훈 대표 진짜 돌아왔습니다. 대변인님의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내려가서 유세도 하시고 주말마다 고생 많으셨잖아요.
7: 예예. 예.
3: 어때요 감회가?
7: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더라. 그 시간이 빨리 더 빨리 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길이 옳은 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알아주는 분들이 제 예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어떤 계기든 계기만 되면 다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1월에 제명을 당하고 지금 이제 6월인데 그 사이에 별로 길지 않은 기간에 이렇게 됐다 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하고
3: 네.
7: 이제 솔직히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3: 그렇죠.
7: 예. 이제 의원이 됐는데 한동훈 의원이 뭐 당에 들어오냐 마냐부터 이제 굉장히 시끄러운 건 둘째치고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행보를 할 거냐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매 눈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예, 잘 행보를 해야 한다. 예,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3: 복당이 최우선 관심사잖아요. 네. 그럼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빨리 복당시켜라 이렇게 주장해요? 아니면은 복당시켜줄 때까지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요?
7: 빨리 서두르자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3: 아,
7: 솔직히 얘기해서 예, 뭐 원내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다고는 전해 듣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저는 접한 적은 없고 솔직히 복당 하냐 마냐가 아니라 복당을 시켜주냐 마냐의 의미잖아요.
3: 네. 네.
7: 저희가 능동적으로 복당하라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뭐 소송 걸어서 가처분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건 하재하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당을 해줘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과연 제명 결정을 어떻게 철회하느냐 철회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떻게 분위기를 바꾸고 당의 노선을 바꾸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걸 지켜봐야죠. 예.
3: 그 뭐 왜 당선 됐을까요? 막 그런 거는 안 여쭤볼게요. 워낙 다른 방송에서 예, 많이 했고 예. 또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예. 근데 이것만 여쭤볼게요. 되게 어려운 선거였잖아요.
7: 아 그럼요.
3: 근데 윤희석 대변인님 보시기에 딱 요 포인트, 요 시점에서 이러한 행동과 메시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야 될 수 있겠구나, 되겠다. 라고 딱 느낀 지점이 어느 지점이에요?
7: 솔직히 얘기해서 네. 저는 끝까지 조마조마했어요. 예, 뭐 아시지 않습니까?
3: 저한테 한 얘기도 있고 예, 네.
7: 사무적인 관계지만 통화도 네. 좀 했었어요. 서로 똑같은 보는 지점 똑같았어요. 근데 박민식 후보의 표는 가져올 만큼 가져온 상태였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왜냐 그분 고정표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중요한 건 하정 후보인데 네. 솔직히 얘기해서 하정 후보 쪽으로 몰릴 수 있는 표를 이제 마지막에 더 가져와야 되는 순간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정 후보가 김어준 방송에 연속 3일 나가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이건 생각도 못한 돌발 변수인데 아,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해주고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처럼만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네, 강수현 변호사님, 네. 한동훈 대표가 보수 우파에서 이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까요? 뭐 본인은 청와대 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2030년까지 내다보는 정치를 할 것 같은데 네. 배지 단 것은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5: 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고 자리를 안 잡을 수가 없는 그냥 쳇바퀴 속으로 역사의 쳇바퀴 속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뭐 저는 생각컨대 한동훈 이제 당선인이 의원이 돼가지고 국민의힘 지도부 뭐 내년 전당대회잖아요. 한참 남았잖아요. 바뀌려면 뭐 그 전에 무슨 뭐 재신임 투표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당 지도부의 결단이나 메시지나 이런 거에 동의하지 못하는 뭔가 또 쟁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조만간에 그랬을 때 한동훈 의원이 반기를 들고 뭐 의원총회 같은 곳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당론이 채택되어도 소위 친한계 의원들이 따르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저는 누적이 되면 이제 여론들이 막 들끓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계속해서 옹졸하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은 급격하게 저는 한동훈 의원 쪽으로 기울 거라고 봐요.
3: 네.
5: 이거는 삽시간에 제가 봤을 때 적어도 6개월 안에는 오. 완전히 정리될 것 같다.
3: 그래요?
5: 예. 네. 왜냐하면 힘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 물러나면은 모르겠어요. 네. 장동혁 지도부가 싹 다 물러나고 최고위원들 다 사퇴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모를까. 어설프게 지킨다고 꽉 잡고 있으면은 안 그래도 비토 정서가 강해지는데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내 얘기에서 지금 김한 기자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한동훈 대표의 향후에 국민의힘에서
6: 상당한 파장이 있겠죠. 근데 이제 한동훈 어쨌든 이제 여의도에 있는 기자들이나 후연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날고 기우고 잘 나가도 일단 여의도에 오면 원 오브 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300명이 있고 주목도가 분산될 수밖에 없고 뭐 선수나 이런 거 영향을 받고 뭐 하여튼 등등등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이렇게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고 어쨌든 본인이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당한 이제 말하자면 뭐 국민의힘 보수정당 내에서 예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어떤 게 되냐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럼 이거에 대한 한동훈 의원의 입장은 뭐야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언론이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그럼 이제 그 관계에서의 뭐 정치력 뭐 체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서 예를 들면 다른 여타 초선이 갖기 힘든 지위에 지금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예.
3: 네, 장동혁 대표가 버티더라도 흐름은 분위기는
6: 저는 시간은. 뭐 6개월 안에 받겠다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분수령이 될 것 같고 그 원내대표가 어떤 이제 말하자면 입장과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급격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국민의힘을 바라보면 국민의힘 원내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늘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도부의 입장, 지도부의 어떤 정리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은 훨씬 더 강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3: 한동훈 대표 이제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우리 방송에서 제가 비화를 하나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저 방송 8년 차인데 약간 좀 그 거짓으로 방송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뭔 말이냐면 윤희석 대표님 그때 같이 계셨었는데 제가 무늬만 빨강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느낀 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한동훈 그때 후보가 막 쭉 선거운동하고 다니고 제 뒤따라가면서 이 관계자들 거기 시민들 인터뷰를 좀 하기도 하고 분위기 좀 알아봤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막 한동훈 대표 내가 인터뷰하고 왔는데 이런 분위기였어요라고 한 거는 사실은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어요.
6: 아, 어떤 사실과요?
3: 처음에 딱 갔는데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거기 지역에 계신 스태프분들이 대단히 좀 과잉 흥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좀 상황을 관리할 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막 가면은 한동훈 잘 왔어 막 분위기가 이랬는데 다녀보니까 거의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밖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표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았는데 제가 와가지고 한동훈 대표 상당히 상황을 차분하게 보고 있다. 스태프들도 냉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가서 봤더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응도가 대단히 높다. 제가 좀 그렇게 방송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
7: 긴밀히 소통하고 있었죠.라고
3: 말씀을 드립니다.
6: 그 이제 일각에서 말하는 시사 방송이나 이런 이제 방송들의 패널들이 너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저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우위 뭐 이런 것들 근데 보수가 어쨌든 괴멸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우려들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을 담아서 한동훈 후보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긴 했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게 일종의 뭐 미디어 현상 같은 거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뭐 정치인이 갖고 있는 뭐 운에 다 포함되는 거겠죠.
3: 한 단계 더 나간 얘기가 있는데 네. 그거는 아직 좀 밝힐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안 밝히고 윤희석 대변인님 네. 장동혁 대표 당 잘못으로 출마자가 고생을 했다. 황골 탈퇴는 필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신 때문에 솔직히 후보자들 많이 고생한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새로운 길을 찾겠대요. 그만두지 않겠답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7: 버티기 어렵다고 봅니다.
3: 어려워요?
7: 본인이 지금 당원 얘기를 자꾸 해요.
3: 맞아요.
7: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가 끝나서 심판을 받은 상태인데 당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댈 때는 당원이다. 네. 나는 당원만 유지하면 나를 지지하는 당원만 확보하고 있으면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걸로 보이고 근데 그게 앞으로 실현 가능할까? 전에는 실현됐었는데 앞으로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할 수가 없어요. 일단 먼저 원내대표가 바뀔 거고 네. 송원석 원내대표하고는 다른 행보를 보일 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 지금 세 분 정도 출마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 되더라도 적어도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할 분은 세 분 중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노선 차이가 나오고 어떡하겠습니까? 장동혁 의원도 그냥 의원 한 분에 불과한 건데 의총 과정에서는 네. 지금 당이 사실은 저에 대해 그런지 오래됐지만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분리돼서 운영된 지가 꽤 됐잖아요. 네. 지금은 원내 지도부 힘이 훨씬 세요. 저는 그 부분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3: 김한 기자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틸 수 있습니까?
6: 일단은 버티겠죠.
3: 버텨요?
6: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서울도 이겼고 네. 경남도 가져왔고
3: 자기가 안 가서 이긴 거 아니에요?
6: 그러니까 그거는 디테일은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의석수도 늘었어요.
3: 아, 그러니까 본인이 충청도에서 상당히 네. 열정을 기해가지고 선거운동 했는데 거기 충청도는 보면, 다 쓸려나갔잖아요.
6: 네,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선거 지표는 우리 조건에 비해서 훨씬 우호적으로 나온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당지도부는 어쨌든 그게 뭐 당지도부가 이렇게 해서 됐다 이건 해석 영역인 거고 네. 어쨌든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버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원내대표가 바뀌고 새로운 구심을 통해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당의 쇄신 과제가 다 대표가 물러나는 거다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이제 말하자면 원내에서 다른 과제도 우리가 이제 뭐 민생정당이라든지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어떤 형태의 활동들을 하면서 뭐 평가를 받자 이런 방향으로 잡을 건지 뭐 근데 이제 투자는 사실 도드러져 보이진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모두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장 대표가 물러나라. 네. 그럼 이제 그 과정에 저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진통이 있을 거고 거기서 핵심적인 고리가 한동훈 의원 뭐 후보 당선인 복당 이런 문제가 되겠죠.
3: 네. 유튜브 댓글로 최광두사님 유이동 의원 원내대표 나오시나요? 최광두사님 너무하세요. 어제 저랑 인터뷰하면서 원내대표 나가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어제 방송 안 들으셨구나. 네. 또 박성태 소장 그 방송 들으신 거예요? 너무해요. 저희 방송만 들으시는 의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7: 나온다 그랬어요?
3: 저한테 나온다 그랬어요. 어제.
7: 다른 데서는 안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한 걸로 저는 들었는데.
3: 거기 CBS에서는 안 나온다 그러고.
7: 예, 그렇죠.
3: 그 후에 저랑 인터뷰할 때는 나오겠다고 그러셨고요.
5: 여기가 맞을 거예요.
3: 제가 나중이니까. 제가
7: 예. 네. 예.
3: 강수영 변호사님, 한동훈 네. 대표 그러니까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 듣고 그냥 한동훈 대표님 그만할게요.
5: 네.
3: 정치적으로 미래가 어떨까요?
5: 정치적으로 적어도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는 데는 네. 아무런 장애가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대항마가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 시장 임기 종료 시점이 대선 시점하고 맞물리잖아요.
3: 맞아요.
5: 그래서 원래 국민의힘이 잘 될 때 보면은 경선 그 양강 주자가 치열하게 싸우는 뭐 가령 예전에 MB와 박근혜 그런 식으로 비등비등하게 올라올 때 그때가 저는 국민의힘이 항상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혼자서 빛난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고 거의 한동훈에 필적하는 그리고 기존 보수와는 전혀 다른 모양을 가진 두 사람이 같이 싸우는 형국이 돼야
3: 네.
5: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령 뭐 지금 당권파 중에 누가 뭐 장동혁이 예를 들어서 경선에 참여한다 이런 그림보다는 네. 완전히 다른 상태의 사람이 경쟁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위력적인 야당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겁나는 거죠.
3: 유한동은 선언하십니까?
5: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3: 그렇지는 않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세훈 사상 첫 오선 서울시장. 아 이거 정말 오세훈 시장이 될 거라고 예측한 평론가는 저는 주위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예측을 못했는데.
6: 평론가뿐만 아니라 네. 뭐 저는 캠프 관계자들도 사실 예측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캠프 마지막에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들도 있었고 뭐 사고도 그러니까. 있었고 했는데도 됐다라고 하면 저는 뭘까요? 오세훈 캠프가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 후보와 캠프가 너무 못했다, 약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3: 뭘 못했을까요?
6: 일단 뭐 여러 가지가 뭐 지고 나면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단 지도부의 전략이 뭐였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굉장히 압도적인 우위구도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질 맞아요. 수가 없는 선거였는데 선거가 이렇게 된 데는 지도부의 어떤 전략적 판단 혹은 개입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캠페인인데 그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도전하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말하자면 노출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있으면 간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근데 정원우 후보가 누구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약간 미스매치가 난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뭐 후보 경쟁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3: 강수인 변호사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5: 네, 일단은 제일 아픈 거는 청년을 전혀 흡수 못했다는 겁니다.
3: 출구조사에서
5: 예예. 그 뭐 부동산 뭐 벨트, 한강 벨트 뭐 이익 투표 이거는 모르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네. 다 알고 있는 변수인데 그거를 상쇄시키려면은 젊은층에서 과거 진보 진영이 얻었던 것처럼 표를 얻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투표를 안 하거나 그런 그림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을 찍어버리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아주 뼈아픈데 그 원인을 보면 정원호 캠프 뭐 내부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올드하다는 거예요. 에이. 캠프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사공이 너무 많다. 이게 밑에서 뭐 이렇게 좀 참신하게 뭘 해보려고 뭐 홍보 영상이든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는 괜찮다고 신선하다고 여기 좀 괜찮을 것 같다 해도 올라가면 다 잘린다는 거예요. 아. 그 위에 어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원호 후보 본인도 본인 뜻이 있겠죠. 근데 구청장 선거할 때보다 훨씬 더 사공이 많고
3: 맞아요.
5: 계속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경직된 무슨 나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뻣뻣하게 서서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거야. 가만히 그렇죠. 있으면 이기는 거야.
3: 실수만 안 하면 이긴다.
5: 네, 실체만 안 하면 돼. 입 다물어. 약간 이런 느낌이 맞아요. 자꾸 드니까 저래가지고는 젊은 사람들 감동은 못할 텐데 염려가 됐었는데 이 정도까지 실점을 할지는 몰랐어요.
3: 네. 결과론적인 분석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왜 이겼을까요?
7: 아, 왜 이겼을까?
3: 아이고. 결과론적으로.
7: 오세훈이라는 브랜드는 서울에서 막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거죠. 제가 중간중간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할 때 민주당에 대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4년 전 선거를 한번 보자. 모든 법정동에서 다 이겼어요. 서울에 오세훈 후보가. 그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7: 그러면 이 후보가 4년 동안 정말 뭘 잘못하지 않으면 상당 부분은 이길 거란 말입니다. 그대로 가잖아요. 4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전에 시장을 안 했던 분도 아니고. 그러면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환경은 너무 좋았어요. 정원 후보가.
3: 그럼요.
7: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정원 후보가 저 같아도 뉴스를 많이 보는 저도 얼굴은 정말 많이 읽는데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떠오를 때. 그 정도로 노출이 적었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민주당도 제가 이제 뭐 이정은 공관위원장 얘기하지만 거기도 공관위원장이 따로 한 분 계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 통해서 이분을 뭐 일 잘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박주민 뭐 전현희 이런 의원들을 아예 그냥 처음에 물리치고 결선도 없이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럼 후보 뽑는 과정에서 이분이 후보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치열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사 통과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본선에서도 이렇게 되고 사공이 많겠죠. 거기 뭐 이해식 의원부터 해서 몇 분의 의원 계셨고 기자회견 과정에서 기자들이 불편한 질문하니까 뒤에서 지금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분 이제 구청장 된 것 같던데. 그런 행태를 21세기 지금 뭐 25년 지난 상태에서 보인다는 게 유권자들한테 많이 각인이 됐어. 그게 이 5만 표 차이 난 거잖아요. 그런 거 한 표 한 표씩 빠지는 큰 요인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윤희석 대변인님께는 요것도 궁금합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랑 가까우시잖아요.
7: 네.
3: 오세훈, 한동훈 이 두 분이 2030년 국민의힘 보수 우파 진영의 대권 후보로 경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쭉 이제 한 네. 5년 정도. 그래도 아 나는 저기 한동훈인데 오세훈 시장 아 이게 좀 안 나왔으면 뭐 조금 뭐 불편한 감정
7: 절대
3: 없어요?
7: 그렇지 않아요.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이 되면서 저는 네.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 부분의 하나가 만약에 낙선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장도혁 대표가 지금 뭐 서울시장도 졌는데 이럴까요? 그게 아니라 본인 노선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거예요.
3: 아~
7: 봐라 내가 안 가니까 당대표 없이 어떻게 선거를 해? 아마 그랬을걸요? 그리고 오세훈이라는 버팀목이 적어도 합리적인 보수를 재건하자는 방향에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와 다를 게 없어요.
3: 네.
7: 그렇게 큰 분이 한 분 계셔야 대통령 빼고 제일 높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 그렇죠.
7: 선출직으로는.
3: 맞아요.
7: 그래야 당이 중심을 잡는데 이 기둥뿌리가 뽑힐 뻔하다가 다시 기둥이 세워졌으니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환영할 일이죠.
3: 시너지 효과 날 수 있다.
7: 예.
3: 알겠습니다. 3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 윤희석 대변인 기분 좋으시니까 딴 방송 가서 막 즐겁고 활기차게 막 좋아요 땡겨주세요. 딴 방송에서만 하지 마시고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좀 지금 4,500여 분 보고 계시거든요.
7: 근데 좋아요가 몇 개입니까?
3: 좋아요가 지금 현재 1,000개밖에 안 돼요.
7: 이래서는 안 됩니다.
3: 2,000개만 좀 땡겨주세요.
7: 2,000개만 해도 되겠어요?
3: 네, 2,000개만.
7: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2,000개만 땡겨줘요.
3: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 숙녀 캠프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 땡겨 달라고 했는데 700여 분이 지금
7: 순식간에.
3: 좋아요 눌러주셨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한번 해주세요.
9: 여러분 2천만 땡겨주세요.
3: 그래도
10: 트로트 가수입니다.
3: 오,
10: 노래 엄청 잘해요.
3: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5: 아이고, 맞습니다.
3: 같이 노래방 한번 가요.
5: 네, 좋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정청래 대표 얘기를 강수영 변호사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5: 네.
3: 정청래를 끌어내리겠다. 민주당 당내 갈등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전쟁엔 이겼으나 전투에는 졌다. 정청래 대표 역시 원론적인 소감을 발표했어요. 그래도 대승을 안겨줘서 감사하다.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책임지겠다는 얘기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5: 전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3: 네.
5: 이번 지방선거를 패배로 규정하지 않고
3: 네.
5: 어설프게 승리다. 뭐 국민들의 뜻을 감사히 받들겠다. 이런 희석적인 그러니까 다 섞어버리는 이렇게 네. 물타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은 당원들 더 화날 겁니다.
3: 네.
5: 서울을 잃었는데 다음 총선 지휘권 어떻게 맡깁니까?
3: 네.
5: 지금 국회의원들의 의석수가 지금보다 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은 모든 것들을 저는 이기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개헌이 안 된다는 겁니다.
3: 네.
5: 이번 다가올 2년 뒤에 총선에서 의석수가 줄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서는 개헌이 불가능해지는 거니까요. 그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3: 네.
5: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까지 완수를 해야 그러니까 임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임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가야 이재명 정권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어떤 업적이 남는 건데 코스피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그 절박함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럼 뭐 디테일하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정청래는 아까 제가 그 청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선민의식 특유의 그리고 도덕적 우월성이 기대는 모습 그러니까 야당일 때 주류를 향해서 그 던지는 무기 있잖아요.
3: 네.
5: 아, 참 잘못됐다. 부패 많다. 당신들 정말 나쁘다. 이렇게 저항하는 그 태도를 야당일 때는 해도 괜찮은데 집권을 했을 때에는 청년들이 아니 너네들 도덕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력을 물어보는데 실력과 실적을 물어보는데 자꾸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알아? 네. 내란 세력을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도 지지하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근데 그게 당내에서 경선을 뚫을 때에는 당원들의 인기를 못 끌 때는 당연히 뭐 유용하겠죠. 근데 이렇게 전국적인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는 진보 유권자 중에서도 당원 아닌 사람 많고 중도들도 많은데 그런 원툴로 어떻게 여당 대표를 하느냐. 결국 관리형 인재가 아니고 전투형 인재를 이 집권 초기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총선은 그것도 역시 대통령의 어떤 집권이란다. 대통령의 이제 국정 운영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자기 사람, 자기 세력 만들기 이런 걸 하면 이제 필패잖아요.
3: 그렇죠.
5: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호남에 계신 분들이 분노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네.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은 다 자기 세력 만들기일 거야.
3: 그래도 전북도지사 네.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5: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40%가 넘는 표를 김관영 후보가 얻었잖아요. 그거는 정말 호남인들의 엄중한 경고라고 보거든요. 네. 아, 경고도 아니고 퇴장이 그 선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총선도 공천하는 순간 아. 망한다. 네. 뭐 그건 뭐 예견된 거라서 분명히 저는 당원들이 심판하리라고 봅니다.
3: 네, 김한 기자님. 네.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로서 선거 지휘 잘했다 못했다?
10: 못했죠.
3: 뭘 못했어요, 제?
10: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른바 주목을 받았던 접전지에서 대구 지고요. 부산 네. 북구 지고요. 경남도 지고요. 서울도 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대부분 지면 보면 한 3% 적으면 1% 안팎의 차이로 진 건데 네. 이거는 뭐 후보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당 지도부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시그널들이 어느 순간에 감지가 됐을 텐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선거 막판에 혹은 일주일 전에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개입과 어떤 캠페인 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펼쳤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한 가지는 애초에 당 지도부가 아 우리가 이번 선거 다 이겼다. 굉장히 좀 안일한 접근
3: 그런 분위기가 네, 있었어요.
10: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아까 막 정원호 캠프 얘기했지만 정원호 캠프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이 좀 겹쳐져서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보이는 것 같고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호남에서 배척당하기 시작하면 못 버팁니다. 이 구조가 그 당원 구조가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게 어떤 당원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호남에서 배척이 시작되면 못 버티는 건데 그게 시작이 됐고 당내에서 총선 앞두고 위기감 얘기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서울 진 거는 뭐 이러저러한 복잡한 이슈가 네. 있으니까 그렇다고 네. 치는데 네. 어떻게 경기 남서부를 그렇게 다지냐?
5: 그러니까.
10: 이거는 대책이 없었던 거다.
3: 안산, 우왕, 용인, 화천,
10: 뭐 평택. 아, 뭐 이렇게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걸 몰랐냐 당 지도부는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까지 나오고 어제 청와대에서도 그 대통령 성남에서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까 뭐에서
3: 성남도 맞네요. 네.
10: 하기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해서 지금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호남에서 이미 들썩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아 저도 이제 뭐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3: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김한 기자님. 평택을 관련해서 지도부가 너무 방치해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김영남 진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10: 네.
3: 동의하세요?
10: 지도부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주변의 의원들이 다 도왔고 후원회장도 맡았고 한다. 근데 객관적인 걸로 보면 정청 대표 한 번도 안 간 거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아 여기 김영남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저쪽 당에서 넘어온 인사를 공천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지도부 하나도 방어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네거티브가 엄청 이어질 때 오히려 당원들이 왜 이거를 이렇게 지도부 당은 방관하냐 이 얘기를 했을 때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 있고 그럼 결국엔 지도부가 좀 이른바 뭐 전략적 방치 뭐 이런 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모든 선거는 이기면 상세가 되는데 지면 다 책임을 떠안는 게 이제 정치의 뭐
3: 그게 또 당대표의 네,
10: 순리 같은 거죠.
3: 숙명이죠. 네. 윤희석 대변인님, 네.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실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판, 실수.
7: 이재명 대통령 정권 초반에 당대표를 한 거죠. 작년 8월에 당대표 된 게 저는 그렇게 여권이잖아요. 여당이 됐잖아요. 그냥 평시에 야당일 때 당대표면 모르겠는데 여당 대표로서 정청래 대표의 캐릭터와 말씀하신 대로 전투형 정치인이 여당 그것도 첫 번째 여당 대표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완벽한 미스매치가 일어난 거다.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에 과연 대통령이 된 이후에 여권을 장악하고 있느냐. 이 장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순조롭게 가고 있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건 문제적 정치인 정청래의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이번 지방선거를 국한해서 살펴보면 가장 큰 오판 잘못 실수는 뭐라고 보세요?
7: 김용남 의원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는 처음에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야, 절묘하다. 네. 근데 그게 아닌 게 드러났고 네. 제가 놀란 게 그 과정에서 보니까 당원들은 그래도 김용남 의원 쪽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전략적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에서 저렇게 미온적으로 할 수가 있나. 당대표가 후원회장인데 적어도 물밑에서라도 조국 대표하고 뭔가 소통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세상에 그런 네거티브를 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네. 같은 진영 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판단.
10: 그 윤 대변인이 말한 부분이랑 당에서 또 많이 얘기하는 거는 거 김재원 후보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도부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지도부가
3: 왜
10: 약간.
3: 그랬을까?
10: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정리 안 해도 우리가 이긴다라고 네. 판단했을 수도 있고 여론조사 추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단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아니겠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 아니 선거를 한두 번 치러본 본
10: 분도 그래서 그거에
3: 아니잖아요.
10: 대해서 정청래 의원을 잘 아는 분은 정청래 의원이 갖고 있는 승리 방식에 대한 경로 우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3: 경로 우전성.
10: 네, 그래서 위기가 되면 우리 편 결집하고 우리 편 결집하기 위해서 어느 채널에 나가고 어느 채널에 나가면 쫙 올라오는 거고.
3: 주공장 매불쇼만 주공장 창나.
10: 그러니까 실제로 한 두 번 세 번 정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컷오프도 당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본인이 전국단위 선거나 이런 데서 한 번도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을 기획해 본 적은 없고 본인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승리를 해왔던 건데 그 경로 우전성이 이번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좀 드러났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근데 많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특정 채널이나 이런 데와의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지고 나니까 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7: 전투현 정치인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정청래 대표가 4선에 당대표지만 중간에 두 번을 탈락된 퐁당퐁당퐁당형 그렇죠. 정치인이고 네. 원내대표라든지 정책위장 한 적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코스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채로 당원의 인기와 뭐 말씀하신 어떤 뭐 전략적 경로 의존성이 그때 딱 맞아 떨어져서 당대표가 된 건데 그게 대통령의 임기 맨 처음에 당대표가 되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결정적으로 그래서 나온 게 어떻게 김관영 지사를 그렇게 거칠게 제명을 시킵니까? 그럴 이유가 없었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김관영 지사가 잘못한 거고 증거는 이렇게 선명하게 찍힐 수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거였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은 그 경로 의전성 속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뭐 성숙된 의식이라든지 논의 과정, 뭐 공론화하는 과정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어준 가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뭡니까?
10: 그 많이 하거든요. 왜 정청 대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으면 딴지 게시판 여론의 척도라고 보시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일종의 정청의 대표가 설명하는 미미란 말이에요. 그 의원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서인 거죠.
5: 그러니까 평택을의 선거에 한정해서 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정청래 네. 대표는 김용남 후보가 안 돼도 괜찮아. 안 돼도 왜냐하면 조국이 될 거니까. 조국이나 김용남이나 뭐 다 우리 사람들인데 뭐 유희동이 될 리는 절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극적이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거티브 공방이 일어났을 때에도 김용남 후보를 적극 방어를 안 한 것이 거기를 적극 방어했다가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척지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3: 눈치 봤다.
5: 본인이 당권을 잡은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정쩡한테도 만약에 8월 전당대회 없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마 더 강경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전당대회 의식하고 자기 표 의식하고 당원들 표 의식하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있다가 조국이 되면 조국이 되는 대로 좋고 김용남이 되면 내 전략 공천 잘해서 됐다고 또 자랑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다가 뭐 된통 당한 거죠. 네.
3: 연임 도전 명분은 충분한 것 같아요. 12곳도 이겼고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난번보다는 크게 승리를 했잖아요.
5: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정 대표가 생각한다면 정무감각 제로인 거죠. 예,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겁니다.
3: 김민석 총리 당대표 출마 기정사실화 된 것 같거든요. 정청래 김민석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어제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하고 뭐 논의해본다고는 지난번 인터뷰 때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 상황 전개될 거다.
5: 저는 송영길 대표, 김민석 총리 다 나가실 거라고 봐요.
3: 다 나가요?
5: 네, 다 나가시는데 다만 중간에 누군가가 단일화하거나 뭐 이렇게 물러나거나 약간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3: 네.
5: 왜냐하면 지금 뭐 선거 결과가 이렇고 민주당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그 당원의 결집세가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에 대한.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저 김원준 씨 이야기 들어보면은 선거판이 이렇게 된 거는 다 강수영 같은 놈들 때문이다.
3: 그 얘기하더라고요.
5: 예. 합당 때부터 맞아. 합당이 됐으면은 이렇게 됐겠느냐. 네. 합당이 안 될 때부터 다 꼬였고 네. 그 합당 때부터 난리 치는 것들 친석계라고 표현을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3: 친석계.
5: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 망친 거라고 서서히 또 좌표 찍고 있어요. 그러면 대놓고 이제 그 기존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상황에서 분열이 되면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분열이 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 당선자는 예전부터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전략적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전략적 선택이 좀 극적으로 되는 모습을 보이면 컨벤션 효과도 생길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좀 오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임민석 대변인님 네. 김민석 총리 나오면 새로운 총리 지금 지명하고 임명해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 이름이 오르내리더라고요. 정성호가 유력하다. 뭐 강훈식, 뭐 한성숙 네. 이런 분도 얘기되는데 홍준표 전
7: 저는 홍준표 전 시장님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안 그랬으면 아니겠죠? 좋겠습니다. 네. 그 네, 정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계신 분이 네. 진영을 넘어서 자리를 그런 식으로 받는다는 건 만약에 그런 제의를 받으면 저 같으면 저는 모욕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걸 좋다고
3: 국무총리인데.
7: 네?
3: 그래도 국무총리인데요.
7: 국무총리
3: 모욕이라도
7: 글쎄요. 정치인 출신 정치 인생에 국무총리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3: 마지막 정치인 인생의 국민에 대한 봉사.
7: 그러면 자리 얻으려고 정치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3: 알겠습니다. 네. 좀 다른 정보 있어요, 김황 기자님?
10: 아니 이 지금 한화평에 있는 세 분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아요.
3: 네. 그러니까 유력한 거는 정성호 장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10: 뭐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검증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리에 대한 배치까지 고려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뭐 그거를 정성호가 유력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진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여요. 네, 보이기는.
3: 강훈식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자리에서 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워낙 이제 독보적으로 신임을 받기도 하고 일을 잘하기도 맞아요. 하고. 근데 이번에 왜 이름을 이렇게 오르내리게 했을까?
7: 키우는 거죠.
3: 그렇죠.
7: 제가 볼 때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숨겨진 뜻은 여권 내 잠룡들이 상당히 정리됐다는 거예요.
3: 네.
7: 많이 떨어졌잖아요.
3: 맞아요.
7: 김경수, 뭐 맞아요, 조국, 맞아요. 뭐 이런 분들. 추미애, 뭐 김민석, 뭐 송영길, 거기에 강훈식 이 정도 봅니다 저는. 네. 2030년.
3: 네.
7: 다른 진영에서 이제 조국이 되겠죠. 그 네. 민주 진영, 진보 진영 내의 다른 쪽.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훈식이라는 카드를 계속 키울 수밖에 네. 없고 그쪽으로 보여 대통령 뭐 순

0: 이렇게 좀 띄웠다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관심 끌려고.
1: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맞겠네요.
0: 근데 참 그런 점들이 부러워요. 이재명 대통령 처음에 대통령 되시고 나서 차기 지도자들 쫙 이제 자리 주고 키우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뭐 시도지사도 많이 내보냈고 이런 식으로 차기 지도자 관리하는 모습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참 보수 진영에서는 배워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조국 대표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도 진보 진영에서는 차기 대통령감 그 주자군에 들어갔잖아요. 네. 정치적인 타격이 커 보입니다.
2: 정치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안 해야 돼요?
2: 네. 정치를 하지 않고.
0: 당대표직 사퇴가 아니라.
3: 이 자리만 앉으면 뭐가 있나?
2: 아니, 진짜 정치를 안 해야 돼요. 학자로 돌아가서 그렇게 본인이 염원한다고 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네. 학술적 연구와 전문가적 입장을 밝히는 게 또 국가를 위해서 이익이 될 것 같고요. 정치를 한다고 남아버리면 제가 보기엔 그 소위 올드한 선민의식과 도덕적 우월성을 자꾸 드러내면서 누군가를 혼내려고 하는 그리고 상대방이 나쁘니까 나를 찍어줘. 본인은 근데 정작 하는 게 없는. 그리고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위선적인 네. 그런 구태정치가 진보 진영 안에서는 그게 구태정치입니다. 네. 그게 사라지지 않고 반복된다는 건 저는 진보의 멸망이다. 20대에게 영원히 지지를 얻지 못하는 지금 현재 20대의 비토정서를 이념화시키는 꼴이다. 그건 고착화돼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대구가 안 변한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20대 진짜 안 변해. 그렇게 되기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조국이 정치를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0: 이번에 평택을 간 것 자체가 명분 없는 선택이었다. 지더라도 명분 있는 선택, 뭐 대구라든지 아니면은 부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선택을 했으면 향후에 다시 정치를 하는데 큰 디딤돌이 됐을 것이다. 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뭐 정치인으로서의 이른바 뭐 감가가 많이 된 선거였죠.
0: 네.
3: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뭐 본인의 선택이나 신념이 아니라 네. 늘 뭔가 이렇게 본인이 민주당이 아닌데 민주당을 리드하는데 민주당의 변수인 것처럼 움직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지 잘 모르겠는 네. 뭐 이런 이미지로 선거 끝까지 좀 많이 점수를 잃은 것 같고 선거 기간 과정에서도 뭐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조국과 한동훈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양쪽 진영에서의 셀럽들 큰 이름들이 나왔는데 선거 캠페인이나 선거 과정의 모습들을 놓고 보면 네. 조국 대표는 실점이 훨씬 많았고 한동훈 대표 어쨌든 득점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국 당선과 낙선으로 나타난 건데 과정에서 잡음도 너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법리적으로는 유죄 판단이 받고 사면 받고 복권돼서 선거까지 다시 나왔지만 여전히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소구가 안 된다. 이거가 이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시 뭐 정치를 하실 건 같은데 상당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른 뭐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건데 뭐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은 듭니다.
0: 강승현 변호사님, 제가 네. 이번에 민주당의 뼈 아픈 부분이 차기 대선 후보군 중에 몇 분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김경수 네. 경남도지사 후보, 김부겸 전 총리, 또 조국 전 대표 이런 분들도 충분히 차기 대선 후보군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조금 뒤로 뒤처지는 네. 그래서 후보군이 되게 축소가 된 거 그 네. 자체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으로서는 참 상당히 뼈아플 것 같아요.
2: 글쎄요. 근데 다른 또 대안이 너무 많고요.
0: 누가 있어요?
2: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분이나 계신데. 아. 예.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조금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차기 리더들이.
0: 누구 염두에 들은 분이
2: 혼식이 형?
3: 치시는데.
2: 아니 왜냐하면 아 제가 그게 걱정돼서 그래요. 청년들의 이 무경화가 너무 심각해서 근데 그 무경화가 뭐 소신이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그냥 거부감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철학이냐 이념이 아니라 민주당이 너무 싫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게 그게 고착화되면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돌리려면 전혀 다른 방식의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랫동안 민주당 안에서 정치하시던 분들이 그 관성을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 가지고 제가 차별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86세대 뭐 그 싸잡는 것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그 정신을 청산을 하려면 좀 더 젊은 리더가 필요하다.
0: 한 가지 네.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광운식 실장 만났죠?
2: 광운식 실장?
0: 네. 네. 네, 네. 만났죠.
2: 아, 저만 만난 게 아니고요. 두루두루 식사하는데.
0: 아, 네. 알았어요.
3: 뉴 강훈식. 네. 근데 그 어저께 한 정치학자가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 50 세대들이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바라보는 어떤 인식의 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인지 그 생각

0: 아까라면서 김 기자도 그게 있잖아. 근데 2030이 민주당을 똑같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30 입장에서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류 혹은 집권 세력이었고, 근데 계속 지금 얘기했던 어떤 문제들이 반복되는데 그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해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그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늘 똑같은 타입이고, 그러니까 저 아저씨들은 어떤 거다 이 이미지가 있는데 민주당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2030이 보기에는 이미 민주당의 이미지가 그런 측면이 있다. 이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맞는 진단일 수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 지금 뭐 거의 20년 가까이 정권을 주고받은 세력인데 본인들은 늘 얘기 말하자면 여전히 특정한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부분들에서의 평가 이런 건 있겠죠.
1: 민주당 후보군의 몇몇의 탈락, 그리고 진보 진영이 조국 편 그리고 조국 아닌 편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네. 국민의힘에게는 기회가 될까요?
2: 대선 구도만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네. 국민의힘 후보가 분열되지 않는다는 전자에 누가 이제 있고 2030년에 민주 계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강훈식, 뭐 김민석, 송영길 요 분들 네. 중에 한 분이 정규 제도권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1: 정청래 대표도 있고 추미애
2: 그러니까 지사도 뭐 예를 한 분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국 대표 류의 분들이 뭐 유시민 뭐 김어준 이런 분들이 그거에 순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거예요. 이제 원심력이 그래요.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이미 다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뭐 유행어도 있잖아요. 거기 이제 레가 빠지고 최가 들어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문조털레유가 이제 문조털최유 됐다고 하는데 네. 이 정도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대동단결해서 한쪽으로 가자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온 김용남 조국 대전이나 이런 상태로 봤을 때 당원들이 벌써 마음이 다쳤는데 그 큰 대선에서 이 사람들이 물러설 이유가 전혀 없어서 그러면 김민석, 강훈식, 송영길 이분들이 예를 들어 조국이라는 분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대중적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면 그걸 누를 수도 있겠는데 과연 그러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민주진보진영 내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 제가 마무리 질문으로 개혁신당 시의원 한 명 배출해서 개혁신당의 존재감 어떻게 될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아쉽게 다 됐네요.
2: 다음 주에
1: 네. 한번 개혁신당 얘기도 해보고요. 예, 예. 윤희석 대변인님과 강수영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좋아요가 2,000개를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김한 기자님 단독으로 좋아요 땡겨달라고 얘기하고 2,000개 안 되면 네. 1회 출연료 반납.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선 봉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이 과정에서 투표소 안에 고립된 구청 직원 한 명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고요. 지금도 일부 선관위 직원은 투표소에 고립돼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투표소 봉쇄가 길어지고 있다고요?
6: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대가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을 봉쇄하기 시작한 지 사흘이 됐습니다. 밤샘 시위가 이어진 탓에 시위대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자를 깔아둔 채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습니다. 그제 밤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위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시위대는 침묵 시위를 벌이는 등 오늘 아침까지 비교적 조용히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표소에 대한 봉쇄가 이어지다 보니 현장 직원들도 함께 고립되고 있는데요. 어젯밤 8시 반쯤에는 투표소에 고립돼 있던 구청 직원 한 명이 건강 이상을 호소해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현재는 상당수 직원이 밖으로 빠져나와 선관위 직원 2명만이 투표소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죠.
6: 네, 그렇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학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6개 시민단체 역시 선관위 관계자 13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선거관리와 감독 소홀에 대해 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경찰은 이 중 일부 고발건을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는데요. 다른 사건 역시 곧 배당에 나설 전망으로 경찰이 이번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소식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누구도 승리를 말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대4라는 판정승을 거뒀지만요. 최대 승부처 서울 탈환에 실패하면서 마냥 웃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5: 국민의힘은 서울과 대구를 지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내석에 그친 초라한 성적표에 씁쓸한 표정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7: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석권한 집권여당은 일단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선거 초반 15대1 압승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12곳을 내줬던 4년 전 참패를 그대로 돌려줬다는 통쾌함이 엿보였습니다.
8: 우리들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22년도는 5대12였습니다. 이제 반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7: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에 이은 3연승. 하지만 기쁨은 차이나였습니다. 개표 막바지 대역전극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내줬기 때문인데 이기고도 졌다는 자조가 뒤따랐습니다.
9: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7: 반대로 딱 내석 초라한 성적표지만 서울 사수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민의 경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전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하라는 엄중한 주문도 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0: 정말 현명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묘하게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7: 장동혁 대표는 오만무도한 정권에 맞서 희망의 불씨를 지켰다고 한술 더 떴는데 입장문만 냈을 뿐 모습은 감췄습니다. 공교롭게도 TK 밖에서 유쾌한 반란을 일으킨 서울시장과 경남지사 당선인 모두 장 대표와 투샷 없이 거리를 뒀던 인물입니다. 거대 양당이 애써 쓰는 숨 짓는 동안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만과 관성을 걷어내고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뛰겠다고 반성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후보들을 뒷받침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네, 이번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헤즈볼라와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이란과 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다며 곧 합의 내용을 알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고요?
11: 네, 현장에서는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헤즈볼라와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2: And it would be really nice if Lebanon could have some peace. And I spoke to Bibi Netanyahu about that. And I speak to them about it. And I actually spoke to Hezbollah about it. And I think progress has made. It's been.
11: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이란과 강력한 합의를 위해 협상하고 있다며 합의 내용도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이란과의 합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13: Enriched uranium.
12: Yeah.
13: At this point. Do you need a deal with Iran to go get it? Or
12: no.
13: Have you thought about just a covert, daring, send in the SEALs, send in the Rangers?
12: We could get it right now. I don't think they could stop us if we wanted, but there's no reason to. It's entombed. You use a good word. It's entombed.
11: 농축 우라늄이 묻혀있는 곳을 알고 있지만 사상자 발생 위험 때문에 특수부대 투입 작전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도 곧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란이 미군을 살해한다면 곧바로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는 경고도 되풀이하면서 협상으로든 군사 공격으로든 미국이 승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4: 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함부로 쓰고 있다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하원에서 대통령의 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여기에 대한 반응은 나왔습니까?
11: 네, 미 연방하원 어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네 번째 시도 만에 통과시켰죠. 결의안을 주도한 하원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의원 4명이 가세하면서 가결됐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4: I share the interest in making sure that Iran does not develop a nuclear weapon, but we have to do this in a way that is done through the use of force authorization that Congress has the exclusive authority over.
11: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이 결의안이 비애국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란과 종전을 위한 최종 협상 도중에 이란 전쟁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불만입니다.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것보다 미국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4명을 겨냥해서도 관심만 갈구하는 자들이라며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지층인 마가를 언급했는데 이는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을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5: 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도 이란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공격을 비판했는데 이란에서는 공식 부인하고 있다고요.
11: 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오늘 이곳 국무부 청사에서 셰이크 자라 알사바 쿠웨이트 이란 외무부 장관과 만나 이란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친 이란의 부당하고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라면서 쿠웨이트 국민과 미국은 함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Stories from East Asia. South Korea's ruling Democratic Party dominates local elections. Despite losing the key Seoul mayoral race, President Lee's party tightened.
3: 네, 어제 실시된 한국의 지방 선거와 관련해서 주요 외신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라는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막판에 역전된 것은 집권 여당에게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로이터는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음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라며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 그리고 주식시장 상승세 등이 높은 국정 지지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개표 내내 앞서가던 여당 후보가 막판에 역전패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도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민주당의 승리가 확정될 경우에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욱 확고한 정치적인 권한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승리의 배경으로 주식시장 활황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투명성 제고 노력 등을 꼽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P통신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점도 매우 주목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한동훈 후보의 승리가 개혁파들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보수 진영 내의 분열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니케이 신문도 민주당의 승리로 선거가 끝났다라고 보도하면서 잠실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혼란이 있었다라는 내용도 별도로 니케이 신문은 크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0: 이어서 UFO를 마귀 현상이다라고 강론하는 구마사제 신부님 축출. 그런데 구마사제가 뭐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카톨릭이 UFO를 마귀의 장난이다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강론한 현직 신부의 구마사제직을 박탈하고 축출했습니다. 워싱턴 DC 대교구장인 로버트 맥클로이 추기경은 어제 스티븐 로세티 신부를 대교구 구마사제에서 즉각 해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맥클로이 추기경은 로세티 신부의 발언이 악마, 마귀, 구마 즉 이 엑소시즘에 대한 카톨릭의 정확한 교리를 해쳤기 때문에 축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축출된 로세티 신부는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거론하면서 그게 바로 즉 UFO가 바로 마귀들이 숨기고 싶은 것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UFO의 출현은 실제로 마귀의 장난이다 라고 나는 개인적인 결론을 확실하게 내렸다 라면서 신자들에게 연일 강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세티 신부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의 팔로워가 14만 8천 명에 이르는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구마사제입니다. 천주교에서 구마사제란 악령이나 마귀를 쫓아내는 의식인 구마예식, 즉 엑소시즘을 접전할 수 있는, 직접 집전할 수 있는 공식 권한을 부여받은 신부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등장해서 신비롭거나 가상적인 존재처럼 느끼기 쉽지만 실제로 천주교 교리법에 근거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천주교는 부마, 즉 마귀 들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마귀 들린 현상 또는 마귀가 들린 사람을 부마 또는 부마자라고 하고 있고 그를 마귀에서부터 쫓아내는 것을 구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 들린 것은 부마,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구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인정하는 마귀 들림의 징후는 몇 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배우지 않은 낯선 외국어나 고대 언어를 갑자기 유창하게 구사할 때. 둘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상황이나 숨겨진 사실을 알아맞히는 행위. 쉽게 말해서 투시나 예언 등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신의 체구를 능가하는 초자연적인 육체적인 힘을 발휘하는 경우에. 그리고 넷째, 십자가, 성수, 성체 등 성스러운 물건에 대해서 극도로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 등에 대해서 부마, 즉 마귀 들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주교가 구마 사제인 로세티 신부를 왜 축출한 거지? 와 관련해서는 신도들에게 줄 수 있는 영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천주교는 구마 예식을 하는 종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마란 마귀를 쫓아낸다라는 뜻인데요. 구할 구자의 그 구마가 아니라 여기서의 구는 한자로 몰아낼 구, 몰아낼 구자입니다. 즉 마귀를 몰아내는 예식이 구마 예식입니다. 실제로 한국에도 구마 사제가 있습니다. 딱 한 명 있습니다.
1: 영화나 저도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
2: 네,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네요.
1: 아니 실제로 이게 구마 사제님이 네. 나오신다니까. 아유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3: 반갑습니다.
2: 신부님 예. 안녕하십니까?
3: 아, 우리 세바스.
2: 네, 세바스찬입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앉으시죠, 앉으시죠.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김웅열 신부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3: 반갑습니다.
1: 이게 실제 영화에서처럼 악령을 쫓으시는 일로 하시는 건가요?
3: 그렇죠. 그냥 크게 나누면은. 마귀가 들어온 사람을 부마자라고 합니다.
1: 부마자요.
3: 그리고 그거를 띄어내는 걸 구마라고 합니다.
1: 아, 부마와 구마군요.
3: 다르죠. 어허. 그리고 마귀를 띄어내는 사제를 엑소시스트라고 부리고 아. 그리고 마귀를 띄어내는 예식을 엑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1: 이제 구마사제가 쫓는다고 하는 이 귀신 악령 마귀 이게 이제 대체 뭡니까?
0: 네, 어쨌든 천주교는 구마 예식을 인정하는 종교인데요. 그를 행하기 전에 과학과 의학적 검증을 철저하게 거치는 종교입니다. 아무나 붙들고 구마한다라고 두드려 패고 그런 건 사이비 종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로세티 신부가 축출된 것은 UFO나 외계인 현상을 모두 악령의 음모론처럼 묘사하는 그의 강론 내용이 신도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심이나 영적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에 따라서 천주교 대교구 차원에서 빠르게 그를 축출하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 Donald Trump says he, quote, would like to meet Iran's supreme leader and that he probably will, depending on how it all works out. Trump says Iran has already agreed it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만나고 싶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이 최종 결정권자와의 담판을 통한 종전협상 타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격노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YTN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일간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나고 싶다며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둔 중인 모즈타바가 종전협상 과정에서 이란의 의사결정에 분명히 관여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승인을 내리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란 내부 분열로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고 언급해온 만큼 최종 결정권자와 담판을 짓고 싶다는 의지가 드러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협상 상황에서 이르면 이번 주말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 If it happens, and it might not happen, you know, who knows? But if it happens, it could happen like over the weekend.
2: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격노했다는 보도를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이란과의 종전협상에 차질이 빚어져 다소 언짢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네타냐후는 훌륭한 파트너라며 불확설 확산 차단에 나섰고 네타냐후 총리 역시 자세한 통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두 사람 간 의견이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We have so many agreements. We agree on the main things. We want to get Iran, the nuclear program in Iran finished.
2: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레바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대화 채널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종전협상에서 가시적인 진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설에 선을 그으면서 양국 간 종전 양해각서 합의를 위한 물밑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최근 중국 자동차 업계가 앞다투어서 스마트 주행 기능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주행 보조 기능을 켠 뒤 불과 30초 만에 사고가 났고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장모 씨는 부모와 함께 여행을 마치고 광둥성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을 충전한 뒤 다시 출발했고 새벽 4시경에 직접 스마트 주행 보조 기능을 활성화했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기능을 켠 직후 양손을 모두 운전대에서 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약 30초 뒤에 이 차량이 고속도로 추월차로에 멈춰있던 대형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장 씨와 부모 등 일가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화물차는 그보다 약 20분 전에 앞차를 추월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떨어지며 시동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여러 차례 재시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차량은 그대로 추월차로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화물차 운전자는 비상등을 켰고 뒤쪽에 라바콘 4개를 설치했지만 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확보와 경고 표지판 설치, 또 경찰 신고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책임은 따라서 양측 모두에게 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조사 당국은 화물차 운전자가 결함이 있는 차량을 운행했고 고속도로 주행차로에 차량이 멈춘 뒤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승용차 운전자 역시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주행 보조 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한 채 전방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운전자의 책임까지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고는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미주 한의사회 최고 권위의 제46회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가 오늘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 CCC에서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참가 선수들은 반드시 미리 와서 오전 11시 15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오늘 대회는 12시 정오에 시작됩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해서 한인들도 많이 찾았던 종합병원인 세인트 빈센트 메디컬 센터가 폐쇄된 지 6년 만에 정신건강 및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대규모 복합 캠퍼스로 다시 문을 엽니다. 메가도팍 인근에 위치한 세인트 빈센트 병원 부지는 노숙자 문제와 정신질환, 또 약물 중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서비스 허브로 재개발되고 있으며 오는 7월, 즉 다음 달 첫 번째 시설이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시설이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을 포함한 LA의 거리에서 정신질환과 마약 중독에 시달리는 홈리스들을 수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제대로 된 시설로 작동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LA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게 될지 이 역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남가주 최고의 공립고등학교로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에 있는 세리토스의 위트니 고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트니 고교는 ABC 통합교육구 소속으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영재 중심의 공립학교입니다. 그리고 2위는 플러튼의 트로이 고교가 차지했습니다. 트로이 고교는 STEM 특성화 프로그램인 트로이 테크로 매우 유명한 고등학교입니다. 3위는 얼바인의 노스우드 고등학교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위는 다이아몬드바 하이스쿨, 5위는 샌디에고의 웨스트뷰 하이, 6위는 하시엔드 하이츠의 로스 알토스 하이, 7위는 뉴포트 비치의 뉴포트 하버, 8위는 사이프레스의 옥스포드 하이, 9위는 라구나 비치 하이스쿨, 그리고 10위는 어바인의 유니버시티 하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바베큐 시즌을 앞두고 쇠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바이 스테이크 가격이 파운드당 $22까지 급등하며 식탁에 고기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육류 가격 인상은 다른 식료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내 쇠고기 평균 소매 가격은 파운드당 $9.64였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13%가 상승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플레이션보다 역대급 소 부족 현상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 연구팀은 미국 전체 소 사육 두수는 올해 1월 기준 약 8,620만 마리로 195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라면서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소비 수요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쇠고기 사랑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단백질 중심의 식단 열풍이 이어지고 있으며 고급 마블링과 육질 개선으로 쇠고기 선호 현상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과거 사람들이 칼로리를 따졌다면 이제는 단백질 섭취량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에 소고기 가격의 안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한인은행 메트로시티뱅크가 오렌지카운티 부에라팍 지역에 플러튼 지점을 공식 오픈했습니다. 메트로시티 은행의 LA에 이은 두 번째 남가주 지점이자 전국 30번째 지점입니다. 메트로시티뱅크는 앞으로 남가주 영업망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PCB은행은 롤앤하이츠 지점 오픈 20주년을 기념해서 고객 사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롤앤하이츠 지점은 어제 지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다과와 사은품을 선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PCB 지점, PCB은행의 롤앤하이츠 지점은 2003년에 출범한 이 PCB은행이 남가주에서 가장 먼저 영업을 시작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새 역사 국민운동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회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 LA 한인타운 용수산 2층 뱅퀴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자 이승만 학당 교장을 맡고 있는 이영훈 박사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이승만 기념사업회 한국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문무일 씨가 연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4: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3: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4: 세계 최대 블루라곤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4: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5: 담요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0: 세종송보감.
5: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0: 세종송보감.
5: 쌩쌩 돌아라 하하.
0: 세종송보감이잖아.
6: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7: 213-383-8899 383-8899. 세종.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8: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1: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2: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우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13: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0: 정말? 어떤 건데?
13: 융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0: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3: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4: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5: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자, 한국의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데요. 서울 잠실에 있는 투표소 앞에서는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이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는 매우 이례적인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러고 있는 건지 YTN이 짚어봤습니다.
3: 평소라면 한산에 쓸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 앞이 인파 수백 명으로 가득합니다. 개표 중단과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투표한 반출이 막혔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투표를 못한 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선관위는 이 사태가 14곳 투표소에서 벌어졌다고 밝혔는데 상당수가 보수 강세 지역이라는 점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특정 성향 유권자의 투표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 이유입니다.
4: 투표용지를 배정된 인원만큼 갖춰놓지 않았으면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3: 지난 2022년 인천에서도 8시간 동안 투표함 이송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이 발단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이 불신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SNS나 라이브 방송 등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집단 행동이 빠르게 이어졌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과거 같으면 특정 지역 투표소 혼란으로 끝났을 일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번진 겁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각종 음모론을 키우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일부 극우 유튜버들 또 여전히 윤 어게인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라 하더라도 예. 이 사람들이 이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3: 이번 일은 양극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선거 관리 실패가 얼마나 빠르게 의심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이어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받자 이번에는 듣도 보도 못한 강제노동 관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미국 내 수입을 막기 위해서 소위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부분은 그 강제노동과 관련해서 한국도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미국 내 수입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며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를 60개 경제권으로 분류해서 관세 부과 방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에 의해서 중단 명령을 받아서 다음 달로 만료되는 이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또 다른 관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대표부는 어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전 세계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54개 경제권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고 있고 또 효과적인 집행에 실패한 그룹이라고 분류가 돼서 12.5%의 소위 강제노동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그리고 영국까지도 이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또는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6개의 경제권은 그보다 조금 약한 10%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국이 강제노동을 시키는 국가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최근 한국의 그 전라남도 신안 염전에서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라며 비관세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기는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소금 생산 기업 신안 염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호 관세가 연방법원에 의해서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받자 이번에는 듣도 보도 못한 강제 노동 관세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뭐 달라진 게 있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발생했던 서베너 지역 한인회 임원들과 애틀란타 총영사관 관계자들이 어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호 총영사는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서 비자 제도와 그 절차가 현재는 상당 부분 명확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명확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출입국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으며 현재 필요한 인력들이 비교적 원활하게 입국하고 있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해 9월 4일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 현대와 LG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아이스 단속 요원들이 들이닥쳐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후 외교 협상 결과로 석방돼서 귀국했으며 일부는 그런데 다시 미국 비자를 받아서 공사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호 총영사는 지난해 한국인 구금 사태는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한국 정부와 미국 행정부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한국 국적자의 비자 문제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0: 날씨와 상관없이 차가운 음료 즐기는 분들, 또그 차가운 물 안에도 꼭 얼음을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정말 시원한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시죠? 약간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차가운 거 사실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바로 또이 부분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 갖게 됩니다. 얼음에요.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얼음, 그래서 깨끗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니요,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나 리스테리아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을 만드는 얼음틀 역시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리스테리아균 증식을 돕습니다. 일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 참 무서운데요. 보통 차가운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들었는데 얼음에서요, 3일이 지나도 99% 생존합니다. 한 3주가 지난 뒤에도요, 반 정도는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리스테리아균 역시 영하 20도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특히 얼음이 녹을 때도 참잘 생긴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또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얼음은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마시고요. 전용 집게를 꼭 사용해 주십시오. 특히 타인의 손이 닿은 얼음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얼음을 만드는 얼음틀도 간과하기 쉬운데요. 씻지 않고 보통 계속 사용하잖아요. 이럴 때 균의 발생 속도가 커집니다. 자, 얼음틀을 조금 더 위생적으로 관리하자면 쌀뜨물을 이용해 보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쌀뜨물에 얼음틀을 담가 놓으면 쌓인 때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고요. 또 쌀뜨물 속 녹말 성분이 얼룩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냄새를 흡착하는 성질도 있어요. 뭐 물만 얼리지 않고 다른 것도 얼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래저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굵은 소금을 뿌려서 문지르거나 식초를 붓고 약 20분 뒤에 헹구는 방법도 좋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투명하게 보인다고 깨끗할 것 같은 얼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을 담는 틀 역시 마찬가지고요.
1: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7: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6: 23388-5600. 23388-5600.
7: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6: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7: 융자나라 좋은 나라.
6: 융자라면 콜미.
7: 23388-5600. 23388-5600.
8: 융자 나왔어요.
9: 우와, 빠르네.
10: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네, 베이커스필드에서 지역 교육구 직원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서 결국 사살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15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용의자 앤서니 설리 해리스를 사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어제 오후 LA에서 북동쪽으로 약 90마일 떨어진 베이커스필드의 한 4층짜리 건물에 침입해서 컨 카운티 교육구 소속 직원 10명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그는 일부 인질을 결박하고 자신과 인질의 몸에 폭발물을 매달았다라고 위협하면서 과거 자신이 연루되었던 사건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검찰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2014년 14세 미만 아동 관련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로 최근 이혼 소송과 가정폭력, 자녀 양육권 등의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 기록을 달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결국 용의자를 사살했고 인질들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 응원 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됐던 해외 유튜버가 해당 영상을 수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멕시코의 이 유튜버는 스스로 댓글을 올려서 제 콘텐츠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꼈을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라며 댓글창을 통해서 보내주신 여러 경고를 저는 그동안 어리석게도 그저 간과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영상의 여러 장면에 등장했던 우길기와 관련해서 상처받았을 여러 아시아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라면서 솔직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우길기가 그저 평범한 일본 국기인 줄 알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유튜버는 사과문과 함께 우길기가 등장하는 장면의 부분을 볼 수 없도록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앞서 이 유튜버는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48개국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일본 응원단이 북을 치면서 우길기를 힘차게 흔드는 장면을 여러 차례 노출해서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누적 조회수도 150만 회 이상을 기록했었습니다. 이어서 이란의 쿠웨이트 공격은 나 때문이었다라고 황당한 고백하는 트럼프 스토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쿠웨이트 공격을 두고 미국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이란이 쿠웨이트를 공격했는데 이렇게 되면 휴전협정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란이 어제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드론으로 공격해서 여러 명의 희생자가 난 그 사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지난밤에는 우리가 이란을 공격한 적도 있었다라며 종전을 위한 협상 과정에 있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너무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그로 인해서 이란이 약간 자극받은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다른 문제로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한 측면도 있다라면서 그래서 그들이 반응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인 것으로 이번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저자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저자세의 배경에는 어떻게든 긴장을 완화하고 그래서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는 조급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트럼프의 저자세에 대해서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 중동 내의 미국 우방국들의 불만은 갑자기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네, 이어서 전쟁 중단에 찬성한 4명의 공화당 반란표 소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민주당 주도의 결의안이 공화당 이탈표에 힘입어서 어제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어제 하원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은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위에 참여 중인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하원도 공화당이 민주당과 근소한 차로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즉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만은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 쪽에 가세하면서 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하원의원은 켄터키주의 토머스 매시 의원을 비롯해서 미시간주의 탐 베렛, 펜실베니아주의 브라이언 피츠 패트릭, 그리고 오하이오주의 워렌 데이비슨 의원 등입니다. 이 결의안은 곧 상원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다만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이 때문에 어제 하원 통과는 실질적인 제약이다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어제 공화당 의원 일부가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것은 공화당 내에서도 이란전에 대한 지지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유럽의 한 작은 나라에서 수사를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라드 쿠슈너가 추진하는 알바니아의 초호화 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 현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알바니아의 반부패 검찰청은 제라드 쿠슈너의 리조트 개발을 가능하게 해준 이 환경보호구역 지정 변경과 토지 소유권 이전 그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쿠슈너가 이끄는 사모펀드 어피니트 파트너스가 객실 무려 만 개 규모의 초대형 리조트를 추진하는 것은 유럽의 작은 나라 알바니아의 아드리아해 인근 해변입니다. 이 지역은 바다 거북과 물범 그리고 플라밍고 등이 서식하는 유명한 생태 보호구역입니다. 알바니아는 이탈리아 동쪽 바다 건너 즉 유럽 남동부 이 소위 발칸반도에 위치한 작은 유럽의 나라입니다. 쿠슈너가 이 지역에 리조트를 세우기로 한 것은 지난 2021년 부인 이방카 트럼프와 함께 아드리아해 섬에서 요트 여행을 한 경험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요트 여행의 만찬에는 알바니아의 에디 라마 총리까지 참석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리조트 투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알바니아의 라마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법을 개정해서 쿠슈너의 리조트 건설을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쿠슈너가 리조트를 세우려는 지역은 건물 신축이 완전히 불가능한 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만은 뜬금없이 5성급 호텔은 환경보호지역 내에서도 신축을 허용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5성급 호텔이라면 그만큼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더더욱이 환경보호지역에서는 신축이 불가능할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신설 조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알바니아 야당과 현지 환경단체들은 트럼프 패밀리를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이다라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지 주민들도 연일 시위를 벌이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알바니아 반부패 검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과연 정당한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0: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0: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텐,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8: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8: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선거 관련 소식인데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논의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일부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또다시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우 인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부정선거니까 그러면 선거 다시 치르자. 그렇게 된다면 이미 당선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 또 한동훈 부산 북구갑 당선인 등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부정선거 주장의 허와 실, YTN이 짚어봤습니다.
11: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은 물론 일부 시민들까지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12: 부정선거!
11: 하지만 이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내세운 투표지 사건은 이미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부정선거 주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증명 책임을 따르지 않고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헌법재판관들은 중앙선관위가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온 점을 들며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3: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11: 이번 사태로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제기되며 선관위는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이어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았단 말이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소속 척필러스 매코믹 연방 하원 의원이 구호 자금으로 다이아몬드를 구입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감사가 들어가자 곧바로 사퇴했습니다. 매코믹 의원은 선거자금법 위반 등 25건의 비위 의혹으로 윤리위원회 징계에 회부돼 있으며 법원에서 재판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흑인 여성 의원인 매코믹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재난구호자금 5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녀는 그 돈으로 3캐럿짜리, 무려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용하는 데 썼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매코믹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자, 사건의 핵심은 약 500만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구호기금입니다. 매코믹 의원은 그녀의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헬스케어 회사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연방정부로부터 의료 구호를 위한 펀드로 사용하라라고 500만 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물론 이 액수 자체도 그 회사의 규모나 히스토리에 비해서 과다 지급받았다라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 돈은 실수로 과다 지급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는 반환하지 않고 여러 계좌로 이동시키면서 자금을 마치 다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개인 소비에 그 돈을 대거 사용했다라는 정황이 발견돼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매코믹 의원이 해당 구호자금을 이용해서 10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입한 것은 물론 테슬라 차량을 털커덕 현금을 주고 샀고 또 그 밖에 명품 쇼핑을 수시로 했으며 호화 여행도 다녔다라는 등 사치성 지출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의회에서는 의회 윤리위원회에서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매코믹 의원은 무고를 주장하면서도 의원직은 서둘러 사퇴했습니다. 의회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고 코로나 구호 자금을 줬더니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를 산 것 같습니다. 쿠바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고조되면서 쿠바 내 글로벌 호텔들의 철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페인 최대 호텔 멜리아는 어제부터 쿠바에서 모든 영업을 중단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멜리아는 쿠바에서 15개의 호텔을 운영해온 최대 규모의 호텔 체인입니다. 멜리아는 이미 쿠바에서 전력 부족과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서 쿠바 내 대부분의 호텔이 이미 휴업 중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멜리아는 지난 1990년대 초 소련 붕괴로 경제 위기에 처한 쿠바가 외국인에게 관광시장을 개방했을 때 가장 먼저 쿠바에 진출한 호텔 그룹입니다. 쿠바에서 철수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멜리아 호텔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블루 다이아몬드 리조트, 또 아시아계 호텔인 아치펠라고 등도 쿠바에서 호텔과 리조트 운영에 손을 떼고 철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호텔은 관광객 감소와 전력난 등을 앞세워서 쿠바 내 철수를 결정했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더해서 미국의 봉쇄 그리고 미국의 행정 제재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훨씬 더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경로와 욕설 사건 이후 레바논 공습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야당 대표인 라피드 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군의 공습 중단 문제를 놓고 완전히 미국의 속국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역시 네타냐후 총리의 정적이자 차기 총리직을 노리고 있는 나프탈리 베넷 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정부가 이스라엘 주권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상실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내부 강경파 사이에서도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네타냐후 내각의 현직 장관인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지금은 우리의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면 모두 자국에 대한 이 애국심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발언처럼 들립니다만은 사실은 이 기회에 네타냐후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차기 총리를 하려고 노리고 있는 전직 총리나 현직 고위 관계자들 관계자들의 발언들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서 사실상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 조치로 인해서 이란의 물가 상승률이 20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어제 상원 재무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서 미국이 이란 정권에 대한 자산 동결 등을 통해서 이란 경제와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의 현재 물가 상승률은 즉 인플레이션은 200%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란 통화 가치는 완전히 폭락했다. 이란 군인 중에 상당수가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고 경찰들은 출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란과 종전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이란 경제 압박 작전인 경제적 분노 작전, 즉 이카나믹 퓨리 작전을 통해서 이란산 원유 판매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면서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1: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2: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2: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5: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4: 두 번째 참가자.
6: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4: 세 번째 참가자.
7: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4: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8: 부당 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9: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튼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0: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참 이상하죠. 세프템버, 9월을 얘기하는데 지금 6월, 오늘 어울리는 듯한 그런 음악입니다. 아마 이 경쾌함과 오늘 날씨가 어우러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79도 정도인데요. 아, 조금 덥다라고 생각할 듯 말 듯 그 정도로 아주 뭐 쾌적한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입니다.
1: 어우, 더워.
0: 더워할 때요.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초록빛 그늘이 누군가의 아주 로맨틱한 약속에서 시작되었다면 믿어지시나요? 바로 중남미의 아름다운 나라 코스타리카입니다. 서핑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맥스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해변에 서핑을 하러 갈 때마다 서핑을 안 하는 여자친구를 늘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해변에 나무 그늘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서 여자친구가 갈 때마다 너무 고생을 한 거죠. 결국 투덜대는 여자친구에게 이 청년은 멋지게 약속했습니다.
1: 자기야, 내가 이 해변에 꼭 나무를 잔뜩 심어서 당신을 위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게.
0: 뻥이 아니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청년은 친구들을 모으고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진짜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인의 그늘을 만들려던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이 소문이 퍼지면서 전 세계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까지 고사리 손을 보태기 시작한 거래요. 사실 이 해변은 과거에 무분별한 가축 사육과 불법 방화로 토양이 완전히 망가져서 여기는 이제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땅이다 라고 전문가들도 고개를 지었던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정성이 모이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무려 34개 해변에 10만 그루가 넘는 토착 나무들이 자라나면서요. 메마른 백사장이 푸른 오아시스로 탈바꿈한 거죠. 더 감동적인 거는요. 숲이 우거지니까 사람만 찾아온 게 아니고요. 그동안 사라졌던 그 지역의 마스코트 하울러 원숭이 가족들과 귀여운 다람쥐들이 어우 집이 생겼다 이러면서 숲으로 속속들이 돌아오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 점 그늘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그 마음이 이렇게 대자연을 살리는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의 보금자리까지 되찾아 줬네요. 우리 삶도 그러지 않을까요? 거창한 대의 명분이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향한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작은 그늘이 되어주는 다정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챔피언. 우리 조수미 씨가 부릅니다. 챔피언.

0: 어우, 막 에너지가 막 나오는 이런 멋진 곡. 아, 바로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공식 문화 홍보대사셨죠, 조수민 씨가. 야, 이 전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응원가가 필요한데 뭐가 없을까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6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하면서 메가 히트를 기록 중이던 프랑스의 프로젝트 그룹 에라의 수장 에릭 레비 씨가 구원투수로, 오, 그러면 해볼까? 이래서요, 조수미 씨와 또 작사가 차주영 씨가 함께 작업을 하면서 또 이 곡 안에 우리의 그 있잖아요, 그 진 꽹과리처럼 우리 마음을 울려주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 원곡 에라의 챔피언을 들어보면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크로상 같은데 이게 딱 들어가니까 완전 찰떡이에요. 어떻게 그냥 우리 심금을 이렇게 올려주는지, 어우, 그냥 힘이 나네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다정한 마음이 인류의 삶을 바꾸거나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역사 속에 종종 있습니다. 아까 그 코스타리카의 한 젊은이가 서핑 가면서 미안했겠죠. 그냥 땡빛에서 앉아있는 애인 보고 자기야 서핑 배워봐 이랬지만 안 해! 그래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내가 열심히 나중에 그늘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그동안 엄청난 나무들을 만들어서 지난 15년 동안 무려 34개 해변에 10만 그루 넘는 나무들을 심었다고 합니다. 소고기가 뭔지 가축 기른다 이러면서 목축업이 굉장히 성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다 밀어버리고 소들이 먹는 풀을 심고 이러느라고 이 삼림이 굉장히 망가졌던 그런 코스타리카. 이제는 100개 해변에 총 3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자기 애인을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려고 한 게 이렇게 커다란 프로젝트로 이 해변을, 이 자연을, 또 동물을 살렸습니다. 이게요, 심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땅이 워낙 황폐해지고 오염되고 이래서 이 나무의 생존율이 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런 프로그램에 계속 굿즈도 판매하고 기부금도 받고 이러면서 열심히 이 주민들과 관광객들도 또 어린이들도 힘을 모아서 이런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네요. 그런 거 보면요, 그냥 다정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보 아우 제발 좀 다치지 마 이래가지고 우리가 쓰는 밴드에이드가 나온 거 아시죠? 바로 1920년대에 약품회사 직원이었던 얼 딕슨 씨가 이 아내 조세핀이 굉장히 덜렁거렸대요. 툭하면 카레비고 브레드이고 꼭 저 같네요. 저도 이번 주에 여기 베이고 응? 그 오븐에다가 뭐 군다고 해서 탁 순간인데 뒤이고 해가지고 진짜 덜렁거리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그렇습니다. 이럴 때 밴드에이드가 없다면 어땠을까요? 매번 번거로웠겠죠. 그래서 이 매번 남편이 열심히 거주와 붕대로 상처를 감아야 했죠. 퇴근 탁 하고 와서 이렇게 해줬는데 야, 나 없을 때 이 아내가 혼자 다치고 이러면 어떡하지? 늘 걱정했던 남편이 고민 끝에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밴드에이드 였어요. 그래서 이 발명품이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 눈에 띄어서 정식 제품으로 출시됐고 오늘날 전 세계인의 상처를 치료하는 위대한 발명품 밴드에이드가 됐습니다. 자, 작은 상처에 그 적시적대 필요한 게 반창고잖아요. 그거 그때 못 붙이면 작은 게 그냥 이게 더 신하고 이러면 큰 상처 오염이 되면서 아파지기가 쉽죠. 미리 초반에 잡아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의 작은 상처 난 마음이 있다면 그런 반창고가 되고 싶은 탱자와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느끼셨습니까? 바로 조수미 씨의 챔피언 하니까요, 오늘은 굉장한 분이 나오셔서 이분이 나오셔서 좀 치셔야 되는데 북은 안 들고 오셨는데 이제 우리의 올림픽은 아니고 월드컵이 시작이 되죠. 다음 주 바로 목요일 첫 경기, 바로 다음 주는 어디죠? 바로 체코하고 그 다음 주 목요일은 또 멕시코, 그 다음 주 수요일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경기를 합니다. 더욱이 미국과 또 멕시코 카나다에서 공동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들의 축제잖아요. 한번 즐겨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멋진 분들 어떤 분들이 우리 한인타운에서 응원을 하시는지 그 응원단장과 또 응원전을 기획하고 함께하는 LA 체육회의 또 우리 켄졸장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스포츠와 사람들 잠시 후에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눌게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류마티스 관절염
6: 어깨와 허리 통증
5: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6: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5: 진통제 없이
6: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213-388-7979 213-388-7979
7: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0: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9: 두 번째 참가자.
11: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9: 세 번째 참가자.
10: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9: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2: 아침에 맥다널즈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3: 맥다널즈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0: 시원해.
14: 여러분
0: 아니
14: 아시죠?
0: 박수 치니까 이렇게 시원해요 몸이.
14: 맞아요.
0: 네. 다시 한번 쳐볼까요? 대한민국.
14: 짜짜.
0: 오, 우리 딱딱 맞는다.
14: 아, 너무 좋아요.
0: 오늘 목요일 아침 스포츠의 열기와 사람들의 따뜻한 얘기를 전하는 스포츠와 사람들. 오늘도 LHK의 든든한 기둥 우리 켄조 부회장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0: 네, 부회장님. 여러분.
15: 매주 또 저희 스포츠 사람들 만나는데요.
0: 네.
15: 오늘 드디어
0: 네.
15: 여러분 그거 아세요?
0: 네.
15: 태극전사들이
0: 네.
15: 유타를 넘어서
0: 네.
15: 멕시코로 지금 슝 날아가고 있습니다.
0: 네.
15: 그래서 저희가 와.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면 알겠지만
0: 네.
15: 오늘 켄조 코치가 왜 빨간색을 입고 왔나?
0: 네.
15: 여러분들 다음 주 목요일이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0: 네.
15: 라디오 서울 건너편에 있는 유시얼 잔디 광장에서 저희가
0: 네.
15: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을 또 만나게 됩니다. 오늘
0: 아니,
15: 특별히
0: 지금 입으신 그 붉은 악마 티셔츠요.
15: 맞습니다.
0: 그거 몇 년 동안 보관하신 거예요?
15: 아니요, 이거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서 새로 네,
0: 새로
15: 붉은 아~ 12 전사라고
0: 그리고
15: 그
0: 캐릭터 그거 도깨비인가요?
15: 네, 맞아요.
0: 와,
15: 붉은 악마의 또 이제 네, 상징이기도 한.
0: 네, 집에들 다 갖고 계신
15: 맞습니다.
0: 분도 계시고 이사하느라고
15: 이제 4년 동안 안 입으셨던 빨간 네, 옷들 네, 다음 주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0: 네, 우리 모두 빨갱이가 되면서 열심히 정렬을 모아서 응원을 해야 되겠어요.
15: 오늘 또 정말 네, 화려하신 분을 저희가 초대했어요.
0: 네.
15: 개인적으로는 이분을 정말 이렇게 어느 공연장에서나 볼 수 있는 분인데
0: 네,
15: 또 이렇게 저희 공연에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아니, 저는 무슨 패셔니스타 맞아요, 모델 디자이너가 오신 줄 알았어요.
15: 제가 보기에는 주류 사회에서 네, 활동하셔야 될 분인가.
0: 네,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아니, 보이는 라디오를 위해서.
15: 맞아요, 한번.
0: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입고 다닐
15: 야,
0: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입고 다녀야 돼.
15: 와,
0: 야. 네, 우리 미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를 넘나들면서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 예술을 널리 알리고 계신 분입니다. 사단법인 미주 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또 미주 고르 예술단 난타 공연단을 이끌고 계신 이서령 단장님.
15: 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0: 네. 어, 우리 그 난타춤과 전통춤이
15: 맞아요,
0: 미 주류 사회 행사에서도 엄청난 찬사를 받는다고
15: 맞아요,
0: 들었어요.
15: 요즘은 사실 EDM에서도 국악이 들어가는
0: 네,
15: 아시죠? 우리 BTS가
0: 네,
15: 아리랑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0: 어떤 분이 우리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아리랑 하면 참 촌스럽다고
15: 네,
0: 생각했는데
15: 맞아요,
0: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리랑 이러니 진짜
4: 아,
0: 이 카메라 어떻게 진짜
15: 저희도 다음 주가 너무 기대가 되고
0: 네,
15: 오늘 또 우리 이서령 단장님과
0: 네,
15: 그 공연에 대한 준비와 여러 가지
0: 네,
15: 또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들어보는
0: 네,
15: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0: 네. 자, 우리 이서령 단장님, 그동안 미주 지역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면서 난타
4: 네네,
0: 공연도 하시고 많이 뭐 북장구 다 지셨는데 그 동안의 보람 그리고 현지 반응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4: 아, 보람이라고 하면 공연할 때도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0: 네.
4: 그렇지만 하이스쿨이나 이런 데 엉뚱한 데 가서 공연을 할 때가 있어요. 초대를 받아서
0: 네,
4: 외국 학교에 가서
0: 그것도 외국 학교에
4: 네, 외국 학교에
0: 네,
4: 가서 한국인들이 별로 없고
0: 네,
4: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0: 네,
4: 선생님들이 그거를 듣고 모습을
0: 네,
4: 보고 눈물을 흘려요.
0: 와, 그 뭐지?
4: 저한테 와서 네, 손을 잡고 그래서 제가
0: 네,
4: 혼자 생각을 하기에 우리의 왜 우리만 가지고 있는
15: 그
4: 한이라는 게 있고
15: 소울
4: 예, 소울이라는 게 그
0: 네,
4: 한이라는 느낌이 그게 뭐 슬픈 이런 게 아니라
0: 네,
4: 정말 밖으로 표출되는
0: 네,
4: 그런 건강한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0: 네,
4: 그분들도 느끼고 그래서
0: 네,
4: 정말 눈물로써 이게 승화를 시키시는
0: 네,
4: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 보면서
0: 네,
4: 많은 보람을 느끼죠.
0: 근데 엉뚱한 곳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4: 네,
0: 아니 한국 학생도 없는 그런 학교에서 어떻게 알고 초대를 했을까요?
4: 아, 네. 그런 식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요즘 굉장히 K컬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행처럼
15: 아,
4: 네,
0: 트렌디가 돼요.
4: 진짜. 그래서 아, 이거 좀 소개해 줄 수 없을까요? 라고 한국 문화원이나 한국
0: 네,
4: 예술원 쪽으로
0: 네,
4: 오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4: 아, 좀 우리는 한국 사람은 없지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15: 그렇군요.
0: 아,
4: 네.
0: 우리가 보면요, 우리 피에 예술가가 있는 것 같아요.
15: 맞아요.
4: 네.
15: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흥이랑 소울이
0: 네,
15: 지금 시대를 정말
0: 네,
15: 우리가 잘 콜라보레이션을 잘한 것 같아 말하자면
0: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15: 그렇죠, 기가 막히게
0: 네, 우리
4: 때가 온 거죠.
0: 진짜 어머님
15: 맞습니다.
0: 아버님
15: 네,
0: 우리 조상님들 진짜
15: 감사해야죠.
0: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네, 그분들이 계셨기에 그 쌓아온
15: 맞아요,
0: 것들 우리를 또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 네.
15: 저는 한편으로는
0: 네,
15: 그 월드컵 때
0: 네,
15: 우리 북치고 이렇게 예전에 윤대원 밴드도 많이 그런 걸 접목했지만
0: 네,
15: 그 국악이 갖고 있는 그 약간의
0: 아,
15: 그
0: 그쵸, 깊어
15: 매력이 있어요. 이거 매력이라 그래야 되죠.
0: 그냥 일반 서양 북이랑 달리 드럼하고 이렇게 깊죠.
15: 맞아요. 그 소리의 깊이와
0: 네,
15: 다음에 또 우리 한국인의 그 소울을 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0: 네,
15: 월드컵 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한국은 굉장히 거리 문화가 아주
0: 네,
15: 잘 돼 있잖아요.
0: 네.
15: 광화문이라든지 여러분들 많이
0: 네,
15: 아시는 뭐 홍대 이런 데 가면은 젊은 친구들이
0: 네,
15: 정말 북 들고 아니 그 많은 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들? 아,
0: 이 북도 종류가 정말 많죠?
15: 네, 다양하더라고요.
4: 네, 종류가 다양하죠.
0: 네. 아니 그동안 미주 예총의 역할 또 단장님이 헌신해 오신 부분이 많은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4: 어려운 점이 있지요.
0: 아,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네.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셨는지.
4: 아, 네. 저는 처음에 이거를 원래는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음악 쪽은. 그런데 네. 갑자기 네. 우리 그 학교 교수님께서 저를 대회에 내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국악 대회가 있는데 한국에서요. 제가 네. 이민 오기 전에 국악 대회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한 사람이 아파서 쓰러졌어요. 네. 그거를 대신 좀 해달라. 대체로? 왜냐하면 드럼을 하니까 국악을 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일단 대회를 먼저 나가게 됐어요. 두 달 동안 밤을 새워서 연습을 했고 네. 국악 리듬을 전혀 모르고 저는 다른 그 디자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네. 와우 패 끼칠까 봐 네.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두 달을 밤을 새워서 연습을 했거든요.
15: 근데 저는 실례적으로 네. 외모만 보시면은 드러머가 네. 더 잘 어울리셔. 아니, 서양의 아주요 드러머 치시면은 멋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와 뒤에서 그 소리 없이 화려하게 핸들링 하시는 네. 그런 분이 딱 떠오르는데
0: 아니 패션도 와, 예사롭지가 않으세요. 맞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면서 눈가에 피어싱도 하시고 여기는 타투인가요? 네. 갈매기예요? 제비예요?
4: 나비입니다.
0: 나비예요. 그리고 이 눈에도 피어싱 하나 하시고 코에도 하나 하시고
15: 네. 정말 아니, 자기 이렇게, 자신을 되게 사랑하시는 네. 분인 것 같아요.
0: 아니 이렇게 뚫는 게 건강에 좋대요.
4: 그래요? 네.
0: 근데 이렇게 저기 세수하실 때 콧구멍은 어떻게
4: 네 가끔?
0: 괜찮아요?
4: 가끔?
0: 아 멋쟁이세요. 자, 멋쟁이세요.
15: 아까 얘기했었지. 네. 그러면 네네네네. 이제 대타로 나가셨는데
4: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대상 1등상을 받았어요. 그 대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 나간 게 아니잖아요.
15: 그렇죠. 팀으로
4: 그 나갔으니까. 팀으로 나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교수님이 코를 탁 껴가지고
15: 눈여겨보셨구나,
4: 네. 네, 정말 네.
15: 넌 국악의 신이 나왔다 이제
4: 재능이 있구나. 출중하다 이래서 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학교에서 네. 이제 공부를 하고 국악 관련 교육기관에서 네. 다 공부를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원까지 다 준비를 다 해서 국악 쪽으로. 풀리게 되는 네. 거죠.
15: 국악을 네. 해보시니까 본인이 그 뚜루하면서 매력은 네. 정말 뭔가요? 이런 서양 음악하고 좀 약간 다른 점.
4: 많이 달라요.
15: 많이 다르죠.
4: 많이
15: 박자도
4: 달라요.
15: 다르고.
4: 응, 박자 정말 많이 다르죠. 네. 그런데 이게 다르다 뭐 이런 느낌보다 나하고 맞는 음악들이 있어요. 저는 네. 저하고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옛날에는. 네. 그런데 한번 이제 제가 전공을 하는 거는 이 대북과 모둠북이라는 북 종류인데 네. 그거를 두 시간을 네. 같은 리듬을 계속 가죽악기를 두들기면서 눈을 감고. 네. 이 내 몸 안에 우주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저희 큰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0: 네.
4: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봤죠.
0: 네.
4: 하루 이틀 뭐 계속 지나도 그걸 못 느꼈어요. 어느 날
0: 네.
4: 북을 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라는 게 이렇게 오는 거구나. 내 몸에 우주가
15: 있다. 그
4: 운동하시는 네, 선생님들도 그게 느껴지잖아요.
15: 그 도파민이 올라오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4: 와, 근데 이 안에서 돌아가는 느낌이 우주가 돌아간다라는 네.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제가 국악이라는 걸 사랑하게 됐어요.
15: 그 우리가 말하는 그분이 오신 거야.
4: 네, 틀리더라고요. 틀리더라고요.
0: 저도 어렸을 때 산에 소풍을 갔는데요.
15: 왔어요, 그분이?
0: 그때 각설이 타령을 우리가 준비했어요. 그 집에 냄비를 들고 간 거야. 근데 우리가 너무 분장을 잘했는지 진짜 거진 줄 알고 애들이 막 도망을 갔는데 어쨌든 공연을 마치고 났더니 냄비가 빵꾸가 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빠져서 쳤더라고요.
4: 네, 맞아요.
0: 그러면서 그게 네. 아우 야 이거 너무 신나는데 이러면서 그 우주를 느낄 수 있군요.
4: 네네네.
0: 아까 대북이라 대북과 네. 모둠북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우리 북 종류가 많아요?
15: 어떻게 돼요? 종류는?
4: 많죠.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고라고도 하는데 큰 북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이제 다양하게 그런 거는 이제 대북이라고 하고요. 소리가 당연히 웅장하죠.
0: 네.
4: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모둠북이라는 게 있어요. 모둠북은 뭐냐면 우리 어디 음식점 가가지고 사장님 여기 모둠 고기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0: 네네네.
4: 뭐냐면 다양한 고기를 달라는 이야기죠.
0: 네.
4: 그것처럼 모둠북이라는 거는 북에 그 도레미파솔라시도가 타악기에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높낮이가 있어요. 그 가죽악기에. 네. 네. 그래서 이걸 같이 연주를 하면서 그 소리들이 어울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걸 모둠북이라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그게 모둠북이라는 거고요.
0: 잠깐만요. 그다음에 그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뭐 사장님 나는 여기 안창살과 저거 갈비살 주세요 이런 것처럼 디자인을 할 수 있나요?
4: 디자인 할 수 있어요. 디자인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 그건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냐면 물론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다양한 이제 악기들이 그 북들이 있으면 그거를 제가 추스하는 거죠. 제가 고르는 거죠. 아 여기에는 이 소리가 맞구나. 탕탕 탕탕 당탕 탕탕 이런 식의 도레미파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춰서 치는 거예요.
15: 하모니를 만들어야 되는
4: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혼자서 하나를 네. 가질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개를 한꺼번에 치는 경우도 있고요.
0: 아, 제가 실제로 치시는 걸 봤어요. 네. 제가 저분 누구셔? 깜짝 놀랐어요.
4: 와,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후진도 양성하고 계신가요?
4: 네, 저는 교육을 많이 네. 해요. 한국에서부터 네. 교육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네. 지금 다양하게 우리 아주 유치원 아이들서부터 네. 정말 제 가장 나이 많은 제자분이 85세 되셨네요. 네, 시니어 팀들도 많고요. 네.
15: 시니어 분들도
4: 네네네 많이 계세요.
0: 그 얘긴 들었어요. 북을 치면 심장이 건강해진다고.
4: 그 울림이 네. 심장뿐만이 아니라 네. 네 물리치료 받으시러 다녔는데 네. 팔목이 아파서 네. 북을 쳐서 나았다. 어깨가 아팠는데 나았다. 이 간증.
0: 네. 아우 나 진짜 여기저기 쑤신데 빨리
15: 아니 키워주세요. 오늘 이 방송 듣고 또 이거 접수 폭증하는 거 아닙니까?
0: 아니 우리 이선영 단장님 지금 그러면 어디 쪽에서
4: 저는 다양한 곳에서 네. 해요. 지금 네. LA 쪽에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다니는데 네. 토렌스 쪽에도 하고 팔로스버디스도 네. 하고 오렌지 네. 카운티 쪽에서도 하고 네. 예, 저 위에 라크라센타 쪽에서도 하고 벨리에서도 네. 하고
15: 와 다양한 지역에서 네.
0: 말 나온 김에 연락처 좀 하나 주세요.
15: 네네. 네. 오늘 또 나도 한번 국악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북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아니면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네. 저희 올려주시면 네. 저희 단장님과 한번 직접 네. 전화번호 배울 수 있는 네. 기회를
4: 213 네. 769 네. 9482 네네.
0: 941생으로 빨리 해야
4: 빨리,
0: 되고
4: 빨리.
0: 13 769 94 빨리
4: 네
0: 769 94 빨리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어요. 이서령 단장님이십니다. 자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코앞으로 왔습니다. 6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에 대규모 야외 합동 응원전이 펼쳐진다는데
15: 네,
0: 우리 켄조 부회장님
15: 네. 여러분들 저희 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 유타에서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제 엘살바도르 국가대표팀과 네. 평가전을 마쳤어요.
0: 네.
15: 제가 직접 라이브로 보면서 네. 와, 이 친구들이 이제 정말 우리가 말하는 몸에 물이 올라왔구나.
0: 진짜요? 네. 왜냐면 딱 보면 아시잖아요.
15: 벌써 라인이나
0: 분이라.
15: 이런 포지션들이 네. 이제 각자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올게나이즈가 많이 됐다라는 게 많이 보였고 네.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어제 엘살바도르는 1-0으로 저희 국가대표팀이 이겼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트리니토바고라고 해서 그 중미에 있는 지역의 축구팀인데 저희가 네. 5-0으로 네. 저희가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가대표팀은 아마 지금 멕시코로 날아가면서 굉장히 네.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히 하는 것 같고
0: 네.
15: 실제 저희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 한 경기 치르고 나서 그 다음날은 완전히 낙아웃이 되거든요.
0: 네.
15: 완전히 기진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고지대에서도 네. 정말 잘할 수 있는 아시겠지만 1차전이 열리는 그 지역은 네. 우리 한국의 지대로 따지면 백두산 높이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두산 높이에서 축구 해보신 적 있나요?
0: 진짜?
15: 아마 숨만 쉬어도 힘든 그 지대에서 네. 축구 경기를 90분 동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네. 정말 저희가 응원을 이 미국에서도 안 할 수가 없겠죠.
0: 그렇죠.
15: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준비한 또 이렇게 4년마다 열리는 그 월드컵을
0: 응원전을.
15: 이 미국에서 하는데
0: 네.
15: 저희가 응원을 안 할 수가,
0: 없죠.
15: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네. 주에 정말 많은 네. 분들이 저희가 위셔 잔디 광장 여러분들 위셔 잔디 광장은 위셔하고 호버트에 있는 굉장히 넓은 야외 잔디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0: 예, 세라노 저희가 방송국
15: 맞습니다.
0: 옥스퍼드하고 세라노의
15: 지금 라디오 서울 그, 방송국 예. 바로 앞에 있는 큰 윌셔 잔디 광장에서 저희가 열리기 때문에
0: 네.
15: 그때 저희 또 우리 단장님이 또 식전 네. 행사로 또 공연도 하시고 여러 또 이제 한인타운에 많은 또 네. 공연팀들이 와서 활동을 하니까
0: 네.
15: 공연도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정말 저녁 때 하는 우리 1차전 국가대표의 네. 축구 경기도 같이 관람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번 그 응원전은 LA 체육회와 또 한인사회 각 또 단체에서 합동 응원전으로
15: 맞습니다.
0: 펼쳐지잖아요.
15: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일정을 한번
15: 저희가 일정을 보면요. 6월 11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서부 시간으로 저희가 하게 돼 있고요. 동부는 네. 10시에 저 경기를 시작하거든요.
0: 예.
15: 그다음에 2차전은 6월 18일
0: 목요일
15: 날 네. 저녁 6시에
0: 저녁 6시
15: 그리고 저희가 합동원하는 거는 윌셔 잔디 광장이 아니고 서울 국제공원. 저희가 9월 달에면 항상 그 한인 축제 하는 장소 아시죠?
0: 네.
15: 거기서 저희가
0: 18일은 네.
15: 2차전은 특별히 그쪽에서
0: 하고
15: 멕시코와 대한민국하고 2차전을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더 많은 한인들과
0: 난이 났겠네 우리 한인타운에서 네. 우리
15: 제가
0: 아미고 친구들과
15: 라티노 친구들도
0: 네.
15: 많이
0: 아, 난리 나겠어.
15: 나오겠지만 네. 서로
0: 아니
15: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0: 타코집 가서 봐야 되겠다. 대한민국 이러면
15: 선의의 경쟁을 하기를
0: 네,
15: 저희가 그리고 더 다시 3차전은 저희 네. 크레타네는 윌셔 잔디 광장에서 마지막 3차전은 6월 24일
0: 수요일날
15: 네. 7시에
0: 남아프리카
15: 경기로
0: 공화국과.
15: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아마 그런 공지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0: 네.
15: 저희 그 공식 사이트인 우리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들 나중에 저희가 공지를 해서
0: 네.
15: 여러분들이 쉽게 그리고 지금 신문지 상에도 신문 지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5: 여러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으시니까요.
0: 네.
15: 모르시면 목요일 날은 네. 1차전은 무조건 유셔 잔지 강정으로 오시면
0: 네.
15: 여러분들과 다
0: 다음 주
15: 뜨겁게.
0: 목요일 다음 저녁 목요일. 7시
15: 맞습니다.
0: 식사하시고 한인타운 계신 분들 슬슬
15: 그렇죠.
0: 걸어오셔도,
15: 슬슬 걸어오셔도
0: 좋겠어요.
15: 저녁 시간 요즘에 네. 시원하니까
0: LA 한유회에서 뭐 티셔츠도 나눠주고
15: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입고 있는 이게
0: 네.
15: 여러분들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왔어요.
0: 예.
15: 그래서 저희가 네. 선착순 1,000명은
0: 네.
15: 무료로
0: 티셔츠를
15: 무료로
0: 드립니다.
15: 티셔츠를 드리고
0: 새로 제작된
15: 여러분들 목 네. 마르실까봐 저희도 물도 드리고
0: 아.
15: 선물도 드리고 응원봉 아시죠? 많이 흔드는
0: 네.
15: 거 그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0: 네.
15: 정말 즐긴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0: 네.
15: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LA 체육회와 또 함께 협심하는 또 각 단체 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소룡 단장님 이번 야외 공연 응원전에서 이 난타 공연을 선보이시죠?
16: 네네.
0: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16: 저희가 처음에는 두 가지 공연을 하는데 대북과 모둠북이 함께 북으로만 알리고 그 다음에 음악 난타라고 해서 그 아리랑 음악에 맞춰서 저희가 또 음악 난타를
0: 네.
16: 합니다.
0: 네. 이 늘 공연하고 또 이럴 때 이거는 또 공연이 아니고 응원전이잖아요.
16: 그렇죠.
0: 네. 관객의 참여 유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 또 공연하실 때 있었던 뭐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16: 매번 보면
0: 네.
16: 북을 막 치고 이러면 그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15: 그렇죠,
16: 막 북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15: 네.
16: 막 박수를
15: 하시고,
16: 치시고
15: 맞아요.
16: 뭐 네. 소리 질러 주시고
0: 네.
16: 이런 경우가 많고요.
0: 네.
16: 특히나 음악 난타를 하게 되면
0: 네.
16: 우리 또 흥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15: 그렇죠, 네. 맞아요.
16: 아우 우리 시니어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 갑자기 일어나셔서 막
0: 대표 선수들이 있으셔.
16: 네?
0: 나오셔서
16: 네 계세요.
0: 네.
16: 그뭐 저도 같이 내려가서 함께
0: 네.
16: 또 이렇게도 해드리고.
0: 아, 그렇습니다.
16: 네. 네네.
15: 맞아요. 우리
0: 네.
15: 난타 생각하니까 예전에 국악 팀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퍼포먼스 하시면서 그 앞에서 춤도 추시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접목하시는 걸 보니까
0: 네.
15: 단순히 북만 치는 게 아니고
0: 네.
15: 정말 다양하게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0: 네.
15: 현장에서 다 느낄 수 있으니까
0: 네.
15: 우리 또 아름다운 우리 단장님도 좀 보시고
0: 네.
15: 우리 단원들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0: 네.
15: 기회인 것 같아요.
0: 북소리 한 번에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고
15: 맞아요.
0: 북소리 두 번에 꼬리 그냥 꼴 이렇게 터지는 그런 감동의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5: 집에 있는 쟁반이나 이런 건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0: 아, 냄비 들고 가면 안 될까?
15: 아, 냄비.
0: 그래가지고 그걸요 집에 갖고 와서 고물상에 넘겼잖아요. 엄마 몰래 들고 갔는데 아니 그렇게 되더라고. 신명 나면 두드리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맞아요. 구멍이 나는지.
15: 네, 네 다양한 아. 응원 도구 많이 갖고 오셔도 되니까요.
0: 다 갖고 와도
15: 우리가 많은 네. 그 부는 뭐 네. 그런 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갖고 오셔서 네. 정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발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옛날에 소고라고 이렇게 조그만한 북을 많이 쳤는데 네, 네, 그런 네. 거 어디서 못 사나요?
4: 아니 사실 수 있으시죠.
0: 있어요? 여기서
4: 네,
0: 팔아요?
4: 네네네. 네, 네. 여기 근처에서도 파실 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네, 네.
0: 꽹과리도요. 아 꽹과리 소리도 그
15: 매력이 있죠. 네. 그 소리마다.
0: 그리고 부는 거.
4: 네 대금이라든가
15: 태평소,
4: 뭐 태평소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정말 네. 좋죠.
0: 네. 신명나는 이번 네, 월드컵 응원전 모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야외 합동 응원전 우리 이서령 단장님과 그리고 대한민국 하고 며칠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스포츠와 사람들의 켄조 부회장님 끝인사 주실까요?
15: 항상 여러분들 만나면서 제가 어떤 새로운 분들을 우리 한인사회에 또 알려줄까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이번에는 또 월드컵이라는 큰 빅 이벤트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또 소리 많이 못 지르셨던 분들 집안에서 조용히 축구 경기 혼자 보셨던 분들 이제 나오셔서 한번 시원하게 같이 소리도 지르고 대한민국을 열나게 한번 응원할 수 있는 뭐 여러분의 네. 그런 모든 에너지를 네. 쏟을 수 있는 같이 한번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우리 단장님.
4: 옛부터 어떤 중요한 일엔 제일 처음에 북으로 먼저 응원이 들어가요. 자 그런 것처럼 저희 우리 선수들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잘 싸울 수 있도록 저희가 북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다 네. 같이 파이팅.
0: 좋습니다.
15: 저희 대한민국 네. 한번 외쳐보고 끝낼까요?
0: 아, 그럴까요? 네.
15: 자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아시죠?
0: 자 대화 하시면 같이 하시면

0: 아니에요.
1: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쟤는 뭐야 그러시겠다. 이만큼 아니, 저희가 대한민국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0: 그러니까요. 아,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또 우리 미주 한인들도 모두 화이팅하는 즐거운 목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0: 저녁 6시 한국과 멕시코전입니다. 이날 LA가 대단하겠네요. 이때는 바로 율셔 잔디광장이 아닌 그 다울정 매번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리는 그 공원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24일은 한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녁 6시에 또 율셔 잔디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아까 그 새로 나온 레드 티셔츠도요. 천착순 1000분께 드리고 음료수도 드리고 각 단체에서 많이도 이렇게 준비도 하시니까요. 가셔서 신나는 시간을 또 함께 하나 되는 시간을 맞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번 금요일 메가밀리온 잭팟이 368 밀리온 이상이라고 그러는군요.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온스. 일단 한 장 사보자. 오불이지만 사보자.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을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홈쇼핑 월드 신터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 99, 직화 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7: 3100 율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고별 세일.
8: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7: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8: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7: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9: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오늘 아침에 뭘 드셨나요? 사실 음식이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이게 뭐가 좋더라. 아무리 영양제도 좋다지만 진짜 해결책은 영양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먹는 접시 위에 있다라고 최근

0: 그 임상 영양사로 일하면서 영양제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아온 분의 얘기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3분의 2가 매일 영양제를 섭취하고 그중 절반 가까이는 의사와 약사와 상의하지 않고 복용한다고 합니다. 이 영양제 시장이 정말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지만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할 수가 없어서 규제가 허술하죠. 그래서 이게 뭐좀 잘못했다라고 해서 검출돼서 뭐가 회수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양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음식이다. 특히 늘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철분, 뭐 비타민 B 주사, 마그네슘 이런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피로할 때는요, 우리 몸은 일단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략 3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하루 세끼 식사, 그리고 한두 번의 간식을 규칙적으로, 그것도 건강한 간식을 드시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적당량의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또 우리 뇌에 포도당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준다고 그래요. 살 뺀다고 뭐 단백질만 먹는 다이어트 하다 보면 이게 또 무리가 올 수가 있고 특히 뇌가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나 씨앗류 같은 단백질 또 건강한 지방 여기다가 섬유 식이섬유를 곁들이면 그 에너지가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식후에는 산책하는 게 혈당 조절에도 필요하고요. 오후에 식곤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골밀도는 30대 전후에 정점을 찍은 후에 점차 감소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 손실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음식으로 바로 플레인 요거트 그리고 샐러드를 먹더라도 그 위에 치즈를 뿌려 먹는 거예요. 파메산 치즈, 뭐 모짜렐라 치즈 이런 것과 함께 먹으면 칼슘을 섭취할 수 있고 그리고 고등어 이런 생선들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구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먹는 거 갖고 치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 전문가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등푸른 생선 한 토막 일주일에 딱한 번이라도 먹으면 중요한 오메가3가 충족이 될수 있고요. 호박씨 같은 거는 조금 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넛 종류도 한 줌씩 드시고 또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 먹는 것도 몸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면역력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를 매일 다섯 접시 정도 먹으라는데 이 많은 걸 어떻게 먹어요? 그렇지만 골고루 되도록이면 조금씩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리고 대파,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몸의 염증도 줄여주면서 그래서 면역세포를 자극을 해주면서 좋은 그런 요소가 된다고 그러는군요. 햇볕을 잘못 본다 이러시는 분, 우리는 특히 밖에 나갈 때 꽁꽁 싸매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처럼 햇살이 좋을 때는 비타민 D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요. 한 20분 정도 팔다리 내놓고 걷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라 그러는군요.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곧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재영 변호사 그룹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2: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3: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2: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3: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2: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3: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2: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3: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6: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체코전 6월 11일 위셔 잔디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0: 진짜 감쪽 같네.
11: 역시 벤트웨이야.
1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2: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쿠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쿠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쿠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쿠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쿠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쿠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쿠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쿠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쿠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쿠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쿠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쿠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쿠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쿠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쿠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쿠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쿠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쿠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쿠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쿠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쿠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쿠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쿠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쿠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은 물론 풍부한 황산화 후코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4: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4: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4: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4: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4: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5: 자기야, 이번 주말에
16: 필방 AM
1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2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이요.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아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2부의 남자 우리 훈이씨 오늘은 무게를 쫙 잡으셔서
1: 뭐, 아니요.
0: 무게 있는 남자 오늘은
1: 아우, 네. 피곤한 남자 잠을 설친 남자.
0: 왜 설쳤어요? 그냥,
1: 아 계속 깼어요 밤에.
0: 왜?
1: 몰라 꿈이.
0: 네.
1: 아주 그냥
0: 꿈에서 못 잡아요 얼굴이 진짜.
1: 꿈에서
0: 안 돼
1: 뭔가를
0: 보인다.
1: 제가 발로 찼거든요. 뭔가를.
0: 네, 네.
1: 근데 진짜로 제가 발로 뭘 찼어요.
0: 뭘 찼어요?
1: 그 기둥 이쪽을.
0: 네.
1: 발가락이 찢어져 갖고.
0: 네.
1: 아 그때부터 계속 깬 거예요.
0: 저희 어렸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1: 네.
0: 저희 언니가. 진짜 꿈에서 축구하는 꿈을 꿨대요.
1: 네.
0: 말괄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찼는데 요강을 쳐가지고.
1: 요강?
0: 그때 한겨울에 아우 아니, 덜덜덜 밖에 나와서.
1: 요강이 왜 바로 앞에 있어요?
0: 아, 그 옆에 있는데 이렇게 돌아댕기다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 그래서 뭐
1: 저도 옆에 있는 사람 밤에 머리 발친 적 있어요.
0: 밖에 나가서 예?
1: 머리 사람 머리 옆에 자는 사람
0: 네.
1: 우리 아들.
0: 예. 네.
1: 머리를
0: 아들
1: 발로
0: 아들 왜 그쪽에 가 있어?
1: 걔가 뒹굴뒹굴대다가
0: 뒹굴다가
1: 발로 찼는데
0: 야,
1: 걔 머리를
0: 자면서 축구했네 온 가족이.
1: 아 근데 네. 발가락 다쳐갖고요. 그때부터 잠을 깨가지고 목소리가 완전
0: 오늘
1: 잠겼어요.
0: 오늘 그러네요. 안 돼 보이세요.
1: 그쵸?
0: 네.
1: 사무실 안 되면 회사 사람들이 무슨 일 있었냐고 도대체.
0: 잠을 하나 잠 못 자면 진짜 멍해서
1: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하루를 못 자도 힘드네요.
0: 그럼요. 잠 잘 자는 게 넘버원 제일 중요한 거.
1: 그러니까요.
0: 그 다음에 잘 먹는 거, 잘 눕는 거. 그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1: 어떤 거? 잘 자고
0: 하는 거예요.
1: 잘 먹고.
0: 잘 먹고.
1: 또 하나 뭐죠?
0: 잘 놀고. 노는 거. 노는 것도 중요하다.
1: 계란 앞으로 내뱉는
0: 네,
1: 거.
0: 네. 그렇죠. 어제 우리가 노는 얘기 쌀쌀클럽 얘기하다가
1: 시간이 없었고.
0: 그래서 오늘 한번
1: 클럽 가야 되는데.
0: 아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요.
1: 네.
0: 그 저기도 안 받아. 입장료도 안 받아요.
1: 돈 안 받아요?
0: 네. 웨스턴 타고 쭉 올라가다가 101 만나기 전에
1: 네.
0: 들어가기 전에 왼쪽으로 있는 집이에요. 그 집 이름이
1: 뭐 디칸테 뭐 그런 거 같은데.
0: 데스카가. 걔가
1: 거기 근데 되게 유명해요. 사람 되게 줄 많아요.
0: 근데
1: 들어가 본 적
0: 없지만 평일날 가시면 이렇게 사람이 안 많은데 화요일날 8시 반에는 무료 쌀쌀했어요.
1: 근데 무조건 쌀쌀해 거기는?
0: 쌀싸가 주로 많은
1: 주가 쌀싸, 뭐 탱고 쌀싸 막 이런 게 나오나?
0: 멜랑게부터 해서
1: 사진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안에서 네. 그 밴드들이 2층에서
0: 밴드들이
1: 다
0: 발코니에 쭉 있어서 라이브로 하면서
1: 의상은
0: 무조건 벗고 가는 게
1: 최대한
0: 벗고 가요.
1: 최대한 벗고 가는 게
0: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아 배 나왔는데 이러는데 거기 가니까 정말 젊은 여성 두 명이 이렇게 훈이씨 스타일이야. 풍채가 좋은데도 탑 입고 뭐 반바지 입고 뭐 춤추다가 넘어져도 전혀 창피해 안 하고 너무 당당하게 놀아요.
1: 뭐 본인이 즐기러 왔는데.
0: 네,
1: 뭐.
0: 우리도 좀 그렇게 당당하게.
1: 픽업도
0: 네.
1: 좀 하고 그러나?
0: 아 픽업.
1: 네.
0: 아 되게 나이스해요.
1: 현장에서
0: 되게 친절해서
1: 헌팅 픽업 이런 거 합니까?
0: 나이 이런 거 안 가리고.
1: 네.
0: 한번 출래 뭐 이렇게.
1: 아니 나이를 안 가리는 게 네. 무슨 말이야? 상대가 내 나이를 안
0: 뭐 그런 거 안 봐요. 워낙 젊어 보이긴 하죠 우리 에이시안들이.
1: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해요?
0: 테이블도 몇 개 있는데 네. 서서 있는데
1: 아 서서 이렇게 있는
0: 네,
1: 거야?
0: 그냥 뭐 드링크 내가 마시고 싶으면 사가지고 앉아 있다가
1: 네.
0: 앉아 있으면 와서 출래 이러기도 하고
1: 샬리 댄스 뭐 이래요? 진짜로?
0: 진짜
1: 그러면 오케이 그러는 거야?
0: 네.
1: 만약 싫으면
0: 나 잘 못 추는데
1: 싫으면 이러면, 싫으면
0: 싫으면
1: 만약 상대가 왔는데 그 남자 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0: 나 못 쳐. 근데 그렇게 안 춘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딴 사람들도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1: 아, 그치.
0: 싫고 말고를 떠나서
1: 일단은
0: 외모 이런 거 뭐 보지 말고
1: 그럼 뭐 사귀는 것도 아닌데 뭐
0: 정말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음악과 춤을 즐긴다라는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가 되게 있어야 돼요.
1: 그러면 춤을 네. 같이 추면
0: 네.
1: 예를 들어서 혼자 갈 일이 별로 없잖아. 예를 들면 친구 다 두세 명 갔어.
0: 네.
1: 근데 만약 미옥 씨가 어떤 남자가
0: 네.
1: 뭐 셜리 댄스 갔단 말이야.
0: 네.
1: 근데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0: 그거 다 보고 해요.
1: 그냥 보고 있는
0: 그
1: 거야?
0: 친구들도 감이 있죠. 누구랑 짝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무례하게 안 하고
1: 재밌겠다.
0: 네, 제가 같이 갔던 분이 한국에서 오셔서 네. 친구들이 꼭 살사 댄스, 살사 클럽을 LA 가면 가봐라 해서 그렇게 갔거든요.
1: 네.
0: 근데 되게 카인드한 것 같아. 동양인은 우리밖에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친절했어요. 굉장히 좋았어.
1: 아니 여성분들이 가면 친절하겠죠.
0: 아, 남성분도 있었고 남자 한 명, 여자 두 명이 갔는데.
1: 아, 그 남자분들 근데 그럼 픽업 당했었어요 혹시 여자분들이?
0: 아, 그러진 않았죠.
1: 그러니까 만약에 저가 친구랑 간다면 제가
0: 네.
1: 어떨 것 같으세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마시면서 아, 있어. 그러면은
0: 우리 훈이 씨는 일단
1: 올까?
0: 외모가
1: 네. 귀염상이라서.
0: 그... 네. 외모가 좀... 웃는 상이에요. 그게 중요해.
1: 아, 그럼 돼요?
0: 여러분 어디 모임이나 파티에 네. 갈 때
1: 팁 좀 주세요. 이거 잘 되는 거. 팁.
0: 그럴 때는 일단 오픈 마인드.
1: 오픈 마인드. 응. 첫째, 오픈 마인드.
0: 웃어야 돼. 웃고 있어야 돼. 바디랭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소. 그리고 아, 나 좀 누가 안 찍어 주나? 이러면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 컨택이 중요해. 그러니까
1: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대라.
0: 아, 이렇게 아니 뭐 너무 두리번은 아니지만 네. 마주치면 웃으면서 아이 컨택을 하는 거죠. 나 좀 추고 싶은데 한번 출까? 뭐 이런 메시지를 눈에 보이는 거죠.
1: 그리고 또.
0: 그리고 열린 자세. 팔짱 끼고 있거나.
1: 아, 그치 이거 이거 이렇게
0: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1: 그치,
0: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걸어요.
1: 그치, 맞아.
0: 이거는 꼭 클럽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디 모임 가시면 뭐 요즘 뭐 그렇게 둘이 만났는데도 그냥
1: 맞아 전화기만 보고 있고 맞아.
0: 그러면
1: 맞아.
0: 그래 나도 봐 이러고 그러지 마시고 스마트폰은 닫아두시고 이왕 그 모임에 나가신 김에
1: 네.
0: 팔짱 끼고 이런 건 안 돼요. 어깨 펴고 주변을 좀 가볍게 둘러보는 여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깔끔하게 하고 가야 돼.
1: 아까 뭐 복구 가라며
0: 드레스 코드 있잖아요.
1: 네, 복구 가라며
0: 아, 벗는 거는 여성분들
1: 최대한. 남자는 어떻게 입어야 돼요?
0: 남자분들은 좀 깔끔하게
1: 뭐 약간
0: 긴 바지 입고 가야 돼요. 클럽 같은 데는
1: 약간 뭐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
0: 그런 정도 좋죠. 그런 정도. 그리고 신발은 그 슬리퍼.
1: 아, 슬리퍼 안 되죠.
0: 이거 안 되죠.
1: 안 되지.
0: 이해가 그 있지. 발가락이 덮여야
1: 그치, 덮이는
0: 돼.
1: 거.
0: 여성분도 약간은 저거 슬리퍼 아닌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신 분이 네. 샌달이라고 얘기했더니 입장이 됐는데
1: 모자는요? 뭔가... 모자는 돼요?
0: 모자 안 돼요.
1: 모자 안 돼요, 여러분.
0: 그래서 그 야구 모자 쓰신 분이 모자를 벗으란다고 벗었는데 그분이
1: 다친
0: 대머리시거든요. 그래서
1: 아 남자분 같이 하신 분이
0: 그래서 쾅했어. 근데
1: 조명이네.
0: 근데 그 스페니쉬 그 모자 있죠. 그게 솔레노라고 하나
1: 큰 거요?
0: 그 중절 모자
1: 같은 거. 네네네.
0: 그거는 또 괜찮더라고요.
1: 아 그것만 돼.
0: 그 춤출 때 추는 문화니까. 아르헨틴 탱고나
1: 아, 그 모자 멋있죠 이렇게
0: 네, 그런 건 되는데 스포츠 캡은 안 돼요.
1: 아, 그거 좋은 팁입니다. 네,
0: 그러니까 캡 안
1: 돼요.
0: 머리가 대머리인데 혹은 머리가 빠져 있는데 나는 모자를 써야 된다 하는 분은 스포츠 캡 말고 정장 모자 있잖아요.
1: 네네.
0: 여름에도
1: 남성분도
0: 쓰고 멋있는
1: 쓰고
0: 거
1: 있지.
0: 그런 거를 쓰고 가시고 일단은 좀 첫 인상이 그 80%는 외모의 깔끔함에서 나오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좀 깔끔하게 입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1: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신 팁대로 하면 뭔가 될 것 같긴 하다.
0: 그래요 분위기가? 그럼 이제
1: 가보고 싶다. 자,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0: 말을 걸었어.
1: 갔어.
0: 그럴 때는 네. 처음으로 이렇게 말 걸었을 때는
1: 네.
0: 거창한 멘트보다
1: 뭐라고요?
0: 공통 분모를 찾는 게 가장 쉽고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뭐
1: 날씨 얘기?
0: 아니 어머 여기 자주 오세요? 여기 분위기가 되게 활기차고 이 모임 되게 좋네요. 그리고 옷 얘기도 좋아요.
1: 옷이 아 너 이쁘다
0: 오늘
1: 멋있다.
0: 입으신 옷 색감이 아주 좋은데요.
1: 얼마니?
0: 어디서 샀어? 뭐 이런 건 안 돼.
1: 안 돼
0: 얼마니?
1: 이거, 절대 안 돼요. 선 넘으면 안 돼요. 네. 칭찬해서 끝.
0: 뭐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의 그 액세서리,
1: 목걸이, 뭐 귀걸이.
0: 그런 게 좀 특이하고 예쁜데 어머나 되게
1: TLS 샀니?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이쁘다 해서 끝.
0: 부담 없는 칭찬. 너무
1: 잘 어울린다 이런
0: 예,
1: 거.
0: 예, 여사님 아름다우십니다.
1: 그렇지. 누님.
0: 그건 좀
1: 그러니까
0: 적당하게. 패션 센스가 있으시네요.
1: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만약에 춤이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같이 무대에서 막 춤을 췄단 말이에요.
0: 네.
1: 한 5분 치나요? 3분 5분?
0: 뭐 노래 잘 맞으면 올해도 추죠.
1: 근데 그 한 곡이 끝났어.
0: 응.
1: 그럼 어떻게 해요? 난 그다음에 궁금해. 그다음에 그냥 빠빠이에요? 어디면 뭐 같이 앉아서 얘기 어떻게 해요?
0: 빠빠이죠.
1: 빠빠이에요?
0: 네.
1: 춤 한 곡 치면 그냥 안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난 또 다른 사람한테 가고?
0: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렇게 봐서 저쪽에서 그다음 곡이 나오면 또 이제 와서 추자고 할 수도 있고.
1: 같은 사람이?
0: 그러다가 서로 뭐 마음이 통하면 다음 친해질 주에 수 있는 여기서 거고. 또 볼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전화번호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1: 그러면 제가
0: 이렇게 만약에 깊게 물어봐.
1: 아, 제가 가보려고.
0: 클럽에 가보고 싶어서?
1: 아, 가보고 싶어서. 아, 이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0: 네.
1: 제가 만약에 미옥 씨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가서 네. 미옥 씨랑 네. 춤을 췄어요.
0: 네.
1: 근데 보니까 뭐 미옥 씨 친구가 있거나 다른 여성이 또 있을 거 아니야. 네. 딴 테이블에.
0: 네.
1: 이 쳤는데 안녕.
0: 딴 여자가 마음에 들어.
1: 아니 또 딴 여자한테 갈 수 있잖아. 또 이 사람도 테스트.
0: 그럼요.
1: 그래도 되죠.
0: 테스트.
1: 어, 그러니까
0: 그럼요.
1: 서로를.
0: 예.
1: 그런다고 해서 뭐 이상한 거 없잖아.
0: 순수한
1: 어.
0: 댄스.
1: 그렇지.
0: 응, 댄스인들은 뭐 전혀.
1: 가야겠는데.
0: 어. 아 그리고
1: 네.
0: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상대방이 말을 잘 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1: 아니 춤추는데 뭐 말을 이렇게 많이 해요?
0: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그 조금 모임이나 이런 데 갔을
1: 아,
0: 때
1: 모임에서?
0: 춤추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리액션.
1: 아, 리액션.
0: 상대방이 얘기할 때 리액션.
1: 네.
0: 이런 거. 그리고 또 질문할 때 예스
1: 오와
0: 노 단답형으로 물으면 안 돼.
1: 안 되지.
0: 어.
1: 그럼 대화 끊겨 버려요.
0: 응,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 좋아하세요?
1: 아니요. 이런 끝이야.
0: 그럼 끝이야.
1: 그러니까 이런 끝이야.
0: 그러니까
1: 안 치더라도 저요? 저는 잘 안 치는데 치세요? 사람들 주스 골프 진짜 많이 치던데.
0: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가야지.
0: 골프 얘기를. 치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1: 저?
0: 어,
1: 왜요?
0: 스윙이 좋으시네요.
1: 뭐 어, 그렇지.
0: 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치세요? 누구 뭐?
1: 근데 네. 상대가 또 어쩌다면 아주
0: 이렇게 꼬치지 묻지 마.
1: 어, 아, 혀가 길어.
0: 어, 맞아, 맞아.
1: 어, 그러니까 또 상대에 따라 다르긴
0: 봐서.
1: 해. 어,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근데 밝은 사람끼리 있으면 이런 얘기 너무 좋아요. 티키타카. 근데 또 조용한 걸 좋아하시는 분께는 아까 말씀한 리액션만 해줘도
0: 네.
1: 충분히. 공감을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연락처 전화번호 따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다음에 여기서 만나자 혹은 어 뭐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 마팔할까요? 아니면
1: 인스타.
0: 그거 되잖아요. 전화번호 뭐야? 안 따도 카톡은 서로 요즘
1: 카톡 아이디로만 할 수 있죠.
0: 카톡 아이디로 그 찾기 번호 누르면
1: 할 수
0: 있죠. 스캔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1: 네.
0: QR코드? 그 정도는 괜찮죠.
1: 아니 뭐 전화번호도 받아도 뭐.
0: 뭐 그래요.
1: 제 친구는 여자분을 네. 전화번호를 물어보는데 여자분이 끝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0: 네.
1: 근데 뭘 받았는지 아세요?
0: 뭘 받았어요?
1: 이메일 주소.
0: 아.
1: 우리가 엄청 놀렸잖아. 야 차라리 받지 마라. 이메일 주소 받아 뭐 할 건데.
0: 그때 이메일 주소도 막 엉뚱하게 하나 틀려가지고.
1: 아, 그건 모르죠 우리는. 그 종이에다가 이메일 주소 쫙 적어놨는데.
0: 네.
1: @gmail.com을 주고 야 너 정말 민망하다 너.
0: 네. 그러니까
1: 주질 말지.
0: 그런 이제 싱글들은 작업할 때요 꼭 전화번호를 따겠다는 그런 강박관념
1: 네.
0: 그런 막 이거를 보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함께 즐기는 거에 집중을 하래요.
1: 그럼 그거 하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0: 그 시간을 함께 즐기고 그 시간이 재밌었으면 당연히 관심 있는 거 아니겠어요?
1: 알아서 그럼요.
0: 네, 네.
1: 너무 상대의 전화번호를 쫓으면 안 돼요.
0: 아. 그러니까 아... 이런 콘서트도 가면 너무 좋겠는데.
1: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서른도 콘서트요?
0: 아니요 로드 스튜어트 오빠가 이분이 83세인가요? 이번에 헐리우드홀에서 다음 주 수요일날 공연하시고
1: 네.
0: 또 아쿠아칼리엔테라고
1: 어? 거기 저 판타지 스프링 옆에
0: 네. 거기에서도 또 6월 20일인가 공연하시더라고요.
1: 어우, 너무 대단하다.
0: 아,
1: 83세
0: 네.
1: 콘서트 아니고 우리 운동형보다 더 많으신데.
0: 네. 자 우리 멋진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 don't wanna talk about it.

0: 로드스튜어트 다음 주 수요일 헐리우드볼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부른 여자는 애나벨. 길거리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아가씨를 로드스튜어트가 찜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대까지 오는 거예요. 버스킹하고 있던.
1: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걸 왜 버스킹하는 거죠 사실은.
0: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게 잘하신다. 있는 거.
1: 이거 라이브 콘서트 버전 되게 좋네요.
0: 그렇죠.
1: 네, 네. 확실히 음반보다 더 좋다.
0: 아까 우리 픽업되는 얘기했는데 네. 사실 그 도전해라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1: 그건 이제 상대 입장인 거잖아요.
0: 네, 네.
1: 미옥 씨는 이제 저는 픽업 당하는 제가 어떻게 하면은 픽업을 더 잘 받거나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아니, 얘기했던 거고
0: 네.
1: 지금 그 반대로 네. 그 픽업을 하러 대쉬하시는 분들은
0: 대쉬하는 분들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1: 마라.
0: 뭐든지
1: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게 제일 바보예요.
0: 네.
1: 내가 이 여자분 또는 이 남자분한테 대시 안 하잖아요.
0: 네.
1: 다른 사람이 한다.
0: 네.
1: 얼마 바보짓이야.
0: 물론 결혼하신 분들 많이 들으시지만 네. 싱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50, 60대 이렇게 많으셔. 결국은 나중에 또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1: 아, 그렇죠. 근데 나이가 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0: 근데 우리 한인타운에 노래 모임이 많잖아요.
1: 몰라요. 그래요?
0: 네. 노래 모임이 많아요.
1: 네.
0: 그래서 노래 모임 가서도 선곡도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가벼운 곡을 맨 처음엔 너무 무겁거나 이런 거 말고
1: 그렇지.
0: 좀 그런 거 함께 그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곡을 부르라고 그래요.
1: 노래방 가도 그래요. 혼자 갑자기 막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거 불면
0: 네.
1: 불이 확 죽어서 칠갑산 부르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봉화사는 플레이야 그게. 같이
0: 칠갑산이 어때서?
1: 좋지. 근데 그걸 콘서트도 아니고 노래방에 네. 술 먹고 삼지만 야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 기부장이고 야 자. 막 칠갑산 그거 완전 깨잖아요. 그동안 막 옆에서 춤추고 춤추고 불이 다 뛰어났는데 그러니까 선곡 되게 중요하죠.
0: 그리고 노래할 때보다 들을 때 듣는 자세에 점수를 따야 돼요.
1: 어떤 걸로요?
0: 아니 자기 부를 때는 왜 안 들어 이래놓고 남 부를 때는 막 시끄럽게
1: 떠들고 이런 거?
0: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듣는 자세.
1: 남 부를 때 자기들만 딴 얘기하다가 노래 끝나면 또 해 잘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
0: 그러면서 기본 매너 배려가 아무래도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끈이겠죠.
1: 아 노래방에서는 네. 그 사람이 성격 나오거든요.
0: 네.
1: 남의 노래할 때 끊는 사람도 있고 자기 노래 하겠다고.
0: 야 1절만 해 이러고
1: 1절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 반주 길다 끊어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정말 짜증납니다.
0: 야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1절만 그러니까. 해 이러면.
1: 그럼 네가 가 봐.
0: 그럼 자기 노래는
1: 자기 노래도 하면서 네. 참다 좋아요.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
1: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이추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을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음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0: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9: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9: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3: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굿모닝 차차차 게스트 오늘 김미경 실장님 홈쇼핑 월드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홈쇼핑 월드.
0: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너무 잘하셔가지고.
2: 그러니까요.
1: 네. 아니, 좀 떨렸습니다.
2: 평가 좋으셨죠?
1: 아, 스스로 그냥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2: 아, 그런데 예. 뭐.
0: 막 입을 킥하고 이러면 안 돼.
2: 아, 혼자.
0: 난 잘할 수 있다. 예,
1: 잠은 못 자긴 했는데 예. 그래도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고 아, 많이 좋습니다.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0: 오늘 잠 못 잔 두 분과 함께
2: 해롱해롱합니다.
0: 멍한 분들과 함께.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네. 6월 첫째 주 창고 대발주 대반주예요.
0: 아, 초대박 네네. 세일이에요.
2: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0: 네,
2: 어떻게
0: 가볼까요?
2: 있을까요?
1: 네. 예, 오늘은 아, 안 먹어본 분은 계셔도 한 번만 먹어본 분은 안 계시는 한국에서 대박난 달칩 딸기 샌드 달칩 초코 샌드가 드디어 상륙했습니다.
2: 아, 이거 너무 좋죠.
1: 이거 열압 방식으로 구워내가지고 기름 하나도 안 들어가서 엄청 건강한 네. 달지 않은 네. 간식이에요. 가격은 3불 99가 1불.
2: 그러니까 무조건 1불이에요.
1: 예. 그러니까 아이들 간식으로도 너무 좋고 네. 어른들 이제 부모님들 간식으로도 네. 좋고 또 네. 여행 갈 때 저희 심심하잖아요. 아. 드시면 되고 네. 사무실 간식으로 쟁여놓으시면
2: 그렇죠,
1: 건강한 간식 드실 수 있습니다.
0: 너무 초대박 세일이라 한 사람당 10개 한정돼 있군요.
1: 예, 예, 예.
0: 아, 얼른 가서 집어야 되겠다.
2: 그러니까요.
1: 네. 네.
2: 자, 그 다음은 이 쌀국수 나왔다.
0: 아, 네, 이거 맛있어.
2: 구워 쌀국수
1: 드셔보셨죠?
2: 저 먹었죠.
0: 해물맛, 멸치맛.
1: 맞아요.
2: 저 멸치맛.
1: 예. 해물맛은 얼큰한 맛이 나고 멸치맛은 그 저희가 안에 다 잔치국수 맛 있잖아요.
2: 맛.
1: 시원한 맛. 네. 그게 나는데 이게 국산 쌀 100%로 만들었거든요.
0: 아,
1: 그리고
0: 네.
1: 구아바 분말로 이렇게 면발을 네네. 만들어가지고
0: 건강에도 좋아.
1: 예, 건강에도 좋고 튀기지 않았으니까 맛있고 건강한 네. 맛이 나고 그리고 이게 또 면발이 쫄깃쫄깃해요.
0: 네, 3불 99를 1불 99에
1: 예, 끓는 물 4분입니다.
0: 네.
2: 우리 아들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1: 또 여기다가 고수 첨가하셔도 드셔도
2: 그렇죠,
1: 되고
2: 고수.
1: 예, 아. 예, 양파 슬라이스 아시죠?
0: 네. 레몬자도 되고
1: 네. 또 전복이 가득한 명품 전복죽. 저희 이제 여름 대비해야 되잖아요. 네. 보양식 필요하거든요.
0: 네.
1: 이게 6불 99가 이제 2불 99. 이것도 근데 1인당 10개 한정이에요.
2: 그래야 될 거예요.
0: 한정이라는 거는 진짜 이거는 거의 뭐
2: 대박이라는 거죠.
0: 이건 꼭 가지셔야 돼요.
2: 10개까지 네. 살 수 있습니다.
0: 네.
2: 밥하기 귀찮을 때 짜기 정말 좋아 이거.
0: 네.
2: 샴푸도 있어요?
1: 예, 저희 샴푸.
2: 네.
1: 아, 이거 탈모 샴푸거든요.
2: TS 샴푸.
1: 예.
2: 참 그 좋지. 이거
0: 좋아요.
1: 예, 이거 아시잖아요, 저희.
0: 네.
1: 얼굴의 완성은 머리빨.
2: 네.
1: 예.
0: 머리빨.
2: 네.
1: 예. 데뷔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네.
0: 이것도 40불을 네. 20불에.
2: 오늘 19불 99에.
0: 1인 2병 한정.
2: 네. 네. TS 샴푸까지 있고요.
0: 네.
1: 이제 여름 오시기 전에 꼭 구매하셔야 할 필수품.
2: 네.
1: 효성 고밀도 냉감 썸머 아이스 쿨매트. 이게 지금 무려 반값 세일입니다.
2: 아이스 쿨매트가 반값 세일입니다, 여러분.
1: 예, 이게 냉감 효과가 있는 고성능 섬유로 만든 거거든요.
2: 그래서
1: 네. 딱 우리가 눕는 순간 막 차가워져요.
2: 시원하죠.
0: 네. 네.
1: 그래서 체온 상승을 억제해주고
0: 네.
1: 찜통 더위 이제 걱정 없습니다.
0: 무조건 반값이에요.
1: 예. 근데 주무시는 동안은 또 체온이 빠르게 분산시켜줘서
0: 네.
1: 시원하면서도 이제는 약간 포근한 감이 있다고
0: 네.
1: 하더라고요.
0: 여름에 네. 정말 시원하게 자야지.
2: 이게 사이즈별로 네. 있네요. 그러니까
1: 네.
2: 싱글이 있고 퀸이 있고 킹이
1: 예.
2: 있고
1: 스몰
2: 네.
1: 같은 경우에는 99불이 49불 와. 99 퀸은 119불이 59불 99 킹 사이즈는 139불이 69불 99 그 다음에 슈퍼킹 같은 경우에는 159불이 79불 99거든요.
2: 네. 그러니까 가격 너무 좋다. 네.
1: 부부끼리 네. 아우 야 춥다 덥다 하지 마시고
2: 네, 네, 네.
1: 따로
0: 네 따로 주세요.
2: 따로
1: 아시죠?
2: 가장 좋은 따로 단어, 따로
1: 네. 네.
2: 좋습니다.
1: 따로 또 같이
2: 네. 네. 네.
1: 주무시기 좋습니다. 바랍니다. 또 한국에서 대박량 침향 이거 네. 저번 주에 너무 많이 팔렸어요.
0: 침향 몸에 좋대잖아요.
1: 예, 침향이 침향 나무가 이제 상처가 나면 그걸 네. 치유하기 위해서 생성된 수지가 굳어져서 생긴 약재거든요.
2: 네.
1: 그걸로 저희가 이제는 먹기 좋게 액으로 만든 거예요.
2: 네. 네.
1: 그러니까 침향의 효능은 망성 피로에 좋고 혈류 개선이 돼서 특히 수족냉증, 손발 저림에 되게 좋아요.
2: 네. 네.
1: 그다음에
0: 이게 99불 99인데 26불 99, 무려 74%나.
1: 맞아요.
0: 그래서 대박 이게 잘 나갔구나.
1: 네.
0: 명령력도
1: 증강시켜주고.
0: 네.
1: 너무 좋습니다.
0: 침향 프리미엄 진액. 네.
1: 26불 99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0: 아, 네. 흑마늘 프리미엄 진액. 아, 스태미나에 좋죠.
1: 네, 저희가 저번에 생각나시죠?
0: 네.
1: 뉴욕 타임즈 못해가지고 발음을.
0: 네.
1: 뉴욕 타임즈 선정 10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인 마늘을 마늘. 냄새 없이
2: 그렇죠.
1: 흑마늘로 오.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네, 이것도 76%나 세일.
1: 예, 예.
0: 69불 99를 16불 99에 이것도 꼭 찜.
2: 네, 이거 예. 꼭 챙기셔야 됩니다.
0: 홈쇼핑 월드입니다.
2: 또 그리고 아 이거 코스코보다 싸다는
1: 수박물 섞지 않은 100% 수박 탁즙.
0: 수박
1: 이거 저희 근처 마트도 네. 저희보다 훨씬 비싸게 그럴걸요? 팔아요. 저희가 다 네. 시장 조사했거든요.
0: 아, 네. 여름에 수박이지. 네.
2: 이거 진짜 맛있어요.
0: 네.
1: 예, 2불 9구인데 6병을 사면 네. 또 한 박스에 6병에 한 박스잖아요. 이게 예. 11불 9구인데 이렇게 치면 한 병이 1불 9구밖에 안 해요.
2: 아, 1불 9구. 아,
1: 한 박스. 설탕, 고정료, 색소, 기타 첨가물 안 들어간
0: 안 들어가고.
1: 그 자연의 맛.
0: 순수한
1: 수박 그대로 맛.
2: 네.
1: 예. 간식으로 섭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이거 소주에다가 칵테일 너무 맛있겠다.
1: 아, 그런 방법이 있네요.
0: 네.
2: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1: 아, 저도 그 생각 한 번도.
2: 야,
1: 역시 다
0: 수박 넣어서.
2: 아,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0: 된장 사러 가야지.
1: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밥 먹고 나면 네. 막 되게 나른하고 혈당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 아시죠?
2: 네.
1: 예, 그거를 내려줄 수 있는 제품을 저희 가져왔습니다. 명원담 혈당 솔루션 홍삼 캡슐이 400mg인데 60캡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총 2,400mg이 들어있는데 이게 세일 세일 거듭 59불 99가 세일을 거듭해서 14불 99.
0: 와, 홍삼 캡슐.
2: 14불 네. 99에 여러분. 네.
1: 저희가
2: 솔루션.
1: 홍삼에 네. 진세노사이드가 함량돼 있잖아요.
2: 네. 네.
1: 이게 면역력, 피로 개선, 황산화 최고로 네. 좋거든요.
0: 네.
1: 거기다가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바나나 잎에 네. 코르솔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0: 네.
1: 이게 1.3mg이 한 캡슐 안에 들어있어요.
0: 아.
1: 또 아연도 들어있고 당뇨에 좋은 유기농녀주 꼬치봉잎까지 들어있어서
0: 네.
1: 당뇨도 관리하시고 식후 혈당도 관리하셔서 면역력은 네. 업 시키시고 혈당은 네. 다운 시키시기 바랍니다.
0: 네.
2: 좋습니다.
0: 아, 가격 너무 좋아요. 네. 그다음에 산삼원.
1: 아우 뭐 산삼은 저희가 말하면서 입 아프잖아요.
0: 네.
1: 산삼의 그 사포닌의 효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0: 네.
1: 면역력은 증강시키고 회복 피로는 회복시키고 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0: 네.
1: 어제와 다른 나.
0: 아, 어제와 다른 나.
1: 예.
0: 근데 산삼 가격, 먹고
1: 네. 가격이 너무 싸요. 이런 가격은 있을 수 없습니다.
0: 49불 99를 19불 99에
1: 그게 바로 홈쇼핑 월드니까 가능한 거죠.
0: 이게 대박 세일을 이렇게 하실까.
2: 산삼은 10환을 19불 99에 예. 만날 수 있습니다. 19불 99.
0: 예. 이거 너무 재밌다. 다짜고짜 이거 뭐예요?
1: 이게 뭐냐면 저희가 저기 어머니들 뭐 그리고 저도 그렇고 뭐 두부나 오이지나 네. 나물 같은 거 묵은지 같은 거 짤 때 너무 힘들잖아요.
2: 묵은지 짤 때?
1: 예. 네. 근데 이게 25kg이 누르는 무게로 짤 수 있는 스테인레스 소재로 제작된
0: 짤순이구나.
2: 짤순이.
1: 예, 예, 예.
0: 아, 짤순이. 푸드 짤순이.
1: 예. 이게 304 스트레스 스테인레스 소재로 제작돼가지고 색배임도 네. 없고 냄새도 없고 위생적이에요. 그다음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면보를 드리거든요. 그걸로 요즘에 건강의 상징 그릭 요거트 아시죠?
2: 네.
0: 네.
1: 그것까지 만들어 드실 수 있으세요.
0: 부엌에 이거 짤순이 있어야 돼.
2: 그래요.
1: 괜히 이게 짜서 손목 네.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저기.
2: 저 어릴 때 많이 짰거든요. 분명히 시키셨어요 어머니가 짜라고.
1: 네. 맞아요. 이게
2: 힘들어요.
1: 힘들어요.
0: 막 두부 짜려면
2: 맞아,
0: 짜기도 힘들지만 잘 안 쪄지고 네. 너무 차가워. 그러니까
2: 짜도 혼나. 못 짰다고.
0: 79불 99가 54불 99.
1: 네.
0: 특허 받은 다짜고짜 푸드 짤순이네요.
2: 이름이 재밌네요 정말.
0: 다짜고짜. 다짜.
1: 다짜요.
2: 네.
1: 또 위커비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플러스가 나왔는데요.
2: 아, 프로폴리스.
1: 이게 또 와 반값 세일합니다. 19불 99가 이제 14불 99도 아니고 9불 99거든요.
2: 네.
1: 이게 저희가 네. 여기에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2: 네.
1: 네. 이게 식물의 플라보노이드하고 꿀벌이 효소가 만나서 완성되는 천연 항생제예요.
2: 그렇죠. 네.
1: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목 아플 때 있잖아요. 아침에 목 아프면 이상한 감기 기운이 있다. 그리고 이게 잇몸에 뭐 혓바늘 같은 거 돋고 설염 같은 거 생겼을 때
0: 네.
1: 이거 하루에 한 뭐 세 번
0: 예.
1: 그렇게
0: 스프레이해 주면
1: 뿌리시면 예. 구강 청결에도 좋고 목 청결
0: 네.
1: 유지시켜서서
2: 그렇죠.
1: 건강이 유지되시고 감기는
0: 그래요.
1: 당연히 예방되십니다.
0: 바이러스가 입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2: 그러니까.
0: 프로폴리스 이거 딱 스프레이 이건
2: 맞죠.
0: 진짜 필수품이네요.
2: 네. 네.
1: 또 이제 또 거창에서 경남 거창에서 쌀농부 오공 미숫가루가 왔거든요.
2: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3: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네. 저희 그 아시 상상 가시죠? 평상에 네. 앉아서 그 설탕 막 타가지고는 네. 그 먹었던 그 미숫가루 네. 옛날 맛 아시죠?
0: 네.
3: 여기에 좋은 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2: 오곡이 들어간 거요?
3: 오곡이 들어간 거 네. 건데 이게 뭐가 들어갔냐면 현미 20%, 통보리 20%, 검정쌀 20%, 흰콩 20%, 네. 거기다가 쥐눈이콩까지 20%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3: 이거 아침 식사로도 드시고 네. 저처럼 항상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2: 네. 저요? 네.
3: 아시죠? 저, 네. 그 느낌 아시죠? 저녁에 이거 먹고 또 저녁 한 번 더 먹고
2: 그렇죠.
3: 네. 건강
2: 애피타이저.
3: 챙기기 위해서
2: 네. 예. 너무 좋다. 이게 네. 가격이 그러면?
3: 1 플러스 1이 네. 원래는 원래 하나가 12불99인데 1 플러스 1이 9불99예요.
2: 9불99에
0: 9불99에
3: 또 거창에서 같이 또 드실 수 있는 예. 떡하고 찍어 드실 수 있는 현미 조청이 왔어요. 이거는 유기농 현미 16%, 쌀 76%, 엿기름 8%로 만들어온 조청인데 아 이거 현미 그 가래 딱 이제 구워가지고
0: 네.
3: 다 찍어 드시면
2: 그렇죠.
3: 어렸을 때 바로 그 옛날 느낌 그래요. 아시죠?
2: 아, 예.
0: 이것도 14불99인데 9불99에 1 플러스 1 드리니까 대단한 세일이네요.
3: 그래서 이거 믹스 매치도 가능하셔서
2: 그래요?
3: 조청도 하나 사가시고 미숫가루도 하나 사가시면 너무 좋을 것
0: 그렇게
3: 같아요.
0: 1 플러스 1
2: 너무 좋다.
0: 조청하고 미숫가루 9불99에
2: 네. 네.
0: 또 자, 완도 전복
3: 예. 전복은 완도다 완도 전복 5마리거든요.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숙 전복입니다.
2: 네, 자숙된 거.
3: 예, 적정한 온도에서 스팀한 거여서 네. 질기지도 않고 부드럽고 엄청 네. 맛있어요.
0: 이게 전복이는 자숙하고 네. 있는 줄 알았어요.
2: 그러니까 와, 조용히 자숙해야죠. 네.
3: 24불 99가 네. 14불 99인데 네. 5마리니까 나누면 우리 또 나누기 되게 잘하잖아요. 네. 한 마리당 3불밖에 안 합니다.
0: 아, 이 가격 너무 좋다.
3: 예, 예.
0: 네.
3: 거기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군상 025 영인바이오 간장게장 900g.
0: 네.
2: 이거 뭐 밥도둑은 너무 유명하죠.
3: 예. 네. 저희 뭐 손님들 한번 드시면 네, 이거는... 그날 5개씩 사가시고
2: 맞아요.
3: 제가 또 그 이거로 팁 드렸잖아요.
2: 네,
3: 저희
2: 전복 넣어서 전복장 네,
3: 전복장 해드시면 되고 네. 이게 26불 99가 16불 99입니다.
2: 간장게장 네. 놓치지 마세요. 밥도둑.
3: 남해 바다
0: 멸치
3: 때. 사장님 저희 리킴 대표님 노래까지 부르시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네, 도달을 못해서
2: 이런 거
3: 그거는 제가 좀 못하겠고 이게 중요한 게 재고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2: 그렇지.
3: 다시 멸치 6불99 6불99 볶음멸치 7불99 지리멸치 9불99거든요
2: 네.
3: 네. 국물 요리하실 때 다시 멸치 6불99 사용하시고 뭐 고추장 찍어 먹어서 너무 맛있어요. 저 네. 이거 하고 그냥 밥하고 막 먹을 때도 있거든요. 볶음멸치 7불99, 지리멸치는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주먹밥만 네. 들어가지고
2: 그렇죠.
3: 예, 김자반하고 같이 먹으니까
2: 진짜 맛있어요.
3: 네.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0: 고등어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 100% 제주도 순살 고등어인데 어제도 제가 거 먹었거든요.
2: 네.
0: 맛있어요.
2: 네.
0: 깔끔하거든요.
2: 순살.
0: 네. 뭐 손댈 게 없어요.
2: 가시도 없고
0: 그냥 넣어서 오븐에 거 먹으면
3: 묵은지 조리 마셔도 되고
0: 좋아. 예. 네. 6불99가 3불99.
3: 또 네. 제주도에서 그거만 순살 고등어만 온 게 아니거든요.
0: 갈치.
3: 저희 은빛 순살 같이 왔어요. 이게 체나케 주낙엽법으로 낚아가지고 상처도 거의 없고
2: 네.
0: 비늘이
3: 너무 있는? 퀄리티가 좋아요.
0: 네.
3: 그냥 튀겨 드셔도 되고 조림해셔도 되고
2: 네.
3: 저희 요즘에 또 에어프라이기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요리되잖아요.
2: 그렇죠.
0: 네. 네. 8불99가 4불99.
2: 네. 또 유명한 떡이죠.
3: 예예. 예.
2: 만개떡 이거.
3: 이게 BTS 지민이 맞아. 의령에 내려가가지고 만개떡 먹고
2: 난리났다면서요.
3: 예. 그래가지고 또 젊은 친구들이 줄을 서고 하는 만개떡이 왔습니다.
0: 네.
3: 예. 죽기 전에 꼭 먹어야 되는 떡. 만개떡.
0: 10개 세트에 10개인데 12불99가 7불99.
3: 또 100% 한국산 재료예요.
0: 네.
3: 예. 그래가지고 이게 7불99니까
0: 네.
3: 7불99로 이렇게 특별한
2: 그럼요.
3: 음식.
0: 이제 젓갈 들어가 봐요. 제가 여기 홈쇼핑 월드 젓갈 팬이에요. 진짜 명란젓 사다가 주위 돌렸잖아.
2: 그러니까.
3: 예. 이거는 없어서 못 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팔고
0: 그래요?
3: 있습니다.
0: 예.
3: 예. 뭐 스파게티도 해 드시고 계란찜도 해 드시고 계란말이도 네. 해 드시고 그냥 먹으셔도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2: 그냥 뭐 맛있죠. 네.
3: 저는 그냥 어쩔 때는 들기름, 어쩔 때는 참기름, 저희 시골 참기름 들기름이잖아요. 네. 넣어서 먹으면
0: 네.
3: 그냥 밥에다
2: 그러면 참기름이
0: 김에다 싸 먹고 거기다가 낫또에다가 같이 싸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2: 네. 네. 네.
0: 명란젓이 29불 99가 19불 99.
3: 네. 거기다가 서해바다 토실토실한 어리굴젓. 제가 서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리굴젓 맛을 좀 알거든요. 제가 그때 먹었던 그 맛.
0: 네.
3: 서산 어리굴젓 맛이 오늘, 바로 여기서 납니다.
0: 오늘 이거 사야겠다.
2: 저도 이거 살 거예요. 네.
3: 14불 99가 9불 99입니다.
2: 좋습니다.
0: 낙지젓. 이건 저 뭐 사서 지금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3: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진짜.
0: 낙지도 많이 들어있어요.
3: 저 오늘 도시락도 싸왔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예, 예.
0: 가격도 싸. 14불 99가 9불 99.
3: 하나도 안 질기고 해가지고는 그냥 밥에다가
0: 네.
3: 뜨거운 밥에다가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0: 네, 맛있어요.
3: 아니, 저희 젓갈이 특징이 뭐냐면 네. 다른 젓갈은
0: 한자.
3: 약간 들끈한 맛이 나서 막 양념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드셔도 돼요.
0: 깔끔해요.
3: 네, 깔끔한 맛이 납니다.
0: 이제 새우젓도 새우젓도 9불 99 그리고 꼴뚜기젓, 가리비젓, 오징어젓갈 12불 네. 99가 6불 99로 69. 와 좋습니다. 젓갈 좋아하시는 분 꼭 가세요.
2: 좋습니다.
0: 자, 그 다음 가볼까요?
2: 배보다 네. 배꼽이 큰 초대박 세일.
0: 알부민.
3: 네.
2: 누구나 다 안다는 알부민. 네.
3: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2: 그렇죠.
3: 알부민. 네, 치매 예방에 좋고 또 혈액 순환도 되고 또 몸에 그냥 다 컨디션을 개선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120불이 80불인데 거기다가 이 구매시 사은품에 또 구증, 극보, 흑삼 골드를 드려요.
2: 네.
0: 네.
3: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시죠?
0: 네.
3: 저희 홈쇼핑 월드는
0: 네.
3: 한국의 지자체랑 지자체랑 협약이 돼 있어서
0: 예. 네. 밀어주는 거야. 네.
3: 맞습니다.
0: 네. 홍보를 위해서.
3: 이게 저희가 판매가는 79불인데
0: 네.
3: 손님들, 네. 저희 고객님들, 홈쇼핑 월드 고객님들 더 건강해주시라고 알부민하고 흑삼도굴도 하고 같이 드시라고 이렇게 네.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20 야. 캡슐이어서 하나씩 드시면 4개월분이나 드실 수 있으세요.
2: 네.
0: 네. 자, 강화홍삼 6년근 고려홍삼 프리미엄 진액이 있어요?
3: 99불 99가 세 박스나 가시고
0: 원플러스
3: 투. 예예예. 여기에 네. 저희가 다 아는 고령삼에는 진세노이드가 들어있잖아요.
2: 네.
0: 네.
3: 혈액 순환 장애에도 좋고 기억력도 개선시켜주네요.
0: 네.
3: 항산화 시켜주시고 또 우리 갱년기 여성분들 갱년기 많잖아요.
0: 네.
3: 그것도 다 해결 가능한데
0: 네.
3: 이게 이거만 세 박스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0: 네.
3: 정준호의 모닝 화이팅.
2: 네.
3: 이게 사면 49불 99인데 이것도 한 박스 드리는데 이게 헛개나무가 네. 들어있어서 저희 간 건강도
2: 그렇죠.
3: 챙기시고 또 저 주위에 술 많이 드신 분들
2: 네네.
3: 이거 먹기 숙취해소에
2: 전에 너무
3: 예, 숙취해소에 네. 너무 좋습니다.
2: 네,
0: 네 홍삼 야 예. 대박 세일이네요 정말. 네.
2: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설이 맞은 진짜 가을 무연.
3: 이거 드셔보셨죠?
2: 그럼요, 먹었죠.
3: 너무 맛있어요.
2: 네, 이거 좋아요.
3: 이게 129불이 89불을 하는데 위궤양에도 좋고 이게 목 아프고 가래나고 소화불량에 다 좋고
2: 네.
3: 원기 회복에도 엄청 좋거든요.
0: 네.
3: 이게 구매시 사은품이 이것도 구증구포 흑삼골드입니다.
0: 와 진짜 배보다 배꼽이
2: 높네요. 무엇을 사시는데 구증구포 흑삼골드 받으십니다.
3: 그게 가능한 게 다 저희 홈쇼핑 월드 아니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0: 네, 이번에는 그냥 홍삼이 아니고 녹용 홍삼 프리미엄 진액
3: 녹용하고 홍삼이 콜라보를 했습니다. 녹용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보고잖아요. 미네랄의
2: 그렇죠.
3: 보고여서 노화 방지도 되고 암세포 억제도 되고 거기다가 홍삼까지 해가지고 저 이거
0: 네.
3: 아시안 외국인분이 세 박스 사셨거든요.
2: 네.
3: 원래 저희가 한 박스 사면 169불이 85불이에요.
2: 네.
3: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세 박스를 구별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립니다.
2: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3: 무료로 주시고요. 네 박스 가져가게 해주시고
2: 예.
3: 또 정준호의 모닝 화이트 또 구증, 구포, 흑삼 골드까지 그냥 팍팍팍 다 드립니다.
0: 다
2: 오늘 정말 초대박입니다.
0: 강화홍삼, 녹용홍삼.
2: 네.
3: 이제 저희 몸 다 챙겼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0: 얼굴, 뷰리,
2: 피부로 가야지.
3: 뷰리. 예예. 예. 네. 저희 코리아나 앰플앤 피지와 트러블 앰플 저격앰.
0: 네.
3: 이게 그 여드름 나고 트러블 나는 피부에
2: 네.
3: 좋은데
2: 네.
3: 가격이 그냥 29불 99가 6불 99입니다.
0: 6불 99.
3: 예.
2: 앰플이.
3: 예.
0: 얼굴에 피지 막 있고 트러블이 있는 분은 이거 빨리 가서
3: 네.
0: 찍으세요.
2: 그러니까요.
0: 29불 99, 또 6불 99. 코리아나 화장품 좋잖아요.
2: 좋죠.
3: 맞아요. 네. 코리아나 앰플엔 24K 골드 샷이 69불 99가 24불 99인데 이게 안에 금가루 에센스가 들어 있어요.
2: 네. 네.
3: 그래서 이게 저희가 금가루 에센스를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얼굴을 막 광채나는 피부 있잖아요.
2: 네.
3: 얼굴에 번쩍번쩍하는 거 연예인들 보면 그런 윤광 피부 만들어드리거든요.
0: 예.
3: 또 펩타이드 샷이라는 이제 앰플렌이 있는데 네. 이것 59불 99가 네. 15불 99구 하는데 여기 안에 네. 보면 이렇게 녹는 실이 들어있어요.
0: 네.
3: 눈에 보이는 펩타이드 실을 이렇게 살살 얼굴을 펴바르면 이게 네. 바로 그 같이 펴지면서 내 얼굴에 주름도 펴지면서 탄력도 주는.
0: 이야. 15불 99면 데킬라 샷 한 잔 값으로. 이거 진짜 코리아나 59불 99가 15불 99야. 네.
2: 홈쇼핑할 때 화장품 보러 가셔야 됩니다.
3: 네.
2: 또 비비크림.
3: 퓨리토 시카 클리어링 비비크림.
2: 네.
3: 29불 99가 9불 99인데 네. 이거 바르면 바로 얼굴 도자기 피부 됩니다.
0: 아, 이것도 진짜 비비크림 너무 좋다.
3: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이거 많이 쓰시잖아요.
0: 네.
3: 그래서 모공 같은 거 이제 커버하시고 네. 네. 얼굴도 좀 환하게 하시고.
2: 네.
3: 거기다가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토너 쑥 진정 토너가 있는데
0: 네.
3: 이게 비타민 C하고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요.
0: 네.
3: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합치면 또 아쿠아 포린까지 활성돼서

0: 99인데 499. 네, 제가 네. 알몽게 알몽게.
1: 아, 맛있는.
0: 계속 사 먹고 있어요.
1: 푸도푸도 알몽게.
0: 이거 중독됐어.
1: 아, 맛있어요.
0: 네, 이게 통영 앞바다에
2: 진짜 알몽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른 데랑 너무 다르다고. 다른 데는 좀 짠데 저희는 그렇지 않대요. 바로
0: 네.
2: 그냥 바로 네. 따서 먹는 것 같다고
0: 어렸을
2: 하더라고.
0: 때 먹어도 맛있어.
2: 24불 너무 맛있다고.
0: 24불99가 14불99.
1: 네.
2: 거기다가 또 통발로 바로 잡은 자연산 프리미엄 수협 바다 활장어를 두세 마리 들어있는데 거기 양념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편하게 24불99를 예. 14불99에 드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강원도 더덕 고추장 된장이 반값 세일하고요. 그리고 네. 옛날 촌된장도 9불99인데 6불99. 그리고 네. 강원도 호박 감자떡, 메밀 감자떡도 세일해서 5불99.
1: 그렇죠.
0: 그리고 우리 훈이 씨가 좋아하는 짜장면.
2: 네. 짜장면.
1: 직화 짜장면, 사천 짜장면, 직화 볶음 짬뽕 모두 다 699를 오늘 4불99에 냉동 만나실 수 있고요.
2: 거기다 한국산 대봉 감말래기가 이거 대형 표장으로 500g이나 들어있거든요.
0: 네.
2: 26불99가 16불99입니다. 자연의 단맛.
0: 아, 네. 네. 참기름, 참기름. 강원도 횡성에서 온 시골 진 참기름이 24불99가 11불99. 대박 세일합니다.
1: 네, 들기름은 13불99로 엄청 세일. 29불99가 13불99예요.
0: 호박 군고구마 말랭이 1불99. 499인데 199야.
1: 네.
0: 야, 이것도 사야겠다.
1: 그렇죠.
2: 또 달지 않은 스스로 만든 소스시케가 500g이 4불99가 2불99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꿀먹은 미니 호박.
1: 네.
2: 호박 약과 있잖아요.
1: 네네.
2: 그게 14불99가 9불99입니다.
1: 네, 가바살의 원조
2: 네.
1: 서학수 박사의 갈색 가바살 4kg짜리 백미 현미가 99불99가 오늘 29불99에 만나는 것이 홈쇼핑 월드입니다.
0: 네, 홈쇼핑 월드 인기 상품 초대박 세일에서요. 대한민국 1등 유산균 종근당의 생유산균 락토피 골드가 12불99.
1: 네.
2: 또 대한민국 유산균 종근당 생유산균 락토피 코어가 따로 있거든요. 더 프리미엄 제품인데 이게 네. 14불99고.
1: 그렇죠.
2: 네. 종근당 건강 아인비타 멀티비타민 이뮨샷이
0: 네.
2: 저희가 몸을 부스트하고 싶다 이거 드시면 되는데
1: 네.
2: 39불99가 20불99입니다.
1: 베스트셀러죠. 고려온단 비타민. 비타민 C.
2: 맞습니다.
1: 네, 1000mg짜리 10개월 분이요. 여러분, 64불99가 오늘은 44불99.
0: 가스 활명수가 있어요.
1: 속풀고 갔어요.
0: 네. 네. 부채표.
1: 9불99가 오늘 7불99 10병에.
2: 또 편하게 염색하고 싶으실 때
1: 네.
2: 세븐에이트 블랙 염색 샴푸가 19불 99입니다.
1: 네, 19불.
0: 네. 네.
1: 야, 오늘 정말 세일이 너무 엄청 풍성하네요. 정말 풍성합니다.
0: 아니 제가 지난번에 멍게도 사러 가고 장어도 사러 가고
2: 제가 봤잖아요.
0: 고등어도 사고 네. 계속 가고 있네.
1: 어리굴도 사러 가고
0: 너무 좋아. 또. 가격도 좋고 맛있고.
1: 댓글에 밥도둑들 완전 도둑 범죄단입니다라고 댓글이 왔어요.
0: 나 젓갈 좋아해서 근데 안 짜.
2: 아, 저희 진짜 맛있어요.
1: 젓갈 맛있으면 네. 밥 그냥 먹죠 뭐.
0: 네. 먹어보고 맛있다고 그래서 사가지고 주변에 좀 주고 너무 좋아요. 홈쇼핑 월드가 있어서 우리 밥상이 풍성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댓글에도 럭키비키님 종근당 네. 유산균이 마켓세일보다 싸네요.
2: 예, 맞아요.
1: 아~ 정말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홈쇼핑 월드죠.
0: 가스활명수 먹고 싶다.
2: 갑자기
1: 음료수처럼.
0: 어렸을 때 먹던.
1: 저도 음료수처럼
0: 그것도
1: 먹어요.
0: 그것도 소주에 타 먹은 거 아시죠?
1: 그만하세요.
2: 쌀국수도 꼭 드셔보시고 가면 네. 먹을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깜짝도 놀라세요.
0: 아, 네. 네. 아, 홈쇼핑 월드 감사해요.
2: 홈쇼핑 월드로 오세요.
1: 네. 브랜드팜 네. 매장이나 LA 매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0: 네. 전화번호. 뭐
1: 브랜드팜 매장 전화번호 7452-2494 LA 매장은 213-380-3330번입니다.
0: 네. 홈쇼핑 월드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1: 네.
2: 아. 한번 오신 분은 네. 안 계시나요? 여러 번 다 오시잖아요.
0: 그럼요. 네네네. 자꾸 가게도 중독됐어.
2: 네.
0: 얄미워.
2: 네.
0: 자, 지금까지 홈쇼핑 월드의 김미경 실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0: 아, 먹는 얘기했더니 혼이 씨
1: 네.
0: 너무 먹고 싶어요.
1: 저도요.
0: 아, 배고파라. 점심 뭐 드실 예정이세요?
1: 저요? 이미 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뭐요?
1: 네?
0: 아, 먹는 거에 진심인 남자.
1: 아, 오늘 미팅이 있어갖고 미팅 전에 네. 딱 먹어야 될 게 준비가 돼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저는 간장게장 냉동실에서 꺼내놨지롱.
1: 나 오늘 저녁에 어리굴전 먹을 거지롱.
0: 아. 굿모닝 차차차 2부 도와주시는 분은요.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3: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4: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3: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4: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000불.

0: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0: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4: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레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5: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4: 두 번째 참가자.
6: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4: 세 번째 참가자.
5: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4: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이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8: 후니 씨, 저 좋아요. 싫어요. 아니, 뭐, 아니 네? 옛날에 만나면
9: 너무 다짜고짜 질문이
8: 미팅할 때 네. 절 좋아하세요? 이러면 남자들이 무슨 얘기야 이러는데 아니요 불국사 그런 절이요.
9: 아 뭐야?
8: 아니 직장 내나 네. 어떤 모임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9: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요?
8: 네,
9: 네 있죠.
8: 그러다 보면 사실 그게 불편한 거야. 사실은 자유롭지가 못하잖아 누군가가. 그치. 그래서 네.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을 바꾸자 이러지 말고 네. 일단은 네. 일주일 동안 매일 점심을 먹으래요.
9: 그 사람이랑?
8: 응.
9: 싫어하는 사람이랑?
8: 응.
9: 왜요?
8: 그러면 우리 뇌가 알아서 네. 어머 얘가 좋은 사람인가 보지 매일 밥을 먹게.
9: 아
8: 이래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거를 없애고 그 사람의 새로운 면을 보고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9: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구나.
8: 어.
9: 오
8: 그러니까
9: 멋있다.
8: 생각을 바꿔라 이게 아니고 이제는 무조건 그럴 시간도 없다는
9: 행동을
8: 거야.
9: 하라는 거구나.
8: 응, 무조건 행동부터 하고 보는 거야.
9: 오 그게 근데 말이 된다. 왜냐면 네. 남녀가 처음에 네. 몰라도 남자가 계속 대시하고 얼굴 보이고 만나다 보면
8: 맞아요.
9: 살짝 넘어오는 호감이 오잖아요. 어.
8: 그러니까 용감한
9: 그러네.
8: 자가 미인을 찾는다는
9: 진짜,
8: 게 뭐냐면
9: 네.
8: 아유 이것저것 재고 뭐 내가 거절당하면 어떨까 이러다 보면
9: 필요 없어.
8: 무조건 이제 그
9: 아 그러면 내가 조금 껄끄러운 사람이랑 점심식사를 계속해라.
8: 네.
9: 오늘 점심 뭐 왔어요? 같이 식사하실래요?
8: 아까 얘기했잖아 간장게장.
9: 아니 그러니까
8: 나는 얘
9: 지금 제 표현 지금 이해 못하신 거예요?
8: 네.
9: 껄끄러운 사람이랑 점심을 먹으라며요? 아, 점심 드실래요?
8: 아니 그리고 네. AI,
9: AI
8: 우리 네. 일자리 다 가져가고 불안해 이러지 말고 AI랑 놀아라.
9: AI가 얼마나 좋은데.
8: 네. 네.
9: 얼마나 감사한데.
8: 어디에 제일 많이 쓰세요?
9: 저요?
8: 네.
9: 저는 프로그램 만들 때 많이 써요.
8: 아 그래요?
9: 네,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 아 재밌잖아요 그리고.
8: 네.
9: 옛날보다 얼마나 편해요.
8: 요즘 보니까 사주 많이 보고
9: 사주도...
8: 궁합 많이 보고
9: 요새 모든
8: 맞아
9: 아세요?
8: 근데
9: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8: 네.
9: 카톡 있잖아요.
8: 네.
9: 남녀가 문자를 처음에 썸 탈 때
8: 네.
9: 문자를
8: 네.
9: 그거를 세이브 해가지고 AI에다 물어봐요.
8: 네.
9: 사람의 성향을 평가해달라고. 그러면 둘의 어떤 관계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8: 어머나.
9: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걸 쫙 풀어줘요.
8: 아, 야.
9: 그거 유행이에요 요새.
8: 진짜?
9: 어 진짜.
8: 그러면 자기랑 나랑 주고받은 카톡을 한번 올려볼까?
9: 한번
8: 어떤
9: 올려볼까요?
8: 관계인가 우리가?
9: 피해라. 점심을 먹거라.
8: 우리 티키알님이 청해주신 노래 나나무스쿨의 사랑의 기쁨 들으면서요
9: 네.
8: 오늘 소박한 기쁨 한끼 식사 감사한 마음으로 아. 사랑하는 좋은 사람과
9: 너무 좋네요.
8: 또 싫어하는 사람과도 계속
9: 먹으세요. 드시면서 네, 오늘 점심 누구랑 흥년을 걸려라냐 했더니
8: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탱자한미역이었습니다.
9: 훈연이 하늘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올여름 가장 뜨거운 축구 경기를 집에서 편안하게 시청하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진짜 짜릿한 순간은 수천 명의 축구 팬들과 함께 초대형 스크린 앞에서 열광하는 순간이죠.
1: 골이 터질 때마다 울려 퍼지는 함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과 함께하는 역사적인 결승전의 감동.
0: 올여름 최고의 축구 축제를 시원한 드링크 스페셜과 함께 즐겨보세요. 7월 19일 하라즈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가 디 이벤트 센터에서 피파 월드컵 결승전 라이브 상영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1: 올여름 단 한 번, 가장 뜨거운 경기와 가장 뜨거운 응원의 현장.
2: Fun is boring. Choose fun.
0: 지금 바로 하라스 리조트 소칼에서 월드컵 결승전 관람 파티 티켓을 예약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herassocal.com/espanol.
1: 하라스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 올여름 최고의 월드컵 결승전은 바로 이곳에서 함께합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4: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6: 최신 검안 기기와 망막 건강 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 교정, 올도 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한인 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 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 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 안경.
7: H마트 헬로우 제주, 제주도 특판전,
8: 제주 광어 어묵, 성게 전복 미역국, 한라봉차, 목장 우유샌드, 감귤 파이, 감귤 드립커피, 유기농 감귤 주스까지.
7: 청정 제주가 품은 다채로운 상품들을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6월 5일부터 18일까지 만나보세요.
8: 얼바인 노스파크, 다이아몬드, 부에나팍, LAK타운, 토렌스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Century Spa,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1: 수영도?
10: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Century Spa,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Century Spa,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합니다.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맞죠? 예,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삶에 도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그런 넉넉한 마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오후 1시는 잠시 숨을 고르기 가장 좋은, 정말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스톰 제임스는 행복이란 결국 넉넉한 마음에서 온다고 했는데요. 내 마음에 아주 조금의 빈틈만 내어주어도 이 짜증나던 일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주변의 예쁜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는요. 조금 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안아주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함을 베풀어 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비타민이 되고 싶은 해피투게더 시작합니다.

0: 네, 파이어링크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Nowhere Fast라는 노래였어요. 신나게 들어봤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행복을 느끼는 목요일 됐으면 좋겠네요 라는 댓글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께 비타민이 되어드리고 싶은 Happy Together. 예, 이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신나게 들으셨습니까? 자, 해피투게더 1부 도움주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2: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1: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2: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3: 홈쇼핑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4: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아해 주세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해피투게더 좋아해 주세요. 검정치마입니다.

0: 네, 좋아해줘.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을 이 노래가 해주네요. 검정 치마고 불러준 좋아해줘라는 노래였습니다. 프랑스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절약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래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지갑이 두둑한 것보다 마음의 창고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뜻이겠죠. 사실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 보면은 왠지 모르게 푸근하고 따뜻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말이죠. 아, 저는 아직 먼것 같아요. 자, 오후에 이렇게 일하면서 아, 진짜 힘들어 죽겠네. 아우, 짜증나 죽겠네. 바빠 죽겠네. 이런 표현들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런 말이나 그런 생각 대신에 아이, 뭐이 정도쯤이야 뭐 충분히 할수 있어. 아이, 괜찮아. 이런 넉넉한 배짱 한 숟가락 마음에 얹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훨씬 더 생각이 자유로워지실 거요, 편안해지실 거요, 그리고 즐거워지실 거요, 행복해지실 거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이 마음 부자,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부자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은 해피투게더의 소망을 여러분들은 아실까나? 자, 마음 부자가 되자고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부자라고 합니다. 인생이 뭘까요? 사는 게 뭔지?
1: 아직 알순 없지만
0: 이 노래도 우리에게 멋진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문송이입니다. 사는 게 뭔지.
1: 알수 없는

0: 네,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요, 사는 게 뭐지? 사는 게 뭔지?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뭐 좀 마음이 좀 넉넉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좀 여유로워지기도 하고 말이죠. 아, 근데 요즘에는요, 좀 소통 부재? 대화가 오고 가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집안에서도 막 이렇게 침묵이 흐르잖아요. 다들 바쁩니다. 뭐 때문에 바쁜가요? 이 엄지족. 이 엄지족 출연 때문에. 아, 스마트폰. 끊임없이 문자하느라고. 아우, 바쁩니다. 문자만 합니까? 뭐 게임도 하죠, 이렇게. 자, 문자만 쏘아대는 엄지족들의 출연. 이 미국 일간지 USA Today. 기술이 10대들을 침묵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의 10대들 한 달 평균 문자 메시지 1,000건 쏟아. 다들 공감하시죠? 네, 부모들은 휴대전화를 자녀의 손에서 떼어 입으로 가져갈 정도. 메일과 문자 메시지로만 소통하고 도서관처럼 조용한 기숙사. 다들 뭐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전화가 아니라 이제는 전자가 된 셈입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저녁 준비를 메일로 묻고, 엄마, 저녁 준비 다 됐어요? 네, 그리고 채팅할 때는 LOL이라고 축약 문자를 사용한다죠. 네, 크게 웃다까지도 이렇게 축약 문자로 보내기도 합니다. 웃을 때조차 웃지 않고 문자를 사용한다는 건데, 이모티콘으로 눈물과 웃음을 전하는 요즘 시대. 예, 목소리에는 지문처럼 자기만의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 글자로 나타낼 수 없는 자신의 목소리로 마음을 전하는 그런 말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 어떨까 싶네요. 2500여 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씁니다. 말은 내 몸 안의 기억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문자는 내 몸 밖에 있는 것이라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말하면서 살자고요. 지금도 아마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잠시 내려놓으실까요? 해피투게더 함께 해주세요. 그러신다면 여러분의 감성지수 올라갑니다.
1: 나의 마음속에 항상 들려오는
0: 문세 오빠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요. 이문세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웃음소리뿐 듣고 계십니다.

참 좋네요.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그녀의 웃음소리뿐 이문세였습니다. 디님 고맙습니다. 디님께서 재밌는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라디오 서울 실시간 검색해서 들어와 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면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의 인물은요. 세계의 아이콘이자 인도주의자 안젤리나 졸리. 예, 제가 꼽아본 인물입니다. 오늘이 그녀의 생일이네요. 1975년 6월 4일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자, 할리우드를 넘어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배우이자 감독이죠. 안젤리나 졸리가 1975년에 태어난대요. 아, 그래도 저보다 젊은 나이네요. 부럽습니다. 그 라라 크로프트, 탐 레이더, 또 미스터 스미스, 또 말레피센트 등 독보적인 액션과 연기력으로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20년 넘게 유엔 난민기구 특사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분쟁 지역과 난민촌을 직접 방문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기부하고 전 세계 소외된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며 행동하는 양심의 본보기가 되어지고 있지요. 나는 여성을 사랑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자유였다. 누구의 말일까요? 여러분, 카사노바라는 말 우리 흔히 하잖아요. 이 바람기가 많은 남성들을 보고 우리가 카사노바다 이런 표현하는데 자코모 카사노바가 1798년 6월 4일 또 오늘 날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도 좀 제가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어요. 희대의 바람둥이라는 대명사로 유명한 그 이탈리아의 자코모 카사노바.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근데요, 사실은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라 꽤나 지식이 높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중에게는 유혹의 기술자로만 알려져 있지만 정말 바람둥이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법학 박사이자 작가이기도 했고요. 시인이기도 했고 번역가 심지어 스파이로도 활동했던 엄청난 지식인이었다고 하네요. 그가 남긴 방대한 그 자서전 내 삶의 역사는 18세기 유럽 상류사회의 문화와 이런 풍습, 정치를 생생하게 복원해낸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학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바람둥이의 대명사로만 알려진 자코모 카사노바. 하지만 그의 진짜 인생을 들여다보면 18세기 유럽 정치를 뒤흔든 천재 모험가이자 시대를 앞서간 지식인의 사람이라는 거 저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카사노바는 평생 이 자코모 카사노바 이름이 자코모 카사노바입니다. 이 카사노바는 평생 120여 명의 여성과 사랑을 나눈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어마무시하네요. 120명과 사랑을 나눴다는데 그러니까 이 카사노바 바람둥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예, 나올만 하죠. 그죠? 이 동시대 가상인물인 던 후안이 여성들을 정복 대상으로 삼고 막 그렇게 바람둥이처럼 여성을 막 그런 것과는 달리 이 카사노바야는 자신이 만난 모든 여성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바랐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것도 뭐 바람둥이면 바람둥이지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예, 저 사실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어요. 근데 자코모 카사노바는 여성들의 이런 지적 대화 상대가 되어줬고 또 관계가 끝난 후에도 그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이거 뭐 바람둥이의 특징 아닌가요?
글쎄요. 아무튼 뭐 그런 예,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덕분에 그와 헤어진 여성들 중 그를 원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는 단순히 이런 이렇게 말재주만 좋은 남자가 아니었대요. 당시 기준으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천재였다네요. 예, 17세, 그러니까 17살에 파도바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천재는 천재네요. 뭐 화학, 수학, 의학, 철학에 모두 능통했습니다. 예, 평생 동안 변호사, 또 뭐 군인, 장교, 바이올리니스트, 스파이, 외교관, 뭐 복권 사업가로 변신하면서 카멜레온 같은 그런 아주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의 루이 15세, 철학자 볼테르와 루소, 모차르트, 그리고 러시아의 그 예카테리나, 예, 예카테리나 대제까지 당대 최고의 권력자와 지성인들과 이렇게 대등하게 교류하고 소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유분방한 사상과 사기혐의 또 뭐 마술 뭐 신비주의를 행했다 뭐 그런 이유로 베네치아의 악명 높은 피온비라고 하네요. 납지붕 감옥에, 그러니까 피온비라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이런 탈출이 불가능하던 그곳에서 카사노바는 지붕에 구멍을 뚫고 이 탈옥하는 쇼생크 탈출입니까? 아무튼 그 지붕에 구멍을 뚫고 탈출하는 탈옥하는 영화 같은 탈출극을 예, 성공시킵니다. 탈출에 성공했어요. 예, 이 탈옥 사건은 유럽 전역에 소문이 나면서 그를 단숨에 슈퍼스타로 만들었습니다. 그 문학으로 남은 그의 마지막 그런 작품들, 예, 불꽃, 나는 살았다, 그리고 내가 살았음을 안다. 뭐 이 말도 굉장히 유명하죠. 화려한 전성기를 지나 노년이 된 카사노바는 보헤미아, 그러니까 현재 체코의 한 성에서 이 도서관장으로 쓸쓸히 말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왕년의 스타가 시골 구석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과거를 추억하는 것뿐이었죠. 자꾸 뭐 카사노바는 하루 10시간씩,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정말 방대한 자서전 내 삶의 역사를 프랑스어로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총 12권에 달하는 이 유작은 단순히 그의 연애담을 넘어서 18세기 유럽의 상류사회, 하류문화, 또 풍습, 정치를 가장 생생하고 노골적으로 기록한 최고의 역사적 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여성을 사랑했지만 그보다 자유를 더 사랑했다는 그의 말처럼 카사노바는 자신의 능력과 매력만으로 한 시대를 정말 아주 뜨겁게 살다간 진정한 카사노바였네요.

0: 네, 베리 매닐로우가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코파카바나라는 노래였어요. 아, 바람둥이를 칭하는 카사노바라는 말이 자코모 카사노바라는 인물에서 시작됐다는 거 예,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43분 지나고 있네요. 아, D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이 정말 재밌습니다. 행복한 일기. 어젯밤 남편과 싸웠다. 당신 거 모두 들고 나가! 그랬더니 나를 번쩍 들어 안고 나가더라고요. 아이고, 다정해라. 남편의 일기. 아내가 연애 때처럼 해달라고 해서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보고 걷다가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고 왔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라비님이 무슨 뜻인가 한참 봤어요. 크크크. 아내를

덕분에 또 이렇게 웃었네요. 예. 아, 이 노래 듣기 전에요. 아, 맞다, 맞다. 저희 라디오 서울이 준비한 콘서트 소식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예, 티켓 예매 다 하셨다고요? 아, 10명 예매하셨다고요?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마 좋은 추억의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저희 라디오 서울이 준비한 특별 콘서트 주인공 바로 트로트 음악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서른도 씨가 라이브로 90분 동안 공연을 합니다. 아마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가시지 않을까 싶네요. 제 주변에도 아는 언니가 나 이번에도 갈 거야. 작년에 조항조 콘서트 너무 좋았거든. 이번에도 갈 거야. 나 데리고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티켓 예매하세요. 네,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 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자, 서른도 씨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흥겹고 또 우리 인생이 담긴 노래들이 가득하잖아요. 작사, 작곡을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노래를 맛스럽게 하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맛깔스럽게. 그죠? 1983년에 데뷔하셨더라고요. 이후 뭐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 가수로 뭐 우리는 거의 그렇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자신의 뭐 전체 그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 동안 진행되고요. 서른도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백댄서에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학창시절에 입었었던 교복을 입고 막 뒤에서 흥겹게 이렇게 백댄서로 이렇게 서준다고 하네요. 그것도 궁금해요. 어떤 분들이 과연 서서 저렇게 흥을 돋을까? 누구나 좀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가? 뭐 이것도 궁금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교복이 있다면 저도 입고 싶어요. 예, 저도 입고서 그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그런 추억을 좀 소환하고 싶은 그런 뭐 기분도 예, 듭니다. 예, 그러고 싶은 예, 막 욕구가 확 생기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정말 재미있는 콘서트가 될것 같지 않습니까? 보고 싶다, 내 사랑. 예. 서른도 노래입니다. 부부가 다정하게 콘서트를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은요, 뭐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도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체 관람에서 추억을 만드는 그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공연은요, 6월 아버지의 날, Father's Day를 맞아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고 의미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티켓 예매는 홈쇼핑 월드 매장에서 현장 구매가 가능합니다. LA 지역은 팔가와 세라노에 위치하고 있지요. 네, 홈쇼핑 월드에 가셔서 티켓 예매 가능하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부에나팡 매장에서 직접 편리하게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이 부담스럽거나 거리가 멀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VVIP 버스 패키지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콘서트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323-692-217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한국일보 쇼핑몰 shop.koreatimes.com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티켓 예매 가능해요. 그리고 고향의 향수와 감동을 전할 이번 기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바로 티켓 예매 가능하니까요. 서두르시고.

0: 정말 흥겨운 무대가 될 것 같아요. 네, 서른도의 보고 싶다는 사랑 들어봤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할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류마티스 관절염,
1: 어깨와 허리 통증,
0: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0: 진통제 없이
1: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0: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믿을

0: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샌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이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2: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1: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샵.koreatimes.com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 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찰리 채플린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영화 라임라이트에는 참 멋진 내용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이 라임라이트에서 채플린은 절박한 삶에 정말 이 척박한 그런 인생의 염증을 느껴 자살을 시도하는 어느 처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삶과 맞서 싸우라고 고면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인생은 아름답단다. 용기와 상상력을 가져보세요. 그러자 그 처녀는 묻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삶과 싸워야 하는 거죠? 채플린은 대답합니다. 살기 위해서죠. 산다는 건 군붕어에게도 아름다운 겁니다.

0: 자식으로 바이안이 불러준 스마일이었습니다. 라임라이트 테마곡의 가사를 담은 노래죠. 워낙에 유명하고 워낙에 진짜 멋진 명곡이라서 가사도 명곡이고 예, 가사도 진짜 명작입니다. 예, 채플린이 직접 만들었어요. 천재 희극인으로만 알려진 이 찰리 채플린은 놀랍게도 이 곡을 직접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악보를 읽거나 쓸 줄 몰랐던 그는 자신이 흥얼거린 멜로디를 이 편곡자들에게 받아 적게 해서 이 아름다운 선율이 완성된 거라고 하네요. 예, 1952년 영화 개봉 당시에는 가사가 없는 연주곡이었습니다. 예, 근데 영화 속에서 은퇴한 늙은 광대 칼베로, 예, 채플린이 이 역할을 했었죠. 예, 칼베로가 절망에 빠진 젊은 무용수 이 테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극적인 순간마다 이 애절한 따뜻한 선율이 흘러나와요. 스마일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는 영화가 개봉되고 한 2년 후입니다. 1954년 존 터너와 이 제프리 파슨스가 이 채플린의 영화 메시지에서 영감을 받아 가사를 붙이면서 그때 스마일이라는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원래는 뭐 테마곡으로 음악으로만 흘렀었죠. 근데 가사를 담아서 이렇게 스마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더 명곡이 되었습니다. 이 곡의 뭐 포인트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내일은 해가 뜰 테니까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자. 뭐 이런 역설적인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채플린 본인이 평생 불우한 환경과 고독 속에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서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미소를 지으세요. 비록 마음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이런 가사 아, 가슴을 울리네요. 정말 멋진 명곡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2: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2: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더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0: 우리 사는 이야기. 자, 낯설고 물선 이국 땅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언제나 가족이라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을 넘어서 같은 뿌리를 기억하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들이 있다면 이민 생활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예, 여기 남가주 지역에서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해피투게더 초대석은요, 오랜 시간 동포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이민 1세와 차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 계신 분이세요. 예, 가주 한씨 가문의 키안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1: 키안입니다.

0: 오늘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1: 아이, 저도 뭐 오랜만에 여기 나왔는데요. 반갑기도 하고 즐겁네요.
0: 네, 저 처음 뵙잖아요. 네,
1: 고선미 씨는 처음 뵙습니다.
0: 네, 우리 사는 이야기. 네. 또 이렇게 우리 이민 생활을 또 이렇게 예, 풀어주실 텐데요. 참 많은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따뜻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현재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키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가주한 씨 가문이라고요?
1: 예, 예. 원래 제가 한국에서는 네. 청주한 씨밖에 없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예, 그래서 제가 청주한 씨의 33대 손인데요.
0: 와, 청주한 씨 33대 손이요?
1: 예, 네. 근데 미국에 와서 제가 이름을 HAN으로 썼거든요.
0: 네.
1: 이제 영주권, 정말 여권에서부터 영주권 전부 다.
0: 네.
1: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한이라고 안 읽고 네. 헨이라고 읽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우리 손자가 지금 10살 됐는데 네. 학교에 가니까 이튼 헨 그래요.
0: 아하.
1: 우리 아들도 뭐 매니 헨 그러고 그래가지고 네네. 저도 모르게 성을 하나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0: 아, 그러셨군요.
1: 예, 그래서 이 제가 이왕 뭐야 미국 가서 이제 후손들은 미국에 살 건데 네. 그렇다면은 네. 헨 씨가 돼, 뭐 나도 모르게 헨 씨가 돼서
0: 네.
1: 그렇다면 제가 예, 뭐야 가주 한 씨로.
0: 아,
1: 한국말로 가져 캘리포니아 헨시
0: 네.
1: 캘리포니아 헨시로 네. 뭐 성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 가서 형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0: 아하.
1: 제가 이제 더 이상 청주 헨시가 아니고
0: 네.
1: 캘리포니아 헨 예. 가주 헨시로 하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기꺼이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0: 예. 그렇군요. 캘리포니아 헨에서 예. 한시.
1: 예.
0: 참 특이하고 재밌는 것입니다.
1: 근데 사실은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 대부분 다 미국에서 이제 교회들 다니시고 그러지
0: 네,
1: 않습니까? 저도
0: 그쵸.
1: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0: 네.
1: 이 우리 미국에 온 이민 1세들은 네. 어떻게 보면은 1세, 2세, 3세까지도 진짜 신의 선택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 이 땅에 온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예, 영적으로 볼 적에서
0: 네.
1: 그런 면으로 볼 적에 우리

0: 민 1세들이 이 땅에서 각자 이 땅의 새로운 가문의 역할을 시작하는
1: 네.
0: 그 시조로서 기꺼이 특히나 저는 헨 씨지만은
1: 네.
0: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 초이죠.
0: 완전히 초이. 초이니까는
1: 네.
0: 이분들이 자기가 여기서 한 뭐 4대 5대 이렇게 오래 살다가 그 후손들이 한국에 역이민을 간다거나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가서 제가 경주 초이 씨
1: 네.
0: 뭐 40대 손입니다 이러면 경주 초이 씨가 없다고 그쪽에서는 그럴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1: 네.
0: 최 씨지.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1: 네.
0: 이 신의 어떤 그 거대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진 사람들로 그 시조로서
1: 네.
0: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맞춰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시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1: 네네네.
0: 아주 그렇게 가주한 씨라고
1: 네.
0: 창씨를 했습니다.
1: 가주한 씨 시조.
0: 예. 네,
1: 시조가 되시는 거죠.
0: 예.
1: 참 복의 근원이고 여기 캘리포니아가 진짜 영적으로 복받은 지역이다. 이렇게 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0: 그러죠. 이 땅에 정말 예. 이민 1세로 온
1: 네.
0: 저 뭐 우리 꼭 우리 한인분뿐만 아니라
1: 네.
0: 모든 분들이 정말 이제 신의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예.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러면 쾌한 대표님께서는 미국에 언제 오셨어요?
0: 제가 1976년 5월 26일 날 왔습니다. 오늘 금년이 50주년 기념일입니다.
1: 와, 50년 되셨네요.
0: 예.
1: 아, 이민 역사와 함께 걸어오셨네요. 정말 이민 초기에는 정말 힘들으셨을 텐데요. 이민
0: 그죠?
1: 초기에는 정말 살아가기가 척박한 땅에서 진짜 개척하기가 삶을 일궈내기가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힘들었던 순간들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도 궁금해요.
0: 제가 그쪽에 한국에 딸이 하나 그때 한 살 됐을 적에
1: 네.
0: 미국 대사관에서 딸을 못 데리고 가게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세상에.
0: 그래서 딸을 내려놓고 이제 또 우리 집사람 그때 오늘 집사람이 같이 왔었으면 더 재밌었을 건데.
1: 한 모시고 오셔도 좋았을 거려.
0: 예. 그래서 예. 집사람하고 같이 와서 이제 또 다른 또 우리 집사람 또 임신을 했었어요.
1: 아.
0: 가지고 이제 5월 26일 날 왔는데 6월
1: 네.
0: 이제 지나고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아들을 낳았죠. 여기 미국에서
1: 네.
0: 그래서 걔는 미국 시민권자가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처음 애비 노릇하고 이제 오면서 돈도 별로 없어가지고
1: 네.
0: 한 달 지나니까 딱 100불 남더라고요 수중에.
1: 세상에.
0: 그래서 참
1: 네.
0: 우리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어요.
1: 사모님이 진짜 고생 많으셨겠어요.
0: 예. 그리고 우리 아들도 참
1: 네.
0: 뱃속에서부터 나가지고 좀 정신적으로 제가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적응하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1: 네.
0: 우리 아들도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 아.
0: 배 안에서 같이. 내가 굉장히 아들한테 미안해요.
1: 네.
0: 지금도.
1: 아.
0: 그래서 아들아 미안하다 오늘 아주 한마디 사과할게. 그래도 다행히 애들이 다 잘
1: 네.
0: 커서 이제 뭐야 지금은 뭐야 다 자기 앞가림들하고 사는데 굉장히 고맙죠. 근데
1: 네네.
0: 우리 집사람이 그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1: 사모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0: 예, 간호사를 네. 했는데요.
1: 네.
0: 예. 간호사는 그래도 다행히 수입이 좋아가지고 저보다.
1: 그러니까요. 사모님 덕을 보셨네요.
0: 예, 덕을 많이 봤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예. 자, 쾌한 대표님 뭐 그때 한 살 따님?
0: 예.
1: 그거 어떻게 그럼 되신 거예요?
0: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1: 예.
0: 이 아기를 이제 놓고 왔기 때문에
1: 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0: 밤마다 울어요.
1: 어떡해. 네.
0: 그래가지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1년 반 만에 이제 가서 데리고 왔죠.
1: 아, 예. 다행입니다.
0: 예.
1: 네. 지금 우리 쾌한 대표님께서 눈 수술을 하셔서 지금 예, 선글라스를 쓰고 계세요. 그죠?
0: 예,
1: 예. 예. 빛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현재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이 가주 한씨 가문의 장학생도 모집하시고 이 장학금도 주시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0: 예,
1: 좀
0: 제가 원래
1: 예.
0: 이제 부동산을 이제 처음에 76년에 이민 와서
1: 네.
0: 79년도에 라이센스를 땄어요. 이쪽에 그때 월터박 선생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1: 네.
0: 여기 어딜 거예요? 여기 윌셔길에 저 예,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1: 네.
0: 제가 이제 4기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첫 번째 시험 봐서는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 네.
0: 월터박 선생님한테 예. 뭐야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 열심히 해보라고 당신은 분명히 잘할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제 시험을 봐서
1: 네.
0: 부동산 라이센스를 땄는데
1: 네.
0: 제가 부동산 라이센스를 딴 이유는 79년도에 땄는데요. 이 미국에서 어차피 언젠가는 집을 반드시 살 거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미리 부동산 공부를 해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있었더니 월터박 선생님이 날 보고 이 사우스 베이 지역 남쪽에 가면은
1: 네.
0: 거기 좋은 동네가 있으니까는 거기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이제 코리아타운에만 있었는데 이것도 월터박 선생님이란 말씀이라면 제가 또 잘 듣죠.
1: 그 토렌스나 뭐 팔로스 버디스 이쪽인가 보죠.
0: 그렇죠.
1: 아,
0: 예, 그래서
1: 네.
0: 이제 그쪽에 뭣도 모르고 가서 이제 그 동네에 가서 처음에 이제
1: 예.
0: 그쪽에 이제 바로 칼슨 프리웨이 110번 프리웨이 옆쪽에
1: 예,
0: 이제 칼슨이라는
1: 칼슨.
0: 조그만 동네가 있어요.
1: 네네네네.
0: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그만 타운하우스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1: 이야, 예. 진짜. 멋지게 시작하셨네요. 그래도 어떻게 부동산 라이센스를 따셔가지고
0: 월터박 선생님이 굉장히 뭐야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셨죠.
1: 네, 그때 시작하셨으면 정말 뭐 그때는 집값이 쌌을 거 아니에요.
0: 그죠. 제가 그쪽에 거기 타운하우스 3베드룸 칼슨 거기에
1: 네.
0: 산 것이 2만 3천 불 주고 샀거든요.
1: 어떡하면 좋아. 지금은 얼마입니까 도대체.
0: 그게 그쪽에 10%만 다운로드 됐거든요.
1: 예.
0: 그 뭐 2,300원.
1: 아, 세상에 세상에. 그것만 주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0: 예, 예.
1: 74년도에.
0: 79년도.
1: 아, 79년도에.
0: 예.
1: 야.
0: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1: 네.
0: 1년 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1년 만에 두 배로 올라서 그거 팔아 가지고 이제
1: 네,
0: 토렌스로
1: 네, 네.
0: 이사를 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0: 예.
1: 그 당시에 뭐 79년도 부동산 라이센스를 따서 뭐 부동산 라이센스를 딴다고 해서 다 그게 다 뭐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0: 그죠.
1: 그것도 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땠나요?
0: 어려운 점이 많았죠.
1: 예, 부동산 하실 때.
0: 라이센스를 따서 이제 에이전트로
1: 예.
0: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은
1: 네.
0: 그때는 한국분 그 부동산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사우스베이 그쪽에는
1: 네.
0: 이제 미국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 한국 분들하고 미국 사람들의 그 부동산을 저거 하는 그 시스템이나 생각이
1: 네.
0: 개념이 많이 틀려서
1: 네.
0: 이제 전부 다 이제 실무를 새로 배워야 하는데
1: 네.
0: 그 처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1: 그렇군요.
0: 좀 예, 시간이 좀 걸리고
1: 네.
0: 예, 그래도 다행히 이제 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1: 아.
0: 예.
1: 주로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사고 팔고 하셨겠죠.
0: 한국 분들에게 이제
1: 네.
0: 전부 다 한국분이다시피 했죠. 이제 주고 계기면
1: 그러면 그때 뭐야, 굉장히 많은
0: 예,
1: 도움을 주셨네요.
0: 예, 말도 네. 이제 뭐야 저도 저 자신도 말이 그렇게
1: 예.
0: 유창하지가 않았으니까
1: 네,
0: 영어가
1: 네,
0: 그래서
1: 네.
0: 그 손님들 분들이 많이 저를 도와주셨고 저도
1: 네.
0: 또 그 거기에 부응해서 또 손님들한테 제가 아는 한 최대로 정확하고 정직하게
1: 네.
0: 확실한 이제 매물들을 소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1: 와, 그 당시 진짜 어려운 시기인데 직장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겠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0: 예, 예.
1: 네. 그러면 비즈니스 하시면서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그 당시에 뭐 대표님만의 원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저 자신이 사실 뭐야 부동산을 하면서도
1: 네.
0: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동네도 알아야 되고
1: 네.
0: 각 동네마다 또 이제 특징이 다 있거든요.
1: 네.
0: 여기서 자세히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또 역사도 좀 아는 게 좋고 각 시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뭐 이런 것도 또 거기에 무슨 길 하나 닦고도 무슨 스토리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1: 그렇네요.
0: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배우고 예, 그리고 이제 어느 동네에 어디가 길이 뭐야 어디가 좋다 하는
1: 네.
0: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1: 음흠.
0: 학군이 또 어디가 좋고 이런 것들. 그래도 다행히 사우스베이 지역은 이제 범죄율이 과연 별로 높지가 않아서
1: 네, 네,
0: 토렌스나
1: 네.
0: 이제 팔로스버스 지역은 그래서 이제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추천하고 소개가 좀 많이 쉬웠습니다.
1: 네, 네, 예. 네, 네, 그러시군요. 예.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뭐 재밌는 예. 일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런데 네. 아주 고객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1: 네.
0: 제가 그래도 이 무난하게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텐데
1: 네.
0: 그 부부가 두 분이 이제 보다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집을 보여달라고 해서 여러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1: 네.
0: 그랬더니 이제 이 집이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계약을 하자고 해서 이제 계약서를 써가지고 보내서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1: 네.
0: 근데 이분이 난데없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 돈이 없다 이겁니다.
1: 오.
0: 그래서 5만 불만 꿔달래요.
1: 어이구야. 그래서 어이구야.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0: 생전 이제 처음 보는 분인데.
1: 예. 어머나.
0: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1: 좀 당황스러우셨겠어요.
0: 우리 집사람 알면은 난리 나죠.
1: 아직 모르세요, 사모님.
0: 아니 그때 당시에는 아, 네. 그렇던 돈이 우리도 돈이 급한데 왜?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래서 몰래 그냥 꿔줬어요.
1: 어머나.
0: 그래가지고
1: 어떻게 되셨어요?
0: 이제 딜을 마쳤습니다. 그게 네. 사실은 원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동산법으로 에이전트가 손님한테 돈을 꽂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고서는 네. 이제
1: 마음이 참 좋으시네요.
0: 네. 그래가지고 네. 한 2년 만에 갚으셨나 이분이 3년 만에 이제 갚으셨어요.
1: 그래서 아, 참 재밌는 분이시네요. 네. 그분도.
0: 그러고서는 이제 네.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1: 네.
0: 이분이 비즈니스를 참 잘하셨어요. 열심히. 예, 그래가지고 여기 LA 이쪽 한인타운 근처에
1: 네.
0: 예, 코인 라운드를 이제 사셔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셔가지고
1: 아하.
0: 성공을 하셔서 지금도 계속 네. 오셔가지고
1: 네.
0: 그 집 살고 계신 집은 계속 살고 제가 이제 자녀들
1: 아.
0: 자녀들 여기저기 이제 집 산다고 그러면은 꼭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뭐야 우리 아들 큰 아들 집 사야 되니까는 좀 네. 찾아봐라. 또 몇 년 지나면 네. 작은 아들 집 산다. 또 찾아봐라.
1: 어허.
0: 그러시더니 요즘에는 손녀 손자들 집 사야 된다고. 야,
1: 그때 인연이 지금까지도 예, 그렇게 이어져 오고
0: 꾸준하게
1: 있군요.
0: 이어주셔서
1: 네.
0: 예, 너무 고맙죠.
1: 아, 사실 예. 어디 그렇게 5만 불만 빌려줘. 이것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건데.
0: 그분도 쉽지 않으셨. 고 저도 또 네, 난제가 없었죠.
1: 진짜 예. 아.
0: 처음 보는 분인데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1: 네.
0: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걸 어떡하지 하고
1: 잘 빌려 주셨네요.
0: 예예.
1: 이제 좋은 인연으로 이제 만남의 예, 예. 축복으로 계속 이제 이어지는 그러죠. 건데
0: 그렇죠.
1: 아, 자 평생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0: 네, 지금도 있지
1: 5만 불을 빌려줬는데 예,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0: 예, 있지 않으시고
1: 예.
0: 계속 말씀을 하세요.
1: 아.
0: 저는 그 제가 그랬나요? 이제 저는 사실 잊어버리고 아. 있었거든요.
1: 네네,
0: 이제 한참 지 그런데 그랬다고 하면서 이 뭐야 그 덕분에 그 집이 뭐 복이 많다나 복 있는 집이라고 하면서
1: 진짜
0: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예. 사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1: 평생 고마우실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니까
0: 서로
1: 뭐
0: 고맙죠.
1: 자자 손손 소개를 하면서 좀 예, 알아봐 달라 예, 이렇게 딱 믿고서
0: 예, 손자 손녀들 예, 집도 좀 찾아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1: 예, 예. 아, 신뢰 100%네요. 신뢰도 100%. 지금도 그러면은 부동산 하고 계시나요?
0: 지금은 이제 거의 은퇴하다시피 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 그러시군요.
0: 아까 그 손님 같이.
1: 네. 개인적으로
0: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 거는 이제 제가 좀 열심히 찾아서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페니슐라 리얼티 잉크 이거는 뭐죠?
0: 제가 지금 거기 이제
1: 아,
0: 하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예.
1: 자, 근데 우리 키안 대변인께서는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거
1: 이민 생활 이제 이민 역사와 함께 이제 걸어오시면서. 이제 그런 어려운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참 재밌게 이민 생활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분적인 얘기만 이렇게 해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참 유쾌한 성격이시고 이렇게 정말 액티비티하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시니까 이렇게 성공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뭐 예. 그 제가 저는 재밌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네. 우리 집사람은 그 덕분에 고생 좀 많이 하셨죠. 오늘 이 사람이 같이 왔었으면 네. 더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자기 한풀이 좀 하고
1: 네. 근데. 사모님이 뒤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예, 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0: 예, 제가 그래요. 특히나 아닌 게 아니라 네. 우리 아들한테 참 미안한 게 그렇게 처음에 이민 와서 임신했었을 적에 네. 제가 좀 적어온 게 아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그냥 아들아 미안하고 고맙다. 이 뭐 며느리도 참 착해요 지금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변호사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 신 LA 하고 이제 변납학에서 네. 잘 살고 있고 해서 네. 너무나 고맙고 네. 또 한편으로 옛날에 좀 처음에 여기 와서 저 지금 이제 걔들도 이제 몇 살 됐냐 거의 50 다 돼가네.
1: 아니 그렇게 연세가 많으세요? 50 다 돼간다고요?
0: 걔가 77년생이네요.
1: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0: 그러니까는 예. 네. 그래서 이 걔들한테 고맙고 네.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네, 다음에는요 사모님하고 네. 함께 좀
0: 나와주세요. 이 사람은 자기 한풀이 좀 하고 했으면 좋았을
1: 거라. 아니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0: 그럼 다 까발려질 것 같은데.
1: 네, 자 가주 한씨 가문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계시는데요. 이 장학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그게 제가 이제 네. 와서 이제 애들이 이제 뭐 여기 고등학교까지는 네. 이제 뭐 그냥 다 이제 정부에서 제공해서 하지만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는 학비가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우리 딸애가 이제 두 살 위거든요 아들보다. 근데 네. 그 딸애가 먼저 UCLA 들어가면서 학비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빠 걱정 마. 학비 뭐야 장학금 신청하면 할 수 있는 데가 있어 해가면서 자기가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해가지고 거의 뭐 이 지들이 별로 크게 된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저 그 UCLA 그쪽에다가 이제 콘도 하나만 준비를 해서 네. 그거 이제 페이먼트만 지들이 내줬죠. 그리고 이제 학비는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하더라고. 그랬더니 네. 딸애가 그랬더니 이제 아들도 똑같이 UCLA 들어가 다니면서 누나 한 그대로 따라서 한 거죠. 그러면서 아하. 이제 2년 창 상관인데
1: 네.
0: 그러면서 걔도 학비를 별로 안 됐어요. 쟤들이 전부 다 뭐야 장학금 받고 어휴, 또
1: 이제
0: 네. 자기들이 뭐 융자를 했는지 하면서 우리가 뭐 그래서 보니까는 이렇게 그게 돼 있더라고요. 미국에 그런 네. 장학금 제도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라면은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또 손님들 덕분에 이만큼 뭐야 이 애들 키우고 먹고 살게 됐으니까는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1: 네.
0: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예.
1: 가슴 따뜻한 말씀 해주셨어요. 자, 가주 한씨 가문 장학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입학 예정자 그리고 대학원 재학 중인 분들
0: 네.
1: 예. 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0: 예, 지금 네. 벌써 몇몇 분들 아름아름으로 해서 신청들 하시고 계시고
1: 네.
0: 특히나 고마운 거는 우리 딸애가 또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1: 네.
0: 딸애도 지금 여기 장학금 뭐야 신청하면 같이 이제
1: 멋지네요.
0: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1: 예? 그러니까 패밀리가 함께 같이
0: 그렇죠.
1: 하시는 거네요.
0: 가주한 씨 가문의 장학금이 네, 된 겁니다.
1: 가주한 씨 가문 장학생 네. 모집. 와 진짜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진짜 멋있습니다.
0: 우리 애들이 그 이제 네. 생각을 좀 본받아서
1: 네.
0: 애들도 지금 이제 쉬운 살 되고 이제 48인가 이렇게 됐으니까는 이제 다 컸지 않습니까?
1: 네, 그래서 네, 네, 네.
0: 그 애들이 좀 계속 제가 저거 하고 난 다음에도 대를 위해서 계속 좀 이 가문의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 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1: 네.
0: 그렇게 해주면 제일 고맙죠.
1: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네. 자녀들까지 또 그런 네.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가슴 따뜻한 네. 일인 것 같아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학생들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선뜻 내주시는 거에 있어서 아 정말 멋진 일이다라는 생각이
0: 아니요, 우리 듭니다.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고맙습니다.
1: 네.
0: 그게 뭐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집사람도 뭐 같이 동참을 해주는 셈이고
1: 네.
0: 그리고 우리 딸애가 지금 같이 동참을 우리 아들도 이제 곧 할 거예요. 우리 네. 아들은 아직
1: 가족이 다 함께 동참한 예, 가족 한 시가문의 예. 장학생 모집입니다.
0: 예.
1: 자, 신청 구비 서류는요. 예, 신청서 한 부, 또 가족 성 학교 성적 증명서, 그리고 추천서, 본인 소개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선발 인원은 심사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셨고요.
0: 예.
1: 그리고 1인당 $2,000씩
0: 예.
1: 예, 드린다고 합니다. 어 좀 $2,000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0: 예, 그런데 그래서
1: 네. 어 정말 이건 널리 널리 알려야 되는 건데요. 대표님.
0: 아니요. 근데 이 다른 분들 요즘에 뭐 예.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 계신데 세상에. 저는 아직 여유가 안 돼서.
1: 아니 근데 이렇게 그 패밀리가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하는 거는 정말 뜻깊은 거잖아요.
0: 계속 그렇게 네, 좀 뜻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1: 그래서 네, 네, 네.
0: 예, 우리 다행히 고맙게도 우리 딸애가 샌디에고에 있는데
1: 네.
0: 그래도 항상 제가 뭐 하겠다 그러면 꼭 뭐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딸애가 협조를 해주고 우리 집사람도 뭐야 협조를 해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아들 녀석도 이제 아마 내년쯤에는 같이 이제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며느리하고 같이. 예, 아. 며느리가 아주 착해요.
1: 네.
0: 예.
1: 너무 멋진 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2026년 6월 30일까지 예, 장학금 신청 받습니다. 여러분들 예. 많이 신청하셔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키안 대표님 전화번호 310-968-8945 310-968-8945번으로 일단 텍스트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장학사업을 포함한 좀 앞으로의 계획이라고나 할까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예, 지금 뭐야 지금 팔로스베이스 그 그쪽에
1: 네.
0: 그 사우스베이 그쪽에 66지구인데요.
1: 네, 네, 네.
0: 거기에 지금 폴서 팔로스베이스 시장님이 지금
1: 네.
0: 한국 분 최초로 팔로스베이스 시장이 되셨어요.
1: 아.
0: 자, 금년에
1: 네, 네, 네.
0: 거기가 온체 그 백인들 우세 지역이고
1: 네.
0: 이제까지 거기가 73년도에 팔로스베이스 시가 생겼는데
1: 네.
0: 50년이 지나도록. 이제까지 유색인종에 한 번도 거기에 시의원이나 시장이 된 적이 없습니다.
1: 네.
0: 이분이 처음 나와서 4년 전에 나와서
1: 네.
0: 시의원이 되셨고 지금 시장을 와. 하고 계신데
1: 네.
0: 아주 최초죠. 시 역사상 네. 유색인종이 처음으로 이제 시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셨는데
1: 네, 네, 네.
0: 금년에 이제 가주 하원에 도전하셔가지고 지금 네. 다행히 지금까지는 지금 예비 선거에서
1: 네.
0: 그 동네 66지구에서 이제 1위로 지금 이제 올라서 계시긴 한데
1: 네.
0: 2위가 이제 공화당 차점자가 어제까지만 해도 2.5%로 여유 있게 적어댔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1% 차로 이렇게 줄어가지고
1: 네.
0: 지금 우리 폴서 시장님이 굉장히 가슴이 좀 아파서요.
1: 근데
0: 뭐 어쨌거나 네. 1등, 2등 두 분이 올라가니까
1: 네.
0: 뭐 결선에 올라가실 거는 지금 뭐 한 7, 80% 확실한데
1: 네. 투표해야죠.
0: 예, 그래서 네. 이번에는 좀 제발 좀 사우스베이 지역에 사시는 우리 한인 여러분들이
1: 네.
0: 각성을 하셔가지고
1: 네.
0: 특히나 좀 교회분들,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그 사역하시는 분들께서 네. 좀 힘을 합치셔서
1: 네.
0: 11월 본선 때는 음흠. 적극적으로 좀 협력 좀 해주시고
1: 네.
0: 도네이션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필요합니다.
0: 예, 예, 생각보다
1: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0: 선거하는데
1: 네.
0: 돈이 많이 드시는가 봐요.
1: 아,
0: 그래서 예, 그래서 팔로스포에서 사시는 한인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는 하는데
1: 네.
0: 오히려 백인 분들이
1: 네.
0: 더 많이 우리 폴서 시장님을 더 잘하시고 더 서포트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좀 다 힘을 합쳐서
1: 네.
0: 백인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잘해줘야 더 오를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폴서 예. 시장님 한번 모셔야죠. 그럼
0: 한번 여기 모셔서
1: 한번 모시고 오십시오.
0: 제가 모시고 올까요?
1: 예.
0: 그러죠. 그럼 이제 예비 선거 이제 끝나고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1: 예, 예,
0: 이번
1: 예, 예,
0: 주말까지 끝나고서
1: 예.
0: 뭐 떨어지진 않겠습니다.
1: 네.
0: 계속해서 이제
1: 그럼요,
0: 결선에
1: 그럼요.
0: 진출하게 되는 예. 그게 확실히 된 다음에 한번 같이 오셔서 말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예. 방송국에서 으쌰으쌰 예. 또
0: 그래야죠.
1: 광고하고 홍보를 하시면 다릅니다.
0: 예.
1: 예, 많이 예. 또 이렇게 홍보를 해야죠. 그래야
0: 그렇죠.
1: 알잖아요.
0: 그럼요.
1: 몰라서 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0: 그렇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1: 네.
0: 그 우리 동네 사시는 한국 분들 중에 네. 시장이 누구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 분들 오히려 미국 사람이 더 잘 알고 예. 더 서포트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좀 각성해야 되겠다. 특히나 이 동네 사시는 분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2: 그러니까 네. 방송국에 오셔서요 홍보를 예. 많이 하셔야 돼요.
0: 그러죠.
2: 예, 청취자 예. 여러분들 우리 저희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들이 귀가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2: 들으면 예. 또 막 이렇게 전하거든요.
0: 그럼
2: 예, 예. 홍보가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홍보가 됩니다. 그렇죠. 한번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게 해서 네. 한번 좀 66지구 우리 저 네.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2: 네.
0: 굉장히 훌륭 지금 43살인데 시장을 하세요.
2: 아.
0: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2: 훌륭하십니다.
0: 예.
2: 자, 우리 한인 정치적 신장을 위해서도 66지구 사우스베이 지역입니다.
0: 예.
2: 폴서 이 팔로스버디스 시장님
0: 예.
2: 예, 11월 본선에 11월
0: 본선이죠.
2: 이제 본선에서 예. 여러분들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정말입니다.
2: 그럼요.
0: 예.
2: 한표 행사해야죠. 당연히.
0: 예. 아주 절실하죠. 지금 1% 차이밖에 안 난다고 그러니까는
2: 네.
0: 엊그저께까지 2.5% 차이였는데
2: 네.
0: 어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지금 저 우편 투표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적어두니까 가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2: 자, 지금까지 가주 한시 가문의 우리 키안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장학생 모집해서 또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10-968-8945 310-968-8945번으로 전화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0: 예, 예.
2: 네, 키안 대표님 예.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함께 예.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시고요.
2: 네.

0: 부사장님이 계신 건물을
1: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행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2: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3: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5: 장례비는요?
6: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5: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흐르네요. 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처럼 아, 이민 생활에 이런 거친 파도를 함께 넘을 수 있는 든든한

네, 장필순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결국 봄. 6월 4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자, 오늘 LA 지역은 아침에 낀 안개가 걷히면서 낮부터 정말 초여름 햇살이 가득한 좀 더운 날씨 보여지고 있지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0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선으로 내려가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LA 일대의 대기질 지수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해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분이고요.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42분입니다. 하루가 길어진 만큼 저녁 시간 여유롭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보다 13원 60전 급등한 1530원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 이후 무려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폭탄 우려가 겹치면서 한때 1536원 선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제 금값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온스당 $4,440 27센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인 달러화와 금리 부담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감으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는 여전히 탄탄한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과주 지역의 레귤러 평균 가스값은 갤런당 6달러 6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변동성을 키우면서 운전자들의 주유비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 하락 안정세에 힘입어서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841포인트 1.7%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 AI 관련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나스닥 종합지수는 0.2% 소폭 하락한 채 약보합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 중심의 S&P 500지수는 0.2% 상승하면서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서영은의 사랑하는 날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여서 즐거웠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0: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2: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3: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0: 정말? 어떤 건데?
3: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4: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5: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6: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7: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8: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네, 날씨와 상관없이 차가운 음료 즐기는 분들, 또 그 차가운 물 안에도 꼭 얼음을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정말 시원한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시죠? 약간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차가운 거 사실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바로 또 이 부분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 갖게 됩니다. 얼음에요.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얼음, 그래서 깨끗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니요,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나 리스테리아 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을 만드는 얼음틀 역시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리스테리아 균 증식을 돕습니다. 일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 참 무서운데요. 보통 차가운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들었는데 얼음에서요, 3일이 지나도 99% 생존합니다. 한 3주가 지난 뒤에도요, 반 정도는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리스테리아 균 역시 영하 20도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특히 얼음이 녹을 때도 참 잘 생긴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또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얼음은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마시고요. 전용 집게를 꼭 사용해 주십시오. 특히 타인의 손이 닿은 얼음은 네,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얼음을 만드는 얼음틀도 간과하기 쉬운데요. 씻지 않고 보통 계속 사용하잖아요. 이럴 때 균의 발생 속도가 커집니다. 자, 얼음틀을 조금 더 위생적으로 관리하자면 쌀뜨물을 이용해 보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쌀뜨물에 얼음틀을 담가 놓으면 쌓인 때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고요. 또 쌀뜨물 속 녹말 성분이 얼룩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냄새를 흡착하는 성질도 있어요. 뭐 물만 얼리지 않고 다른 것도 얼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래저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굵은 소금을 뿌려서 문지르거나 식초를 붓고 약 20분 뒤에 헹구는 방법도 좋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투명하게 보인다고 깨끗할 것 같은 얼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을 담는 틀 역시 마찬가지고요.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역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죠. 오후 3시입니다. 정말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치지 않고, 야, 목요일입니다. 달려오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자, 오늘 대판함 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음악, 시원한 음악 한 잔씩 드리려고 준비했고 좋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월드컵 딱 일주일 남았네요. 이제 7654321 듣기만 해도 참 흥분되는 이런 시간입니다. 통계님 오늘 개근상 타셨고 굿모닝입니다. 비비아님 즐거운 시간이 왔어요. 응원하며 입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몰래 만나는 사람도 이 짠하고 이 어떤 스릴이 있지 않습니까? 몰래한 사랑 경험 있으시죠? 출발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에 오후에 햇살이 아주 따사로운 오늘 첫 곡으로 우리 김지혜의 원래 얄미운 사람이 히트곡이죠. 전영록 씨 작곡했던 노래 이 몰래한 사랑. 아, 네. 제가 방송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렸을 때 기억에 몰래 만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여자분 경우에는 오빠가 반대하고 엄마 아빠가 반대하고 또 남자분들 경우에는 뭐 엄마가 반대하고 집안에서 반대하고 그렇게 몰래 만나던 그런 사랑 놀이가 참 가슴에 남고 그랬던 추억이 있고 몰래 훔쳐먹는 떡이 아주 맛있다고 그런 옛말이 있듯이 몰래한 사랑 오래간만에 한번 추억을 좀 돌이켜보기 위해서 오늘 좀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마침 또 초대 손님이 안 계셔서 5시까지는 마치 벤치에 걸터앉듯이 여러분들 기대 앉으셔서 오후의 피로를 푸시면서 나지막히 나오는 때로는 신명나게 나오는 음악에 몸을 맡겨 낯익은 멜로디에 취해서 뭐 멜로디에 취하는 거는 DUI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음주운전 아닙니다. 괜찮죠? 그렇게 해서 흔들흔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추억으로 다녀오는 여행 시간 5시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순철님, 빵 사주고 손 한 번 못 잡고 얻어맞은 너무 억울해서 오늘도 애공 살 수가 없다고요. 아, 김추자 씨의 첫사랑의 눈물. 하, 역시 어울리는 노래네요. 빵 사주고 손 한 번도 못 잡고 아이고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 통계님이 또 역시 부장님답게 재미있는 노래 장미호관이란 팀이 육종환 씨를 비롯해 다섯 명이 그렇게 멋진 사내들은 아닙니다. 아, 자기들 노래 같아요. 오빠들은 못생겨서라는 그런 재미있는 노래가 있네요.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 통계님 지금 출근 시간이실 텐데 혹시 통근 버스에 계시는지요? 아주 또 멋진 신청곡 우리 장미여관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미미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 충분히 많이 있으시니까 그저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함께 같이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이면 여러분들 이미 점심은 드시고 오히려 출출하다는 생각 드실 그런 시간 아니십니까? 글쎄요, 갑자기 방송하는데 이 시원한 팥빙수가 왜 제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팥빙수 맛있잖아요. 네, 한번 해본 소리였습니다. 우리 비비안님께서 못생기고 오케이, 진실하고 나 몰래 사랑만 안 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몰래 사랑하면 그 곤란한 일이죠. 네. 자, 이제 월드컵 얘기 제가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일주일 남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개막식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6월 한 달은 꼭 우리나라 게임이 아니더라도 너무 좋은 게임들이 참 4년 만에 한번 만나니까 특히나 남자분들은 볼거리가 많아서 특히 그리고 저녁 시간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일 끝나고 편안하게 3, 4, 5 모여서 생맥주 한 잔씩들 마시면서 아마 5천원 만에 우리 한인타운의 비즈니스가 좀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런 욕심도 한껏 부려보게 됩니다. 자, 우리 김추자의 첫사랑의 눈물. 참 저는 솔직히 김추자 씨 노래를 거의 다 아는데 이 첫사랑의 눈물이란 노래는 사실 처음 접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순철님의 어떤 그 음악성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지금 보니까 70년도에 발표됐으니까 도대체 50하고도 6년이 된 노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아픔을 가지신 분들한테 어울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아이고 참 70년대 그 이렇게 그 레코드판 돌아가는 치지직 소리와 함께 정말 정겨워버린 그런 노래. 우리 순철님 선곡하시는 것이 저도 자세히 모르는 그런 멋진 보석 같은 선곡들을 아주 발굴해내는 그런 또 다른 우리 음악 부장님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비비안님도. 다 저장으로 해놓으신다고 했네요. 그러면서 또 멋진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아직도 못다한 사랑이라고 대표곡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솔개 트리오. 아, 예. 여인이라는 아주 멋진 노래였습니다. 비비안님 청곡 감사합니다. 네, 미미님, 아, 모두님들, 아, 이 노래가 듣고 싶으시다고 아주 그 최진희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명곡 중에 명곡이죠. 제가 노래교실 수업을 다니다 보면 최진희 씨 노래 중에 천상재회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으로 부르는 노래들이 꼬마 인형이란 노래를 많이들 애창곡으로 부르십니다. 혹시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노래방에 간혹 가실 때 이 노래 부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한번 멋지게 우리 미미님 덕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억의 명곡 우리 미미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순철님. 아, 정 이 곡은 김상희 씨가 부른 곡인데 조용필 씨가 열창했다고. 근데 오늘은 우리 김상희 씨 버전으로 함께 하시자고. 김상희 씨 여러분 아시죠? 코스모스 하늘하늘 비어있는 길. 그리고 당시에 아주 최희준 씨하고 같이 학사 가수로서 아주 굉장히 70년대를 장식했던 그런 멋진 가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정이란 노래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이네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아, 이 노래가 비비안 씨 말처럼 우리가 다 조용필 씨 노래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우리 김상희 씨가 불렀는데 삼호떡 우리 조용필 씨가 부를 때하고는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원곡자가 불러주니까. 자, 네이트 임 씨 안녕하세요. 아, 아펙슬로 그룹의 션님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9: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네, 박진영입니다. 대낮에 한 이별.

0: 네, 우리 박진영 씨 공기반 소리반의 주인공이죠. 아주 아 뭐랄까요, 굉장히 그 아주 지능 있는 작곡가고, 아 노래하는 가수의 실력보다 아 본인이 몸가리를 해서 지금도 멋진 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멋진 기획자, 만능 엔터테이너 우리 박진영 씨의 노래 대낮의 한 이별 오래간만에 한번 같이 했습니다. 자, 신청곡들 염치 없지 않고요. 10곡 신청하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수가 있어서 순철님도 걱정하지 마시고 듣고 싶은 노래 얼마든지 신청해 주십시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7: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8: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9: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8: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7: 정말? 어떤 건데?
8: 용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7: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8: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0: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2: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움 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0: 네, 순철님의 신청곡이네요.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라이어밴드입니다.

네, 라이어의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이고 참 멋진 노래였습니다. 자, 우리 로사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알청님,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신청곡 주시고. 아, 거북이의 비행기. 아, 2부 첫 곡으로 멋지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네이트님 신청곡, 로사님 신청곡. 신청곡이 줄을 섭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청곡과 꾸미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제가 단언컨대 미국에서 유일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아이고 듀코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대학로 극장에서 구경하던 신촌 브루스의 골목길. 예, 2부에 꼭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음악방송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비비아님이 소리새 솔게트리오 아직도 못다한 사랑 신청해 주셨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같은 가수의 노래를 이렇게 두 번 선곡 안 하는 편이라서 아직도 못다한 사랑을 신청해 주셔서 혹시라도 양해하시라고

0: 네, 무일청에 아직도 못 다한 사랑 우리 비비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2: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2: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2: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0: 1-800-000-0091.
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야, 좋다. 로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찬 씨의 티어스. 오늘 첫사랑 들려드린다고 그랬죠? 알청님, 아직도 못한 잘 들으셨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라님, 오늘도 수고하셨고, 아마 혹시 운전 중에 계시는지요? 마침 1부 마지막 곡이 운전하실 때 아주 멋진 노래입니다. 아, 우리 네이트님의 신청곡. 바로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0: 홈쇼핑월드 신터부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3: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5: 2133885600, 2133885600.
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7: 아드몬 AM 1650
8: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1: 네, 2부 알청님 비행기로 출발합니다. 어디로 날아갈까요 우리? 날아가.

아이고, 언제 들어도 시원한 노래, 비행기. 아이고, 우리 알청님 덕분에 또 신나게 2부를 출발해 보았습니다. 자, 2부 시간 역시도 5시까지 여러분의 오후의 피로를 기대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의 신청곡과 한껏 즐기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아이고, SK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셔서요.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이번 6월 20일입니다. SK 쿨링 LA 가요제가 드디어 열립니다. 기존에 있던 노래 자랑하고는 좀 다른 스케일이 큰 분위기에서 SK 쿨링으로 주최로 6월 20일 날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는 그 시니어 센터에서 아주 멋지게 열리고, 특히나 이번에는 노래하는 그 본선 진출자들이 멋진 라이브 밴드와 함께 유튜브 촬영까지 해서 채널에 올라가고 미국에서 그 가수 자격증까지 주는 그런 멋진 행사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내일 모레죠. 예심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 213-389-0009로 지금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로라님 지금 퇴근하시고 운전 중이실 것 같은데 창문 한번 활짝 내리시고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노래와 함께는 바람 좀 쐬게 창문 한번 활짝 내리십시오. 자, 출발합니다.

네, 아이고 시원합니다. 우리 소찬이의 티얼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로라님 덕분에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기억하시죠? 앞부분이 저는 듣다가 제가 잘못 들었나? 혹시 잘못된 만남 아니야? 박자도 그렇고 다름이 아니라 당시에 나오는 댄스곡들이 이런 비트들이 많이 유행하는 곡이 많아서 얼핏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듣다가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듀코님께서 대학로 공연하실 때 추억이 난다고. 아, 또 불후의 명곡입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르쳐줄 가라앉혀줄 그런 노래이고, 자 우리 알청님 어떤 테마곡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아야 가수를 알려드릴 텐데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어떤 테마곡인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그럽니다. 자, 우리 듀크님 함께하고 계시죠? 골목길.

네, 신촌 브루스의 명곡 중의 명곡, 우리 듀쿠님 덕분에 아 이렇게 또 추억을 가는 그런 노래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골목길 철없이 좋았던 젊은 날. 사실 미국이 없는 것이, LA에 없는 것이 골목길이에요. LA는 골목길이 없잖아요. 한국은 얼마나 골목길이 많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골목길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그곳에서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또 골목길 하면 가로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가로등에 대한 추억은 누구나 있었을 것이고, 어쩌다 보면 이렇게 골목길 가로수 저 멀치서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니까 언니 오빠들이겠죠? 아주 후미진 골목길에서 연애의 장소로 여겨졌던 골목길 생각나는 노래였습니다. 자, 알청님, 김동완이란 가수는 지금 아까 들으신 묻어버린 아픔의 주인공이 되고 하면서 80년대 후반서부터 활동을 한 그 포크와 블루스 장르로 사랑을 받던 그런 가수입니다. 지금 이 들으신 묻어버린 아픔이 그의 대표곡이고, 한때는 이 신촌 블루스의 객원 가수로도 활동을 했던 그런 가수니까, 만일에 좀 더 원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동환이라는 가수를 치면 그의 노래들이 나오니까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비아님, 거북이 잘 들었어요. 좋아하시는 노래 청곡해 주셨어요 하셨습니다. 자, 분위기 조금 가라앉혀서 이번엔 로사님의 신청곡, 이쁜 노래입니다.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네. 아, 여성분들이 들으시면 본인의 그 젊었었던 소녀 같은 시절을 기억나게 하는 노래, 우리 로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세인트님 오셨네요. 노래 선곡 좋다고. 좋은 하루 돼요. 네. 알청님, 어려서 용산 미군 부대 담 넘어 골목길에서 놀았던 기억이 난다고. 그렇죠. 옛날에 뭐 담 넘어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왜 안 나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우리 SK 임종호 사장님의 멋진 신청곡입니다.

네. 아이고 아버지의 강 우리 강문경의 음성이었습니다. SK 우리 임종호 사장님이 신청곡이고 여러분 아시지만 이번에 SK 노래자랑 말씀드렸는데 그 노래자랑에 출전하신 본선 진출자들은 SK 가요 무대라는 이 유튜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임종호 사장님이 본인의 노래를 지금 동영상을 많이 올리고 계세요. 알청님 지난 추억을 회상하는 것도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종호님이 부르신 노래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영영, 뭐 사랑밖에 난 몰라 그 이외에 등등이 있는데 우리 남진 씨가 불렀던 그 사랑하고 있어요라는 아주 명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우리 임종호 사장님이 엊그저께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SK 가요 무대라고 들어가시면 아주 많은 그 우리 임종호님의 멋진 모습과 아까 노래를 접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사랑하고 있어요 남진 씨의 노래 우리 임종호님의 목소리로 달달하게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에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아이고 참 달달한 목소리보다 이번에는 아주 슬슬 이렇게 꺾임도 있으면서 아주 매력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비안님 돌아와 주세요. 그리워요. 마음의 소름 기다림 한 후에는 모든 게 있어요. 참 좋으시다고.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838 213383838
5: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6: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7: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6: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7: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6: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7: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6: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7: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공상품 2파.
8: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0: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1: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형 운도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2: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170 32369-2170입니다
13: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14: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4: 213-388-5600 213-388-5600
15: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5: 융자나라 좋은 나라.
14: 융자라면 콜미
15: 213-388-5600 213-388-5600
16: 융자 나왔어요.
17: 우와 빠르네.
0: 네, 신동환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문세와 함께합니다. 간호수 그늘 아래 서면.

0: 네. 어떻게 이렇게 계속 언제 들어도 노래가 아름답고 좋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문세 씨의 노래도 훌륭하지만 모든 이문세 씨의 노래를 거의 대다수의 작곡을 했던 작곡가 이영훈 씨, 지금은 안타깝게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음악만큼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는 추억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이문세의 노래는 개인적으로 젊은 날 최고의 우상이었지 싶다고, 광화문 연가서부터 뭐 한두 곡이 아니죠. 소녀서부터 뭐 가슴에 남는 노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찾아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 어떻게 들었던 누구의 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선가 귀에 익었던 익숙한 멜로디, 마치 끄집어내놨던 옛날 물건들을 찾아서 반가워서 이런 적 있잖아요. 아,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네 하다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나올 때 그 반가운,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슴에 맺혀있는 추억들이 끄집어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6: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5: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6: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5: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9: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입고,
8: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9: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8: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1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로라님이 집에 도착하셨다고요. 첫사랑은 언제 듣나 했어요.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2009년도에 앨범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때 타이틀곡이 나비의 꿈이란 노래였었고 또 두 번째 곡이 첫사랑이란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이 첫사랑이란 노래를 한 17년 만에 얼마 전에 한번 다시 불러보았어요. 그래서 제 채널 이름을 유튜브에서 나비의 꿈 고니라고, 왜냐하면 고니가 제 예명이고 나비의 꿈이 제 타이틀곡이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다가 제가 이제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쑥스럽지만 17년 만에 다시 불러본 첫사랑 우리 로라님이 어제부터 신청을 하셔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비타민 C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오렌지를 비타민 C가 제일 많은 음식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렌지 말고도 비타민 C가 듬뿍 들어있는 그런 과일 또 채소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마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참고로 알려드리면, 파프리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빨간 파프리카에 오렌지보다 2배 이상 한 개당 많이 비타민C가 들어있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키위, 뭐, 손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한 개만으로도 훌륭한 비타민C가 공급이 되고, 그런가 하면 브로콜리, 뭐, 살짝 데쳐서도 드시는 거, 한컵 정도면 오렌지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오렌지 한 개보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여름에 딸기철 돌아오죠. 그것도 한컵 정도 먹으면 중간 오렌지 크기 한 개보다 많다고 하니까 우리가 오렌지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모든 좋은 정보들이 저희 라디오 서울 1260.com을 통해서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 들어가셔서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가 있고 또 국내외 뉴스들이 아주 빠른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여러분들의 애용 바라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2: 어깨와 허리 통증,
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 진통제 없이
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3: 하이리믹 게이밍, 그곳엔 평범함이 없습니다. 더 우아하게, 더 특별하게, 그리고 더 예측할 수 없게.
4: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승리의 순간을 누려봤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즐거움을 만나보십시오.
3: 새롭게 문을 연 하라스 리조트 소칼 하이리밋 게이밍 존. 더 프라이빗하게, 더 럭셔리하게, 더 짜릿하게.
4: 카드 한 장이 뒤집히는 순간, 칩 하나를 올려놓는 순간,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특별한 무대, 한층 품격 있는 공간에서 최고 수준의 게이밍 경험을 즐겨보십시오.
3: 평범한 엔터테인먼트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 이제 선택은 단 하나. 새로운 하이리밋 게이밍의 목적지, 하라스 리조트 소칼.
4: 캘리포니아 퍼너에서 더 큰 스릴과 특별히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라스 리조트 소칼. Experience Funner.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비아님, 2시간이 훌쩍 금세 가버렸습니다. 그럴세 말이에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역시 목요일 꽉 찬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나누는 그런 댓글 이야기들, 우리 정인박님, 와우, 고니씨 첫사랑 좋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나비의 꿈 고니 치시면 제 사이트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 풍성한 목요일 지나게 돼서 저는 또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죠. 한영애 씨의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를 이라는 편안한 노래와 함께 목요일 마무리하고요. 자, 내일은 불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일 한번 달려볼게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0: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을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2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룻기 2장 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화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야곱 같은 경우에 형에게 미움을 사고 그래서 도망가 형의 그 손에 죽을까봐 외삼촌에게 도망가다가 베델에 와서 그 들의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들짐승 맹수의 위험에서 불안했던 그의 그 잠 속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그리고 약속이 무엇이었냐면은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며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오도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주었어요. 그뿐인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이제 강을 넘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는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젊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시점에 많은 불안과 그리고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뭐죠?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단순히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도 함께 가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긴 기도를 다 마치고는 그 자리에 그 봉헌 예배하는 자리에 왔던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열왕기상 8장 5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시옵고.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인사의 말은 지극히 신앙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와 성도가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사예요. 이제 우리 카톡을 주고받든 이제 앞으로 크리스마스 때 뭐 글을 쓸 때에 이거 쓰면 참 좋겠어요. 주님께서 아무개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가장 좋은 인사예요. 뭐 새해에는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냥 막연한 그냥 그런 위시보다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물을 주십니다.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보내신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 성자 예수님이 바로 성부 예수님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물로 주신 복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참 지극히 신앙적이며 또 주인으로서 일꾼들에게 당시 문화로 본다면 그 일꾼들은 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실제로도 성경에 보면은 종이나 사환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걸 보면은 그 문화 속에서 종이라면 하나의 재산의 일부라고 여길 수 있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주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먼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사하는 그 모습,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은 결국은 내 위에 최고의 상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상전들 한다면 주인들이에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힘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불법대로 불법을 행하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종업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혹은 신분이 없고 뭐 이런 약점을 가지고 이용해서 그들이 받아야 될 월급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보다도 훨씬 싸게 해서 그 이윤을 더 남겨가지고 나의 부를 축적했다면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나의 보아스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아스와 같은 인사를 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일꾼들의 그 반응을 보면은 그 이 반대로 인사하는 거 보게 되면은 역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 주인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4절 다시 봅니다.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 좋은 인사예요. 즉 우리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냥 막연한 그거보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우리가 믿음에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바쁘다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세상 이 사업만 막 해서 사업을 정말 잘 되게 만들어가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데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복을 원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복이라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르게 삶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복을 풍성히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시기를 바라는 신앙의 인사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거 참 좋은 인사예요. 영어로는 더 쉽죠. God bless you. 들어보셨죠? God bless you. 여기 여호와는 LORD에서 다 대문자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여호와인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것을 꺼려서 그 주라는 단어를 거기에다가 대신 넣었어요. 그래서 The Lord bless you. 주께서, 여호와께서 당신 복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이런 인사 자주 하면 좋겠어요. 혹시나 그냥 우리 영어로라도 한번 앞뒤 뭐 옆에 있는 분들한테 God bless you 해보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또 Jesus bless you. 또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God be with you. 해보세요. God be with you. 이거 참 좋은 인사예요. 우리 한국말로도 참 좋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복을 구하고 미운 마음, 저주하는 마음, 마음이 상했다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다고 얼굴 돌리고 인사도 거부하고 그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어린아이의 육신의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통치와 인도함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 보아스와 또 그의 일꾼들 간의 인사를 통하여서도 주님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룻과 보아스와 룻 사이에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대화는 어떠한 특색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5절에서 7절까지는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의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여기 지금 룻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룻은 뭐 우리 다 아시지만은 혹시 모르실 분들도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없잖아 있으니 간단히 설명한다면 1장에서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있다고 그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건 마치 믿음 생활하다가 직장 때문에 교회가 전혀 없고 믿음 생활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직장 따라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나갈 교회가 없어서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10년 동안. 두 아들은 결혼은 시켰는데 모압 여인을, 즉 신앙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잡으러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받았어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나오미가 실패와 절망 가운데 다시금 자기 고향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할 때에 자부들을 집으로 보내지만 룻은 가기를 거부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며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따라 가도록 강권하지 마옵소서 하고, 룻은 나오미 그 시어머니와 그 젊은 나이에 자기 인생을 포기할지언정 어머니와 함께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감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어요. 이게 지금 1장의 내용이고, 베들레헴에 와서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 여인이 나가서 이제 추수하는 이들의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줍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삭 주우러 왔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 가정을, 기업을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요거 보면은 보아스는 일하는 일꾼들의 그 얼굴과 모든 사람을 아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참 귀하죠.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아는 주인과 같습니다. 자, 6절입니다. 베는 잡을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 모압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 땅에 사는데 아 한국소원, 한국사람, 한국 이거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당신은 우리와 하나가 아니다는 그러한 가정 땜이 그 안에 담겨 있죠.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 말씀을 주실 때에, 추수할 때에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추수할 때 단이 땅에 떨어졌으면 그 이삭을 줍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포도를 따다가 딸 때에 아주 싹 깨끗하게 따지 말고, 그리고 포도가 땅에 떨어졌으면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 지나가는 거류민을 위해서 그것을 남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 줍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합법적인 겁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구걸을 해서 얻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없으면은 떨어진 거라도 가서 주소서라도 내가 수고해서, 조그만 거라도 내가 수고해서 내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이 룻이 그것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아침부터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보아스가 이제 인사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 11절에서 13절 보면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 대화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가 봅니다. 2장 8절입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마 룻이 누군가가 그녀를 딸로 불러준 것은 고향 모압이 있을 때에 부모나 불러줬던 그런 표현이었을 거예요. 가족으로 받아주는 거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당신 문화권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을 향하여 차별적인 눈으로 보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의 피부 색깔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차별의 마음이 아닌, 이 아이가, 이 어린 여인이 참 시어머니와 함께 고생하며 시어머니를 돌보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것을 귀하게 보는 이 보아스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은 더 안전하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즉 마음껏 이삭을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어린 여자아이라고,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지킬 수 있는 가족이나 주변에 지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힘없는 룻에 대해서 남자아이들이 괴롭히거나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먼저 말을 했어요. 명령을 했습니다. 더 나가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세상은 삶이 아름답고 감동이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린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없는 자라고 힘없는 자라고 업신여기며 밟아 누르고 나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빼앗지 않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인격적 존중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형편을 배려하는 그 마음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늘 편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별이 나옵니다. 우리 이민 와서 그런 것 크게 작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나요? 그래서는 안 되죠. 보아스는, 이 보아스의 이 모습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작은 모형이에요. 즉, 이 우리 영어로는 타이프라 그러는데,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 룻기를 통하여, 또 주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그림자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한번 그러면 실상이 되신 예수님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인의 시간으로 본다면 6시면은 낮 12시고 이때는 더워서 물을 뚫어 올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오랜 그 여행으로 이제는 덥고 피곤하여서 우물가에 물을 마시러 온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온 것은 사람들을 피해서 사는 여인이었어요. 7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을 달라 그러는데 물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을 건 그 자체의 여인은 너무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의 열 지파 후손들인데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그 아수르의 정책이 그 사람들을 가나안 그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켜 가지고 혼합 결혼을 통해서 문화를 혼합시키고 신앙을 혼합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당신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당신들의 피는 더럽혀진 피이고 그래서 그들을 대화를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거룩하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근데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 남자로서 여자에게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에는 오해를 받습니다. 어떠한 나쁜 목적을 가지고 여자에게 말을 건 것으로 사람들은 오해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고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여겼기 존중하였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한 것은 대화의 시작이었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물,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 영생수, 생명의 물을 설명할 때에 이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물 달라고 그래요. 이건 마치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는데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천국 영생 구원을 받고 싶소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대화예요. 사람을 살리는 대화.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인이랄지라도 존중하며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적응하지 않은 이상한 좀 그러한 삶을 살아온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할까가 항상 염려가 되면서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시험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해요. 우리 동성애 들어오면, 동성애자가 들어오면 여러분 앞에서 안내하신 분들 내쫓을 거예요. 여기는 당신 같은 분이 올 거가 아닌데.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 제가 달라서 목회할 때 30몇 년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분 처음 왔을 때에, 처음 왔으니까 가진 옷도 없었고, 일 갈 때 입었던 청바지, 그리고 청 윗도리를 거치고, 외로워서 교회를 처음 찾아갔는데, 세례받지도 않은 분이었어요. 교회 앞에 있던 어떤 안내하시는 양복이신 분, 아주 엄숙하신 분이 위에서부터 아래를 쳐다보면서 그런 옷차림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는 교회를 떠난 것이 30여 년 동안 방황했다고 그래요. 감사한 것은 나중에 와서 세례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우리 대화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두 번째는 약자를 향한 선하고 위로하는 마음이에요. 첫째는 그들을 존중하며 그대로 존중하며 배려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한 모습이었어요. 11절 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고 그 고향을 떠나서 친척과 다 떠나서 이 이방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산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보아스는 그것을 헤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온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 다음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위로였습니다. 보아스가 하는 참으로 착하고 선한 일이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웃사람과 대화하든지 어디 가서 대화하든지 착하고 선하시며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늘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고치려고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고 이건 다 육신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보아스가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랬죠. 그럼 우리 예수님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한 여자를 대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 여인을 진정 위로하시죠. 누가복음 7장 36절서부터 좀 길지만은 여기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36절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식사로 갔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입에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혹시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을 볼 때에 아, 저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레이블을 붙이세요? 나쁜 사람, 도둑놈, 사기꾼, 믿는 척하는 혹시 우리 다 그게 있나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참 은혜가 안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이 지금 바리새인이면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을 다 요 레이블을 붙였어요. 사실을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그런 마음 주님 다 아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이건 영접하는 거예요.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감람류는 흔한 기름이었어요.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건 비싼 값비싼 향유였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지만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이 여인이 보고는 소문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48절에 47절에 이름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그 마음이 느껴지죠. 보아스의 그 룻을 향하여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을 겁니다. 선합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를 위로합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한 가지 더 있어요. 룻기 2장 14절에 와서 봅니다. 식사할 때에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왜냐하면 떡이 말라가지고 드라이하고 딱딱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는 사람들은 물에 찍어서 먹고 좀 있는 사람들은 초 찍어서 만다면 우리 무슨 드레싱이나 디핑이에요. 거기에서 찍어 먹으면 부드럽고 더 맛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 즉 우리 일꾼들 사이에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아마 남겼을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탄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말만이 아니었어요. 말로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를 주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이게 아니라 식사의 자리에 이 여인을 초대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잖아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이방 여자로서 지금 여기 유대인들 있는 사이에 그것도 남자들 사이에 아니 주인이 있는 그 자리에 온다는 것은 가족의 이름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올 수가 없는 자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친한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새로운 사람이나 좀 이렇게 아는 사이 많지 않아서 멀찌감치 혼자 어떨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친히 안내해서 초대해서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이게 바로 진정 요 하나님 백성의 이거는 이제 말을 넘어서 그 말이 행동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이 하나님 백성의 그 대화 가운데 보이는 이 세 번째 특색은 긍휼의 마음 더하기 은혜를 베푸는 행위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 지금 보아스는 예수님을 이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자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다시 예수님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사람들은 율법대로 바르게 하자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거기에 인간의 편견이 있는 것은 간음했다면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있었을 터인데 왜 함께 있었던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의 한 행동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즉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이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해려서 요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10절에 보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여인과 대화하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주님의 용서하시는 행위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고 대화이고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느끼신 것은 없나요? 직장에 가서 내 직원이나 상관과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우리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의 대화에서 느낀 것 없나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천국이 체험됩니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상한 사람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것이 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힘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품어주며 위로해주며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나와 함께 와서 초를 찍으며 먹으라는 것은 바로 이게 코이노니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
0: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2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빈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과거사입니다. 그래서 인권운동에 투옥된 사람들, 또 탄압받은 사람들이 총살로 화형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철저하게 과거사를 조사합니다. 전 세계가 조사하면서 드러난 이 인권탄압운동,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정부의 일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만델라 대통령을 지지할 만큼 복수의 칼을 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증거도 찾아내고 세계의 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도리어 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복수 대신 화해와 용서를 택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면 조건 없이 사면해 주었습니다. 조건 없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전 세계사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면해 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보상까지 해줍니다. 인권 탄압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죄를 뉘우칩니다 하면 용서해주고 경제적 보상까지 해줬습니다. 그럼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복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피해자들에게도 국립묘지에 비석을 세워주고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해줍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역사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런 사람은 또다시 나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은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역사의 비극이 일어났기보다는 도리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또 지나친 이 강함이 권력자들에게 권세와 또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불끈 쥐어진 이 주먹 두 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으로 인한 비극이 자행되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망, 정말 끝이 없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힘으로는 결코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미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고는 나그네의 윗옷을, 겉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해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해가 어떻게 하죠?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어떻게 합니까? 세게 바람을 불면 불수록 옷을 단단히 점매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해가 따뜻하게 비추니까 자연스럽게 겉옷을 벗지 않습니까? 힘으로는 사람을 굴복시킬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자랐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먹으로 이집트 군사를 때려서 쳐서 결국은 그 사람을 살해합니다. 살인죄의 결과는 지금까지 공주의 아들로 누려왔던 모든 지위와 힘과 소유를 다 버리고 이 모세를 아라비아 광야의 미디안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힘만으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광야라는 이 땅에서 보내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광야의 학교 생활 40년입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을 하면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린 이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터득했을까요? 자기 뜻을 다시 펼칠 수 있다라는 어떤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터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나 방법을 그가 깨달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의 미디안 땅에서의 생활 동안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마음 앞에 있던 자기 동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목자가 되었지만,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동포를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80세가 된 모세에게 젊은 날의 꿈과 젊은 날의 열정과 정열들, 결단과 의지력들, 이 모든 것을 탈탈 털어놓았습니다.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된 모세, 그는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은 빈털털이 빈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먹을 쥐었을 때가 아니라 주먹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이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빈손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말 기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94장 빈손 들고 앞에 가라는 찬송입니다.

아멘. 이 찬송가는요, 18세기 영국에서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와 같이 가장 사랑받는 찬송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탑 레이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가사의 영어 가사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Jesus cross I cling 이라고 돼요.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탐 레이디 목사님이 찬송가의 이 가사에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빈손됨,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섰던 것처럼 모세도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갔을 때, 갈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지가 남아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결단과 힘이 남아있고 열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고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분명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우리가 따라주기를 원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주기를 원하는 원칙,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하죠?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서는 사람, 강한 힘을 내세우는 사람, 두 주먹을 붙고 쥐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쥐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젠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을 만큼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이 되어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과 욕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비워질 때에 그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 빈손들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죠? 두 주먹, 이 인생 두 주먹 불끈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두 주먹 불끈지고 살아도 자,

손가락 하나 들어가, 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면 그 밑에 넓어서 그 넓은 공간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나 과일 등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다가와서 손을 탁 넣고 그 안에 있는 먹이를 잡는 순간 사냥꾼이 부스럭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냥 달려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를 내고 사냥꾼이 딱 드러낸 순간 원숭이가 손을 못 뺍니다. 쥐고 있는 먹이를 이걸 놓지 않으니까 그 좁은 입구로 다시 손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동물 중에서 그렇게 똑똑하다는 원숭이, 손만 펴도 쉽게 도망갈 수 있지만 이 먹이에 대한 집착과 뭐이 먹이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사냥꾼의 손에 잡히고 맙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결단들, 40년이 흐르면서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빈손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 빈손에 채우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수 있어야, 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손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며 나의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든 어디서든 사람답게 살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빈손이 되어버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계획을 밝힙니다. 너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40년 전이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그 제안을 넙죽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는 의지도 결단도 꿈도 다 내려온 상태의 모세, 자기의 이 빈손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도저히 담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난할수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빈손이 되어버린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채우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가 정말로 내 제안을 거부하느냐? 나를 믿지 못한다고? 그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버리라라는 뜻입니다. 땅에 버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아주 긴요하게 쓰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 목자 갖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맹수를 위협하여 쫓아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먼 길을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을 다 찾아 다닐 때에 이 지팡이는 먼 길에 발걸음을 쉽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빈손이 되어버린 이 모세에게 그 세월 속에서 또다시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그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그 지팡이마저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십니까? 정말 철저하고 철저하게 모세에게 다 내려놓으라. 빈손을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버렸더니 자신이 의지하였던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되어서 꿈틀꿈틀거립니다. 뱀이 되어버린 그 지팡이도, 그 지팡이를 모세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0: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낸 모세, 그의 손에 다시 들려진 지팡이는 지금까지 양을 치고 맹수를 쫓거나 그리고 길 안내가 되었던 자신을 인도했던 그런 편안한 지팡이가 사람의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인 빈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워냄의 이 과정을 겪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능력의 지팡이. 출애굽기 7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이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앞에 내밀라.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출애굽기 8장 5절에는 지팡이를 내밀라. 그리하면 강과 운하와 연못 위에 들었을 때에 온 땅에 개구리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는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라고 명령했더니 그 말에 순종했더니 온 땅에 사람을 괴롭히는 이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들끓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는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드니까 하늘에서 우박의 재앙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는 지팡이를 들었더니 동풍과 함께 메뚜기 떼가 온 이집트 전역을 휩쓸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걸을 때에도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사용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곳에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빈손에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함께했습니다. 그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 들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그분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코웃음을 칩니다. 그럼 세상과 이 세대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배가 아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들, 길잡이가 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줬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내 생각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주먹, 불끈 준이두 주먹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2026년도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빈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 4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1: 지금까지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는 15 가달드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341-0022 949-341-0022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인 성령 충만의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게 될 때 우리가 문제 많고 어려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분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 성령 충만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장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거룩한 꿈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 충만받고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성령 충만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어질 때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저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붙잡혀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저희들에게도 피해가 입을 것을 생각해서 그들은 곳을 속히 떠나기 원했을 것입니다. 문을 닫고 그들은 두려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떠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은혜 받은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사람 꼴보기 싫다고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늘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열흘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열흘 동안 저들은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저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다림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교회를 섬길 때 아이가 없는 부모가 있었는데 아이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남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저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17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홍 목사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도 응답이 다가올 것이다, 기적이 다가올 것이다 믿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마침내 23년 만에, 결혼한 지 23년 만에 아버지 나이 한국 나이로 53살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름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립니다. 7년을 기다리면 아내로 준다고 그래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더니 결혼하고 하룻밤 자고 나와보니까 부인이 바뀌었어요. 장인어른이 말하기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제껴놓고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것은 그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언니를 너에게 줬으니 동생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한 것입니다. 14년 동안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그 기다린 시간이 그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주부는 자기에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인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장에서 모든 지혜와 재능을 동원해서 열심히 사업을 키워야 되고 예술인은 예술인 대로 전문인은 전문인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이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축복이 쏟아져서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주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과 근면과 인내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절대 성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대학 가는 아이들도 늘 노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노력하는 것,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말씀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좀 시간이 길어지고 어떨 땐 너무 초조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지만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의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의 경험이 있고 많은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어울려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람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인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승리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잡히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출발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령이 임한 장면이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1절과 4절을 설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어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말하며 저들이 방언을 말하고 함에 큰 능력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저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서 말씀을 전할 때 하루 3천명, 5천명, 수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말씀을 전할 때 남자 어른만 3천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다 합치면 만 명이 넘은 사람이 주님 앞에 그날 회개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전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사람이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에게 가서 우리 함께 교회 나가요 하면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알겠습니다 하고 교회 따라 나오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내 인간 능력으로는 한계에 늘 부딪힙니다. 늘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고 주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는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돼 상처받고 흔들리고 문제에 빠지는 것은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타고온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수능 시험 칠 때요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국영수는 필수 과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필수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휘발유 넣고 몇 달을 달릴 수가 없습니다. 며칠 타고 나면 다시 휘발유 그 금이 내려가서 또 리필하고 또 채워놓고 또 채워놓고 또 채워놓고 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며칠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유혹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바쁜 일 속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슬슬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또 충만 받고 또 충만 받고 또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사소한 일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문제 가운데 있는 이유는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다가온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땅에 매여서 문제에 갇혀 살지 말고 성령 충만받아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한평생 성령 충만의 은혜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놀란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부듯 하여 모든 문제를 이기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실패자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늘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남의 말 한마디만 듣고도 상처받고 주저앉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죠. 온전히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받을 때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고 성령이 선 떠나가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투성이인 절망에 갇혀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세기가 열리는 1901년 미국 캔자스주의 타피카라고 하는 도시에서 놀라운 성령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운동의 불길이 1906년 LA 아주사 거리로 넘어가서 윌리엄 시모 목사라는 흑인 목사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온 미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윌리엄 시모 목사님은 흑인 목사님이요 한쪽 눈을 멀은 목사입니다. 당시 흑백 차별에 있어서 흑인들을 무시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고 없고 미천한 이 목사님을 들어 세우셔서 3년 동안 계속 놀라운 풍역사를 이렇게 하게 주심을 말미암아 온 세계를 뒤흔놓는 오순절 성령운동을 펼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집에서 시작됐던 이 기도 모임이 점점 부흥하니까 이 아주사 거리에 있는 그 창고로 옮겨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3년 동안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받고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문에 대서 특별했습니다. LA에 영적 대지진이 일어났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곳에 왔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오순절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 왔던 한 처녀 선교사가 성령을 받고 한국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메리 럼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22년 후에 문을 열어주셔서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어 오순절 성령 운동의 역사를 펼쳤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멀리 떨어진 한국에 왔습니다. 조로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5년 뒤 1933년 한국 최초의 오순절 교회인 서빙고 교회가 설립되었고 1950년에 제1회 대한기독교 오순절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1953년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창립되었고 여기서 순복음 신학교를 개교하여서 신학교 사회 졸업생인 조용기 최자실 목사님을 통하여 1958년 5월 18일 불광동 깨밭에 산기슭의 대도동 천막교회가 시작되어 3년 후에 서대문으로 옮겨서 서대문 부흥회관 순복음 중앙교회 시절을 지나서 다시 1973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1, 제2 성전 확장을 통하여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운동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남북이 나누어져서 촛불을 겨누고 있는데 이러한 긴장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이 남쪽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는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동서를 나눠놓더니만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 좌우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간격을 벌여놨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간에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빈부 간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작년에는 30만 명이 태어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저로 인구가 태어난 비극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1년에 80만 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30만 명이 태어났으니까 지금부터 18년 후에는 전국의 대학교 3분의 1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 학생 정원 수에 비해서 들어올 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220만 다문화 가족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서 들어온 3만 5천 우리 탈북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산적한 문제를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적 대각성 부흥도 일어나면 가라앉던 한국 사회가 하나가 되고 성령 운동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북한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선 무너져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마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첫째도 성령 충만이요 두째도 성령 충만이요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0: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은혜아님 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형통의 위험을 극복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형통함을 끝까지 유지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경건한 환경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예? 거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타락을 막는 최고의 환경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예? 불이 붙는 거예요. 타락의 길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이 믿음의 환경을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았고 그는 삼층천, 천국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가서 사역할 때마다 병자들이 낫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단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질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학자가 말하는 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든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가 너무나 크게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고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왜 나한테 이런 가시가 있지? 왜 나한테 하나님은 이런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이지? 이런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죠. 이 가시를 좀 없애주실 수 없나? 이 십자가 좀 그냥 내려놓고 싶다, 그럴 만큼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해 주세요? 너무 힘든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가시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축복이 아닐까요? 그 가시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 가시도 그 십자가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신을 두고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삶이 참된 지혜란 말이에요. 모든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거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이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환경이 다 좋아요, 다 형통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실제로 바로 이 솔로몬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너무 모든 것이 편안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수록, 형통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유혹을 경계하고 단호히 거부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오늘 이 17절 말씀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고대 왕들은 많은 처와 첩을 두는 것이 이 왕권과 위엄의 상징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런 관행을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재물을 축적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결국 많은 아내를 얻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려고 했을 때 결국 그 인생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와 영광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디다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한테 많은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러한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권세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과연 어디다 사용하고 있느냐. 이 솔로몬은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신의 왕궁을 금으로 치장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금이에요. 그릇도 금이고 보좌도 금이고 벽도 금이고 금방패를 큰 금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뭐 이 부유함을 절제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다 사용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솔로몬은 이렇게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인생의 그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다가 결국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데 바로 그물질을 잘못 엉뚱한 데 사용할 때 결국은 이 사단이 나의 신앙에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을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망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자주 사용하는 네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예? 작은 실수가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뭘. 딱 한 잔. 약이야, 약. 무슨 약이야? 사탄은 항상 이 한마디로 죄 문을 딱 열게 만드는 거예요. 끊어야죠. 셋째는 너는 아직 젊어. 좀 더 즐겨. 너 아직 젊잖아. 여러분 이 말에 속아가지고 젊은 시절 다 허비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야, 일찍부터 예수님 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아니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도 아무개도 보면 다 그렇게 사는데 뭘?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는 것보다 정말 바보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 인생은 한순간의 결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바른 결단은 곧 성공의 절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탄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고 단호히 거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단호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채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8절로 2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왕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도 통치 초기에는 잘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 다윗이 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의 규례대로 잘 지켜서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초기에는 그 다윗의 유언대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니까. 예? 결국 그의 관심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좋았어요. 예? 너무 좋으니까, 너무 형통하니까, 너무 모든 가진 것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쾌락을 일삼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그가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재물과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무엇에다 쏟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전도서 1장 3절로 8절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초점을 쾌락에 두었어요. 모든 최우선으로 추구한 것은 육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아내를 얻고 그렇게 정말 하고 싶은 모든 것, 부동산을 늘리고 재물을 쌓고 여인들과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쾌락이 있지 않고 살았지만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이 만족에 집중해봤지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 다윗은 달랐어요. 아버지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데 기쁨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과 다르잖아요. 다윗은 평생 기도했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은혜 받는 것, 그것이 그렇게 행복했다. 시편 103편 1절로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원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형통할 때도 주님을 잊지 않았고 고난의 때도 주님을 잊지 않았고 은혜의 때도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평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타락하지 않았고 승리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형통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돼요.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살아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적인 불순종이었어요. 너무 죄가 달콤하니까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만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세요. 오늘도 어쩌면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것을 끊어야 돼. 돌이켜야 돼. 바로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양심을 통해서 아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지. 양심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이 은혜거든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또 환경을 통해서, 또 꿈이나 또 환상, 또 주변 성도들이나 목사님들 통해서 계속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인 경고가 들릴 때 즉시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 돌이킴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경고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권세에 도취돼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상태로 산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더 잘 될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서 늘 겸손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불순종함으로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 잘 될 때일수록, 예?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분들일수록 더 믿음의 견주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 33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뵙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 삶의 여정을 보면 예? 안타까울 때가 그지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용두사미의 인물이 되면 안 돼요. 솔로몬처럼 용두사미의 인물이 아니고 끝까지 승리하는, 나중이 더 잘 되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앙을 끝까지 경주하는,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환경을 만들자. 예? 아무리 잘 돼도, 예?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순조로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0: 하나님 의지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환경 만들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타협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죠. 내가 지금 죄와 세상의 달콤한 미끼 이런 것들에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렇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 예배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죠. 항상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주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상황인지 항상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잘못됐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 주님 앞에 언젠가 우리 서게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휴전이 정말 있었던 것일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바로 어제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미국이 중재했다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안. 사실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에 잘 따르지 않을 개연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라고 제가 살짝 덧붙이긴 했는데요. 정말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 휴전을 거부하면서 협상 타결 전망이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란과의 휴전 협상은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반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가시적인 진전은 전혀 없다라고 말해서 양측의 인식 차이가 정말 극과 극입니다. 네, 양국은 휴전을 2개월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또 영내 안보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레바논 문제가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해드릴 때만 해도 이게 잘 해결된다면 어쩌면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단추가 되지 않을까,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헤즈볼라 지도자 나임 카셈은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 레바논 휴전안을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제안이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헤즈볼라의 레바논 내 활동과 전쟁 종식을 연기하는 방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레바논 남부에서는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을 향해 로켓 공격을 가했고 이스라엘군도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소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레바논 전선이 사실상 미국과 이란 협상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원으로 있다는 예전에 미 국무부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주로 이란 문제를 담당했다는 한 연구원은요. 이란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트럼프가 과연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바논에서조차 이스라엘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결코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에 진전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딱 먹은 느낌이죠. 협상 타결을 그래서 계속적으로 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세가 이렇게 계속되면서 협상 추진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자신의 감정을 담뿍 담는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이런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국제 정세 속에서 조금 더 이성적이고 또 분명한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 며칠 사이에 쿠바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속속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쿠바 정권 붕괴가 얼마 남지 않은 듯해 보입니다. 그 말은 쿠바에 사는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겠죠. 전기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서 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또 대학 입시마저도 아예 취소된 올해라고 하고요. 그 외에 뭐 글로벌적인 호텔 체인도 문을 닫았다라는 뉴스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 내일부터는요. 비자와 마스터카드 사용이 전면 중단됩니다. 네, 쿠바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서 쿠바 내 비자 마스터카드 결제 업무를 처리하는 외국 은행으로부터 핀시맥스와의 관계를 중단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쿠바 내 신용카드 거래는요. 이 쿠바 군산 복합체 가에사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이 가에사의 금융자회사인 핀시맥스를 통해서 처리돼 왔었습니다. 핀시맥스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쿠바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해사 그리고 가해사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아주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최대 압박 조치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의 쿠바 탈출 러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앞서서 여러 글로벌 호텔도 마찬가지고 카드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프랑스와 독일의 글로벌 해운사들도 쿠바행 화물 예약을 중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쿠바에서 니켈 등을 채굴해온 캐나다 광물회사 쉐리트도 지난달 철수했다고 합니다. 네, 가해사. 앞서 언급해드렸죠. 쿠바 군산 복합체라고요. 이 가해사가 쿠바 경제의 최대 70%까지 통제하면서 해외 합작사업 대부분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금융기관과 글로벌 기업들의 연쇄 철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시간이 갈수록 종식을 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복 공격이 계속되면서 상황이 더욱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개막에 앞서서 이 국제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연기가 치솟는 석유 저장시설 영상을 올렸고요. 밤사이 러시아 영토의 주요 시설들이 타격을 입었으며 그 가운데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터미널이 포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제재 계획이 정확히 실행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의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의 대응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역시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전날 대규모 공습에 맞선 정당한 공격이라고 얘기하면서 보복 공격은 더욱 강화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대통령 등을 비롯해서 130개국 약 2만 명이 참석하는 이 국제경제포럼이 개막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직접 기조연설을 한 뒤 토론에 참여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공격이 사실상 이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양국 영토를 연결하는 베링 해협 해저 터널 설계를 계속하기 위한 협정이 곧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러시아 측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이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경제, 외교, 특사 역할을 맡고 있는 드미트리예프는 곧 터널과 관련해서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터널 설계 작업을 계속한다는 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그럼 터널은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대형 기반시설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미 지난해 10월에 러시아와 일론 머스크를 포함하는 국제적 파트너가 러시아와 알래스카를 베링 해협을 통해서 연결하는 터널을 8년 안에 건설할 수 있고 총 사업비는 80억 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해저 터널 명도 지어졌는데요. 바로 푸틴 트럼프 터널입니다. 네, 한편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위코프 특사 쿠슈너와 전화통화를 했고 미국 측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측의 도발과 대립을 이어가기보다 평화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 양측 사이에는 지속적인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즉 러시아와 미국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동경제 이니셔티브가 매우 많다고 본다라면서 러시아와 미국 모두의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 미국과 공동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는 러시아 영토 내에서 추진될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은 우크라이나 아니면 러시아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전쟁과 또 경제는 별개인 것일까요? 네, 적어도 이란 전쟁과 미국 내 경제는 별개가 아님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죠.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오르다가 그나마 지난주에 소폭 하락해서 예, 다행이긴 한데요. 아주 소폭입니다. 국책담보대출업체인 프레디맥이 어제 발표한 주간 모기지 조사에서 기준지표가 되는 30년 만기 고정모기지금리가 평균 6.4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6.53%였거든요. 0.05%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네, 30년 만기 모기지금리,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지난 2월 이후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사실 6% 아래에 내려갔고 하향 추세였었는데 전쟁 발발 이후에 6% 위로 올라오면서 계속 여기서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6.3 지방선거. 이번에는 물론 선거 결과도 예상 밖의 결과들도 나오고 초박빙 승부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흥미로운 소식들이 있습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그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투표 이와 관련한 소식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5분경쯤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중국의 6.4 태난먼 사건 3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중국은 애써 외면하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은 전해드리겠습니다.

0: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7: 진짜? 라디오 서울 169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8: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9: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9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6: 정말? 어떤 건데?
9: 용자나라, 캘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6: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0: 맞아. 라디오 서울 169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1: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2: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3: 213-388-5600. 213-388-5600.
1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4: 융자나라 좋은 나라.
13: 융자라면 콜미.
14: 213-388-5600. 213-388-5600.
15: 융자 나왔어요.
16: 우와, 빠르네.
1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3: 99세까지 팔팔하게.
19: 오선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동이 어제 중국 6.4 태난먼 사건 37주년을 맞아서 중국 당국이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대만과 중국의 체제 차이점도 부각을 했습니다. 네,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37년 전 오늘 이상과 포부를 품었던 수천 명의 젊은이가 베이징 거리와 태난먼 광장 그리고 중국 각지에서 군대와 탱크에 의해 무자비하게 사살되고 짓밟혔다면서, 당시 사살되고 짓밟힌 것은 민주운동 참여자의 생명과 청춘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 세대 전체가 자유와 민주를 추구했던 갈망과 실천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해는 중화민국의 총통 직선제 실시 30주년으로 30년 동안 대만 인민은 평화적인 민주주의 실천과 정권 교체를 통해 자유민주적 거버넌스 구조와 생활 방식이 중국인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번성했음을 증명했다면서 우리는 베이징 당국이 민주제도에 대한 대만 인민의 견지와 선택을 존중하고 강압적 수단을 중단하기를 정중히 호소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태란먼 사건, 천안문 사태라고도 말했었는데요. 1989년 대학생과 지식인 중심의 중국인들이 부정부패 척결과 민주개혁 등을 요구하면서 벌인 시위입니다. 중국군이 유혈 진압하면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한국의 5.18 민주항쟁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규모가 훨씬 컸고 이에 따른 사상자 규모도 역시 컸습니다. 수개월 동안 시위가 이어졌고요. 시위대 진압이 마무리된 날이 바로 6월 4일, 그래서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됐습니다. 사상자는 최소 수백에서 수천 명까지 희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추정되는 이유는 중국이 이 사건을 금기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 평양 한복판의 김일성 광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 있는데요.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과 맞물려서 주목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위성업체 벤터가 지난 30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김일성 광장의 담장이 처진 구역과 구조물로 추정되는 형체가 보인다면서 한 달 전만 해도 위성사진에는 없던 장면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공사의 목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환영 행사 준비가 이루어지는 상황일 것이다. 이런 가능성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나흘 뒤에 푸틴 대통령을 만난 시 주석.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이 조만간 북한까지 방문한다면 미국에 맞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분수령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크 루비오 주무장관이 어제 한국 정권이 친중 좌경화했다라는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창출하는 민주주의의 특징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출석해서요. 공화당의 데럴 아이사 의원 질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선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의 독특한 측면이라며 우리 지역에서도 이를 자주 목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 지역이라는 것은 아메리카 대륙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남미, 즉 사우스 아메리카 지역에서 좌파 성향의 반미 정권이 종종 출현했다는 의미로 풀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루비오 장관은 합법적인 선거이고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라면 우리는 해당국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당한다는 아이사 의원의 지적이 잇따르자 우리 기업이 한국에서만 어려움, 표적화를 겪는 게 아니다라면서 유럽연합만 보더라도 우리 기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런 루비오 장관의 비교적 담담한 답변과는 달리 이 데럴 아시아 의원은 계속해서 한국의 좌파 성향을 강조를 했는데요. 민주주의가 강하게 좌측으로 기울었고 그래서 중국을 향해 더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다. 실제로 메타나 쿠팡 등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 다수를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 주장을 강하게 역설하는 아주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아이사 의원은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도 면담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자, 앞으로 이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쿠팡에 관한 발언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서 쿠팡의 의원들 상대 로비도 더 가열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미 육군의 최신 고고도 정찰기인 아테나가 한국 상공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항공기 경로 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아테나 한 대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를 이륙해서 휴전선 이남 30km 상공에서 한반도를 횡단하면서 장시간 비행했습니다. 이 아테나는 표적 탐지 레이더, 고해상도 영상 장비, 통신 정보 수집 장비 등을 탑재한 최첨단 정찰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고요. 아테나가 한반도에 배치된 것이 지난해 초인데요. 휴저선 남쪽을 따라 장시간 비행하는 북한 감시 임무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테나는 고성노 레이더와 장거리 채공 능력, 또 각종 정보 수집 장비를 갖춘 덕분에 북한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본다, 이런 개념으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 징후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쟁 징후의 조기 탐지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뿐만 아니라 이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데요. 주한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아테나의 공식 목적은 대북 감시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전략적으로는 중국 감시용으로 앞으로 활용될 전망이고요. 심지어 이런 아테나 정찰기를 한반도에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미군은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중국이 과거 사드 배치 때처럼 이번 아테나 정찰기 배치를 자국 안보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도 강한 항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른 또 다른 경제적인 보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사드 배치 때 이후에 이 관계를 풀어내는 데 시간이 꽤 걸렸기 때문이지요.
15: 한국의 외교부는 어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월드컵이 열리는 지역의 재외국민 안전 확보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 지역의 공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의 경우에 월드컵이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와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월드컵 기간과 독립기념일을 전후해서 주요 도시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영사 조력이 가능하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은 한국이 출전하는 조별리그 경기가 열리는 과달라하라와 몬테레이에 임시 영사사무소를 설치하고 사건 사고 예방과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가 그 이후에 반 트럼프로 돌아선 뒤에 재판에 회부된 존 볼턴이 자신이 받고 있는 국가안보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할 전망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민감한 국가안보 문서를 불법적으로 보관한 혐의 한 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할 계획이며 2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불법 보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6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초강경 보수파, 소위 슈퍼 매파 인사인 그는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 주요 외교정책에서 초강경 노선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17개월 만인 2019년 9월에 경질된 이후에 갑자기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로 변신해서 주요 현안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난해 8월 FBI가 볼턴의 자택을 급습해서 압수수색한 뒤에 국방기밀을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불법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9: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6, 7, 8, 이번엔 발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16: 옆구리 하나 둘 셋 헤이
19: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16: 일곱, 엉덩엉덩, 하나.
19: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213-388-7979, 213-388-7979.
5: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8: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7: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8: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7: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8: 올림픽 골프니까.
7: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안녕.

0: USA.com.
1: 네, 오늘도 한국 소식은 선거 관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당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헌신한 당원 동지들 앞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지 못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면서요. 6.3 선거 결과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지만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랑 후보에까지 밀리면서 3위에 머물렀죠. 조 대표는요, 6.3 선거 결과로 인해 범민주 진영 내부 논쟁과 균열이 예상되지만 혁신당이 12석을 가진 진보 개혁적 원내 3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대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 달라며 저 또한 지치지 않겠습니다.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을 포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제 자신을 성찰하고 담금질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뉴스가 이어질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대한 징계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관위가 밝힌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고 본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50%만 준비했다는 건데요. 네, 이 투표용지 인쇄는 구, 시, 군 선관위가 맡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와 본투표 준비 방식은 다릅니다.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투표지를 출력하는데 본투표는 미리 인쇄한 용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본투표용지 얼마나 미리 인쇄해 둘지는 선관위가 정하고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네, 선관위 내부 지침으로만 하한선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통상 선거인수의 60%가 하한선이었는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그 하한선을 50%로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이 송파구 선관위가요,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되었으니까 사전 투표자를 빼면 충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투표 용지를 하한선인 50%에 맞춰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투표 당일 투표 참여가 예상을 너무 웃돌았고요. 송파구 투표율은 65.8%까지 기록했거든요. 또 투표소별로 투표용지를 적절히 배분하는데도 실패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가 바닥을 드러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투표용지 준비의 최소 기준을 낮췄는지 또 투표율 예측이 정말 적절했는지를 놓고 진상규명 또 이에 따른 문책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투표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가 대응하는 방식도 여러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투표지가 바닥을 드러내자 여기저기서 가져오면서 대체 투입이 되긴 했는데요. 급하게 갖고 온 투표지는 그렇다면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다른 곳에 있던 투표지를 그냥 비닐봉투에 담고 들고 와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 네,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모두 14곳이었습니다. 가락동, 문정동, 잠실동, 서울 송파구에서만 12곳이 있고요. 강남구, 광진구 투표소도 한 곳씩 포함됐습니다. 자, 선관위가 뒤늦게 이곳들에 공급한 투표용지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송파구 선관위에 따르면 각 구, 시, 군 선관위에 보관하던 예비 투표용지거나 아니면 인근 다른 투표소에서 쓰려고 수령해놨던 투표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는 구, 시, 군 선관위가 선거일 전일까지 읍, 면, 동 선관위에 송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 시, 군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선관위 관계자는 그래서 이럴 때 쓰라고 예비 용지가 있는 거다라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 치고 이 예비 투표 용지를 해당 투표소까지는 어떻게 옮겼는지도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일부 시민들은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지퍼백에 담아 오토바이로 가져오는 걸 목격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선관위 측에서는 이송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라면서 결국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헌법재판소에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 소원이 접수됐습니다. 투표지 관련 장부와 기록 등을 이동, 반출, 폐기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예고된 상태고요. 일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또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다면서 재투표가 가능한지도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이유로 투표가 치러지지 못한 경우에 재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문제가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죠. 대법원 판례상 선관위의 부실한 행정만으로는 선거가 무효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후보자나 유권자가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인데,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상 당선 확정됐고요. 정원호 후보도 이에 승복한 상태지요. 그래서 재선거를 하려면 결국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의 표 차이, 또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의 숫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먼저 확인이 돼야 할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적 수단으로는 국가배상 소송이 있습니다. 당일 투표를 못했거나 오랜 시간 대기한 유권자라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노태학 중앙선거위원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이 접수돼 있고요.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정된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못지않게 여론조사라든가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들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격전지였던 서울부터 예측이 빗나갔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 간 격차 예측 역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최대 승부처 서울에서 처음에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5.4%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앞설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실제 결과는 반대였죠. 그런가 하면 경남지사 선거에서도요,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8%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넉넉히 앞설 거란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국민의힘 박원수 후보가 자정 전에 득표율을 역전했고,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2.5%포인트 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이 예측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났습니다. 0.8%포인트 차 박빙 승부가 예측됐는데요. 실제로는 9%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네, 역시 초박빙 접전으로 예측됐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개표 결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자, 경기 평택을은 1, 2, 3위 후보가 1%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일 걸로 예측됐는데요. 실제로는 1위 유희동 후보, 그리고 2, 3위 후보의 격차는 6에서 7%포인트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부산 북구갑에서는요, 1, 2위가 출구조사와는 달랐죠. 하지만 예상한 대로 실제 1%포인트 차이, 아주 박빙의 차이로 승부가 벌어졌다는 예측은 그나마 비슷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감 선거,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조사도 예측과 결과가 다른 경우 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이라서요. 네,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충남 도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호엽 후보가 이겼는데요. 표차가 한 표차였습니다. 네, 기호엽 후보와 국민의힘 윤기영 후보 개표 결과 나란히 11,592표를 얻어서 동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에 나섰고요. 이 과정에서 당초 무효표로 처리됐던 투표지 3장 가운데 두 표는 기 후보의 유효표, 그리고 한 표는 윤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되면서 한표 차이로 기호엽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유효표로 인정된 투표지들은요, 모두 기표 도장이 기표란에 완전히 찍히지 않은 부분 기표 사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가 일부만 남아있더라도 특정 후보를 선택한 의사가 명확하게 식별된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반면에 기표가 두명 이상의 후보란에 걸쳐 있거나 또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또 유권자가 별도의 표시를 추가한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최종 유, 무효 여부를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 충남도의원 선거에 처음 나와서 도의회 행 티켓을 거머쥔 기호엽 당선인 제일 먼저 한 말은요. 기쁨보다는 상대 후보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한 표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투표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제게 표를 주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빙의 아니면 제 역전에 아니면 넉넉하게 이렇게 과정은 조금씩 달랐더라도요. 승리한 분들은 정말 한 분 한 분 표를 주신 분들의 마음을 꼭 의정활동 내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발리.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4: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7: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6: 213-388-5600 213-388-5600.
7: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6: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7: 융자나라 좋은 나라.
6: 융자라면 콜미
7: 213-388-5600 213-388-5600.
8: 융자 나왔어요.
9: 우와, 빠르네.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실종됐던 50대 네팔인 등반 가이드 셰르파가 베이스캠프 근처까지 기어 내려온 끝에 무려 6일 만에 생존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AFP에 따르면 다와 셰르파는 어제 베이스캠프 인근에서 발견됐고 헬리콥터로 수도 카트만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을 총괄한 한 여행사의 관계자는 이 셰르파가 동상에 걸렸지만 그 외에는 괜찮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와 셰르파는 영국 해병대원 출신 등산가 크리스 스롤과 함께 에베레스트산 정상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날인 30일 오전 일찍 죽음의 지대 바로 아래 위치한 해발 약 7,950m 캠프4에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와는 하산 도중 실종됐고 수색팀이 그를 찾아 나섰지만 어제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다와는 풍부한 등반 경험으로 유명한 등산가 에드머드 힐러리에서 따온 힐러리라는 별명으로 불렸을 만큼 경험이 풍부한 셰르파입니다.

0: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과 포르쉐 지주회사가 주가 하락으로 독일 증시 우량주로 모은 닥스 지수에서 퇴출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도이치베르제는 오는 22일부터 시가총액 상위 40개 종목 지수 닥스에서 포르쉐 아우토모빌 홀딩, 즉 포르쉐 SE를 빼고 대신 건설업체 호흐티프를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포르쉐 SE는 폭스바겐, 포르쉐, 아우디 등을 거느린 폭스바겐 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이에 따라 포르쉐 SE는 이미 지난해 9월 닥스에서 밀려난 제조사 포르쉐 AG와 함께 중형주 신계 종목 지수인 MDAX에서 거래됩니다. 한편 이번에 새로 닥스에 들어간 호흐티프는 독일 서부 에센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입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 등 미국의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 참여하면서 주가가 최근 1년 동안 200% 넘게 뛰었습니다. 반면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전환 실패와 중국 내 판매 부진, 미국 정부의 관세 등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몇 년째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과 포르쉐 SE 주가는 전기차 전환 기대감이 컸던 지난 2021년 고점을 찍은 뒤 5년 사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1: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이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 성향이며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기울어져 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칼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주한미국 대사였던 필립 골드버그는 어제 워싱턴 DC 한미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의 진보 성향 정부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국제정책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친미적 태도를 좀 덜 보이는 경향도 있기는 있다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급진 공산주의자 같은 사람이라는 식의 이야기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하면서 나는 이재명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인상은 전혀 받지 못했다. 그는 뛰어난 정치인으로 나는 느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까지 주한미 대사로 재직했던 캐서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국민 대다수가 강력한 한미 관계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오늘날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말할 때 반미주의는 매우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란과의 전면전을 재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혔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여러 명의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할 경우에 휴전을 끝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비공개로 말했습니다. 미군 사망을 휴전 종료의 기준선으로 제시한 셈인데 그에 이르지 않는 이 소규모 무력 충돌은 감내하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통령이 전쟁 재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중동에서 더 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의 작은 충돌 정도는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 초 휴전이 발효된 이후에도 무력 충돌을 소규모로는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그 수위도 조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번 주 영내에 미군 기지와 쿠웨이트 국제공항 등을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미국도 맞대응 공격을 하기는 했지만 미국은 즉시 우리가 방어적인 성격의 공격만을 했다. 전면전의 재개는 아니다 라고 황급히 밝히는 등 확전이 될까 봐 우려하는 모습을 미국이 먼저 보이기도 했습니다.
0: 6월 5일 오늘은 한국에서는 국악의 날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 이런 뜻을 담은 음악 여민낙이 세종실록 세종 29년 음력 6월 5일에 처음 기록된 것을 기려서요.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국악의 날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즐기는 여민낙이 이제 세계인이 즐기는 BTS 음악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 오늘은요.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기리면서 그해 제27차 유엔총회가 회의 개막일인 오늘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 이런 첫 회의의 주제처럼 네, 지구 환경을 함께 지키자는 다짐을 새기는 날인데요. 이 다짐

0: 정말 매일매일매일 새겨야 될 겁니다. 뭐 화성이든 달나라든 어디로 이사를 갈수 있는 날이 온다 해도 그때까지는 우리가 살수 있는 집이 바로 이곳 지구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1: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0: 모닝 리포트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의 든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 안경. 이제 1%를 내려서 재융제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네요. 주말 즐겁게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그리고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3: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4: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2: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2: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05 헬스코리아.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7: 장례비는요?
6: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7: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1: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0: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1: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2: 99세까지 팔팔하게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5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란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리웨이 210번 프리웨이와 405번 프리웨이 지금 사고 로 차단돼 있는 폐쇄돼 있는 상태인데요. 출근길 이 210번과 405번 프리웨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이란 소식 전해드린 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헤즈볼라와 대화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 협상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 나온 직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총격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면서 모스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와 만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첫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4: 불안한 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즈볼라 측이 휴전과 관련해 먼저 연락을 해왔다며 자신도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5: And it'd be really nice if Lebanon could have some peace. And I spoke to Bibi Netanyahu about that. And I speak to them about it, and I actually spoke to Hezbollah about it. And I think progress is made.
4: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서는 곧 합의 내용을 알게 될 거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 초기 특수부대 투입을 검토했지만 인명피해를 우려해 실행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우라늄이 매몰된 곳을 감시하고 있다며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5: We could get it right now. I don't think they could stop us if we wanted, but there's no reason to. It's entombed. Using.
4: 또 합의가 이뤄지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만날 가능성이 있다며 만나게 된다면 영광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한다면 곧바로 대응할 것이라며 군사 행동 가능성도 거듭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구체적인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서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미국이 결국 승리하게 될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오만이 이란과 관계를 끊으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고 이에 저항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년간 미국과 이란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왔으며 양측 모두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오만의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최근 부쩍 자주 그리고 강하게 표출해왔습니다. 이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오만은 이란 측과 접촉 중인 것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떤 체계가 수립되든 UN 국제해사기구와 협의한 후에야 시행될 것이라고 미국 측에 해명하고 있습니다. 오만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만은 2015년 핵 합의는 물론이고 작년과 올해를 포함해 과거 미국과 이란 간의 여러 차례 핵 협상에서 매번 중재자 역할을 맡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오만에 대해서 이란 편을 들지 말라라고 경고 발언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 반발을 의식한 듯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과 항행 지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란 논리를 다시 한번 내세웠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메르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수료 징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오만과 공동으로 제공하는 항행 지원과 수색, 구조, 안전보장, 환경오염 정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명목으로는 돈을 받지 않겠지만 각종 서비스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같은 수수료 제도가 일부 국가들을 100% 만족시키는 못할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국제법에 부합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이란 상공에서 격추됐다 구조된 공군 조종사가 불과 한 달 전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5인 사격 격추 사건의 생존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는 이 조종사가 전쟁 초기에 발생한 쿠웨이트 방공망의 5인 사격 사건과 이란군의 지대공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두 번의 격추 사건에서 각각 생존한 인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종사가 처음 격추된 것은 지난 3월 2일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교전 중이던 당시 쿠웨이트군의 5인 공격으로 미군 F-15 전투기 3대가 추락했지만 조종사를 포함해 탑승자 6명은 모두 안전하게 비상탈출했습니다. 이 조종사가 당시 6명의 안전하게 비상탈출한 조종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후 조종사는 한 달 뒤 4월 3일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 공격을 받고 또 격추됐습니다. 같은 F-15 전투기에 탑승했던 무기체계 장교는 적진에 은신한 끝에 이틀 만에 구조됐지만 이 조종사는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수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한 달 새 두 번 격추됐지만 생명을 지킨 것입니다. 이 조종사가 한 전쟁에서 두 차례 격추된 사례는 지극히 이례적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공군 중장 출신 뎁툴라 항공우주연구소 학장은 이 같은 일은 매우 이례적인 우연의 일치로 벼락을 두 번 맞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은 문서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미군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낙관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 전쟁 승리 주장에 동의하는 미국민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입니다.
6: 협상은 잘 진행 중이며 합의가 임박했다. 호르무즈도 다시 열리고 완전한 핵 합의가 곧 성사된다고 몇 달째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승리 장담은 반복됐습니다.
5: We're going to win one way or the other. We're going to win on paper. Or we're going to win militarily. One way or the other. It's going to be militarily or on paper.
6: 하지만 현재의 교착 상태는 호르무즈 차단을 통한 이란의 협상력 강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장기적이고 복잡한 협상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포괄적인 핵 협상이 곧바로 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이 고된 과정이 될 거라는 건 루비오 장관도 시인했습니다.
7: Obviously, these are highly technical matters, so I don't think you could work those out in five days. That would require a team of experts to meet over a 30, 60, 90-day period and work out the details.
6: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승리 선언에 미국인들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거나 승리하는 중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6%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의 반복되는 낙관적 전망은 중간선거를 앞둔 시간적 압박 속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전략일 수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미 CNN은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트럼프의 승리 주장이 미국민에게 충분히 솔직한 설명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비밀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대이란 군사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 전역에 걸친 비밀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특히 이란 북부와 국경을 맞댄 아제르바이잔 남부 지역에 정예 군사 정보부대를 배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특수부대 및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들도 아제르바이잔에서 드론 작전과 정보 수집 임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통해 전쟁 중 이란 북부를 감시할 수 있는 주요 거점을 확보했으며 이곳에 배치된 병력 중 일부는 이란 타브리즈 지역에서 불과 96km 떨어진 지점까지 진출하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지난 2월 28일 이란과 전쟁이 시작되기 몇 주 전인 1월 중순부터 이미 아제르바이잔에서 비밀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을 규탄하면서 이란에 대한 무력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자국에 이스라엘 비밀 군사기지가 건설됐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강력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 18명이 트럼프 대통령 대외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은 8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된 무기 대여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러시아 지도부와 기관, 주요 은행과 석유, 광산업체를 엄격히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러시아산 수입품에 5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수개월 동안 연방 하원에 계류돼 있었지만 어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통과하면서 하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 지원법의 심사 배제 청원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원은 특정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만나 종전안을 논의하자라는 내용이 담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서한을 받았다고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행사장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서면 보고 이뤄졌고 언론 보도 내용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서한 내용을 검토했고 이와 관련한 주제가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언급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 반응에 대한 질문에는 섣불리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공개 서한에서 우크라이나는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전쟁 종식을 제안한다며 대면 회담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8: 1250만 불 1250만 불.
9: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주 7일 24시간
9: 323-782-8600 323-782-8600.
8: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0: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1: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0: 고려가요 청산밀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1: 맞아. 제로 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0: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 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1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3: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 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14: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15: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16: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15: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14: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17: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7: 리스 받나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7: 진짜 감쪽같네.
18: 역시 렌트웨이야.
1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덴트웨이.
1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환율이요. 1550원을 넘어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국과 미국 간의 시간 차이, 미국 새벽 시간, 한국 야간 시간, 야간 거래에서 1550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1555.5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어제 이 한국 시간 대낮에는 1549.1원까지 튀었지만 이후 1530원, 1540원대에서 등락하다가 1539.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거래에서 1550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들쭉날쭉하면 희비가 엇갈리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잘 현명하게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화요일 치러진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개표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오는 11월 본선에 진출할 최종 후보 윤곽 아직 뭐 정확하게 확정 도장이 찍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력, 확실 뭐 이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는데 확정이라는 도장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 가장 이목이 쏠린 주지사 선거는 어제 기준 개표율 60%를 기록했습니다. 스티브 힐튼 후보가 여전히 선두며 그 뒤를 민주당의 하비르 베세라 후보가 바짝 추격 중입니다. LA 시장 선거도 현역 캐런 베스 시장이 뭐 일찍 본선 지출 유일하게 확정 지은 가운데 스펜서 프렛 후보가 2위를 기록하면서 선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선거 당일 제출된 우편 투표까지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최종 집계에 수일에서 수주일까지 소요가 됩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며 연방 법무부 차원의 조사를 선언해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지하는 힐튼과 프렛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개표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 측과 학계 전문가들은 서명 확인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이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 특유의 정상적인 과정이다. 정상적인 개표 과정이라며 조작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전역에서 이번 주말 음주운전, 약물운전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LA 경찰은 이번 주 8일까지 음주운전 검문소 운영과 특별 순찰을 통해서 음주, 약물운전자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입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한인타운 웨스턴 에비뉴와 벤스 블루버드 교차로에 음주운전 체크포인트 설치됩니다. 세리토스에서 산책 중이던 사업가를 총격 살해하고 SUV 차량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던 50대 한인 남매가 범행 이전부터 친자매와 그 가족까지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 보도인데요.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이들이 어머니가 거주하는 라팔마 주택의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해 장기간 범행을 준비해왔으며 체포 후 확보한 일기장과 노트에서 구체적인 살인 및 재산 탈취 계획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자동차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한인 존 문 씨와 신디 김 씨 자매는 세리토스 지역 한 공원 인근 자전거 도로를 산책하던 쿠아우테목 가르시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난달 4일과 5일 열린 예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남매가 체포된 뒤 차량과 소지품에서 확보한 여러 권의 노트와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이들 남매가 폰타나에 살고 있는 친자매와 그 가족들을 살해할 계획까지 세웠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노트에는 생활고에 대한 불만과 함께 어머니 명의의 라팔마 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반복적으로 기록돼 있었던 것입니다. 문 씨는 한 메모에서 우리는 원룸 월세도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데 어머니는 편안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적었고 또 다른 기록에서는 우리의 마지막 재산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되찾아야 한다. 누나를 압박해 집을 팔게 하자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이 밖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10번 프리웨이, 405번 프리웨이 폐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로스앤젤레스 웨스트체스터 지역의 405번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추격전 끝에 총격전이 벌어져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쯤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 차량을 뒤쫓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강도 용의자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총격전에 가담한 경찰관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수습과 현장 조사를 위해 하워드 휴즈 파크웨이 인근 405번 고속도로 북쪽 방향 전 차선에 긴급 통행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이른 아침 출근길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아침 출근길 405번 프리웨이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국은 최초 강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총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10번 프리웨이입니다. 실마 지역 210번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도로 난간에 매달리는 등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45분쯤 록스포드 거리 동쪽 구간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도로 위에 멈춰 서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연쇄 추돌 사고로 대형 트레일러 2대와 SUV를 포함해 최소 4대의 차량이 엉켰고 이 과정에서 대형 트레일러 한 대의 운전석 부분이 고속도로 난간 바깥으로 매달리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LA 소방국은 난간에 매달린 트레일러 안에 갇혀있던 운전자를 긴급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소했으나 현재 중태라고 밝혔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 2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210번 고속도로 동쪽 방향 전 차선이 전면 통제되면서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고 당국은 통행 차량들을 록스포드 거리 쪽으로 우회시켰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대형 트레일러 2대를 견인하는 작업과 함께 도로에 유출된 연료를 제거하는 방제 작업이 진행됐으며 수습에는 수시간이 소요됐고 현재도 교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역시 210번 프리웨이 이용하시는 운전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국은 최초 사고를 유발한 SUV 차량이 왜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 있었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맥아더 파크에서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이 벌어져 10여 명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과 연방 마약 단속국은 어제 오후 3시쯤 맥아더 파크 일대에 수십 명이 경력을 투입해 기습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번 작전은 마약 오남용과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맥아더 파크 해방 작전의 3단계 조치로 단속 시작 1시간 만에 공공장소 음주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13명이 체포되고 6명이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았습니다. 당국은 지난 5월 파크 내 대형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과 공급책들을 무더기로 검거한데 이어 이번에는 공원 내에 상주하는 투약자들을 단속해 마약 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찾은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더 이상 맥아더 파크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공동묘지가 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며 오는 9월 노동절 전까지 가족들이 안심하고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공원으로 되돌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맥아더 파크가 거대한 노상 마약 시장으로 변질됐다며 치안 불안을 호소해왔으며 당국은 이번 작전이 이민 단속과는 전혀 무관한 순수 마약 단속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강력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에 출연했던 베테랑 조연 배우 제임스 핸디가 타자나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지난 수요일 오전 9시 반쯤 타자나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81세인 제임스 핸디 씨가 가슴에 흉기를 찔린 채 앞마당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소했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스스로 자수한 44세 남성 마이클 글래드힐로 밝혀졌습니다. 숨진 핸디 씨는 용의자 어머니의 남자친구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용의자는 범행 직후 9.11에 직접 전화해 종교적 횡설수설을 하며 범행 사실을 자백한 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수요일 타자나에서 공격을 받아 사망한 신사가 배우 제임스 핸디 씨가 맞다며 깊은 슬픔과 함께 사망 소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뉴욕 출신의 핸디 씨는 영화 탑건 매버릭뿐만 아니라 로건, 주만지 등 수많은 유명 영화와 드라마에 수십 년간 출연해온 실력파 배우로 알려져 동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롱비치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이른바 묻지마 습격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은 지난달 28일 밤 10시 반쯤 롱비치 빅스비 노스 지역의 한 콘도 앞 길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27세 남성 조셉 에르난데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다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현재는 안정을 찾은 상태입니다. 당시 비명소리를 듣고 911에 신고한 이웃주민들은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며 절규했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 화면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별개의 다른 혐의로 이미 구금되어 있던 에르난데스를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따서 나오는 이용객들만을 노려 수억 원대의 현금과 금품을 가로챈 남가주 출신의 20대 남성 두 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연방검찰은 22살 데렉 네이선 로페즈와 23살 후안 가브리엘 고살레스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일대에서 최소 15차례에 걸쳐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명을 쓰고 카지노에 잠입해 돈을 많이 따거나 대량의 칩을 환전하는 이용객을 표적으로 삼은 뒤 차를 타고 떠나는 피해자들을 고속도로까지 미행해 총기로 위협하고 차량 유리를 부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가디나 지역의 한 카지노에서 약 만 달러 상당의 칩을 환전해 나온 피해자를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가로막은 뒤 총으로 위협해 환전한 돈은 물론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만 달러 상당의 골프채 세트까지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훔친 현금과 카지노 칩, 금품은 30만 달러에 달합니다. 연방 정식 재판을 앞두고 징역 14년의 형량에 합의한 이들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4시간 반 뒤 인근 거리에서도 또 다른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체포된 에르난데스가 이 두 번째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405번 그리고 210번 프리웨이 사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운전자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5년 메인주 포틀랜드의 한 해변에서 숨진 여성의 신원이 10년 넘는 수사 끝에 확인이 됐는데 한인 여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메인주 검시국은 지난 2015년 포틀랜드 이스트엔드 비치에서 발견된 여성의 신원이 한인 김병란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발견 당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단서가 없었으며 당국은 그동안 여성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후 포틀랜드 경찰국의 엔젤코 네피아로 형사가 한국 수사 당국과 접촉하면서 수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한국 경찰은 보유 중인 기록과 대조한 끝에 해당 지문이 김병란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김 씨의 마지막 거주지는 뉴욕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 인준안이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미셸 스틸 박 후보자의 인준안을 미셸 박 스틸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4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인준 절차는 끝납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임명장을 받고 한국에 부임하면 됩니다. 지난 4월 13일 지명이 이뤄졌고 상원 인준청문회가 20일 열렸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지명을 받고도 몇 달간 인준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셸 박 스틸 인준안 상당히 빠른 절차, 빠른 속도로 인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인준청문회 당시 한미일 간 매우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강조 하기도 했습니다. 스틸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성킴 전 대사 이후 두 번째 한인 주한 미국 대사가 됩니다. 자, 어제 백상배 출전하셨던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으셨죠? 네, 하나같이 역시 최고의 대회다 이름을 모으셨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두 쌍의 부자가 나란히 출전해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정주, 아들 앤드류주, 또 아버지 제임스 백, 아들 젠슨 백 일반부에 출전해서 부자 간의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냥 주말 가족 골프 대회, 가족 뭐 골프장 나들이 이런 거랑 좀 달랐죠. 왜냐하면 대회였기 때문에 네가 잘 치나 내가 잘 치나 오늘 한번 해보자 라는 식의 부자 대결도 볼만했습니다. 최연소 참가자는 말씀드린 대로 14살의 젠슨 백군이었고요. 여자부에서는 17살의 에밀리 박양이 최연소 출전자로 기록됐습니다. 최고령 참가자는 시니어의 웅오 78살 여자부의 줄리송 딱 60이었습니다. 자, 10대부터 청소년, 70대 시니어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참가자 구성. 백상배가 전 연령층의 한인 골퍼들을 함께하는 전통 있는 대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회 종료 후 열린 시상식은 이창록 씨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어졌습니다. 올해도 후원사들의 제공한 푸짐한 부상과 경품이 참가자들의 큰 홍을 얻었고 대회 품격을 더했다라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7: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213-388-7979 213-388-7979
7: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10: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9: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10: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9: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끝났습니다. 당선의 기쁨도 채식기도 전에 재보궐선거에서 이긴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대거 등원했습니다. 이들이 22대 의원으로 참여한 첫 투표를 통해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1: 본회의장 연단을 꽉 채운 13명의 새 얼굴. 지난 3일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새 국회의원들입니다. 상중인 민주당 김성범 의원을 뺀 이들은 최다 6선 송영길 의원을 필두로 성실한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등원 신고에선 크고 작은 기싸움도 엿보였습니다.
2: 박정희 선두한 이승만 때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했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을 난입하는 시도는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폭거였습니다.
3: 수갑을 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4: 보수를 재건하고 공소 취소 같은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바람을
1: 다만 22대 국회의원으로 첫 단추를 끼는 자리 보수 차기 경쟁자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다소 어색한 인사와 4선이 된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의 여야를 오가는 악수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동명이인 민주당 올드보이 박지원 의원과 신인 박지원 의원은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본회의에선 민주당 6선 조정식 의원이 3수 끝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는데 첫 일성으로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5: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1: 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나란히 국회 부의장에 뽑혔습니다. 다음 주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하반기 원구성 절차가 시작될 텐데 민주당은 시간 끌기와 나눠먹기는 없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여야는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특히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격인 법사위를 누가 쟁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종일 개표소와 선관위를 오가며 항의했고 민주당도 진상규명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YTN입니다.
6: 통상일정 네 글자로 지방선거 이후 두문불출 자행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송파구 개표소에 나타났습니다. 잠실 제2투표소에 묶여있던 투표함이 대치를 뚫고 이동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장 대표는 서울시 선관위에도 찾아가 투표함 이송 과정을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7: 무엇이 급하길래 경찰이 군사작전하듯 쳐들어가서
6: 과천 중앙선관위에도 달려가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7: 참관인 없이 이동한 투표함을 가지고 개표를 끝나면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고 묻혔습니까?
6: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헌정위기에 버금가는 사태에 대통령이 입을 꾹 닫고 있다고 비판했고 성일종 의원은 스타벅스는 정부 산하기관이라 그렇게 막말을 했느냐며 이중잣대를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언급했는데 민주당 역시 이해 안 되는 황당한 일이다. 국정조사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재선거 공세 등에 대해선 법과 절차로 처리할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사퇴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사태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거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기관 울타리 속에서 제대로 된 감사나 검증이 없었던 선관위를 바로 세울 때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상 초유의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 주 중으로 외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태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YTN입니다.
8: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도 꼬박 이틀 동안 침묵을 지켰던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떠밀리듯 열린 대국민 사과 회견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허철훈 사무총장과 동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9: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8: 노 위원장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0일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최소 열흘 동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한 뒤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10: 학계나 언론, 법조계, 또 시민단체 여기에 책임자를 추천 의뢰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
8: 노 위원장 사의 표명 직후 청와대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선관위가 국민 우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로 개표소 이송이 늦어진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은 무려 46시간 만에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49.2%를 득표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으로 최종 당선됐다고 확정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지금 한국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방문해서 일거수일투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치맥 했죠. 오늘은 삼겹살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아 오늘 저녁 메뉴 정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와 삼겹살집 회동을 했습니다. 마주앉아 삼겹살에 이 소맥 폭탄주 나눠 마시면서 건배사를 외치는가 하면 2차로 예, 지난번에 기억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치맥집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AI 센터 설립한다는 깜짝 소식도 발표했습니다. YTN입니다.
11: 네, 오늘 저녁 7시쯤 시작된 젠슨 황 CEO의 삼겹살 회동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LG 구광모 회장 그리고 이해진 네이버 의장까지 네 사람은 조금 전 9시 10분쯤 이곳을 떠나서 200m 거리에 있는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삼겹살과 소맥에 이어서 2차로 치킨까지 그야말로 한국의 불금을 제대로 즐기는 모습입니다.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재킷 차림에 황 CEO는 재킷을 벗고 자리에 앉은 뒤 자연스럽게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기도 했습니다. 또 이해진 회장이 깻잎에 꽃 고기와 파채를 넣어 먹는 법을 알려주자 이를 따라서 쌈을 싸먹기도 했는데요. 삼겹살을 굽는 건 역시 네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구광모 회장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마시면서 고 코리아를 외치며 건배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잠시 밖으로 나온 최태원 회장과 구광모 회장은 황 CEO로부터 게임과 먹거리 등 가벼운 이야기만 주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간부회동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황 CEO는 직접 먹을 것을 들고 나와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소통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찹쌀 도넛과 꽈배기가 든 상자를 나눠주면서 사인과 사진 요청을 흔쾌히 응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협력한 HBM 칩도 포함됐는데요. 최태원 회장이 HBM 칩을 건네며 당신 것이라고 농담을 던지자 황 CEO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내 것이라며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황 CEO는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가 새롭게 발표한 네 가지 제품을 소개하면서 한국 파트너사들이 앞으로 더 바빠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에 엔비디아의 AI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는 소식도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서울이 될 것이라면서 AI 인재를 적극 채용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황 CEO와 총수들은 이어진 치맥 회동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젠슨 황 CEO는 앞으로 나흘간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한국에 오자마자 첫 일정으로는 PC방에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e스포츠 발상지라면서 한국의 게이머들이 이기기 위해서 선택한 게 바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였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일단 6일인 내일은 예능 방송 프로그램 녹화를 하고 7일에는 NC소프트와 크래프톤 등 게임 회사들과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녁에는 이번 방한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인 젠슨황의 잠실 야구장 시구가 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홈경기에서 젠슨황이 공을 던지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시타자로 함께하게 됩니다. 젠슨황 CEO가 인공지능이 점차 피지컬 AI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로보틱스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두산그룹과의 협력도 기대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후 8일에는 LG와 현대차, 네이버 사옥을 찾고 국내 로봇 AI 스타트업 간담회 등이 진행됩니다. 젠슨 황 CEO의 이번 방안이 국내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대 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YTN 박현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5: 213-383-3838 213-383-3838
1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6: 네.
17: 수영도?
16: 그럼요.
1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8: 4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19: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세일.
18: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9: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8: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19: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18: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2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오픈AI 등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의 지분을 정부가 확보 토록하는 방안을 기업 측과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부사항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해당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정부에 넘기도록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투자 수익은 모두 미국 가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공동 목적에 쓰일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엔트로픽의 경우 정부에 지분을 제공하는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규제 대상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경우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며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 합의에 엔트로픽과는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지난 5월 들어 1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직원을 감원했다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기술업종에서 지난 5월 8천여 건의 일자리 감축을 발표했다라고 집계했습니다. 2024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일자리 감축 규모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경기 불확실성 영향으로 해고도 없고 채용도 없는 노동시장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손실 입증이 없어도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수익은 당국이 환수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식 사기 사건 가해자 부당 이득금 환수 사건에서 피해자의 재정적 손실 입증 없이도 기업과 개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환수할 수 있다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주가 조작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연방검찰이 기소한 LA 거주하고 있는 A씨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A씨는 동전주라고 불리는 저가주들을 사들인 뒤 이들 회사를 홍보했고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

0: 됐습니다. 이 축산업 가뜩이나 힘들고 소고기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이 해충까지 발견되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무부는 텍사스주의 송아지에서 신세계 나사벌레 감염 사례를 확인하고 긴급 방역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신세계 나사벌레가 미국에서 발견된 것은 1960년 이후 처음입니다. 농무부는 감염된 송아지를 격리해 치료하는 한편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목 곤충의 유충인 신세계 나사벌레는 성체가 가축, 야생동물, 사람 등 온혈동물의 피부에 알을 낳으면 거기서 부화한 구더기 수백 마리가 피부를 파먹으면서 들어가는 아주 더러운 그런 유충입니다. 구더기가 날카로운 입으로 숙주의 피부를 파고드는 것이 마치 목재에 나사를 박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나사벌레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나사벌레 감염증은 제때 치료되지 않으면 감염된 숙주의 사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벌레는 최근 멕시코에서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미국 국경을 넘어 확산한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26년 올해 첫 외교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합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 북한과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평양 국빈 방문 일정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대외연락부 발로 전해 이념의 뿌리가 같은 당대당 교류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미 핵 담판이 불발됐던 2019년 이후 7년 만이자 올해 첫 출국 외교입니다. 오는 7월 11일 북중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란 상징성에 무게를 둔 거로 보입니다. 신냉전 기류 속에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되새기면서 혈맹 관계를 다지는 게 우선입니다. 작년 9월 중국의 승전 80주년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참석한 데 대한 답방 성격도 띕니다. 북한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국빈 환영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여러 경로로 포착됐습니다. 앞서 미국 러시아 정상의 방중 직후인 만큼 북핵 문제나 북미 대화 재개 관련 논의도 관심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일본의 재무장을 견제하고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을 타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출해권 문제는 중동전쟁 여파 속에 대체 뱃길인 북극 항로 활성화와도 연결됩니다. 또 199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광역 두만 구상과도 맞물려 우리 정부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6월 5일 금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한약을 처방할 때에는 환자의 기혈과 경락에도 초점을 맞추어 처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종합병원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전신의 기혈과 경락을 소통시키는 처방으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긴 경락은 촉태양 방광경입니다. 촉태양 방광경은 침자리도 51개로서 12개

0: 경락 중에 제일 많은 침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락이 분포된 면적도 광범위합니다. 이때 환자의 병의 원인과 병증에 따라서 시호 계지탕에 가감을 하여 한약을 처방하면 빠르고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현대 여성들은 스트레스와 산모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해산 후 젖이 잘 분비되지 않아 아기한테 모유를 먹이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때에도 기혈과 경락에 초점을 두고 탕약을 처방하면 산모의 젖이 충분히 잘 나옵니다. 여성들이 유방에는 두 가지 경락이 흐릅니다. 유방은 족양명 위경에 속하고 유두는 족고름 간경에 속합니다. 이때 간의 울개를 풀어주는 시호소간산 그리고 위장경의 경락을 북돋아주는 평위산 혹은 향사육군자탕에 가감을 하면 출산 후 젖도 잘 나오고 부종도 빨리 빠지고 산 후에 좌골이 눈에 띄게 줄면서 처녀 때의 아름다운 몸매를 회복시켜줍니다. 전통의술에서는 출산 후 자궁수축을 돕고 몸의 어혈을 뽑는 천년 약재들도 많습니다. 출산 후에 한약을 드신다면 출산 후 15일 이후부터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출산 후 보통 2주 정도면 자연적으로 오로가 다 빠지는데 그 다음 남아있는 부분을 한약으로 오로를 깨끗하게 빼주면서 몸도 보호해주면 산모가 아주 건강해지는 것을 매번 임상을 통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응원전, 체코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3: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4: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7: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8: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4: LA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바쁜 하루, 낯선 도시,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9: 이민 생활의 웃음과 고민,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LA의 오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4: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9: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M
1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5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405번 프리웨이, 210번 프리웨이 지금 현재 교통사고로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 이용하시는 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5번 프리웨이의 경우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폐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도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경찰국이 방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최대 8시간 이상은 계속 폐쇄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아직 출근 전이신 분들, 405번 이용하신 분들은 우회로 찾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인근 우회로 역시 비슷하게 막히죠. 그러니까 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리 돌아가는 게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로컬 뉴스 전해드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닝뉴스 이란 관련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헤즈볼라와 대화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 협상에 진전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면서 모스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와 만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4: 불안한 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즈볼라 측이 휴전과 관련해 먼저 연락을 해왔다며 자신도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15: And it would be really nice if Lebanon could have some peace. And I spoke to Bibi Netanyahu about that. And I speak to them about it. And I actually spoke to Hezbollah about it.
14: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서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미국이 결국 승리하게 될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3: 오만이 이란과 관계를 끊으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고 이에 저항하고 있다고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년간 미국과 이란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해왔고 양측 모두와 우호의 관계를 맺고 있는 오만의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최근 부쩍 그리고 자주 강하게 표출해왔습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오만은 이란 측과 접촉 중인 것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며 어떤 체계가 수립되든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와 협의한 후에야 시행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오만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국가입니다. 오만은 2015년 핵 합의는 물론이고 작년과 올해를 포함해 과거 미국과 이란 간의 여러 차례 핵 협상에서 매번 중재자 역할을 맡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오만에 대해서 이란 편을 들지 말라라고 경고 발언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지난 2일 상원 외교위원회 발언에서 이란을 제외하면 그리고 아마 그것에 추파를 던졌던 오만을 제외하면 지구상 어떤 나라도 이란이 해협에서 하는 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면서 오만을 겨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통행료가 아니라 서비스 비용이다라는 논리를 다시 한번 내세웠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수료 징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가리바바드 차관은 오만과 공동으로 제공하는 항행 지원과 수색, 구조, 안전보장, 환경오염 정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지는 않겠지만 각종 서비스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0: 이 같은 수수료 제도가 일부 국가들을 100%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국제법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리를 명목으로 지난달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이란과의 전쟁은 문서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미국이 승리할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낙관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란과 전쟁 승리 주장에 동의하는 미국인 여론조사 결과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입니다.
1: 협상은 잘 진행 중이며 합의가 임박했다. 호르무즈도 다시 열리고 완전한 핵 합의가 곧 성사된다고 몇 달째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승리 장담은 반복됐습니다.
2: We're going to win one way or the other. We're going to win on paper or we're going to win militarily. One way or the other. It's going to be militarily or on paper.
1: 하지만 현재의 교착 상태는 호르무즈 차단을 통한 이란의 협상력 강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장기적이고 복잡한 협상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포괄적인 핵 협상이 곧바로 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이 고된 과정이 될 거라는 건 루비오 장관도 시인했습니다.
3: Obviously these are highly technical matters, so I don't think you could work those out in five days. That would require a team of experts to meet over a 30, 60, 90-day period and work out the details.
1: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승리 선언에 미국인들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거나 승리하는 중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6%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의 반복되는 낙관적 전망은 중간선거를 앞둔 시간적 압박 속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전략일 수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미 CNN은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트럼프의 승리 주장이 미국민에게 충분히 솔직한 설명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비밀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대이란 군사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CNN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스라엘이 중동 전역에 걸친 비밀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특히 이란 북부와 국경을 맞댄 아제르바이잔 남부 지역에 정예 군사 정보 부대를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특수부대 및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들도 아제르바이잔에서 드론 작전과 정보 수집 임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통해 전쟁 중 이란 북부를 감시할 수 있는 주요 거점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지난 2월 28일 이란과 전쟁이 시작되기 몇 주 전 1월 중순부터 이미 아제르바이잔에서 비밀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을 규탄하면서 이란에 대한 무력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던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정부의 강경 움직임에 발맞춰 아제르바이잔에 정보 수집 장비를 설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습 계획을 일단 철회한 뒤에도 스텔스기를 동원해 독자적으로 도청 장치를 설치해 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자국에 이스라엘의 비밀 군사기지가 건설됐다는 주장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주미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대변인은 아제르바이잔 영토가 제3국에 대한 작전에 이용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라크와 아랍에미레이트, 소말릴란드 등지에도 비밀 군사기지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던 바 있습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강력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제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 18명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법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하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원의 법안은 8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된 무기 대여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6: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8: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9: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0: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9: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0: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9: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0: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9: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1: 눈은 밝게,
12: 얼굴은 아름답게.
13: 불란서 안경 거만과.
12: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1: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1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야간 거래 환율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야간 거래 원달러 환율이요. 1550원을 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국 시간으로 야간 거래에서 1550원을 넘어섰습니다.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이 한국 시간 오후 10시 30분 1555.5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한국 시간 금요일 1549.1원까지 뛰었지만 이후 1530원과 40원대에서 등락하다가 1539.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거래에서 155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치러졌던 6월 2일에 치러졌던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개표 작업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11월 본선에 진출할 최종 후보 윤곽, 뭐 확실 아니면 당 유력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누가 11월 결선에 진출한다라고 뚜렷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이목이 쏠린 주지사 선거는 개표율 60%를 기록한 가운데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가 여전히 선두, 그 뒤를 민주당의 하비르 베사라 후보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 투표 용지가 개표되면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지죠. 저희가 그 몇 번의 선거에서 우편 투표 용지가 개표되기 시작하면서 1위와 2위가 소스에서 산책 중이던 사업가를 살해하고 SUV 차량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돼 충격을 줬던 50대 한인 남매, 범행 이전부터 친자매와 그 가족까지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예비 심리 과정에서 쉐리프국 수사관은 남매가 체포된 뒤 차량과 소지품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노트와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노트에는 생활고에 대한 불만, 그리고 어머니 명의의 라팔마 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반복적으로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에 따르면 신디 킴 씨는 골드스타인 가족을 제거하기 위해 총기를 주문해야 한다라고 적었고, 같은 해

0: 12월에는 스포츠맨스에서 총알을 훔쳤다라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남매 중 장녀인 에이미 골드스타인은 법정에서 자신과 막내 여동생은 독립해 살았지만 문 씨와 김 씨는 오랫동안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왔다라고 증언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 2016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어머니가 이들 남매를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도록 도왔고 남매가 어머니 서명을 위조해 주택 소유권 이전 서류를 만들고 집을 매물로 내놓으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다라고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남매가 침자매 가족뿐 아니라 어머니 이웃까지 살해 대상으로 고려했던 정황도 확인됐다라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 이들 남매의 변호인 측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건 기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자, 뉴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405번 프리웨이, 210번 프리웨이 교통사고로 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 운전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통될 때까지는 405번 프리웨이, 210번 프리웨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외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로스앤젤레스 웨스트체스터 지역의 405번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추격전 끝에 총격전이 벌어져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쯤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 차량을 뒤쫓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강도 용의자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총격전에 가담한 경찰관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수습과 현장 조사를 위해 하워드 휴즈 파크웨이 인근 405번 고속도로 북쪽 방향 전 차선에 긴급 통행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이른 아침 출근길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아침 출근길 405번 프리웨이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국은 최초 강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총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10번 프리웨이입니다. 실마 지역 210번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도로 난간에 매달리는 등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45분쯤 록스포드 거리 동쪽 구간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도로 위에 멈춰 서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연쇄 추돌 사고로 대형 트레일러 두 대와 SUV를 포함해 최소 4대의 차량이 엉켰고 이 과정에서 대형 트레일러 한 대의 운전석 부분이 고속도로 난간 바깥으로 매달리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LA 소방국은 난간에 매달린 트레일러 안에 갇혀있던 운전자를 긴급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소했으나 현재 중태라고 밝혔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 2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210번 고속도로 동쪽 방향 전 차선이 전면 통제되면서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고 당국은 통행 차량들을 록스포드 거리 쪽으로 우회시켰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대형 트레일러 두 대를 견인하는 작업과 함께 도로에 유출된 연료를 제거하는 방제 작업이 진행됐으며 수습에는 수시간이 소요됐고 현재도 교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역시 210번 프리웨이 이용하시는 운전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국은 최초 사고를 유발한 SUV 차량이 왜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 있었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메가더 파크에서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이 벌어져 10여 명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과 연방마약단속국은 어제 오후 3시쯤 메가더 파크 일대에 수십 명이 경력을 투입해 기습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번 작전은 마약 오남용과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메가더 파크 해방 작전의 3단계 조치로 단속 시작 1시간 만에 공공장소 음주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13명이 체포되고 6명이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았습니다. 당국은 지난 5월 파크 내 대형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과 공급책들을 무더기로 검거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원 내에 상주하는 투약자들을 단속해 마약 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찾은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더 이상 메가더 파크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공동묘지가 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며 오는 9월 노동절 전까지 가족들이 안심하고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공원으로 되돌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맥아더파크가 거대한 노상 마약 시장으로 변질됐다며 치안 불안을 호소해왔으며 당국은 이번 작전이 이민 단속과는 전혀 무관한 순수 마약 단속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강력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에 출연했던 베테랑 조연 배우 제임스 핸디가 타자나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지난 수요일 오전 9시 반쯤 타자나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81세인 제임스 핸디 씨가 가슴에 흉기를 찔린 채 앞마당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소했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스스로 자수한 44세 남성 마이클 글래드힐로 밝혀졌습니다. 숨진 핸디 씨는 용의자 어머니의 남자친구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용의자는 범행 직후 9.11에 직접 전화해 종교적 횡설수설을 하며 범행 사실을 자백한 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수요일 타자나에서 공격을 받아 사망한 신사가 배우 제임스 핸디 씨가 맞다며 깊은 슬픔과 함께 사망 소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뉴욕 출신의 핸디 씨는 영화 탑건 매버릭뿐만 아니라 로건, 주만지 등 수많은 유명 영화와 드라마에 수십 년간 출연해온 실력파 배우로 알려져 동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롱비치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이른바 묻지마 습격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은 지난달 28일 밤 10시 반쯤 롱비치 빅스비 노스 지역의 한 콘도 앞 길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27세 남성 조셉 에르난데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다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현재는 안정을 찾은 상태입니다. 당시 비명 소리를 듣고 911에 신고한 이웃 주민들은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며 절규했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 화면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별개의 다른 혐의로 이미 구금되어 있던 에르난데스를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따서 나오는 이용객들만을 노려 수억 원대의 현금과 금품을 가로챈 남가주 출신의 20대 남성 2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연방검찰은 22살 데렉 네이선 로페즈와 23살 후안 가브리엘 고살레스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일대에서 최소 15차례에 걸쳐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명을 쓰고 카지노에 잠입해 돈을 많이 따거나 대량의 칩을 환전하는 이용객을 표적으로 삼은 뒤 차를 타고 떠나는 피해자들을 고속도로까지 미행해 총기로 위협하고 차량 유리를 부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가디나 지역의 한 카지노에서 약 만 달러 상당의 칩을 환전해 나온 피해자를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가로막은 뒤 총으로 위협해 환전한 돈은 물론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만 달러 상당의 골프채 세트까지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훔친 현금과 카지노 칩, 금품은 30만 달러에 달합니다. 연방 정식 재판을 앞두고 징역 14년의 형량에 합의한 이들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4시간 반 뒤 인근 거리에서도 또 다른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체포된 에르난데스가 이 두 번째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405번 그리고 210번 프리웨이 사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운전자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자, 앞서 선거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연방검찰이 예비선거,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투표용지 집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 건의 캘리포니아주 선거 사기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방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연방검사 빌 에셀리가 방금 전에 발표를 했고 그는 자신의 사무실이 FBI와 협력해 여러 선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조사 중인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선거 공정성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증거가 가리키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것이며 연방선거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최대한 엄정하게 기소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필립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캘리포니아 선거가 연방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의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한 직후 나왔습니다. 주장에 대한 뭐 증거들 역시 제시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캘리포니아 선거와 관련해서 연방 법무부와 FBI가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방금 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메인주 포틀랜드의 한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신원이 10년이 넘는 수사 끝에 확인이 됐습니다. 한인이었습니다. 메인주 검시국은 지난 2015년 포틀랜드 이스트엔드 비치에서 발견된 여성의 신원이 한인 김병난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발견 당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단서가 없었고 당국은 그동안 여성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이후 포틀랜드 경찰은 한국 수사당국과 접촉하면서 수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한국 경찰이 보유 중인 기록과 대조한 끝에 해당 지문이 김병란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의 마지막 거주지는 뉴욕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셸 스틸박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미셸 박 스틸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4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인준 절차는 끝나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으면 한국에 부임하게 됩니다. 스틸 후보자는 인준 청문회 당시 한미일 간의 매우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스틸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성킴 전 대사 이후 두 번째 한인 주한 미국 대사가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들의 연방 중소기업청 대출 이용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LA 한인회가 유대계 커뮤니티와 손잡고 한인 소상공인들과 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안적 자금 지원책 마련에 나섭니다. LA 한인회는 유대인 무이자 대출협회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이 프로그램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자와 기존의 스몰 비즈니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최대 5만 달러까지 무이자, 무수수료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는 게 골자입니다. 대출금은 창업 비용과 사업 확장, 임대료, 재고 및 장비 구입, 직원 급여, 마케팅 비용 등 사업 운영 전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jfla.org를 통해서 가능하며 대출 규모에 따라서 최대 3명의 보증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는 세금 보고서와 사업자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만 달러 이상 대출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신용 점수 680점 이상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최충환 장관 정책 보좌관을 비롯한 방문단이 LA 지역 미주 한인 이민 초기 역사와 독립운동 사적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단은 USC 한국학 연구소와 도산 안창호 선생 생가를 찾은 뒤 대한인 국민의 기념 재단을 방문해 대한인 국민의 역사와 역할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귀국했습니다.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장을 역임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토목 건설 환경공학과의 김영수 석좌 교수가 2026 올리버 맥스 가드너상을 수상했다고 한국과학기술 할리머니 최근 밝혔습니다. 이 가드너상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전 주지사인 올리버 맥스 가드너의 유산으로 제정된 상으로 대학 산하 17개 캠퍼스 전체 교수 중 인류 복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에게 매년 딱 한 명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교수상입니다. 이 김영수 석좌 교수는 아스팔트가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하고 예측하는 역할 모델을 개발해 고속도로 안전성을 향상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문철 LA 한인상공회의소 제50대 회장 당선자를 비롯한 차기 집행부가 앞으로 1년간의 비전과 조직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1년 임기를 시작하는 광문철 신임 회장은 상공회의소 단합이 최우선 과제라며 선거 과정에서 다소 분열됐던 상공회의실을 통합하고 이제는 한 목소리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사회를 활성화할 계획을 밝히고 7월 취임 직후 회장단 모임을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해 전임 회장들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대교체의 중요성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리킴 수석부회장은 40대 이하 청년 사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내규를 이번 임기 내에 마련할 것이라며 집행부가 씨앗을 뿌리고 향후 집행부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앤리 부회장 당선자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외부에 적극 알려질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가 앞장설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평통 LA협의회가 가든스윗 호텔에서 자문위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복합위기 현실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국 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와 민주평통의 중점 추진 과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 옥타 LA, 뭐 LA 지회가 한인타운 닉슨 피바디 로펌에서 세대 간의 교류 활성 분과 위원회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차세대 교류와 AI 시대 속의 협회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성공적인 사업 승계 사례를 이룬 이덕치 회장이 경험을 공유했으며 차세대 창업과 최은영 씨는 디지털 플랫폼과 AI 툴을 활용한 사업 홍보 및 업무 효율화 전략을 소개했다라고 옥타 LA 측은 소식 전해왔습니다. US 메트로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규모 업체 40곳을 선정해 총 20만 달러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US 메트로은행은 4일 어제 윌셔 지점에서 남가주와 워싱턴주 소규모 소매업체 40곳을 선정해 각각 5천 달러씩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함께 성장이라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가 2회째입니다. US 메트로은행은 지난해 창립 19주년을 맞아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하면서 10개 업체를 선정해 각각 5천 달러씩 총 5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 업체를 10개에서 40개로 지원 규모도 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대폭 늘렸습니다. 한인 비영리 봉사단체 코리아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한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 창업과 운영, 확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 등 필요한 원스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미나는 6월 10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LA 한인타운 KYCC 사무실에서 열린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더조의 최고 인기 상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레이더조 하면 뭐 여러 가지 식료품점, 아유 이번 주에 장 보러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트레이더조를 지금 세계적인 그룹으로 이끈 것 토트백입니다. 뭐 세계적 제가 좀 오바 좀 떨었죠. 세계적인 뭐 식료품점까지는 아니지만 네, 토트백입니다. 트레이더조가 17일 이제 날짜도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픈런 줄이 엄청나게 늘어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올여름 미니 토트백을 매장에 전격 출시한다라고 밝히고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녹색과 분홍색, 파란색, 뭐 갈색 이렇게 어우러진 줄무늬 패턴이 특징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금액 때문에도 더 화제가 되고 있었죠. 토트백 뭐 보통 20달러, 40달러 막 이래요. 뭐 물론 트레이더조가 작은 거긴 합니다. 큰 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큰 게 49인가요? 네. 이 작은 미니 토트백 2달러 99센트에 판매한다. 기존의 가격과 똑같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레이더조의 이 미니 토트백은 SNS를 통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출시 때마다 품절 대란을 일으켰고 온라인 리세일 시장에서 수백 달러에 재판매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하신가요? 오늘 전국 도넛의 날입니다. 전국 도넛의 날을 맞아서 주요 도넛 브랜드들이 풍성한 무료 증정 행사를 진행합니다. 브랜드마다 음료 구매나 회원 가입 등 무료 도넛을 받기 위한 조건이 조금씩 달라서 미리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던킨도네츠는 매장을 방문해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도넛 한 개 네, 무료로 증정합니다. 크리스피 크림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방문 고객에게 도넛 한 개를 공짜로 제공합니다. 크리스피 크림은 옛날에 그런 일 많이 했었죠. 요새는 뭐 인심이 팍팍해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크리스피 크림 직접 도넛 만든 공장이 있는 그 매장에 가면 방금 나온 도넛을 이렇게 손님들에게 하나씩 주기도 해서 한때 크게 인기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또 크리스피 크림은 도넛 한 더즌을 구매할 때 오리지널 글레이즈 도넛 한 더즌을 단돈 2달러에 추가 구매할 수 있는 파격적인 할인도 함께합니다. 세븐일레븐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븐일레븐도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넛 한 개당 50센트에 무제한 판매하며 랜디스 도넛은 오전 6시부터 정오 사이에 매장을 찾는 고객에게는 클래식 도넛 한 개를 무료로 증정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인근 도넛집 이럴 때 한번 방문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요새 모르는 길 가거나 아니면 처음 가는 곳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 경우 많죠. 이 시애틀에서 70대 여성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쭉 갔더니 기차역으로 갔어요. 네. 빨간색 SUV 차량이 지난 2일 오후 6시 마운트 베이커 역 승강장으로 아예 들어섰습니다. 승강장에 있던 교통안전요원이 손짓하자 여성은 차량을 멈췄고 그리고 차량에서 내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경전철역에서 남쪽으로 약 800m 떨어진 지점 선로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애틀 경찰은 운전자는 70대 여성이었고 음주 상태 아니었으며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운전했다. 그러다가 선로로 진입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한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규모 주택 박람회 오는 내일 칼슨에서 열립니다. 커뮤니티 비영리 단체 페이스가 제30회 연례 주택 구입 박람회를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칼슨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LAC가 제공하는 최대 16만 1000달러 규모의 다운페이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최대 21만 3000달러에 달하는 다양한 주택 구입 지원 혜택 소개될 예정입니다. 또 행사 참가자들은 0% 다운페이먼트 특별융자 프로그램, 개인 모기지 보험 면제 혜택, 차압 예방 상담, 주택수리 보조금 프로그램 등 주택 구입과 주택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이번 페이스의 주택 구입 박람회는 칼슨시와 공동 개최하며 현재까지 1,600명 이상이 사전 등록을 마쳐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어반 리얼 에스테이트 소속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 현장에 1대1 상담을 진행하면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법, 실제 주택 구매 전략을 설명한 계획입니다. 내일 오전 9시 칼슨에서 열립니다. 칼슨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페이스 직접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1250만불, 1250만불.
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주 7일 24시간
7: 33782-8600, 33782-8600.
5: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9: 213-381-2424 213-381-2424
10: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1: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2: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 미국 경제는 고용과 경기 상황이 양호해 기초 체력은 튼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유가와 해운과 포장, 식료품, 비료 등 전방위로 가격 상승을 확산시켜 물가 관리에선 지금 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YTN입니다.
1: 미국 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주택 건설 업체인 테일러 모리슨 홈,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의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 주택 시장이 바닥을 치고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이 회사를 68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5월 경기동향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증가했다며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5월 구매관리자 지수는 4월에 53.6에서 54.5로 올라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고용정보업체인 ADP가 조사한 5월 민간기업 고용도 전월보다 12만 2천 명 늘었고 연준 역시 고용이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경기와 고용은 합격점을 받은 셈입니다.
2: No fire, no hire on policy. That labor force is still steady. You're having fewer people quitting their jobs, and you are seeing more jobs become available.
1: 하지만 물가 관리 점수는 낙제점입니다. 연준은 전쟁발 고유가가 해운과 포장, 식료품, 비료 등 전방위로 가격 상승을 확산시켜 계층별, 지역별 소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서비스 기업들이 지불한 가격 지수는 거의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카드 사용량과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쇼핑은 감소함에 따라 연준 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와 연준의 물가 관리 기조 간의 힘겨루기는 이제 2라운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에서 열기로 했던 프리덤 250 콘서트 대신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초 콘서트에 참여하기로 했던 가수들이 트럼프 행정부 주도라나 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줄줄이 보이콧에 나서자 자신이 주재하는 집회로 대체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권력의 정점인 카스트로 가문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제재에 나서면서 미국과 쿠바 갈등 양상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과 배우자 리스 쿠에스트나 파라사, 아들 아니도 쿠에스타 등 대통령 일가 3명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 쿠바의 권력 실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의 유일한 아들 알레한드로 카스트로 에스핀과 친손자 라울 알레한드로 카스트로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제재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현 정권 수반과 비선 실세를 망라하는 쿠바 권력층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이들 5명 외에도 쿠바 혁명무력부와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는 기관 혁명보위위원회, 국영여행사, 광업회사 등 주요 기관과 산업체도 함께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군산 복합체 가해사에 대한 행정명령 발령 이후 가장 높은 제재 수입니다. 쿠바의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제재 발표 후 공격적이고 사악하다며 제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쿠바에서 이번 주말부터 비자와 마스터카드 사용이 전면 중단됩니다. 쿠바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쿠바 내 비자 마스터카드 결제 업무 처리가 외국 은행으로부터 관계 중단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쿠바 내 신용카드 거래는 가해사 금융자회사 이 이름입니다. 가해사라는 곳에서 처리되어 왔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비자 마스터카드 결제가 이제 쿠바에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제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앱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4.54%로 전장 대비 0.0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지난 5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7만 2천 명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8만 명 증가를 내다본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2배 이상 뛰어넘으면서 큰 폭으로 웃돌았고 그래서 국채금리도 함께 상승하게 됐습니다. 제이미슨 그레이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유럽연합 일본과 앞서 체결한 무역 합의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법 판단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한국 등 여러 국가를 상대로 기존 무역 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선을 넘어서는 관세는 부과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는데 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종전에 체결했던 무역 합의상 관세 상한선은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최근 블루 오리진 로켓 폭발과 스페이스X 부스터 추락 등 우주 산업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기업 가치만 엄청난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이 월스트리트가 월가의 오랜 관행마저 뒤흔들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0: setback for Blue Origin. It's not a setback for the industry.
1: 실제로 SpaceX는 이르면 이달 12일로 예정된 나스닥 상장 절차를 흔들림 없이 밟고 있습니다. 추락 사고 역시 치명적 결함이 아니어서 일정에 무리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2: This is just a review process that's needed, and I think that overall, I don't anticipate it having a major impact on the IPO or honestly, really, probably the Artemis program even as well.
1: 오히려 SpaceX는 수요 예측 도전에 공모가를 $135로 고정하며 압도적인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기업 가치는 무려 1조 7,800억 달러, 우리 돈 약 2,700조 원에 달합니다. 추가 물량 배정 시 조달 금액은 최대 129조 원까지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가 될 전망입니다. 통상 4에서 7%에 달하는 월가의 수수료 관행을 깨고 0.75% 미만의 파격적인 요율을 요구하며 금융시장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의결권 82% 독점 등 지배 구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초대형 상장이 차세대 우주 경제의 신호탄이 될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2026년 6월 5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210번 프리웨이 실마 지역입니다. 그리고 405번 프리웨이 사우스 LA 지역입니다. 지금 프리웨이가 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지나시는 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번 프리웨이는 통제 구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 재개통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405번 프리웨이는 일단 최대 8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현재 상황을 밝힌 상태입니다. 405번 프리웨이, 210번 프리웨이 이용하시는 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웨스트 헐리우드에서는 이 프라이드 축제가 펼쳐집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축제들인데요.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도 곳곳에 교통이 통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인근 주차장도 모두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5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0: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2.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아팍이며 문의는 65735-4000번입니다.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 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2: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H마트 헬로우 제주 제주도 특판전
8: 제주 광어 어묵 성게 전복 미역국 한라봉차 목장 우유샌드 감귤 파이 감귤 드립커피 유기농 감귤 주스까지
7: 청정 제주가 품은 다채로운 상품들을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6월 5일부터 18일까지 만나보세요.
8: 얼바인 노스파크 다이아몬드 부에나팍 LAK타운 토렌스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1: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5: 323-936-9106 323-936-9106
1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6: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9: Cuba is sliding into its worst crisis in decades. After the United States cut off nearly all oil shipments, the island is now on the edge of economic and political collapse. No electricity, no fuel, almost no running water. Across the Caribbean nation, daily life is grinding to a halt. Since January, barely...
18: 이어서 쿠바의 버티기가 이제 끝을 보이고 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쿠바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쿠바에서는 이제 내일부터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사용이 전면 중단됩니다. 크레딧 카드를 절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쿠바 중앙은행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지난 2일자로 쿠바 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결제 업무를 처리하는 외국 은행으로부터 업무를 중단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쿠바 내 크레딧 카드 거래는 쿠바의 사실상 관영기업인 가에사, 라는 회사를 통해서 처리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사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자와 메스터스 카드 회사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이 가해사라는 회사와의 거래를 끊기 위해서는 쿠바 내 카드 사업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지난주 미국은 쿠바 정권의 자금줄을 더 옥죄기 위해서 이 가해사라는 회사 그리고 가해사와 거래하는 기업까지 모두 제재한다라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최대 압박 조치에 따라서 비자와 메스터스 카드 회사가 서둘러 영업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내일부터는 쿠바에서 크레딧 카드 사용이 전면 중단됩니다. 자, 인류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직전까지는 전 세계 대부분이 현금만 사용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쿠바가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현금만 사용하는 시기로 되돌려진다라는 것은 1970년대 초반 그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쿠바가 50년 이상 퇴보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쿠바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과거 쿠바는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된 그 직후 특별 시기라는 극한의 빈곤을 정신력과 통제로 버텨낸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 시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만은 쉽게 본다면 북한의 무슨 고난의 행군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쿠바 상황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비관적이며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현재 쿠바 정부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벌면서 미국의 정치적 변화나 정권 교체 또는 국제사회의 원조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과 에너지, 금융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완전히 차단된 소위 현대판 공성전, 즉 안팎으로 경제를 옥죄는 그런 상황에서 쿠바가 자력으로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물리적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쿠바 정권이 붕괴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거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정권은 유지하되 민간 부문을 대폭 개방하고 외국의 투자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미국이 요구하는 타협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임계점에 직면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쿠바 독재 정권이 자신들만을 위해서 무작정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겪는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운 상황입니다. 쿠바의 항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0: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인사회의 메스터스로 불리는 제46회 백상배 미주 오픈이 뜨거운 열기 속에 어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 대회에는 일반부와 시니어부, 여자부 등 참가 선수들과 게스트 등을 포함해서 14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핸디캡 제로의 스크래치 골퍼가 역대 최다인 13명이나 출전해서 대회의 수준을 실감케 했습니다. 일반부에서는 김동근, 김봉원, 에디 이, 정킴, 최치영, 루이스 김, 앤드류 주, 케빈 문, 제임스 백, 젠슨 백등 10명이 스크래치 골퍼였고, 시니어부에서는 크리스 차, 김태윤, 빈센트 김등 3명이 역시 스크래치 골퍼였습니다. 수준 높은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마치 프로 대회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여자부 최저 핸디캡 선수는 지난해 우승자인 에밀리 박 양으로 핸디캡 하나였습니다. 선수들은 어제 이 CCC 코스가 페어웨이와 그린 모두 최상의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핀 위치는 매우 까다롭게 세팅돼서 선수들의 집중력을 시험했습니다. 특히 유니 구프렌드 보험이 제공한 현금 2만 달러 홀인원 상이 걸렸던 파3 5번 홀은 경사진 지점에 핀이 꽂혀 있어서 버디는 물론 파세이브도 쉽지 않은 난 코스로 꼽혔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두 쌍의 부자가 나란히 출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버지 정주, 핸디캡 12인 아버지 정주 씨와 핸디캡 제로 역시 스크래치 골퍼인 아들 앤드류 주, 그리고 아버지 제임스 백 스크래치 골퍼, 그리고 아들 젠슨 백 역시 스크래치 골퍼, 이렇게 두 부자가 일반부에 출전해서 부자 간의 선의의 치열한 경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보기 드문 가족 동반 출전은 대회장에서 훈훈한 분위기를 더해주면서 참가자들의 관심과 또 응원을 함께 받기도 했습니다. 최연소 참가자와 최고령 참가자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반부에서는 14살의 젠슨 백군이, 그리고 여자부에서는 17살의 에밀리 박 양이 각각 최연소 출전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반면에 최고령 참가자는 올해 78살의 시니어부의 웅오 씨와 올해 60살의 여자부 줄리 송 씨였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70대 시니어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참가자 구성은 백상배 미주 오픈이 전 연령층의 한인 골퍼들이 함께하는 그야말로 전통 있는 대회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최종 성적은 오는 월요일자 한국일보에 상세하게 보도될 예정입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이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스틸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14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인준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한국에 부임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들의 SBA 대출 이용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LA 한인회가 유대계 커뮤니티와 손잡고 한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안적 자금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LA 한인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유대인 무이자 대출 협회인 JFLA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자와 기존 스몰 비즈니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최대 5만 달러까지 무이자 그리고 무수수료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자도 없고 수수료도 없이 최대 5만 달러까지 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대출금은 창업 비용과 사업 확장 비용, 또 임대료, 그리고 재고 구입, 장비 구입, 직원 급여, 또 마케팅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유대인 무이자 대출협회 웹사이트인 jfla.org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세금보고서와 사업자 등록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만 달러 이상 대출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신용 점수 680점 이상이 요구됩니다. 로버트 안 LA 한유회장은 지난 1월 이스라엘 방문 당시에 데이빗 호르비츠 JFLA 부의장과 만나서 한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번 파트너십이 성사됐다라며, SBA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인 사업주들에게 뜻 있는 자금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US 메트로은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규모 업체 40곳을 선정해서 총 20만 달러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US 메트로은행은 어제 LA 윌셔 지점에서 소규모 소매 업체 40곳을 선정해서 각각 5천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이 이달 LA 상업 중심지인 웨스트필드 센츄리시티 쇼핑몰에 미국 2호점인 올리브영 센츄리시티점을 연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회사단 내에 미국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연 데에 이어서 추가적인 점포 제2호점을 여는 것입니다. 2호점이 들어서는 웨스트필드 센츄리시티 쇼핑몰은 LA를 대표하는 쇼핑몰 중의 하나로 프리미엄 소비자층부터 글로벌 관광객이 모이는 곳입니다. 회사 대표점이 K컬처와 체험형 쇼핑에 관심이 있는 고객층을 공략하는 것이라면 이번 센츄리시티점은 프리미엄 소비자층과 글로벌 고객을 공략하는 그런 매장으로 정착할 방침입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전역에서 이번 주말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LA 경찰국은 우선 오늘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음주운전 검문소 운영과 특별 순찰 등을 통해서 DUI 단속을 강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한인타운, 웨스턴 에비뉴와 베니스 블루버드 교차로에 음주운전 체크포인트가 설치돼서 집중단속을 펼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이 화재 사건이 발생했던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 미국의 제럴드 포드호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마터면 그때 태평양 상공에서 배가 완전히 전소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낼 뻔했는데, 일단 겨우 최악은 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최근 힘겹게 미국으로 돌아온 제럴드 포드 호는 작전에 복귀하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미국이 군함을 건조하는 것은 물론이요, 유지, 보수, 정비 등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현실안이 모두 검게 변했습니다. 철제 침대는 처참하게 뒤틀려 무너져 내렸고, 천장의 전선도 불에 탄채 엉켜 있습니다. 바닥에는 잿더미가 가득합니다. 지난 3월 이란 전쟁을 위해 중동에 투입된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에 불이 났습니다. 당시 미 해군은 세탁실에서 난 화재는 곧바로 진화됐고 병사 2명이 가볍게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2: We're also aware of a fire on board the USS Gerald R. Ford. We're thinking about the crew there who were injured in the fire. We believe and hope that everyone will be okay, and we're grateful for that.
1: 하지만 미 CNN 방송은 현장 영상을 입수해 불이 났을 때 소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큰 불로 번질 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과 인터뷰한 포드호 승조원들은 진심으로 배를 잃을 뻔했다며 모두 허둥지둥 불을 끄느라 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13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항공모함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화재로 승조원 600명이 바닥에서 쪽잠을 잤고 오수 처리 장치까지 고장나면서 이른바 화장실 대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3: In the moment, it is gonna suck. Everything's not good. At the end of the day, all the tribulations are worth it.
1: 결국 지난달 미국으로 복귀한 포드호는 장기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포드호가 다시 출항할 준비가 되기까지 적어도 1년은 걸릴 것이라며 공백은 다른 함정들이 메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4: 프랑스 정부가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바칼로레아에서 철저 오류에 대한 채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작 교육부 장관이 TV 프로그램에서 철자 실수를 해 체면을 구겼습니다. 일간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에드와르 제프레 프랑스 교육 장관은 현장에서 즉각 이뤄진 철자 테스트에서 일부 단어를 잘못 적었습니다. 제프레 장관은 먼저 환영이라는 단어를 받아 쓰는 과정에서 철자를 틀렸다가 진행자의 지적을 받고 다시 적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어에서 자주 혼동되는 단어인 딜레마를 받아 썼지만 존재하지 않는 철자인 딜레마 형태로 적어 오답 처리됐습니다. 그는 두 철자가 모두 가능한 줄 알았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나마 제프레 장관은 프랑스어에서도 까다로운 단어로 꼽히는 진달레, 이 단어는 정확히 적어내서 그나마 체면을 세웠습니다. 한편 이 제프레 장관의 철자 테스트가 주목받은 이유는 그가 최근 바칼로레아 시험에서 철자와 문법에 대한 엄격한 채점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제프레 장관은 앞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철자 오류를 보다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사실상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수험생들에게 답안 제출 전에 반드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철자 시험에서 실수한 제프레 장관은 이번 시험이 보여주는 진짜 교훈은 검토의 중요성이라며 글을 쓰다 보면 누구나 실수한다. 바칼로레아 수험생들은 답안을 제출하기 전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반드시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5: And the pill that's missing off of the report is a hair pill. You might know it as Propecia, the hair loss drug that millions of American men take. And medically, if you look at it,
0: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탈모약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탈모약 프로페시아를 복용했고 첫 임기 중에도 계속 복용한 사실이 의료 기록과 주치 발언 등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임기, 즉 재집권 이후의 의료 기록에서는 탈모약 복용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복용을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 복용을 하고 있는데도 의료 기록에서 뺀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탈모약을 복용했는지 지금은 중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최근에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 기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질환이나 시술 등의 내용은 누락되지 않았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탈모약 복용 사실을 의료기록에서 일부러 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버트 크리츠먼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공개되지 않은 무엇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의문만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가장 대표적인 탈모약인 프로페시아의 그 성분은 우울증의 위험성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라면서 의료 기록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탈모약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말고 다 꼼꼼하게 투명하게 기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뉴욕대 의대의 아서 카플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 관련 정보를 단 하나라도 숨기려 한다면 대중은 백악관의 공개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 기록 공개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는 데에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엄청나게 건강하다라는 의료 기록을 공개한 바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 주치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썼습니다. 라고 폭로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의료 기록 공개는 일반인도 아니고 대통령으로서는 어찌 보면 의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탈모약 복용 여부에 대한 문제도 그 의무, 거기에 포함되는 건지는 사실 논란도 좀 있습니다. 자, 탈모약 복용 여부, 과연 투명하게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 뭐 그런 것까지 일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탈모약 스토리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5: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4: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5: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4: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아침에 맥다널즈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7: 맥다널즈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8: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시애틀에서 70대 여성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전철 선로로 들어서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빨간색 SUV 차량이 선로를 따라서 전철역 승강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승강장에 있던 교통안전요원이 손짓을 하자 여성은 차량을 멈췄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기차 선로 위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왔다가 전철역 선로 위에 차량을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애틀 전철 운영사는 해당 구간의 전철 운행을 즉각 중지시켰습니다. 또 마침 퇴근 시간이어서 승객들은 많이 당황했고 결국 전철 운영사는 셔틀버스를 긴급 동원해서 승객들을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시애틀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인 70세 여성이 GPS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서 운전을 하다가 선로로 진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소방관의 진찰을 받은 후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워싱턴 DC에서 열기로 했던 콘서트 대신 대규모 기독교 집회를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콘서트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가수들이 트럼프 행정부 주도의 정치적 행사다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줄줄이 보이콧에 나서자 자신이 주재하는 기독교 집회로 대체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체할 기독교 집회는 최고의 행사가 될 것이며 재능은 없고 거액의 출연료만 받아 챙기는 그런 삼류 가수들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이 가수들이 초청됐던 것인데 그때는 재능도 없고 출연료만 챙기는 이 삼류 가수들에게 왜 초청장을 보냈었는지 아이러니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살을 파먹는 기생충 신세계 나사벌레가 텍사스주 송아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연방 농무부는 텍사스주에서 기르는 송아지에서 신세계 나사벌레 감염 사례를 확인하고 긴급 방역 조치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이 신세계 나사벌레가 발견된 것은 1960년대 박멸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농무부는 감염된 송아지를 격리해서 치료하는 한편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신세계 나사벌레라는 것은 성체가 가축이나 사람 등 온혈동물의 피부에 알을 낳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부화한 구더기 수백 마리가 피부를 파먹어 들어갑니다. 구더기가 날카로운 입으로 가축이나 사람의 피부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나무에 나사를 박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나사벌레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이런 나사벌레 감염증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감염된 가축이나 사람의 사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축산업계는 추가 감염이 확인될 경우에 소고기 판매가 감소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회 청문회장에 등장한 쿠팡. 그 쿠팡의 로비는 합법인가?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제 한국 정권이 친중 좌경화됐다라는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창출하는 민주주의의 특징이다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공화당의 데럴 아이사 의원 질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의 독특한 측면이다라며 우리 지역에서도 이를 자주 목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 지역이라는 것은 아메리카 대륙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남미, 즉 사우스 아메리카 지역에서 좌파 성향의 반미 정권이 종종 출현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루비오 장관은 합법적인 선거이고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라면 우리는 해당국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그 정부를 제거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왜냐하면 그들도 국민에 의해 선출됐다면 민주적 정부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런데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당한다라는 데럴 아이사 의원의 지적에는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다라며 유럽연합은 우리 기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비교적 담담한 이 같은 답변과는 달리 데럴 아이사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하게 좌측으로 기울었고 중국을 향해서 더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다. 실제로 쿠팡 등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 다수를 한국은 억압하고 있다라며 자신의 개인적인 주장을 강하게 청문회장에서 역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데럴 아이사 의원은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도 면담한 바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앞으로 미국 의회에서는 그런데 일부 의원들의 이 쿠팡에 관한 발언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서 쿠팡의 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도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자, 이참에 그럼 조금만 알아보겠습니다. 쿠팡은 미국에서 로비로 사용하는 비용이 평균 300에서 400만 불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렇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합하면 총 1,235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초기에는 1,200만 불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1년에 3,400만 달러 씁니다. 아마 올해는 5,600만 달러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로비는 합법입니다.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면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로비가 이처럼 합법인 이유는 뭐에 근거한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분명히 헌법적인 권리에, 헌법 권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미국 헌법, 바로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매일 들으시죠? 수정헌법 제1조. 네, 바로 표현의 자유, 바로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수정헌법 제1조 이 표현의 자유에는 국민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The right to petition the government라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개인이나 기업들의 그 이익 또는 정책적인 입장을 대변해서 정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로비라고 하면 왠지 부정적으로 사용되곤 했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그 바로 수정헌법 제1조에 포함이 돼서 합법적인 자기 표현 방식 100% 합법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0: 한꺼번에 쌓아놓았다가 결국 버리고 마는 영수증 다발. 당장 확인할 게 있을 것 같아서 꼭 챙기긴 하는데 막상 주머니 속에서 나중에 발견되는 영수증들. 네, 영수증. 안 받자니 그렇고 또 받으면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게 쉽상이죠. 앞으로는 메일로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부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데 아직 대부분의 마트 등에서는 종이로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건강 측면에서 이 종이 영수증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택배 레이블지, 감열지로 만들어집니다. 감열지라는 것은요, 열의 반응에서 글자가 나타나는 특수종입니다. 뭐 마트 영수증은 물론이고 택배 레이블, 은행 번호표, 주차권, 일부 항공권, 정말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인쇄물 상당수가 바로 이 감열지로 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감열지에 사용되는 발색 촉매 물질입니다. 자, 최근에는 그나마 비스페놀 A 프리 제품이 늘고 있다곤 하는데, 그러나 이 BPA 대신에 비스페놀 S, 비스페놀 F 등 유사 물질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특히 핸드크림이나 손소독제를 바른 직후에 감열지를 만질 경우에는요, 이 화학물질의 피부 흡수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데, 무려 10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 비스페놀류가 기름 성분과 친화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더 쉽게 흡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스페놀류는 흔히 환경 호르몬으로 알고 계시죠? 네, 물론 추가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는 상태지만 정자수 감소라든가 성조숙증,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발병과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루에 한 번쯤은 이 영수증을 만지거나 아니면 택배 열면서 그 레이블 만지는 경우 있을 겁니다. 이후에는 꼭 손을 씻어주시고요.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영수증들 있겠죠, 물론. 이것들은 별도 봉투나 지퍼백에 넣어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영수증 빼면 신기하다고 막 달라고 하는데 절대 주지 마시고요. 네, 종이 대신 전자영수증이 보편화되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10: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5: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5: 올림픽 골프니까.
1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7: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4: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애플의 앱 시장의 성장을 이끈 것은 대부분 인공지능, 이 AI 관련 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앱스토어 매출 상위 100개 가운데 40개 이상이 이 AI 기능을 탑재한 앱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AI 탑재 앱의 거래액 성장률은 다른 상위권 앱과 비교해 볼 때 4배나도 높았습니다. 국가별 앱 소비 성향을 보면 흥미로운 상황이 나타납니다. 바로 한국 시장에서의 차별점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들 가운데 결제액이 가장 높은 분야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쇼핑이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만은 2위에서는 좀 엇갈렸습니다. 자,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브라질 등 대부분 이 주요국에서는 두 번째로 결제액이 높은 분야가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유독 음식 배달 앱이 많아서 2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여행 관련 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애플 기기를 통한 한국의 분야별 거래액은 쇼핑이 125억 달러, 음식 배달이 43억 달러, 그리고 여행이 30억 달러 순이었습니다. 배우 겸 모델 나스타샤 킨스키의 50년 전 영화 데뷔작을 이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촬영 당시 13살이었던 그녀의 노출 씬이 요즘의 감수성에 안 맞는다라는 비판 때문에 감독이 영화를 완전히 다 내리기로 했습니다. 빔 벤더스 감독은 어제 성명을 내고 1975년작 빛나간 동작이라는 나스타샤 킨스키의 주연 데뷔작을 더 이상 상영하지 않도록 모든 스트리밍 플랫폼과 TV사 등에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에는 당시 13살이었던 나스타샤 킨스키가 상반신을 노출하고 성적 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 2분가량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벤더스 감독은 지금이라면 결코 그렇게 찍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당시 시대에서는 그런 생각에 매우 미흡했던 게 사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65살이 된 나사샤 킨스키는 13살 때 많은 걸 알지는 못했지만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건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기지금리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국책담보대출업체인 프레디 맥은 어제 발표한 주간 모기지 조사에서 기준지표인 30년 만기 고정모기지 금리가 평균 6.48%로 지난주에 6.53%에 비해서 0.05%포인트 하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이란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지난 2월 이후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 직전까지만 해도 6% 아래로 내려갔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는 다시 6%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한국차 시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현대차그룹의 지난달 친환경차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5월 미국 시장 내 판매가 1년 전에 비해서 2.7% 증가한 17만 4,860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9만 4,358대를 판매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제네시스를 제외한 현대차의 판매량은 8만 7,468대로 3.5% 증가했습니다. 기아는 8만 502대를 판매해서 1년 전에 비해서 1.9% 증가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판매 증가는 친환경차가 이끌었습니다. 이 전기차 판매는 9,301대로 전년 동기 대비 22%가 늘었습니다. 현대차는 6,479대 판매로 6.1% 증가, 기아의 친환경차는 2,822대로 무려 90%나 증가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도 컸습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57.8%가 증가한 43,392대로 월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하이브리드 판매는 17,215대, 기아는 26,177대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기아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은 1년 전에 비해서 올해 무려 139%가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차종별로 보면 현대의 경우에는 투싼, 엘란트라, 팰리세이드가 판매 증가를 이끌었고 기아는 스포티지, 텔룰라이드, 그리고 K4 등이 판매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도요타는 22만 3,800대를 판매했습니다만은 1년 전에 비해서 0.6% 감소하며 또다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한반도 상공에 나타난 최신의 정찰기의 정체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육군의 최신 고고도 정찰기인 아테나가 한국 상공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항공기 경로 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아테나 한 대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를 이륙해서 휴전선 이남 30km 상공에서 한반도를 횡단하면서 장시간 비행했습니다. 아테나는 표적 탐지 레이더, 고해상도 영상 장비, 통신 정보 수집 장비 등을 탑재한 최첨단 정찰기로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아테나가 한반도에 배치된 것은 지난해 초이며 휴전선 남쪽을 따라서 장시간 비행하는 북한 감시 임무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테나는 고성능 레이더와 장거리 채공 능력 또 각종 정보 수집 장비를 갖춘 덕분에 북한이 무언가 움직이기 전에 무언가 군사적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본다, 먼저 알아차린다라는 개념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나는 공격 징후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쟁 징후의 조기 탐지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아테나의 공식 목적은 대북 감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략적으로 중국 역시 중요한 미국의 관찰 대상인 만큼 중국 견제, 더 나아가서 중국 감시용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심지어 미군은 앞으로 한반도에 이 아테나 정찰기를 더 추가 배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과거 이 사드 배치 때처럼 이번 아테나 정찰기 배치를 중국 안보에 영향을 주는 행위다 라면서 미국과 한국에게 강한 항의를 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없는 살림에 뚝딱뚝딱 집안 고치고 있는 평양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북한 평양 한복판의 김일성 광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났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과 맞물려서 주목된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위성업체 벤터가 지난 30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김일성 광장의 담장이 처진 구역과 구조물로 추정되는 형체가 보인다라면서 한 달 전 위성사진에서는 없었던 장면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김정은이 지난 2024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서 올해 이 벨라루스 대통령을 평양에서 만났을 때 사용된 전망대가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공사의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환영 행사 준비가 이루어지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도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나흘 뒤 푸틴 대통령을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한다면 미국에 맞서서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5: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7: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8: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7: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8: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7: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0: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9: 두 번째 참가자.
11: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까요?
9: 세 번째 참가자.
10: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9: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12: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4: 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7개월 만에 또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요즘 젠슨 황 CEO의 인기는 뭐 한국에서 연예인 못지않죠. 자, 한국을 방문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PC방이었는데요. 그 PC방에서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이 프로게이머로서 세계 챔피언이죠. 한국의 이상혁 선수를 만나서 이 게임 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초고속으로 게임이 그렇게 진행이 되려면 역시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니까 뭐 그런 차원의 보여주기와도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또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과 저녁에는 같이 만나서 삼겹살을 먹으면서 격의 없이 소통했습니다. 삼겹살을 한국말로 그저 삼겹살 하면서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자, 젠슨 황 CEO의 방한 첫날을 YTN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15: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가볍게 손을 흔들며 김포공항 비즈니스 항공센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6: 안녕하세요.
15: 평소 즐겨 입는 가죽 자켓 대신 짙은색 자켓과 흰색 바지에 편안한 차림으로 나타난 황 씨. 깜짝 선물이란 말로 한국 기업들과

0: Fakers. Look at this. This might be worth $1 million.
1: 엔비디아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게임 산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담은 행보로 보입니다. 지난해 깐부 회동에 이어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화제의 삼소 회동은 저녁 7시 넘어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밤을 함께한 멤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무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오자마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단숨에 들이킨 황 CEO는 깻잎에 고기쌈을 싸먹고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무채색 편안한 옷차림의 총수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으며 대화하다가도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제품 AI 가속기에 5대 역풍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고 LG전자와 네이버는 움직이는 인공지능, 피지컬 AI를 고의로 협업 중인 가운데 총수들끼리 친목 다지기에 더없이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만찬 도중 식당 밖으로 나온 황 CEO. 이번에 시민들에게 반도체 콘셉트의 스낵 제품 HBM 칩스와 간식을 나눠주며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2: Very important to me. So I came to Korea to thank them, to celebrate with them, and to congratulate them for such an incredible year.
1: 황 CEO는 이번 방한 기간 백영훈 과기부총리와의 회동과 예능 프로그램 녹화, 야구 경기 시구, LG 현대차 네이버 사옥 방문 등 빠듯한 일정을 종횡무진 소화할 예정입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3: 한국의 외교부는 어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월드컵이 열리는 지역의 재외국민 안전 확보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 지역의 공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의 경우에 월드컵이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와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월드컵 기간과 독립기념일을 전후해서 주요 도시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영사 조력이 가능하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은 한국이 출전하는 조별리그 경기가 열리는 과달라하라와 몬테레이에 임시 영사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건 사고 예방과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4: 처음부터 특별한 밤을 기대하며 오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가볍게 시작하죠. 슬롯머신 한 번, 카드게임 한 판.
5: 하지만 어느 순간 화려한 사운드와 눈부신 불빛, 테이블을 감도는 긴장감, 그리고 곳곳에서 터지는 환호성이 당신을 새로운 즐거움 속으로 이끕니다.
4: 조금 더 머물게 되고 조금 더 빠져들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짜릿한 재팟의 순간, 누군가에겐 오래 기억될 특별한 밤.
5: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의 헬스 키친에서 즐기는 특별한 식사, 또는 게임의 흐름을 이어가는 캐주얼 다이닝까지.
4: 이곳 펀어는 행운과 선택, 그리고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평범한 재미는 계획할 수 있지만 진짜 즐거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Fun is boring. Choose a funner.
5: 남가주의 대표 리조트 카지노 헤라스 리조트 소칼. 지금 방문하세요. 헤라슨소켈.com입니다.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5: 수영도?
6: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You wi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4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9: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 세일.
8: 그동안

0: 감사했습니다.
1: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0: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1: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0: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2: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음악은요 무대 위에 밴드와 합을 맞춰서 관객석에 앉은 1,000명이 다 같이 자기가 갖고 온 기타를 치면서 함께하는 대규모 연주 실황입니다. 1,000명이 기타를 치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70대까지 지금 다양합니다.

네, 천 명이 기타를 쳐도 함께 하니까 마치 한 사람이 치는 것 같죠? 그리고 잘 치는 것처럼 들리죠? 네, 사실 뭐 잘 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 못 치는 사람도 적지 않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도요, 함께 어우러지니까 다 잘 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이번 주말 이처럼 많이 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뉴스를 스토리처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 오늘 할 일 많은데 아 내일로 미룰까? 아끼다 뭐 된다라는 옛말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말을 아주 멋지게 표현한 작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애니 딜러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걸 나중에 쓰려고 아끼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금고를 열었을 때 남은 것은 죄밖에 없을 것이다. 이 멋진 문장에 꽂혀서 지금 자기 금고를 사정없이 털고 있는 통 큰 언니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 창업자의 전 부인이자 소설가인 맥켄지 스캇인데요. 재산이 무려 3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진짜 엄청난 진짜. 나중은 없다. 좋은 건 지금 당장 쓴다. 옛날 글 쓰면서 이 작가의 말을 받들어서요. 지금 전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조건 없이 펑펑 사회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쌓아두면 결국 죄가 되어 사라질 것들. 모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해라. 어쩌면 내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아끼다가. 아우 진짜 이거 괜히 아꼈어. 아우 그냥 사가버렸네. 지금 무엇 아끼고 계신가요? 미소?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맛있는 음식? 구두? 아끼지 말고요. 오늘 다 누려보고 써버리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 가려고 하는 날 바로 보면요. 아니 이런 게 있었어? 어우 세상에 그냥 아끼다가 뭐 됐네. 이 패션도 지나고 트렌드에 뒤떨어져서 입지도 신지도 못하는 것들도 있고 해요. 바로 지금 최고의 것을 누려보자고요. 우리 제이청님이 청해주신 노래로 출발하겠습니다. 옛날 이사가던 날 어떠셨나요? 박경의 주정이가 함께 부르는 이사가던 날.

0: 이사 가던 날 탱자나무 울타리에서 아쉬운 이별을 한 이사 가던 날 이사 갈 때 보면요 와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정말 고이 모셔둔다고 놨던 거 비자금도 그래요. 아, 요 용돈을 어디다 숨길까 하고 숨겨놓고서는 나중에 어디다 숨겼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누구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써야 될 것은 다 타이밍이 그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아끼지 마시고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거 즐기시기 바랍니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던 한 셀파 등반 가이드가 식량이나 휴대용 산소통 없이 혹한의 산 위에서 거의 일주일을 버틴 끝에 살아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기적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52세의 남성은 가족들이 이미 장례를 치르려고 벌써 장례의식을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정말 동상을 입은 채로 베이스 캠프를 향해 기어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비극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 혹한에서 정말 나 생존해야 되겠다라고 생존을 했네요. 오늘 맥킨지 스컷 그 아마존 제프 씨의 베이조스 씨의 엑스와이프죠. 이분이 원래 소설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는 소설가의 말 아끼지 마라 아끼다가 나중에 재가 된다라는 말이 평생 그 모토였나 봐요. 그래서 통 큰 기부를 하기로 유명한데 지난 한 해만 무려 72억 달러를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프 베이조스가 평생 기부한 돈보다 많은 거예요. 한 해 기부한 게. 나 이런 스타일이야. 나 통 큰 여자야. 이러면서 멋지게. 근데 기부하는 스타일도 멋집니다. 보통 기부할 때 어디다 쓰는지 영수증 내라. 계획서 내라. 이렇게 까다롭게 굴잖아요. 그런데 일절 그런 거 없이 신청서도 없이 진행 보고서도 필요 없고 또 생색내는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저 수표 탁 체크 끊어서 탁 꽂아주는 신뢰 기반 기부를 한다고 하네요. 돈 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바로 또 기부를 하도 많이 하니까요. 금고가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존 주가가 계속 오르는 바람에 돈을 기부하는 속도보다 통장에 그 붓는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니까 좋은 마음을 쓰면 복은 배로 돌아오나 어쩌나 모르겠습니다. 옛날 나를 정말 이뻐해 주셨던 그 교수님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전설적인 작가 토니 모리슨 교수의 애제자였다고 합니다. 문학 속에서 교수님의 또 어떤 가르침 속에서 인생에도 이렇게 통 큰 멋진 일들을 하고 있네요. 자, 문학은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도 주고요. 내가 걷지 않은 길을 또 간접적으로 걷게 해주고 또 글쓰기 속에서 나를 새로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 인생도 있고 많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미국에 사시다가 한국 들어간 지는 3년 되셨어요. 요즘 AI로 글 뚝딱 쓰기 그리고 유럽 여행 60일을 마치고 나서 바람에 나를 맡기다인가요? 책 제목이 그런 여행과 인생에 관한 책도 쓰신 우리 재미 작가 요즘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 한국에서 굉장히 또 문화살롱 이라는 그런 또 모임도 갖고 계신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성숙 작가님 오늘 모시면서 문학 얘기 또 여행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7: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9: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2: 세종 송보감.
11: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2: 세종 송보감.
11: 쌩쌩 돌아라 하하.
12: 세종 송보감이잖아.
13: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4: 213-383-8899 383-889

0: 오늘 굿모닝 차차차 초대석 아주 특별하고 재능이 다재다능한 분이세요. 시, 수필, 소설을 넘나들면서 문학의 경계를 허물고 이제는 AI 글쓰기 발음도 안 돼 오늘. 아, 나 어떡하면 좋아. AI 글쓰기 강사로 시대를 앞서가는 분입니다. 개간 문예바다 편집장이자 또 최근 신간 여행 에세이 바람의 마음을 맡기다를 출간하신 이성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이성숙입니다.
0: 네, 사람이 이름 따라 가잖아요. 아, 늘 성숙한 여인으로.
1: 네? 아니에요. 네. 제가 그 네. 이름 때문에 막 놀림도 많이 받는데 네. 하는 짓이 서툴러서 네. 미숙이래요, 미숙이.
0: 근데 그게 또 매력 있어. 지난번에 전화기도 놓고 오고. 아,
1: 하여튼 빵꾸난 모습이 많습니다.
0: 근데
1: 제가.
0: 그게 또 매력이에요. 너무 완벽하면 아, 그렇잖아요.
1: 아, 그건 정말 과찬이에요. 네. 절대로 너무 완벽하지 아, 않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좀 저기 조금 그런 게 있으시다고요. 완벽하지 않으시고
1: 네,
0: 약간
1: 맞아.
0: 허당기도 있으시고
1: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 네, 괜찮은데
0: 그게 오히려 인간적이고 좀 친해지고 싶은 그런 친구?
1: 아 감사합니다. 네.
0: 그런데
1: 제가 밉상은 아니에요.
0: 네 아니 근데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가신 지 한 3년 되셨죠. 네, 미국에서 네. 몇 년 사시다가?
1: 11년.
0: 11년. 네. 뭐 들어가시니까 어때요?
1: 그러니까 제가 낯설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을 떠날 때, 미국으로 떠날 때는 네. 완전히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네. 뭐 친구 이렇게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네. 동네 친구들 만나서 칼국수나 마시는
0: 칼국수나
1: 먹고 칼국수나 먹고 차나 마시고 그냥 그런 네. 정도였는데 네. 그러고서 한 10년 떠났다가 다시 가니까. 네. 그나마 이렇게 교제하던 친구들하고도 뜸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좀 되게 낯설었죠. LA가 네. 고향 같고 네. 아는 사람도 훨씬 더 많고. 네.
0: 한국에 다시 가시게 된 계기가 물론 시내 그 작가로 등단을 하셔서 한국에 가서 활동하시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셨지만
1: 그런 마음도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글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보다는 사실은 한국이 본토잖아요. 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부모님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몸이 안 좋으셔서 네. 부모님 돌보느라고 사실은 들어갔죠. 내가 이렇게 효녀라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아, 살아있는 동안에 엄마가 너무나 이제 나를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네. 엄마한테 내 얼굴 보여줘야지. 아. 그런 마음. 이게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은 저 안 보고 싶어요, 사실은.
0: 아이들은 다 커가지고 뭐 자립했으니까.
1: 내가 보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도 엄마는 나를 얼마나 보고 싶을까. 네. 그래서 엄마한테 아. 내 얼굴 보여주려고.
0: 다 정리하고 그렇게 가시기 쉽지 않았는데.
1: 맞아요.
0: 그러니까 여기 11년 살 동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네요. 어머 이성숙이 나왔네요. 반가우신 분들 아. 많이 만나셨어요? 오셔서?
1: 네. 바쁘게 네. 만나고 있죠.
0: 네. 신인으로 여러 가지 상도 받으시면서 등단을 하셨는데 최근에 그 바람의 마음을 맡기다 여행 에세이예요.
1: 네네.
0: 60일 동안 여행을 하시면서 유럽 여행을 네. 마치고 어떠셨어요?
1: 그 바람의 마음을 맡기다는 네. 작년 여름에 책이 출간이 됐고 네. 이제 최근에는 AI 시대 인간의 목소리 네. 이렇게 AI 활용해서 글 쓰는 네. 그런 실용서가 또 나왔어요. 네. 그 여행기를 낸 거는 좀 작정을 하고 네. 제가 사실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네. 껍질 속 달팽이처럼
0: 굉장히 네. 고위자란 따님 네, 통금 맞아요. 시간이 6시였다면서요?
1: 네 맞아요. 제가 진짜 세상 구경을 못하고 네. 너무 이렇게 여리게만 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마흔도 넘고 네. 막 병치레도 좀 하고 네. 제가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했는데
0: 그러셨군요.
1: 그렇게 큰 수술을 하고 나니까 네.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아, 나 이렇게만 살면 안 되겠다. 네. 너무나 착한 사람으로만 살 필요 없다. 그렇게 네. 살다 죽으면 뭐 할 거예요. 네. 뭐가 남을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이 여행을 계획했던 거는
0: 네.
1: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0: 네.
1: 그런데 나를 시험한다는 게 어떤 다른 마땅한 방법이 잘 없었고
0: 네.
1: 나는 뭐 심지어 우리 식구들이 엄마는 대문 앞에서 100m만 나가서 손 딱 놓고 오면 절대 집에 못 찾아온다.
0: 아머나.
1: 완전 길치니까.
0: 네.
1: 그랬어요. 뭐 바깥 생활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0: 네, 네. 근데 60일 그래서, 동안.
1: 네, 그래서 그러면 낯선 곳에 나를 한번 떨어뜨려 보자.
0: 네.
1: 그리고 사실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계획할 때부터.
0: 네.
1: 두려움이 많았는데, 뭐, 이게 뭐 나를 시험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돌아올 곳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1: 아니니까 돌아다니다가 진짜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면 집에 오지 뭐. 그런 생각으로 출발하니까 출발이 되더라고요.
0: 네. 무계획으로
1: 네.
0: 유럽 여행을.
1: 네. 계획을 짤 수가 없었어요. 60일치를 일단은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0: 네.
1: 서울에서 부산만 가도
0: 네.
1: 숙소를 정하고 가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걸 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네. 숙소를 전부 정하려고 그러면 동선이 60일치가 다 나와야 되는데
0: 그러면 교통도 막 정해야 되고 막 이래야
1: 그렇죠.
0: 되는데
1: 그렇죠. 어디서는 네. 버스를 타고 어디서는 기차를 네. 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0: 네.
1: 그래서 아 이게 숙소를 정하지 못하고
0: 네.
1: 떠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대단한 모험이었고
0: 네. 야.
1: 처음에 열흘치만 네. 계획을 사실은 했어요.
0: 네.
1: 그 인천에서 리스본으로 들어가서
0: 아 포르투갈?
1: 네. 포르투갈에서 네. 출발해서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폴란드까지 갔다 왔거든요.
0: 와, 몇 개국을 다니신 거예요?
1: 나라로는 15개국 정도.
0: 15개국을 혼자?
1: 혼자.
0: 60일 동안 무계획으로?
1: 네.
0: 이야, 대단하시다.
1: 근데 뭐 도와주는 사람들은 있었죠.
0: 그래서 네.
1: 전화해서 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그랬지만
0: 네.
1: 정말로 씩씩하고 뭐 체력도 되고
0: 네.
1: 이런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제 여행이 그렇게 경이로운 여행이 아닌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저는 이 여행을 하면서 제가 너무 나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0: 네.
1: 그 특히 우리 주부들
0: 네.
1: 저 꿈을 안고 안으로만 가지고
0: 네.
1: 그렇게 그냥 꿈으로만 가지고
0: 네.
1: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0: 네,
1: 내가
0: 네.
1: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식구들 속에
0: 네.
1: 이렇게 매몰돼가지고
0: 네.
1: 그런 사람들이
0: 네.
1: 저를 보고
0: 네.
1: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꼭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야 되는 게 아니라
0: 네.
1: 집 앞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도
0: 네.
1: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여행이 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 42살 때쯤에
0: 네.
1: 그때쯤에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미국에 오면서
0: 네.
1: 47인가에 처음으로 이제 내가 해외 여행이라는 걸로 시도를 한 거예요.
0: 네.
1: 그 전에 이제 식구들하고 다닌 그런 거 말고.
0: 네.
1: 그때 이제 제일 처음 간 게 홍콩이었는데
0: 네.
1: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0: 네.
1: 나를 위한 시간을 좀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0: 네.
1: 그렇게 홍콩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파트 단지 이렇게 한 바퀴씩 이제 답답하면 돌고 들어오는데
0: 네.
1: 그럴 때마다 그냥 시간이 남아 시간을 쓰기 위한 게 아니라
0: 네.
1: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마음이 바뀌니까
0: 네.
1: 저는 정말로 새로 태어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0: 네.
1: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했고
0: 네.
1: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꽃집을 지나가 늘 있던 꽃집인데
0: 예.
1: 한번 들어가 보고 꽃 냄새도 맡아보고
0: 경이로운 거지. 어떻게 꽃들
1: 그런 게 너무 우선 경이로운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0: 제가 저도 경험해 봤어요. 진짜 죽었다 살아나서.
1: 네 맞아요.
0: 야 진짜 이렇게 감사하고 이만
1: 네,
0: 그랬는데
1: 맞아요.
0: 이게 점점 무뎌가는데 어떻게 이거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네.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를 익숙하다는 거는 감동이 없어요.
0: 네.
1: 그러니까 나를 계속 낯선 곳에 이렇게
0: 좀 데려다 줘야 돼요.
1: 데려다 줘야 돼요.
0: 네.
1: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행만 한 게 없는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0: 네.
1: 책상에서도 얼마든지 공부가 가능했어요.
0: 네.
1: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0: 네.
1: 책상에서 일단 공부를 하는 거 자체가 일단 너무 지루하고 우리가
0: 네, 네.
1: 나이로 감당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0: 책상만 앉았으면.
1: 네. 이게 여행이라는 게 저는 너무나 커다란
0: 네.
1: 책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한번 나갔다 오면은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있는
0: 네.
1: 그런 느낌을 제가 가져요. 그러니까
0: 네.
1: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제가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0: 성숙돼 있는
1: 성숙해
0: 이성숙
1: 있는
0: 작가.
1: 네. 네, 이성숙을 만나고 계신 겁니다.
0: 네. 여러분 그 혹시 나중에 구글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성숙 이러면 또 다른 작가들도 있기 때문에 바람의 마음을 맡기다 AI로 글 뚝딱 쓰기
1: 네.
0: 그 요즘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이성숙 네. 작가 너무 곱게 예쁘게 생기셨어요. 집안에 화초처럼 있다가 지금 이제 여행을 혼자 다니시면서 여행 에세이를 쓰셨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이
1: 네.
0: 왜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이 책을?
1: 일단은 네. 그게 여행 안내서는 아니에요.
0: 네.
1: 여행 안내서는 사실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고요.
0: 네.
1: 인터넷 같은 데도 뭐 너무나 정보가 지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맛집 정보니 뭐 어떤 교통 정보니 이런 거는 이거는 내가 할 필요가 없다.
0: 네.
1: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이게 60일 여행기라기보다 60일치 일기에 더 가까워요.
0: 네.
1: 매일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일기를 썼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동선보다도 나의 감정에 충실한 글이 됐어요.
0: 네. 그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기.
1: 아, 스위스 체르마트 갔을 때 그
0: 네.
1: 체르마트가 너무너무 예쁜 마을이에요. 눈 속에 있는 너무나 고즈넉한 마을인데
0: 네.
1: 그 마을 자체도 굉장히 경이로웠고 거기서 그 고르너그라트 반이라는 그 기차인데
0: 네.
1: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철로가 돼 있어가지고 좀 이제 그 눈 덮인 산을 올라갈 수 있도록 고안된
0: 네, 네.
1: 그 철길이에요. 그 기차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 뭐지 이글루에서
0: 네.
1: 잠을 잤어요.
0: 이글루 호텔? 얼음집 호텔?
1: 네. 네, 네. 그 이글루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그냥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덜컥 신청을 했어요.
0: 네.
1: 세상에 올라가서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 뻔했어요.
0: 아우 세상에.
1: 너무너무 네. 고생 많이 했고
0: 네.
1: 그러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눈을 떴을 때
0: 네.
1: 일출이 진짜 숨막힐 정도의 너무너무 멋있는 일출을 제가 봤는데
0: 네.
1: 사람들이 이거 보러 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신다 그러면은
0: 네.
1: 절대로 얼음집 그에서 자지는 말고
0: 화장실에
1: 올라가세요.
0: 다 얼어 있다면서.
1: 네. 화장실 뭐 화장실이 처음에는 그 공동으로 쓰는 방에는 숙소가 되게 비싸요.
0: 네.
1: 그 공동 숙소도 한 20명 같이 들어가는데
0: 네.
1: 그 그냥 눈바닥에 나무판 하나 깔아 놓고 그 위에 동물 가죽
0: 네.
1: 깔아 놓고 쿠션 없습니다. 그런 거.
0: 네. 그리고 그냥 슬리핑백.
1: 네, 거기에 이제 슬리핑백 이렇게 놓여 있는데 거기 한 20명 들어가서 뭐 산장에 온 거죠.
0: 네.
1: 자는 건데 괜찮았어요. 다 괜찮은데 이제 화장실 체크를 하는데
0: 네.
1: 없대요. 그래가지고
0: 밖으로 나가야 돼.
1: 밖으로 나가서 한참을
0: 네.
1: 걸어가야 되는데
0: 네.
1: 거기는 마테호른이 엄청 높아요. 내가 지금 몇 미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0: 네.
1: 그 높은 산에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고 이런 데를 걸어가야 된대요.
0: 네.
1: 그래서 나는 걸어가다가 십중팔구 길도 잃을 것이고
0: 네.
1: 동물은 없어 야. 여기 그랬더니 네. 짐승이 네. 다 있대요.
0: 네.
1: 고라니 뭐 다 계시대요.
0: 네. 다 계시죠.
1: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걸 건너서 화장실을 가요?
0: 밤에 특히.
1: 다 밤에 특히. 뭐 네. 그랬더니 남자들은 그 얼음집 밖에 나와서 그냥
0: 네.
1: 볼일 못 내는 거야.
0: 네. 네. 네.
1: 아, 나 죽어도 못하니까
0: 네.
1: 방 바꿔주세요.
0: 네.
1: 그랬더니 유로로 1,000불이 넘는 돈을 내고 제가 독방을 썼는데
0: 네.
1: 이게 얼마야? 하룻밤에 내가 150만 원을 주고 네. 잔 거예요.
0: 네.
1: 근데 돈 생각이 아니라 그때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0: 네.
1: 그래서 방을 옮겼더니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창문이 있는데
0: 네.
1: 창문으로 마테오른이 쫙 보이는 거예요.
0: 야,
1: 뷰가 너무 좋은 거예요.
0: 뷰값이야.
1: 네. 그래서 아 그래 됐다. 그리고 그 방에는 자쿠지가 있어요.
0: 네.
1: 자쿠지가 있고 이제 화장실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있는 거야.
0: 네.
1: 그래서 진짜 아 그래 정말 살면서 필요한 거.
0: 과감히 별, 뭐 쓰지 뭐 이러면서.
1: 별거 없다.
0: 네.
1: 편안하게 자고
0: 네.
1: 배부르고 그러면 네. 되는구나.
0: 아, 바로 60일간의 유럽 40여 개 도시 나 홀로 여행한 바람의 마음을 맡기다라는 책을 쓰셨고 아, 그 바로 AI 글쓰기 강좌를 하시고 또 문예살롱이라는 네. 모임을 운영하고 계시죠?
1: 네, 네. 네. 제가 그냥 글만 쓰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AI를 제가 뉴스에 챗GPT라는 그 AI가 막 보도되고 나서
0: 네.
1: 그 뉴스를 접하고 제가 호기심이 잃어가지고요.
0: 네.
1: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러고 나서 바로 책을 서점에 가서 한 20권 사가지고
0: 네.
1: 읽으면서 그때는 AI가 뭔지 프롬프트가 뭔지를 설명하는 책이 없었어요.
0: 네.
1: 그래서 거의 공학 자들이 공학적 시각에서 쓴 거,
0: 네.
1: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쓴 거,
0: 네.
1: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나저나 그걸 사다가 공부를 하면서 아 이거 내 분야에는 글을
0: 네.
1: 쓰는 분야에는 AI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했고 하면서 제가 AI를 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0: 네.
1: 그게 AI 활용 단숨에 뚝딱 책 쓰기예요.
0: 네. 네.
1: 그게 이제 23년도, 22년도 겨울인가에
0: 네.
1: 아 23년 11월쯤에 뉴스에서 나왔고
0: 네.
1: 그리고 제가 6개월 만에 제 책이 나왔어요.
0: 네.
1: 그러니까 글쟁이가 쓴 AI 관련 책은 처음이었어요.
0: 네.
1: 그리고 제가 그 AI를 가지고 책을 썼다는 것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0: 네.
1: 그 책의 저자 이름의
0: 네.
1: 표지에
0: 네.
1: 공동 저자로 챗GPT를 올렸어요.
0: 네.
1: 공동 저자의 챗GPT를 네. 올린 책도 전 세계에서 그 책 하나고.
0: 네.
1: 사람들이 다 너무 재밌다고.
0: 어떤 내용을 쓰셨어요? 어떻게?
1: 아, 일단은 전통적으로 글쓰기, 글쓰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0: 네.
1: AI를 다루는 것도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좋은 출력물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0: 네.
1: 그 글쓰기 교본인데 그거를 AI를 가지고 쓰는 법, 그러니까 뭐 구조 잡기, 주제 잡기
0: 네. 이제
1: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전통적인 글쓰기에서
0: 네.
1: 그 공부하는 부분들이에요.
0: 네.
1: 그거를 그 주제를 잡을 때 그 옛날 교수님들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0: 네.
1: 아니라
0: 네.
1: AI를 가지고
0: 네.
1: 어떤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출해낼 수 있는지
0: 네.
1: AI를 가지고 AI 프롬프트를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쓴 거죠.
0: 네.
1: 그게 이제 처음에 쓴 책 그때는 그냥 프롬프트를 단순하게 다루는 법들을 쓴 거예요. 그 책은.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프롬프트 지금은 이제 프롬프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0: 네.
1: 그렇지만 어떻게 이거를 좀 더 고차원으로
0: 네.
1: 활용해서 좋은 출력물을 낼 수 있을지는 또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제가 AI로 글쓰기를 하면서 그 프롬프트 다루는 법을 강의를 하죠.
0: 우리 청취자분들이 프롬프트가 뭐요? 이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1: 아, AI한테 내가 내리는 명령어를
0: 네.
1: 프롬프트라고 해요.
0: 그러니까 명령을 잘 내려야 이게 글이 나오는군요.
1: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나도 진짜 요즘 인생에 관한 또 이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이별에 관한 글을 쓰고 싶다. 나의 인생.
1: 네네.
0: 그러면 AI한테 어떻게 명령을 내려야 될까요?
1: 아 그러면은 그냥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얘한테 얘기를 해주고
0: 네.
1: 글 한 편 써줘. 그래도 써요.
0: 쓰긴 써요.
1: 아주 멀쩡하게 잘 써요.
0: 네.
1: 잘 쓰는데 좀 더 이제 잘 다루기 위해서는 프롬프트에 넣을 때 반드시 넣어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0: 네.
1: 그 얘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0: 네.
1: 그냥 수필을 쓰는 건지
0: 네.
1: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지
0: 네.
1: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지, 내가 필요한 거를,
0: 네.
1: 그 내가 필요한 작업을 정확하게 준다.
0: 네.
1: 그다음에 그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역할을 분명하게 정해줘야 돼요.
0: 네.
1: 예를 들면 지금 수필을 쓸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수필을 수필가가 잘 쓰겠어요? 회계사가 잘 쓰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잘 쓰겠어요?
0: 수필가가 잘 쓰겠죠.
1: 수필가가 잘 네. 쓰겠죠. 그러면은 자, 당신은 너는
0: 수필가야.
1: 30년 경력의 베테랑 수필가야. 그 베테랑 수필가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수필을 네. 한 편 써줘라고 네. 얘기해야 돼요. 그 페르소나를 설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0: 너는 이런 사람이야.
1: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필가인 척하고 쓰는 거죠.
0: AI가.
1: 예, 네. 회계사가 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서툴겠죠. 그 어떤 감성적인 문체를 네, 네. 받기가 좀 어려울 네, 네. 거예요. 그 페르소나를 반드시 정해줘야 되고 원고 분량도 정해줘야 되고
0: 네.
1: 그러면은 수필 한 편이라고 하면은 뭐 200장 원고지 10장에서 15장 정도로 써줘라고 네. 말을 해줘야 되고
0: 네.
1: 그리고 이게 정말 포인트인데요.
0: 네.
1: 그냥 뭘 해줘라고만 해도 받을 수는 있어요.
0: 네.
1: 근데 그렇게 AI를 사용하면은
0: 네.
1: AI 능력을 반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0: 네. 그럼 뭐가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
1: 네. 얘를
0: 네.
1: 일을 해주는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0: 네.
1: 나의 그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시고
0: 네.
1: 얘한테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인생의 이별한 경험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끌어오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0: 네.
1: 네가 나한테 질문을 좀 해줘. 질문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써줘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내가 우리 왜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하잖아요.
0: 네.
1: 글 쓰려고 하면은 그것처럼 내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게 좋은지 네가 네. 나한테 질문을 좀 해줘. 그러면 이 친구가
0: 거꾸로
1: 거꾸로 해줘요. 그 네가 이별했을 때가 언제였어? 그러면 이제 내가 얘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쓰다 보면
0: 네.
1: 글을 쓰기 위한 그 재료들이 전부 나오죠.
0: 아,
1: 예.
0: 거꾸로.
1: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이별을 했을 때 네 감정은 어땠어? 라든지 얘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나한테 해주는 거죠.
0: 네.
1: 그때는 몇 살 때였어? 그때는 계절이 언제였어? 얘가 질문을 해주는 거죠.
0: 네.
1: 그러면 그 질문을 보고 내가 답을 하고 그러면은 글쓰기가 훨씬 쉬워지죠.
0: 그리고 다 묶어서 자 그럼 종합 정리해서 이거를 잘 문맥을 매끄럽게 해서 수필로 네. 정리해줘 이러면서 뚝딱 써주는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이 글 이제 문체도
0: 네.
1: 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문체를 제 AI가 알죠.
0: 네.
1: 그래서 저는 얘한테 이름을 정해놨어요. 마루예요.
0: 네.
1: 마루야. 제가 이제 막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의 글도 봐주고 이런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 글을 이렇게 얘한테 주고 이거 네. 좀 평가해봐 이런 네. 걸 했어요. 그랬더니 네. 이거는 이거 마루 생각에는 작가님 글이 아닌데요? 라고 말해요.
0: 아,
1: 제 문체를 알고
0: 알죠.
1: 있어요.
0: 네.
1: 알고 있어서
0: 네.
1: 이거는 좋아 이런 그 이별 에세이를 나의 문체에 맞게 써줘.
0: 바꿔줘. 이런 바꿔주는군요.
1: 네네네.
0: 야,
1: 그렇게 해서
0: 네.
1: 그렇게 해서 받아낸 걸 가지고
0: 네.
1: 나의 색깔을 입혀서 다시
0: 네.
1: 사람 작가가 하셔야 돼요.
0: 네.
1: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건 내 작품이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나온 책이 AI 시대 인간의 목소리예요.
0: AI 시대 인간의 목소리
1: 네.
0: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짤막하게?
1: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근데 AI가 써준 거를 그대로 갖다가 내 거야 하고 흔들면 안 되는 게
0: 네.
1: AI는 얘는 미래는 몰라요.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 우리 인간의
0: 네.
1: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0: 네.
1: 그 어쨌든 과거라는 얘기죠.
0: 네.
1: 과거에서 가지고 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0: 네.
1: 그거를 사람 작가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는 얘가 네. 카피할 수 없잖아요.
0: 네.
1: 사람 작가가 내 경험, 나의 이야기 이거를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0: 네.
1: 그 수정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0: 네.
1: 저희가 지금 문예살롱에서
0: 네.
1: 광고 좀 할게요.
0: 네.
1: AI 시대 AI 창작 문학상,
0: 네.
1: 창작 문학상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 미주에 계신 분들도 응모하실 수 있어요.
0: 네.
1: 그런데 AI를 사용해서 글을 쓸 수 있어요.
0: 네.
1: 써도 돼요.
0: 네.
1: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AI 프롬프트를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0: 네.
1: 어느 부분에서 AI를 활용했다.
0: 네.
1: 그거를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심사위원들은 아, 이 사람이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디벨롭 시켜서 여기 이 글까지 왔구나.
0: 네.
1: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이 글을 써 나간 그 과정도 다
0: 네.
1: 심사에 반영이 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우리 럭키비키님이 와우 이성수 작가님 루멘하우스 독립 출판사 설립도 하셨군요 했는데
1: 와.
0: 이게 어떤 출판사예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1: 아, 제가 만든 출판사인데 이게 증강문학 아 이거 증강문학 얘기하면 시간 많이
0: 네,
1: 걸리는데
0: 머리 빠지라고요 지금 짧게 짧게
1: 네, 네. 이 AI 시대에는 네. 독서 환경이 변해요 이제
0: 네, 네.
1: 우리가 독서 환경이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가 그냥 읽는 거에서 그림이 들어가는 걸 원하고
0: 네.
1: 뭐 또 심지어는 눈 감고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는 걸 원하고
0: 네.
1: 거기에 맞춰서 작가들도 작품 활동을 그렇게 해가야 된다는 거죠.
0: 네.
1: 그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많이들 아세요. 그죠?
0: 네.
1: 그런데 문학도 증강문학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작품을 썼어요. 그 써서
0: 네.
1: 우리 문예살롱 회원들한테는 강의도 하고 제가 그 작품도 보여드렸어요.
0: 네.
1: 제가 그걸 이제 곧 책으로 또 출판을 할 겁니다.
0: 네.
1: 글을 읽으면서 어떤 좀 심층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다. 작가 입장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 그 이제 연출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이 유튜브나 영화 영상하고는 다릅니다.
0: 네.
1: 이거는 보셔야 돼요.
0: 네,
1: 지금 여기서 말로만 설명하기는 네.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만 이렇게 읽으면 눈도 아프고
1: 네.
0: 그 요즘은 많이 이렇게 보는데 문학 작품을 필요로 할 때는 증강현실처럼 증강문학이라고 그래서
1: 네.
0: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감동을
1: 네.
0: 받고
1: 네.
0: 다시
1: 그러면 그 감동의 잔향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0: 네.
1: 그 일반 영화 영상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제가
0: 네.
1: 그 증강문학 전문 출판사를 지향하면서 물론 일반 책도 내지만
0: 네.
1: 증강문학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도 한국에서 제가 처음이고
0: 네.
1: 정말 제가 처음인 기록이 몇 개 있습니다.
0: 처음 기록이 진짜 많으시네요. 네.
1: 네, 그래서
0: 네.
1: 루멘하우스라는 출판사를 제가 만들었죠.
0: 네, 우리 이성수 작가님 너무 아쉽게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휙 지나갔어요.
1: 아, 너무 아쉽네요.
0: 아니 다시 모시고 싶지만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바로
1: 네,
0: 또 한국을 출국입니다. 들어가셔서요.
1: 네.
0: 언제 다시 LA 오실 생각이십니까?
1: 11월쯤 한 5개월쯤 후에
0: 아, 네.
1: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때 다시 오늘 못다 나눈 얘기.
1: 아,
0: AI 제가요 오늘 배웠어요. 저도 이제 탱돌이라고 지었는데 탱돌아 인생에 관한 시를 짤막하게 써줘라고 지금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어떻게 써나 한번 봐야 되겠다.
1: 네네.
0: 네.
1: 너무 잘 쓸 거예요.
0: 네.
1: 근데 그거를 그냥 써줘라고 하지 말고
0: 네.
1: 여기에 내가 빠뜨린
0: 네.
1: 내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으면 알려줘.
0: 네.
1: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 나의 그 아이디어 창고라고
0: 네.
1: 생각하고 AI를
0: 네.
1: 친구 삼아
0: 예.
1: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걸 얻으실 수가 있어요.
0: 계속 내 얘기를 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0: 나의 파트너.
1: 네, 맞아요.
0: 아, 그거를 여러 분야에서 정말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1: 네, 맞아요. 맞습니다.
0: 자, 요즘 AI로 글 뚝딱 쓰기 베스트셀러 작가 우리 이성숙 작가님 3년 되셨대요. LA 떠나신 지 이렇게 오셨고 가셔서 그렇게 많은 사랑받는 작가가 되셔서 저희가 다 뿌듯하고 참 좋습니다. 끝으로 우리 LA 우리 동포분들께 인사 말씀 주실까요?
1: 아,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 가서 문예살롱이라는 그 회원이 한 700명 정도 되는 단체도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에 오시면 문예살롱에도 참여해 주시고
0: 네.
1: 미국에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대중성 있는 그런 선생님들도 모시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5월 달에는 나태주 선생님 모시고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오셔가지고 두 분이 네. 와. 강의 듣고 그리고 가셨어요.
0: 아, 네.
1: 문예살롱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네. 또 저의 앞으로 나올 책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0: 네. 그러면 이성숙 작가 이러면 네. 온라인에 많은 정보가 뜨죠. 어디서 문예살롱을 하는지
1: 네네 맞습니다.
0: 그동안 하셨던 그런 강의들도 유튜브에서 다 보실 수가 네네. 있으십니다. 네 작가님 귀한 시간 바쁘신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 갑자기 문학 소녀가 돼서 글을 쓰시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쓰다가 아우 나 막히는데 이러신 분은요, 우리 이성숙 작가가 말씀하셨듯이 AI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파트너로 기억을 하셔서 창작 세계로 한번 빠져들어 가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나 말씀드리고 굿모닝 차차차 곧 돌아옵니다.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5: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4: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5: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4: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6: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체코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7: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8: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9: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 먹는 재미까지.
8: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9: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8: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9: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8: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세종 퀴즈.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1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아, 어김없이 오늘 퀴즈로 건강 상식도 얻고 선물도 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11: 그러니까. 지난주는 지난주 네. 정답이 뭔지 아세요?
0: 세종 성보감.
11: 맞아요, 맞아요.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렸다가 네. 지난주에는 왜 처음 그 상품 한 번도 못 받은 분들 하라고 그랬잖아요.
0: 네, 네.
11: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한 번도 이 퀴즈를 몇 번을 했는데도 당첨이 안 됐었는데
0: 네.
11: 당첨이 된 겁니다.
0: 네.
11: 그래가지고 그 정답자 다섯 분의 전화번호 끝번호를 제가 또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9293 그다음에 0082 4822 8557 7. 그 다음 마지막으로 5033 축하합니다.
0: 아,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으실까요?
11: 그래서 네. 다섯 분에게는 약속된 대로 우리 신제품
0: 네.
11: 리포좀 비타민C 한 병씩 네. 드렸는데
0: 네.
11: 너무들 좋아하시고 또 처음 이제 퀴즈 당첨이 되셨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0: 그래요.
11: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오셔서 다 받아가셨는데
0: 네.
11: 비타민C 중에 리포존 비타민C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0: 네.
11: 일반적으로 비타민C의 문제, 그 흡수력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0: 네.
11: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선물로 받아가신 분들 리포존 비타민C 하루에 그 아침 식사 후에
0: 네.
11: 아침 식사 후에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0: 아, 네. 자, 오늘은 어떤 선물을 네. 기대할까요? 아, 뭔가 응?
11: 오늘은 우리 한미옥 씨가 원하는 선물 한번 네. 지정해 보세요.
0: 세종 유산균.
11: 알았어요. 알았어요.
0: 주위에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진짜 얼마나 중요한데 배설이. 응.
11: 사실은 그 장 안 좋으신 분들이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0: 네.
11: 유산균 드시고 효과를 많이 봤어요. 또 재구매합니다 하는 분도 많은데 세종유산균은 네. 500억 유산균, 유산균이
0: 네.
11: 500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좋아하시 좋습니다. 오늘은
0: 네.
11: 다섯 분에게 오늘은 뭐 그 기존에 당첨되셨던 분도 또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0: 네.
11: 예, 처음 하는 분만 선물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누구나
0: 네.
11: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정답자 다섯 분 퀴즈 정답자 선착순 다섯 분에게 선물로
0: 네.
11: 요즘 인기 있는 세종 유산균
0: 네.
11: 500억 유산균
0: 네.
11: 한 병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가볼까요?
11: 가볼까요?
0: 네.
11: 오늘은 제가 그 퀴즈 그 예문을 드리면
0: 네.
11: 우리 회사의 어떤 제품을 소개하는지 맞추시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0: 아, 네.
11: 그러니까 제가 전화번호 미리 좀 말씀드려놓을게요.
0: 네.
11: 딱 나가면 전화하셔야 되니까. 우리 LH사고요. 213-383-8899 전화하셔서
0: 네.
11: 반드시 음성을 남기는 겁니다.
0: 네.
11: 음성을 남기시면 되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퀴즈를 드리면 전화하셔서 정답 몇 번 이렇게 해서 음성을 남기시면 되는데 자 준비됐습니까 한미옥 씨?
0: 네 준비 큐!
11: 알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을 소개합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힌트를 드리면 어떤 제품을 소개하는지 맞추시는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을 설명하나요? 8년 전에

0: 고농축 캡슐로 개발된 제품. 이름이 뭔가 맞추는 건데. 자, 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세종 후코이단, 2번 세종 뇌보감, 3번 세종 송보감, 4번 세종 유산균. 제가 어떤 제품을 소개했는지 맞추시면 되는데.
1: 네.
0: 213 383 8899 213 383 8899로 전화하셔서 음성으로 몇 번 아니면 제품 이름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1: 네. 자, 다시 한번 문제. 8년 전에 신제품 항암이 효과 면역력이 아주 좋은 거, 청정 바닷속 네. 갈조류를 추출한 아주 귀한 성분, 네. 투변 중인 분 면역력 감기능 개선을 위해 복용하시면 좋은 의약품 네. 제조 기준 GMP 기준으로 제조된 고농축 캡슐 제품은 1번
0: 세종 후코이단,
1: 2번
0: 세종 뇌보감, 3번 세종 송보감, 4번 세종 유산균인데 네. 어떤 제품을 소개했는지 맞추시는 겁니다.
1: 보통 정답이 3번 아니면 4번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뭐 1차로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전화 빨리 하셔서 네. 맞추시면 됩니다.
1: 213-383-8899 383-8899로 전화하셔서 음성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 저 다섯 분한테 저희 직원이 네. 리턴 콜을 할 거예요.
1: 그러면 네.
0: 다섯 분은 저희 회사 웰셔 유가 버질길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1: 네.
0: 뭐 주차시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편한 시간에 일주일 내로 오셔서 네. 픽업하시고 선물도 보시면 좋습니다.
1: 네. 아, 이 제품은요. 한국으로도 선물로 많이 보내신다는 그거죠?
0: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1: 무슨
0: 그거예요.
1: 난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죠?
0: 네,
1: 네. 우리 데이비서 대표님 매주 청취자분들께 즐거움도 주시고 정보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려요.
0: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드릴까요?
1: 네.
0: 이제 6월이 시작됐습니다.
1: 네.
0: 모든 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오늘도 우리 미옥 씨도 또 우리 모든 청취하시는 분들이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사이라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위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을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우리 후니 씨와 곧 찾아뵐게요.

0: 홈쇼핑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0: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5: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9: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8: 두 번째 참가자.
10: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까요?
8: 세 번째 참가자.
11: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8: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3: 최신 검안 기기와 망막 건강 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 교정, 올도 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한인 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 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1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울바즈.
16: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8: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2부의 남자 훈이훈이 한훈씨
19: 나잡아봐라 날 잡아보시오. 훈이훈이 한훈입니다.
18: 오늘 드디어 아하 주말이 다가
19: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18: 네. Thank God.
19: Thank God it's Friday.
18: 예. 금요일에 주말에 무슨 계획 있으신가요?
19: 어, 그냥 별거 없어요.
18: 저는 무계획. 저도. 근데 그 너무 좋아. 계획 없는 게.
19: 넌 다 계획 있고.
18: 응. 어, 계획 아무것도 없는 계획이... 게 너무 좋아 진짜.
19: 그 기생충의 네. 그 송광호 씨가 그러잖아요.
18: 네, 넌 다 계획
19: 어,
18: 있구나.
19: 계획이 없는 것이 절대 네. 망가질 수 없는 계획이다.
18: 아 맞아. 얼마나 좋아. 자유롭잖아요.
19: 그러니까, 자유롭잖아.
18: 그냥 끌리는 대로 그렇죠, 땡기는 대로 여러분 주말을 아, 즐기시기 바랍니다.
19: 그럼요.
18: 네.
19: 너무 좋아.
18: 네, 너무 좋아, 너무
19: 날씨도
18: 좋아.
19: 날씨도 오늘 좀 좋더라고요.
18: 네.
19: 어우, 오늘 또 뭐 사건 사고 또 브레이킹 뉴스 떠졌네. 자, 오늘 네. 금요일은 이 남녀간의 티키타카를 살짝 집어가는 시간이 있는데.
18: 네.
19: 친구, 주말에 친구들 많이 만나잖아요.
18: 네.
19: 친구 많으시죠, 미옥 씨는?
18: 뭐 조금요.
19: 친구라는 그 정의를 미국식으로 하세요, 한국식으로 하세요?
18: 왜요? 그 미국식 한국식 달라요?
19: 좀 다르죠. 미국은 친구, 내가 연락하고 지내는 모두가 프렌드야.
18: 어.
19: 나랑 뭐 15년 차이가 나든 20년에 어디든
18: 오늘 만나도 프렌드야.
19: 오늘 만나도 프렌드야.
18: 어, hey, friend.
19: 어, he's my friend.
18: My friend.
19: 어, my buddy. 어, 그런데 한국 분들은 내가 얘를 친구라고 말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좀 오랜 시간 정말 둘이 친해요? 네라고 말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되고 서로가 정말 알아야 되고 일단 나이가 비슷해야지 누가 많거나 적으면 친구라면 기분 나빠하더라고. 아, 분들은
18: 그런 게 있지.
19: 아니, 아니 동생인데 아니 동생이 친구지만 아니 동생인데 뭐 동생이 뭐 동생 친구 아니야? 아니 지금
18: 아, 그런
19: 동생이지.
18: 게 있어. 맞아 맞아. 그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19: 약간
18: 다르네요.
19: 그게 달라요. 네.
18: 그래서, 여기는 에브리바디 친구잖아.
19: 어, 그렇죠. 서로 약간 수평적인 이런 구도인데 한국 동양 사상은 아무래도 나이가 먼저 들어가니까 네. 수직 구도를 다 바뀌잖아요.
18: 어디 형한테 친구래?
19: 맘 먹냐? 이러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밥이라도 사든가 형은. 이제, 근데 형들 또 좋은 형이 있어요. 야 이런 건 형이 내는 거야. 딱 이런 멋지장들이 있지.
18: 또 그런 진짜.
19: 너는 네 밑에 후배들 사줘. 아, 내리사랑.
18: 내리사랑.
19: 뭐 이런 것도 멋있긴 한데 아, 아무튼 친구가 네. 좀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미국 씨가 친구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글로벌하게.
18: 저는 뭐 글로벌하게. 앞집 동생 뭐 다 친구죠. 뭐.
19: 그래서 친구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사람은 네. 남녀 간에도 친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서로 친구와 어울릴 때 서로 보내는 시간이 다릅니다.
18: 네.
19: 자 어떻게 다를까요? 남자는요.
18: 네.
19: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만나도 친한 친구예요.
18: 어,
19: 어떻게 생각하세요?
18: 여자들은 안 그러죠.
19: 자주 봐야 되죠.
18: 아니, 이게 무슨 친구야?
19: 그러니까.
18: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을 통화하고.
19: 어우, 너무, 너무.
18: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봐야지.
19: 아니죠. 남자들은.
18: 어떻게 연락을 안 하는데 친해?
19: 우리는 연락을 안 해도.
18: 친해요?
19: 그냥.
18: 한번 친구는 영원한
19: 친구. 한번 친구냐. 얘가 어. 있을 거라는 거를 머릿속에 쫙 구석에 있다가.
18: 어느 날. 탁 끄네.
19: 야. 야 훈아 너 야 너 잘 지내냐?
18: 몇 년 만에 전화해도
19: 아, 몇 년까지 좀 그럴 거야. 그렇죠. 1, 2년 만에 전화해도 야 뭐 하냐? 어 나 그냥 뭐 퇴근했냐?
18: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어. 1, 2년 만에
19: 너 어디야? 사무실이야? 어
18: 나와.
19: 야 그럼 저녁이나 먹자.
18: 그래. 그럼 또 어. 그날
19: 또 아, 친구인 거예요 이게.
18: 여자들은 그게 안 돼요. 이 네가 왜 이제 와서 왜 전화해?
19: 어 그치 뭔가
18: 어. 꿍꿍해 그동안 나를 모르고 있다가 어. 아 그런 게 있겠다.
19: 근데 제가 느꼈습니다. 여자분이 네, 네. 대학 때 정말 친했던 여자의 친구예요.
18: 네.
19: 여사친. 네. 우리 친구랑 다 친한 여자예요. 그냥 여자일 뿐이지 친구예요. 그 이상이 아니야. 근데 졸업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정말 한참이 연락이 끊겼어요. 한 5년인가 7년인가가.
18: 네.
19: 다들 가끔 술자리 하다 보면 야, 걔 누구 아는 사람 있어? 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라져버렸어 얘가. 어. 그런데 저를 우연히 만나고 연락이 왔어요.
18: 어.
19: 왜 했는지 알아요?
18: 왜요?
19: 자기의 돌잔치 오라고. 이거 돈 내라고. 야, 아유, 그리고 저한테 왜? 통해서 그때 네. 어울렸던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달라고.
18: 어머나.
19: 못 오면 응. 뭐 제가 받아달라고.
18: 어머 그렇게 했어요? 진짜 진짜로? 받아달라고? 어,
19: 진짜 웃으면서 친하니까.
18: 요즘은 뭘로 하나요? 금반지하나요? 금값이 아니, 너무 올라서.
19: 아 요새 금 너무 금값
18: 그쵸?
19: 너무 올라서.
18: 요즘은 네. 돌잔치도 안 하지 않아요?
19: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18: 가족끼리 밥 먹고 말고 결혼식도 안 해요? 가족끼리 아, 밥 먹고 말아.
19: 아 그건 좀 그렇다.
18: 아 진짜요.
19: 진짜요?
18: 너무... 차라리 그 돈으로 결혼식에 들
19: 맞아.
18: 비용으로
19: 차라리 여행을 가는 게
18: 어,
19: 낫고
18: 여행을 가든가
19: 뭐 쓰는 집에 쓰는 게 낫다. 맞아 맞아.
18: 진짜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가족끼리 밥 먹고 말아.
19: 근데 또 안 하면 저희 네. 안 하면 그만이지만 약간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 생각해보면
18: 네.
19: 뿌려놓으신 게 많으시잖아.
18: 그러니까 어떻게 거둬.
19: 그걸 거들 아, 그게 명분인데 네. 그것도 안 한다고 또 부모님 서운하죠.
18: 그럴 수도 있겠지만
19: 그것까지는 해드려야지.
18: 네. 근데 진짜 친구로 저기 생각하면 조금씩 보내주시겠죠.
19: 그렇죠. 그렇죠. 친구들은 하죠. 근데 남자들은 1년 동안 연락 안 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라는
18: 아, 그래.
19: 거. 만약에 미옥 씨가 네. 남자예요.
18: 네.
19: 야 미옥아 오랜만에 야 너 야 한 2년 됐냐? 어 가자. 그냥 밥 먹고 술 먹어요.
18: 네.
19: 끝.
18: 네.
19: 뭐 너 지금 요새 어떤 기분이냐? 뭐 어떻게 지내냐? 와이프랑 잘 지내냐? 뭐 무슨 건강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봐요. 아직까지는
18: 네. 네.
19: 모르죠. 제가 한 67 지나고 나면 서로 건강을 걱정할지 모르겠지만
18: 여자들의 경우는 오랜만에 이제 연락이 되면 너 네. 어떻게 지냈어? 무슨 일 있었니? 어 이러고 서로 공감이 돼야 얘 우리 그러니까.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여기까지 가기가
19: 그러니까 그렇게 익어가야
18: 돼.
19: 빌드업해서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18: 네.
19: 남자는 야 뭐하냐 밥 먹자 그럼 그냥 가는 아. 거예요.
18: 장단점이 다 있고.
19: 그냥 술 한잔 하는 거고.
18: 하지만 뭐 좋은 대로 하죠 뭐.
19: 근데 약간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할 수는 있지만 같이 있을

0: 때 서로 말이 없어도
1: 네.
0: 불편하지 않은 거죠. 어.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어도
1: 네.
0: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릴
1: 살다 보면
0: 20대 바쁘니까. 때는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 훈이가 사라졌어. 연락이 안 돼. 그럼 주변에 물어볼 거야. 야, 훈이 요새 뭐하고 지내냐. 아, 그래서 여자친구 만나. 아, 그래. 그럼 됐어. 이해를 해줘요.
1: 아,
0: 남자들은. 지가 또 헤어지면 연락 오겠지.
1: 아.
0: 근데 여자분들은 야, 미옥이 뭐한데? 걔 요새 남자친구 생겼잖아.
1: 아유, 지집이 잘났어.
0: 어, 남자친구 때 연락 딱 끊는 거 봐. 그냥 얄미워. 이러고 뒤로 막 뒷담화를 하죠.
1: 그 나중에 이제 깨시고.
0: 이렇게 돌아오면?
1: 아, 그러니까 또, 아, 우리가 아쉬워서 뭐 이러는데.
0: 남자는.
1: 우리도 좀.
0: 웰컴백! 잘 들어왔다, 친구요. 남자는 그게 쿨하죠.
1: 오늘 좀 남자 잘났다 이 얘기로 가는 거예요.
0: 잘났다가 아니라 그냥
1: 이 차인데
0: 다 다르다. 여자분이 좋은 것도 있어요.
1: 뭐 그럼요.
0: 여자분들은 자기들끼리 막 떨면서 아, 좀 개운하고 이제 막 친구 만난 것 같고 막 우정이 쌓인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네.
1: 감정에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걸 되게 필요로 하죠.
0: 남자들은 그런 거 되게 친한 친구수록 원래 말도 짧게 하고 욕하고 놀리잖아요. 남자들은 병문안 갔을 때 야, 진짜 괜찮아? 많이 다쳤어? 이거는 친한 친구 아니에요.
1: 아...
0: 정말 친한 친구는 아이 병신 이러면서
1: 아이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0: 야, 이거 왜 너 다쳤냐? 아이 바보 같은 놈 이러고 막 다른 친구 놀리고 막 평생 이놈만 평생 놀림 당해라 막 이러고 이게 진정한 친구죠.
1: 근데 여자가 그랬다가는
0: 여자 그러면은 안 되지. 머리카락 뜯기지.
1: 야, 이게 남녀 얘 차이가 그렇게 다르네 진짜.
0: 그러니까요. 그 남자들은 막 구구절절 힘들다 그러면 전화 끊어버려요.
1: 아, 구질구질하게 왜?
0: 야, 됐어, 끌어, 끌어, 나와.
1: 그래, 그냥 나와서 한잔하고 하지 마. 아유, 잔소리
0: 됐어, 나와. 딱, 그리고 한잔 딱 하죠.
1: 어.
0: 그리고 막 만약에 금전적으로 힘들어.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금전 힘들어. 그러면 여자분들은 그럴 일 별로 없겠지만 뭐 그렇게 보면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깰까? 뭐 참, 막 이렇게 할 텐데 남자는 듣고 야, 됐어, 그만해. 딱, 얼마야? 딱!
1: 아, 정말 잘났어. 오늘 왜 이래, 진짜.
0: 남자들 싸나 있어. 제가 그래갖고 몇 번 호구 당했어요.
1: 아, 그러다가 진짜 뒷감당 못하는 남자들 많죠.
0: 좀 몇 번 뜯겼어요.
1: 그렇게 했다가.
0: 그리고 거짓말도 하더라.
1: 뭐라고 거짓말해? 뜯듯.
0: 아, 진짜로요. 여러 번 당했는데 한 명은 그 대학 때인데 가족이 걔네 집이 잘 사는 제가 알거든요. 다른 날 알겠지만 뭐 집안에 가세가 기울어서 힘들다 그러면서 아파트 값도 못 내고 학비를 못 낸다는 거야.
1: 네.
0: 딴 건 모르는데 학비를 못 낸대. 그거 어떻게 그러면서 막 그래서 야, 일단 나와. 그래서 술을 제가 사줬어요. 술 막 둘이서 먹는데 얘가 울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학교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야, 내년이면 졸업인데 뭔 소리야. 그래서 듣고 있다 도저히 안 되잖아요. 아, 일단 기다려. 근데 제가 그때 장학금 받았거든요.
1: 야, 훈이 장학금.
0: 근데 저희 부모님이 안 믿으셨어요. 제가 장학금 받았더니 뭐 한 100불 받았냐 이러면서 아버지가 그냥 학비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학비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친구를 줬습니다. 딱 주면서 보내주면서 야
1: 장학금을?
0: 장학금 받은 걸 줬죠. 야, 너 이거 됐고 딴소리 하지 말고 학교는 가야지 인마. 이거 해 일단은.
1: 그랬는데
0: 그래서 걔가 거의 막 울먹이면서 술을 막 먹고 둘이서 진짜 그 술 엄청 먹고 문 닫고 그 주인들 다 아니까 정말 밤새 술 먹어서 둘이서. 근데 얘가 그때 BMW 컨버러블 타고 다녔거든요. 그 차도 그대로. 오히려 며칠 몇 주 뒤에 봤는데 시계를 새 걸 샀네. 불가리 거를.
1: 어머나.
0: 이상하다 싶었어요.
1: 날라리구만.
0: 애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놈이 아주 밥 사주고 시계 사러 다니고 옷 사고 학교는 그대로 가고 다 뻥인 거야. 다 뻥인 거야.
1: 왜 그런 거예요?
0: 모르죠. 그리고 돈도 안 갚았어요. 졸업하고 이놈 도망갔는데 제가 우연히 졸업하고 시간 한참 지나 우연히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1: 만났어.
0: 식당에서. 난 우리 회사 사람들 회식하고 있었고. 걔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1: 아, 어떻게?
0: 그게 도망가던데요. 인사. 안녕. 그때 도망가더라고요.
1: 내가 떴어요. 넘어가면 안 된다 진짜.
0: 근데 이제 사나이처럼 멋있는 척 해봤자 남는 거 없어요.
1: 아, 그래요. 우리 여자들이
0: 여자가
1: 알차.
0: 막 꼼꼼하고 좋아.
1: 그럼 여자들은 다 따져보잖아. 가만히 봐, 제가 뭐.
0: 그러니까.
1: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0: 근데 친구분이 만약에 좀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줘요? 여자분들도 뭐 다 다르겠지만
1: 다 달라요. 근데 금전 거래는 안 해요. 차라리 주면 좋지 빌려주는 거는
0: 그러니까.
1: 절대 안 해 이제.
0: 주긴 주죠.
1: 저는 옛날에 많이 빌려줘서 좀 뜯긴.
0: 아, 저랑 비슷하시구나.
1: 진짜.
0: 그러니까 사람이
1: 빌려줄 때는요.
0: 온갖 거 다 할 것처럼.
1: 근데 밥 제발 좀 주세요 이러면서 아, 진짜 엎드려 받는다니까요.
0: 그리고 거짓말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아버지가 어쩌고 어머니가 어쩌고 막 아, 나 진짜 아, 생각하니 열받네.
1: 아무튼.
0: 자, 아무튼 결론은요.
1: 네.
0: 남자들은 친구랑 편안한 우리 침묵을 공유합니다.
1: 여자들은 자세한 감정을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여자들은 공유, 감정 그렇죠. 공유.
0: 어, 공유 잘 생겼죠. 공유 씨. 남자는 침묵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으면 우린 친구예요.
1: 아, 여자는 그렇죠. 자주 나누고 챙겨야 또 친구.
0: 또 그게 또 맞아요.
1: 라고 느끼는 경우거든요. 네. 결국 방식은 달라도
0: 똑같다. 소중한 건.
1: 주말에 한번 오랜만에 그 친구한테 연락해보세요.
0: 아, 근데 여기서 너무 실망한 친구들이 많아요.
1: 근데요, 다시 또 만날 친구는 만나요. 다시 이어질 인연은 맞아요. 이어집니다.
0: 그것도 그래요.
1: 그때 그 진실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0: 아니 근데 우리 홈쇼핑월드님. 아니
1: 뭐래요?
0: 오늘은 읽어도 돼요?
1: 네. 뭐라고 하셨길래?
0: 경기도지사 추미애. 저는 서울시장 오세훈 닮았대.
1: 아니 제가 추미애 닮았다고요?
0: 추미애 닮았대.
1: 오세훈 닮았어? 아니
0: 추미애
1: 아니
0: 닮았대.
1: 어떤 사람이요? 아, 이게 봤더니 요즘 어제 뭐 어제 다졌어 하고 아리조나 야구 경기를 하는데 저렇게 안 보는데 같이 막 갑자기 이제 모였는데 배팅을 하잖아요. 그럼 재밌대요.
0: 아, 친구들끼리요?
1: 네.
0: 아니면 사이트에서?
1: 사이트에 그 스포츠 경기. 그래서 다저스에 걸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졌더라고요. 다저스가.
0: 아, 근데 거셨어요?
1: 아니 저는 안 걸었죠.
0: 친구분이?
1: 어디 뭐 그런 데가 있나 봐요. 120불 걸고 이기면 100불 얻는 거야. 그러니까 20불의 갭으로 뭐 어디는 먹고 살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뉴스 보니까 오세훈 한국의 선거에 걸어서 오세훈의 어떤 사람이 무지막지 돈을 걸어서요.
0: 아 그것도 걸어요?
1: 어. 그런 사이트가 있대요. 와. 그래가지고 몇십억을 벌었다고.
0: 진짜? 아니 얼마를 걸었길래?
1: 오세훈에. 그러니까. 와. 근데 그게 만약에 저기 떨어지면 자기도 그만큼 여력을 잃는 거죠.
0: 그러니까.
1: 그래서 야 선거에도 거는구나.
0: 아니 그러니까 걸 게 없어 선거에도 거냐.
1: 요즘 사람들이 정말
0: 짜릿하다잉. 진짜 짜릿하다.
1: 나 추미애야.
0: 나 추미애님.
1: 이 연설을 이러면서 정치 한번 할까?
0: 추미애 씨라는 게 제가 너무 웃긴다.
1: 나 닮았어요?
0: 안 닮았어요.
1: 안 닮았는데 왜.
0: 근데 그냥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너무 웃겨요.
1: 그래요? 네. 좀 닮은 것도 같아.
0: 약간 느낌이 있을 약간. 수 있어. 네.
1: 근데 오세훈하고는 전혀 아닌데.
0: 아니죠. 깔끔하다는 정도. 캐치.
1: 요즘 이 춤이 유행이라고요?
0: 어, 장난 아닙니다.
1: 아, 한번 해봐야겠어. 네. 최애나가 부릅니다.
0: 캐치.

0: 캐치캐치 들으셨어요. 네. 옛날에 DDR 생각나십니까?
1: 그럼요. 한 DDR 했죠, 저희 다.
0: 아, 진짜 그때 춤추면서. 막, 아까 말씀드린 그게 네. 몇십억이 아니고 2.4억이네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돈을 걸어서
1: 배당금이 2.4억?
0: 받은 게.
1: 괜찮다.
0: 이게 그 무슨 최대 블록체인 기반? 세계 네. 최대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 플랫폼이라는 폴리마켓이라고 그래요. 별걸 다 하네 진짜.
1: 요새 지금 월드컵 때문에 다들 그거 많이 하잖아요. 스포츠 네. 그거 많이 요새 베팅하시잖아요.
0: 어제 물어보니까 그 우리 훈이 씨는 네. 월드컵 우승 포르투갈 네. 어제 또 물어보니까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또 찍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1: 많죠. 미역 씨 언급해 주세요 빨리.
0: 아직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네. 다음 주에. 좀 공부 좀 더 하고.
1: 알았어요.
0: 공부 좀 더 하고.
1: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신나는 아무 말 대잔치 럭키비키님. 네. 오늘 2부 함께 오겠습니다. 자, LA 넘어가도 되죠?
0: 네.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0: 금강 안경 웰컴.
1: 네. 네.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함께하겠습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7: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장의사는 어떠세요?
6: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7: 한국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6: 한국장의사 전화번호는요?
7: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8: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9: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함께 차차차.
1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2: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3: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12: 두 번째 참가자.
14: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12: 세 번째 참가자.
15: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12: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덴트웨이 이경화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7233합니다.
5: 정말로 7133합니다.
1: 네. 네. 네. 여러분 이게 뭔가 싶으시죠? 전화번호입니다. 네. 213-383-7233. 7233하기 때문에.
0: 네.
1: 213-383-7233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0: 네. 뭔가. 바로 덴트웨이는 그렇죠? 자동차 흠집 제거 전문 업체로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접촉사고 나면서 진짜 흠집 나면서 너무 속상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럴 때 덴트웨이에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로 타운 내에서 가장 싼 가격에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복원해드린다고 합니다.
1: 최고네요.
0: 네.
1: 아니 그런데 우리 대표님.
5: 네.
1: 우리 덴트웨이가 수리 가격이 정말로 사람들이 너무나 저렴하고 너무나 그 리즈너블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5: 네, 정말 그렇습니다.
1: 오.
5: 사실 싸고 좋은 건 없다고 하잖아요.
1: 없다고 보죠.
5: 저희 덴트웨이는 있습니다.
1: 아.
5: 품질은 최고이면서
1: 네.
5: 가격은 최저로 가장 싸게 해드리려고 제가 무던 무던 애를 쓰고 있습니다.
1: 크, 멋지십니다. 아니 근데 소비자들은
0: 네.
1: 네, 아무래도 물론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가격 그리고 퀄리티.
0: 네.
1: 이거 두 개를 다 잡아주신 거잖아요.
5: 그럼요.
1: 와.
5: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 네.
5: 예를 들어서 범퍼에 한쪽 귀퉁이가 푹 들어갔어요.
1: 첫 범퍼, 예.
5: 범퍼는 재질이 플라스틱입니다.
1: 네.
5: 범퍼와 범퍼끼리 부딪히면
1: 네.
5: 이제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폭하게 들어갑니다.
1: 들어가죠. 네.
5: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샵에 오시면
0: 네. 네.
5: 열을 이용해서 또 특수한 공구를 이용해서 제 것처럼 말끔하게 펴드립니다.
0: 네.
5: 그런데 일반 바디샵에 가면
1: 예.
5: 무조건 교환입니다.
1: 우선 교환을 우선시 하죠.
5: 그럼요. 보험 처리하든 일반 바디샵 가든 무조건 범퍼가 찍어주면 교환입니다.
1: 네.
5: 그런데 덴트에 오시면 그걸 살려서 하니까 얼마나 비용이 싸겠습니까?
1: 그렇죠.
0: 아.
5: 보통 범퍼 교환하면
0: 네.
5: 1500불에서 2000불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1: 네.
5: 저희 샵에 오시면 150불 정도면 가능합니다.
1: 와,
0: 네.
5: 싼 거 아닙니까?
0: 그럼요.
1: 너무 저렴한데요?
5: 아, 그러니까요. 네.
1: 어, 네. 소름 끼쳤어요. 와.
0: 찌그러지거나 조금 찢어진 것도 다 복원이 되면서.
5: 그럼요.
0: 네.
5: 그런 경우에는 물론 페인트를 네. 해야 됩니다.
1: 해야죠.
5: 일반 바디샵에서 페인트하면 전체 페인트를 합니다.
1: 네.
5: 근데 저희 덴트웨이에서는 한쪽 코너 귀퉁이만 페인트해도 컬러 매치를 정확하기 때문에. 반 가격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0: 네.
5: 싼 거 아닙니까?
1: 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고기 복원하는 부위만 칼날 완벽하게 매칭해서 하신다고요?
5: 그럼요.
1: 이야 이거 기술인데 엄청나게 그죠?
5: 기술이죠.
0: 지금 컴퓨터 뭐가 시스템이 좋은 게 있으시대요.
1: 이게 비용적으로도 저희한테 엄청나고 또 사실 시간도 엄청 짧게 저희 소비자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내 차를 빨리 가질 수 있는 그죠?
5: 그럼요.
1: 복원하는데 야, 아니
5: 저희 전화번호가 723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5: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LA에서 최초로
1: 네.
5: 페인트 자동 배합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1: 오.
5: 사람이 안 합니다.
0: 네.
5: 아. 예, 머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으로 배합을 합니다.
0: 정확한
5: 그래서
0: 뽑아서.
5: 컬러가 정확하게 네. 나옵니다.
1: 네네.
5: 일반적으로
0: 네.
5: 사람 눈으로 즉 페인터가 차가 네. 들어오면 컬러를 보고 컬러를
1: 예.
5: 확인하고 컬러 코드를 찾아서
1: 예.
5: 컴퓨터에 입력하면 어떻게 어떻게 배합하라고 나옵니다.
1: 네.
5: 그걸 무게를 달아가면서 배합을 하는 겁니다.
0: 네.
5: 네. 그런데 사람은 피곤할 수도 있고
0: 네.
5: 어쩌는 게 본의 아니게 또 술을 많이 먹어서
0: 눈이
5: 네. 좀 예. 눈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1: 네. 그렇죠
5: 네.
1: 그렇죠.
5: 그런데 네. 저희 머신은요 술도 안 먹고요.
0: 네.
5: 네. 네. 게으름 피우지도 않습니다.
0: 네.
1: 그렇죠.
0: 네.
5: 아주 그냥 정확하게 무게를 달기 때문에 컬러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수치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사람은
1: 네.
5: 0.1g까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무게를요.
1: 네.
5: 방울을 떨어뜨리는데 0.1g까지 컨트롤할 수 있어요.
1: 사람이요?
5: 예, 사람은.
1: 네.
5: 근데 머신은 0.01g까지 예, 컨트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 네.
5: 숫자상으로 보면 10배가
1: 10배죠. 네.
5: 예,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 와.
5: 그래서 7233한 겁니다.
1: 7233하다.
5: 아~ 네.
0: 383에 7233, 213, 383에 7233이고요.
1: 네.
0: 한번 가보세요. 바로 여기가 올림픽과 옥스포드 코너죠.
5: 그렇습니다.
0: 네, 바로 갤러리아 마켓 주차장 들어가는 코너 거기가 바로
1: 보여요.
0: 올림픽과 옥스포드 코너인데
1: 네.
0: 거기 건너편에 있다고 보시면
1: 그렇죠.
0: 돼요. 북동쪽 코너.
5: 그렇습니다.
0: 입니다.
1: 네, 대표님 그 지금 아까 범퍼를 예를 들어주셨는데
5: 네.
1: 보통 이제 차를 앞쪽에 바짝바짝 채를 세우다 보면 문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옆에 차가게 문을 찍거나 무슨 뭐
0: 진짜,
1: 쇼핑 카트로 찍거나 해서
0: 많이 있어요.
1: 이렇게 움푹 문 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잦은 일이거든요.
5: 그렇죠.
1: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쉽게 되나요?
5: 네.
1: 아쉽다는
5: 그런 경우를
1: 그렇고,
5: 네. 저희 업계에서 덴트라고 합니다.
1: 이걸 덴트라고.
5: 네, 예. 즉 페인트가 손상되지 않고 네. 예, 그 패널만 살짝 들어가는 경우
1: 네.
5: 누가 뭐 손으로 친다든지 또 코리아타운에는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1: 네.
5: 아무 생각 없이 문 열다 보면
1: 맞아, 쿵,
5: 예, 옆차 문에다가
1: 네.
5: 예, 좀 흠집을 내놓죠.
1: 예예.
5: 이런 경우에 저희 샵에 오시면
1: 네.
5: 어, 한 2시간 정도 예, 비용 한 150불 정도면
1: 네.
5: 새 차처럼 말끔하게 고쳐드립니다.
0: 제가
5: 표시해놔요.
0: 네.
1: 뭐를요?
5: 덴트 있었던 곳에.
1: 아, 네.
0: 네.
5: 왜 어떤 손님이 오시면 어디 있었지?
1: 아, 못 하고 찾으시는구나.
5: 그냥 막 찾으시니까 제가 표시를 해놓습니다.
1: 오,
5: 여기에
1: 이야.
5: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예, 생림필 표시했던 부분을 깨끗하게 네. 지워드립니다.
0: 그거를 다 지우고 또 색칠도 하는 건가요?
1: 덴트는 색이 필요 없죠.
0: 색이 네, 필요
5: 덴트는 색칠할 필요가
1: 들어간,
5: 없는 거죠.
1: 거죠.
5: 네, 아. 그럼 네. 네.
1: 오.
0: 그것도 기술이네요.
1: 야, 한두 시간 만에 이게 된다고요? 그냥 150불에 이런 일 정말 부지기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사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걸 원고에 없는 거지만 대표님께 말씀드린 게 아마 들으신 분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타운에 다니다 보면 무조건 발레 파킹이 거의 필수예요 요새는.
0: 네.
1: 근데 발레 타시는 분들이 뭐 본인 차가 아니다 보니까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손상을 많이 입혀요 본의 아니게.
5: 맞습니다.
1: 몰랐는데 옆에가 찍혀 있고 위에가 찍혀 뒤에 범퍼 들어가 있고.
0: 어머 후니차 새 차인데.
1: 제 차인데 제 차도 지금 몇 지난주에
0: 어머나.
1: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옆에가 쑥 박혀 있는 거예요.
0: 어머나 어떡해.
1: 아, 기분 굉장히 안 좋죠. 근데 누구라고 하지도 못해.
0: 보여드렸어요 사진.
1: 사진 보여드렸어요. 대표님이 너무나 당당하시게 어 전화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견적 보내주신다고.
5: 아니, 그럼요. 어, 아까 발레 파킹을 말씀하셨는데
1: 네네.
5: 사실 거기서 이렇게 스크러치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 굉장히 많아요.
5: 저는
1: 네.
5: 식당에 가서
1: 네.
5: 발레에 맡긴 다음에
1: 네.
5: 나올 때는
1: 네.
5: 360도 돌아봅니다.
1: 아,
5: 근데 한국분들은
1: 저 안 그래요.
5: 아, 안 돌아보세요.
1: 그러니까
5: 쳐다보니까
0: 어.
5: 좀 민망해서 그런지 안 쳐다보고
0: 네.
5: 예.
1: 그냥 가요.
5: 안 보는 거예요.
1: 네.
5: 근데 저는 돌아봅니다.
1: 아 대표님 아시니까.
5: 그럼요.
1: 어.
5: 왜 데미지 많이 내거든요.
0: 네.
5: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해결되는 거지.
1: 맞습니다.
5: 왔다가 가면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1: 그럼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5: 네.
0: 네.
5: 그럼 할 말이 없어요.
0: 네네. 아 습관을 꼭 들여야겠다.
5: 네.
0: 뒷짐지고 한번 쫙 한 바퀴 도는 거야.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5: 뒷짐지고요?
0: 응.
5: 아 좋으신 말씀이네요.
1: 인스펙션 할 때
0: 응.
1: 이러고 뒷짐 딱 지고.
0: 응.
5: 예.
0: 난 코락코락하지 않아
5: 느긋하게 보시겠어요?
0: 응. 아, 그러면 자주 가는 데면 아무래도 어. 그 다음에는 또 항상 조심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지.
5: 네.
1: 그렇죠.
5: 네.
0: 그런 습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근데 아마 대부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저랑 비슷하셔가지고
0: 네.
1: 우리 대표님처럼 꼼꼼하게 못 보시고
0: 네.
1: 그냥 어 가야지 나왔다가 며칠 지난 뒤에 어 뭐야 이런
0: 그렇죠.
1: 경우 진짜 많거든요.
0: 억울하지.
5: 많습니다.
1: 자 네. 그럴 때 저도 그렇지만
0: 네.
1: 뭐 우리 덴트회가 너무 좋아요. 근데 아 나 좀 바쁜데 덴트회 언제 가서 견적 받지? 이런 분들 제가 아까 대표님께 여쭤본 게 그거거든요.
0: 전화로?
1: 전화로 일단 사진을 그쵸?
0: 보내면
1: 여러 장 잘 찍어서 부위를 찍어 보내면
0: 네.
1: 기본적으로 대표님께서 보시고 평가를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5: 네, 7233으로 보내면 안 되고요.
1: 네, 네.
5: 아, 그럼 딴 거라서
1: 예,
5: 예, 제 개인 셀폰으로 텍스트 보내시면
1: 네.
0: 네.
5: 어, 제가 예, 견적과 또 필요하면 어, 종이 에스티메이트 만들어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1: 아.
5: 제 개인 전화번호 오픈해드리겠습니다.
1: 예,
5: 네. 213-999-1995번입니다. 213-999-1995번으로 사진을 최소 두 컷 가까이서 한 장
1: 네.
5: 서너 발짝 떨어져서 한 장 두 컷 찍고
0: 네.
5: 어, 연식과 모델까지 넣어서 보내주시면
1: 아.
5: 제가 원하시는
0: 네.
5: 견적과
0: 네.
5: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필요하시면 종이 에스티메이트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0: 네. 213-999-1995 혹시 1995년에 미국 오셨나요?
1: 아니면 95년에
0: 그런
1: 미국 덴트회가 오픈됐나요?
5: 아 덴트회는 2008년도에 오픈됐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뭐
0: 999
1: 1995, 1995. 왜냐면 대표님께서 아까 7233도 의미가 있으셔가지고
0: 네.
1: 또 1995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5: 네, 외우기 쉬우라고요.
1: 아
0: 네. 네,
1: 좋습니다.
0: 네.
1: 이 자, 전화로 저 견적을 문의하실 분들은 우리
0: 네.
1: 대표님께 직접 213-999-1995 1995로 텍스트를 보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0: 네.
1: 덴트회에 전화를 하시는 게 맞죠. 213-383-7233 7233으로 네. 전화하시면 됩니다.
0: 우리 이경화 대표님은 너무 감사한 게요. 네. 24시간 본인의 셀폰으로 오픈하셔서 갑자기 사고 날 때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전화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1: 아, 접촉사고 이런 거요?
0: 사고 났을 때, 차 사고 났을 때.
5: 사고는 네. 예상해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5: 사고 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고 탁 나면 어떻게 사고 났지?
1: 네, 멍하죠.
0: 멍하죠.
5: 내가 잘못한 건가? 누가 잘못한 거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1: 맞아요. 네. 네.
5: 그때 제 전화번호를 기억하셨다가 네. 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 네. 절차대로 순서대로 네. 도와드립니다.
0: 네.
5: 그런데요.
0: 네.
5: 전화번호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 내 폰에서 이게 네. 도대체 뭐로 저장돼 있는지
1: 그렇죠, 갑자기 찾으려고
5: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1: 그렇죠.
5: 갑자기 네. 덴트웨가 생각나요? 맞아요. 머리가 하얀데
1: 네. 맞아요. 네.
5: 방법이 있습니다.
1: 뭐죠?
5: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요.
1: 네.
5: 예, 차 사고, 바디샵,
1: 네.
5: 덴트웨이
1: 네.
5: 세 가지를 같이 입력해 놓는 거예요.
0: 차 사고, 바디샵, 덴트웨이.
5: 네, 그럼 차 사고 저도
1: 나오고
5: 나올 거고
0: 네.
5: 덴트웨이 저도 나올 거고. 다음에 또 바디샵 쳐도 나오니까 금방 네. 찾을 수 있어요.
0: 네.
5: 방법입니다.
0: 저장 빨리 하세요, 여러분. 213-999-999-1995
5: 중요하지 않나요?
1: 중요하죠.
5: 저도 그래요. 친구 전화 언제 입력해놨는데 이 친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1: 맞아요. 뭐라고 전화를 네.
5: 이름이 뭐가 있지?
1: 맞아요.
5: 그리고 누구 물어보기도 그렇잖아.
1: 맞아요.
5: 전문용어로 쪽팔리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한운 같은 경우는
1: 네.
0: 방송국 한운 그다음에
1: 뭐 이것저것 다 적어야 돼요.
0: 멋쟁이 뭐 네. 이렇게
1: 훈남 뭐
0: 훈남
5: 섹시보이 좋은 그리고. 말씀. 저는 네. 전화번호 입력할 때도
1: 네.
5: 이렇게 뭐 이웃간이나 이게 알았을 때는 앞에 이웃이라고 써놔요.
0: 아,
5: 그리고 사람 이름을 써요.
0: 네.
5: 친구는 친구라고 써놔요.
0: 그치.
5: 예, 고객은 고객이라 써놓고 네. 쓰고 이렇게 해요.
1: 아, 소급은 네. 대급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5: 아, 제가 은행에 있었잖아요.
1: 역시 그래서 갖고 이게
5: 문서분류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놓으면 네. 바로 찾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1: 팁이시다.
0: 우리 대표님은요.
1: 네.
0: 보통 바디샵에 가면 그 가격표가 없어요.
1: 없죠.
0: 근데 네. 그렇게 카테고리별로 쫙 해서 가격표가 있다니까.
1: 아,
5: 저희 샵에 정찰제 바디샵 아닙니까?
1: 네. 아이고, 야.
5: 들어보셨나요, 정찰제 바디샵?
1: 정찰제는 뭐
5: 대한민국도 없고요, 미국에도 없습니다.
1: 그럼요.
5: 저희도 이 가격표를 만든 직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가격표 만들었다 금액이 틀리면요 혼납니다.
1: 네.
5: 야, 그게 아니고 특히 여성분들은. 자동차 사고
1: 그렇죠,
5: 나면
1: 그렇죠.
5: 예를 들어 범퍼 부딪혔어. 야, 이거 1500불 나오겠네. 1000불 나오겠네. 아실 수 있나요?
1: 모르죠.
5: 전혀 모르세요.
1: 그렇죠.
0: 네.
5: 그래서 제가 도요타 캠리
1: 네.
5: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네.
5: 예. 범퍼 한쪽 페인트 할 때 얼마. 예를 들어 덴트로 펼 때 얼마. 금액을 탁탁 정해놔서 우리가
1: 네.
5: 액자로 해서 회사 탁 붙여놨습니다.
1: 야.
5: 최소한 바가지를 쓰지
0: 말자.
5: 안 씁니다.
1: 아~
5: 네,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0: 네.
5: 얼마나 좋아요.
1: 너무 멋지다. 아, 대표님. 역시.
0: 네.
1: 더 믿음이 가네요, 정말.
0: 13-383-7233-383-7233
1: 덴트웨이입니다.
0: 네. 올림픽과 옥스퍼드의 북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1: 그 대표님, 요새 많은 분들이 또 자가 차량을 이제 리스를 많이 하시잖아요.
5: 네.
1: 저도 리스를 하고 있긴 한데 리스를 하다 보면 2년, 3년, 4년 되면 이제 반납을 하게 된단 말이죠.
5: 네.
1: 그때 한번 이제 메인 인스펙션 범퍼 투 범퍼 받고
5: 네.
1: 이제 반납할 때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좀 수리를 하냐 말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5: 그렇죠.
1: 그런 것도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5: 그럼요. 리스 리턴 시에는
1: 네.
5: 덴트웨이가
1: 최고구나.
5: 딱입니다. 완전 답이에요. 자, 일단은 리스 리턴 할 때
1: 네.
5: 리턴이 되면 딜러에서 이 차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딴 분한테 좋은 값으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5: 그렇잖아요.
1: 네.
5: 그래서 자, 2인치 안에 들어있는 작은 생활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수리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5: 즉 수리해야 되는 게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습니다.
1: 네.
5: 이런 점검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와.
0: 네. 네.
5: 공짜로 해드립니다. 일단 오시면.
1: 네.
0: 네. 예.
1: 네.
5: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내 차하고 리스 차를 구분하시더라고요. 내 차는 정확하게 고쳐야 되고 리스 차는 아이고 대충 고쳐가지고 리턴만 하면 되는데
1: 맞아요, 맞아요.
5: 그냥 어떻게 대충 이렇게 커버 안 될까요?
1: 눈가리고 아웅 이렇게
5: 그러지 않습니다.
1: 그렇죠.
5: 사시는 분이 네. 스크래치 있는 걸 난 요 정도는 마음이 넓어서 괜찮아요 하고 사시겠냐고요.
1: 그렇죠.
5: 네. 안 그렇습니다.
1: 네.
5: 그냥 리턴 돼도요 네. 그쪽에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청구합니다.
1: 청구가 되는군요.
5: 그럼요. 정확하게 네. 고쳐야 됩니다.
1: 네.
5: 그런데 저희 샵에 오시면
0: 네.
5: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건 고쳐야 되고 요건 고치지 않아도 되고 한 구분을 말씀드리고요.
0: 네.
5: 어떻게 하면 제가 싸게 해서 해드릴까 연구를 네. 하기 때문에 네.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0: 아 바로 덴트웨이입니다.
1: 정말 믿음이 갑니다.
0: 네, 보험 처리도 뭐 무슨 그 작업도 다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험연관에서.
5: 그럼요. 네. 사고 났을 때는 사고 클레임에서부터
1: 네.
5: 토잉,
1: 네.
5: 렌틀카,
1: 예,
5: 네. 원스톱으로 다 지원해 드립니다.
0: 네.
5: 아이고 멀리 계셔가지고 덴트웨이 가기 어려워요. 토잉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렌트카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1: 이야.
0: 네. 바로 진짜 너무 덴트웨이예요.
1: 네. 서비스가 완벽하네요. 그러면 이것도 질문 드릴게요.
5: 네.
1: 페인트에 대해서 아까 너무나 자신만만한 우리 전화번호도 7233인데요.
5: 네.
1: 만약에 페인트 작업에 대한 어떤 워런티 같은 것도 제공이 되는지.
5: 평생 워런티를 합니다.
1: 어?
5: 예, 그 차가 사망할 때까지.
1: 야,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5: 예, 그 차가 사망하실 때까지.
1: 네.
0: 네.
5: 예, 저희가 워런티를 해드립니다.
1: 와.
0: 진짜 이거 대단한 자신감이시다.
1: 그런 평생 워런티라는 네. 거는
5: 저희가 가끔 워런티가 있습니다.
1: 네.
5: 한 5년 7년 됐는데 훗 본네트에 클리어 코트가 벗겨졌다고 오신 분이 계세요.
1: 네.
5: 그냥 해드립니다.
1: 와.
5: 원래 캘리포니아에는 햇빛이 뜨겁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5: 그냥 밖에 오래 세워놓으면 오리지널 차
1: 네.
5: 한 번도 새로 페인트 안 했던 오리지널
1: 네.
5: 페인트도 그게 코트가 벗겨집니다.
1: 맞아요. 햇빛 안에 있으면은.
5: 네. 저는 약속을 했잖아요. 평생 네. 워런티를 한다고.
1: 하셨으니까.
5: 오시면 그냥 해드립니다.
1: 와.
0: 어머나 너무 좋다.
1: 장인 정신이 있으시네.
0: 그러니까요.
1: 우리 대표님께서.
0: 야.
1: 와 장인 어른이셨습니다.
5: 예, 7년 지나고 10년 지나셔도 오시면 새로 해드립니다. 공짜로
0: 아니,
5: 해드립니다.
0: 근데 오시는 분 계신가요?
5: 말씀드렸잖아요.
0: 네.
5: 간혹 지금 두 분 지금까지 18년 동안 두 분 계셨어요.
0: 아, 두 분 계셨어요.
5: 네네.
0: 얼마만큼 그 정말 꼼꼼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1: 잘 하시면. 잡은 완벽하신 거예요.
0: 네.
1: 햇볕에 노출돼 갖고 된 건데 네. 그 오래된 노후된 마모도 책임져 주셨다.
5: 쉽게 워런티를 할 수 네. 있는 이유가 있어요.
0: 네.
5: 혹시 운전하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차의 뒷범퍼의 페인트 종이장처럼 쭉쭉 벗겨지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1: 네, 있어요. 저.
5: 예, 그거는 범퍼를 중간에
1: 네.
5: 사고가 있어서 교환을 했는데
1: 예.
5: 뭔가 초벌 작업을 안 하고 바로 페인트를 한 거예요.
1: 아~
5: 그래서 페인트가
1: 제대로 붙지 못하는구나.
5: 예, 플라스틱 범퍼에 제대로 탁 붙질 않는 거예요.
0: 아~
1: 그게 뭐 프라임 작업 뭐 이런 건가요?
5: 예, 프라임 작업도 해야 되는 거고 신발 작업도 한 다음에 네. 본 페인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5: 다 재료와 시간 돈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5: 그런 거 혹시 빼먹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1: 네.
5: 근데 저희 덴트웨이 페인트는요
0: 네.
5: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0: 왜?
5: 그런 거 생겼다가 한번 워런티 한번 해보세요.
0: 네.
5: 그거요 안 벗겨지는 데도 있지만요 또 안 네. 벗겨지는 데도 있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0: 아~
5: 그래서 세 번 가다가 또 해야 돼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1: 네.
5: 처음부터 아예 깨끗하게 해서 작업을 해야만 제대로는 공정을 거쳐 작업을 해야만 이게 작품이 나는 거고요.
1: 네.
5: 그래서 워런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워런티가 가능한 겁니다.
0: 차가 네. 사망하실 때까지 워런티를 해주신다는.
1: 그러니까요.
0: 야 진짜. 아니,
1: 우리 대표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빠져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5: 감사합니다.
1: 너무 믿음이 가서 아니 어디 선거 나가셔도 되겠는데.
5: 대표님 말씀이요. 감사합니다.
0: 완벽한 페인트로
1: 네.
0: 평생 워런티를 제공할 정도는 그런 장인 정신이 있는 덴트웨이입니다.
1: 맞습니다.
0: 2133837233입니다. 3837233입니다.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에
1: 네.
0: 위치해 있습니다.
1: 저 영업 시간 좀 알려주시겠어요, 대표님?
5: 네, 월요일부터 네. 금요일까지
1: 네.
5: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니다.
1: 오후 5시까지입니다.
5: 네,
1: 여러분.
5: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고요.
1: 아, 토요일, 네. 일요일 쉬고. 네.
0: 낚시를 네. 좋아하셔서 우리 또 대표님 낚시 얘기 여쭤보면 아침 얘기하시는데 재미난 얘기. 요즘 못 잡으세요?
5: 저는 뱅에돔만 잡습니다.
0: 아~
5: 뱅에돔. 이게 베지테리안 고기예요. 들어보셨나요?
1: 뱅에돔을 안 되는 게 베지테리안이요?
5: 저희가 네.
0: 저도 얘기 들었어요.
5: 8회로만 잡습니다. 8회로. 일반 고기는 새우나 네. 오징어, 꼴뚜기 이런 네네네. 걸로 잡습니다. 네. 지렁이나. 그런데 뱅에돔은 8회로 잡습니다.
0: 아니,
5: 얘가 8회 네. 미역 종류만 뜯어먹고 살아요.
0: 오, 그 시즌이 얼마나... 없어요? 늘 있어요?
5: 1년 내내 잡을 수 있습니다.
0: 1년 내내? 네. 그게 그거죠. 새카매서 눈은 에메랄드 같으네.
5: 새카만 게 아니라 짙은...
1: 짙은.
5: 네, 이게 얘가 스트레스 안 받았을 때 이때는 연두색이고요.
0: 네.
5: 예. 좀 스트레스 받으면 좀 이렇게 짙은 색으로 좀 변해요.
0: 네.
5: 그리고 눈은 오펄색이에요. 그래서 오펄 아이라 그럽니다.
0: 아, 오펄 아이. 아, 이게
5: 이건 그냥 못 잡습니다.
0: 네.
5: 일반 고기는 우럭이나 광어 같은 거는요.
0: 네.
5: 지가 물면 물었다고 알려줘요.
0: 네.
1: 입질
5: 뭐 확 당기잖아요. 네. 근데 뱅에돔은 팔에 미끼를 빼먹고 바늘을 뱉어요.
0: 오. 아, 똑똑하다.
5: 그래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0: 네.
5: 그래서 바다에 물에 뜨는 찌를 달아요.
0: 네.
5: 그 찌가 살짝 들어갈 때 이때 베이팅하는
0: 네.
5: 거예요.
0: 네. 네.
5: 그것만 봐야 되기 때문에 가면 머리를 완전히 비워서 오는 거예요.
1: 아, 완전 초집중하시는구나.
5: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봐야 되니까. 네.
1: 여러분 이런 분께서 하시는 게 대트로입니다. 여러분 정말.
0: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완전히 머리를 비우고 그렇게 마인드셋을 딱 하고 다시 오셔서 차를 완전히 텐트를 완벽하게
1: 아까
0: 하시잖아.
1: 페인트 작업 말씀하실 때 네. 저는 딱 스쳐 말씀하셨지만 작품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고객분들의 차량의 그 복구를
0: 네.
1: 이 대표님께서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5: 작품입니다.
1: 네. 네. 정말 열과성을 다하시고 최선을 자, 여러분 정말 네.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213-383-7233 우리 덴트웨이입니다.
0: 네. 야. 옥스퍼드와 네. 올림픽에 네. 위치해 있습니다. 이경화 대표님 차 사고 났을 때 셀폰도 열어주셨어요. 문제 있을 때 여러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213-999-1995
1: 네.
0: 213-999-1995년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 네.
0: 아, 든든합니다. 우리 덴트웨이 이경화 대표님.
1: 그러니까요.
0: 네.
1: 여러분 차에 대한 모든 질문 네. 걱정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이경화 대표님 덴트웨이로 네.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대표님 내일 몇 시에 떠나시나요? 또 낚시?
5: 4시 반에 일어나서.
0: 벌써 막 설레이시겠네요.
5: 예, 제 토요일은 낚시를 네. 갑니다.
0: 아, 어디로 가세요?
5: 아, 롱비치에서 배를 타고 조금 나가서 네. 잡습니다.
0: 아~
1: 그것도 바로 드세요? 뱅에돔도?
5: 회요?
1: 네. 네. 회로 드시나요? 아니면?
5: 뱅에돔은 회가 맛있는 거예요.
0: 제일 맛있는 게 뱅에돔이에요.
1: 저 못 먹어봤어요.
5: 냄새가 전혀 네. 없어요.
1: 아~
0: 근데 제가
5: 베지탕구를 말씀드렸잖아요.
1: 네네네. 아, 그래서 비리지가구나.
5: 시장에 파는 데 없습니다. 아무데도 파는 데 없어요. 아메리칸들은 그 구리 잘 몰라요.
1: 네.
5: 한국 사람들이 잘합니다.
0: 마침 누가 그 떠놓은 게 있어 지난 주말에 그걸 떠서 먹는데 두 마리인가 뜨는데 한 시간 걸리고요.
5: 뱅에돔요?
0: 네.
1: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0: 근데 진짜 맛있긴 한데
1: 대표님 되게 네. 어이없어.
0: 아니 껍질 그 비늘이 너무 또 안 되더라고요. 껍질 비늘이 너무
1: 프로
0: 많아.
1: 아마추어의 차인가요?
0: 그렇군요. 네.
5: 글쎄요. 그거 뭐 아주 뱅이돔은 회뜨기도 쉽고요.
0: 네.
5: 저는
0: 우리 한 시간 걸려서
5: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0: 진짜
5: 껍질은 껍질대로 살짝 한 15초 끓는 물에 데쳐서 먹어요. 얼마나 꼬들꼬들하고 맛있는데요.
1: 버거처럼.
5: 네, 저는 그 쓸개도 먹어요.
1: 뭐?
5: 그리고 머리하고 뼈는요 고아서 먹어요.
0: 야.
5: 머리하고 고아가지고요.
0: 네.
5: 국수를 네. 그냥 넣고 삶는 거예요. 그냥. 국수
1: 신나셨어,
5: 따로 삶는 게 아니고
1: 네.
5: 그 국물에 네. 국수를 그냥 넣어서
0: 소면
5: 삶아 먹어보세요.
1: 면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5: 왜 보통 국수 따로 삶잖아요. 이게 아니고
1: 그냥 밀
5: 그 뱅에돔 뼈하고 머리를 삶은 국물에 국수를 바로 넣어서 삶아서 드셔보면
1: 이야,
0: 네.
5: 이야 이런 맛 처음 느끼는 맛일 거예요.
0: 아, 진짜
5: 그냥 건강이 건강이
0: 네.
5: 그냥 몸으로 들어오는 느낌에
1: 대표님 너무 신나셨어요.
0: 덴트웨이 가면 가끔은 뱅에돔을 얻어먹을 수 있는
1: 그래요?
0: 냄새라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1: 구경이라도 해야죠.
0: 해야 되겠어요.
1: 네.
0: 네, 대표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5: 네.
0: 내일 대원 아끄세요.
5: 감사합니다.
0: 네.
1: 오늘 감사합니다 대표님.
5: 감사합니다.

0: 김현자의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해라라는 뜻이죠.
1: 그렇죠.
0: 네. 오늘 끝곡으로 드리면서요. 다운타운의 그 캘리포니아 플라자에서도 무료 야외 콘서트 시리즈가 올해로 무려 40주년 맞이하면서 주말에 화려하게 개막이 됩니다. 내일 저녁 6시에 듣기만 해도 들썩이는 라틴 콤비아 리듬의 거장들이 총총총 출동한다고 그러고요.
1: 출동.
0: 네, 캘리포니아 플라자 찍으시면 나와요.
1: 좋다.
0: 네. 그리고 LA 플라자 문화예술센터 네. 다운타운에 있죠. 네. 여기서도 멋진 그런 초여름 밤바람 그런 콘서트들이 있네요.
1: 어, 이번 주말 좋네요, 아주.
0: 네. 오늘 저녁에는 다저 스타디움에서 굉장히 그 뜨거운 엔젤레스와 다저스의 뜨거운 홈 경기 시리즈가 시작되면서 그 일대가 막히니까 좀 피해가시고요.
1: 네.
0: 아끼지 말고 주말에는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여러분.
0: 네, 훈이 씨.
1: 네.
0: 다음 주에 봬요.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 엄마 집밥이 최고지.
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6: 의류 빅세일 최대

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0: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2: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7: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8: H마트 헬로우 제주, 제주도 특판전,
9: 제주 광어 어묵, 성게 전복 미역국, 한라봉차, 목장 우유샌드, 감귤 파이, 감귤 드립커피, 유기농 감귤 주스까지.
8: 청정 제주가 품은 다채로운 상품들을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6월 5일부터 18일까지 만나보세요.
9: 얼바인 노스파크, 다이아몬드, 부에나팍, LAK타운, 토렌스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2: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11: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2: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1: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2: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1: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2: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1: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0: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4: 스테이티드 인컴, 노인컴, 그리고 DSCR 용자들은 직장이 없으시거나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해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와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이자율과 각종 비용 역시 풀딱 용자나 같은 노딱 상품인 VOE 용자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택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향후 2, 3년 뒤 더 좋은 조건으로 재용자를 계획하시며 활용하시는 중간 단계의 용자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노딱 또는 준풀딱 성격의 용자 상품도 있습니다. 2년치 세금 보고서 대신 회계사나 자영업주 본인이 준비하신 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최근 12개월간의 사업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해 용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디시페이션 용자도 수입 증명이 없는 용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자는 은퇴 계좌나 금융기관 계좌에 상당한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을 일정한 수익률로 용자 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해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통해 수입을 증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딱 용자라기보다는 풀딱 용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며 이자율이나 기타 조건도 풀딱 용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정한 근로소득은 없으시지만 금융자산이 풍부하신 은퇴자분들이나 자산가분들께서 활용하시기에 적합한 용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용자나라는 처음 약속한 것은 용자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용자에 관한 문의는 용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주십시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4: 오늘 오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53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야간 거래에서는 1540원까지 치솟으며 지난 3월 최고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은 지난달 15일 1500원을 넘은 뒤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기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진 데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달러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19거래일 연속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며 원화를 달러로 바꾼 것도 환율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외환시장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과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LA경찰국이 이번 주말 음주운전과 약물운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단속기간은 5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경찰은 검문소 운영과 특별순찰을 통해 음주 및 약물운전자를 집중 적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5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웨스턴 에비뉴와 베니스 블러버드 교차로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LA 경찰국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최소만 달러의 벌금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주말 야간 시간대에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연휴 시즌을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미셸 박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이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외교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찬성 14표 대 반대 8표로 스틸 후보자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제 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았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서울로 부임하게 됩니다. 스틸 후보자는 지난 4월 13일 지명됐고 인준청문회는 한 달 전인 3월 20일 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사 후보자들이 지명 후 몇 달간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입니다. 한미동맹의 핵심 보직인 주한대사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던 기간이 1년을 넘긴 상황에서 신속한 인준은 양국 관계 안정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국방부와 백악관에서 아시아 정책 경험을 쌓았습니다. 남가주 최대 아마추어 골프대회인 제46회 백상배 미주오픈이 4일 위티어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일반부와 시니어부 여자부를 합쳐 140여 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싱글 핸디캡 수준의 실력자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선수들은 백상배 트로피와 그린 재킷을 놓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가 역대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상배 미주오픈은 46년 전통의 대회로 남가주 아마추어 골프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꼽힙니다. 대회 최종 결과는 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7: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8: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조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저관을 지낸 존 볼턴이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볼턴이 민감한 국가안보 문서를 불법 보관한 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볼턴은 2018년 4월부터 17개월간 국가안보저관으로 재직하며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주요 외교 현안에서 초강경 노선을 주장한 대표적 매파 인사였습니다. 그는 2019년 9월 경질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는 반트럼프 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볼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10월 메릴랜드 연방대배심은 국방기밀 불법 보관과 유출 혐의로 총 18건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볼턴이 재직 시 작성한 일기장 형식의 자료를 자택에 보관하고 기밀 취급 인가 없는 아내와 딸에게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보관 혐의는 최대 6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볼턴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은 이달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재개를 막기 위한 결의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가결됐는데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에 가세하면서 저지에 실패했습니다. 결의안은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에 참여 중인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이썬 중진공화당 하원의원 토머스 메시는 치솟은 기름값에 국민이 지쳤다며 하원이 전쟁에 지쳤다는 것은 백악관에 보내는 좋은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이 법적 효력을 갖기는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되기에는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란과 전면전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으며 주말 중에라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4개월째 이어진 호르무즈 해협 경색 위기로 미국의 원유 재고가 2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협상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토드 블렌치 연방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정식 장관으로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블렌치 장관 대행의 정식 임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매우 재능 있는 사람이며 법무부에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렌치 장관 대행은 지난 4월 펜 본디 전 법무장관이 경질된 뒤 직무대행직을 맡아왔습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비공개 만찬에서도 블렌치 장관 지명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블렌치 장관 지명은 이르면 3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에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블렌치 장관 대행이 민주당의 법적 공세에 용감하게 맞서 싸운 애국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렌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신임을 얻었습니다. 가든그로브 씨가 최근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씨는 중소기업청의 경제적 피해 재해 대출 프로그램 승인을 추진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재택기업을 포함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씨는 피해 업체들에게 중소기업청 경제적 피해 재해 대출 워크시트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워크시트는 시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화학물질 누출로 인해 금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필수 운영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순 매출 감소는 인정되지 않지만 이 프로그램은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업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전 자금을 제공합니다. 물리적인 재산 피해가 없어도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면 지원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이용 가능한 자금과 경제적 영향의 규모 그리고 기업의 재정적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가든그로브 씨 웹사이트나 긴급 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11: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10: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11: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10: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11: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4: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5: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6: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3: 정말? 어떤 건데?
6: 용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7: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8: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9: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0: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1: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12: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3: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12: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3: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2: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13: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11: 수제만두 생각나면
12: 신우랑 올케랑.
14: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림.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독일의 거장 빔 벤더스 감독이 자신의 50년 전 영화를 스스로 상영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75년 작 빗나간 움직임에 당시 13살이었던 배우 나스타샤 킨스키의 노출 장면이 포함됐다는 이유입니다. 벤더스 감독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모든 스트리밍 플랫폼과 TV 배급사에 이 영화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약 2분 분량으로 미성년이었던 킨스키가 상반신을 드러내고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킨스키는 최근 독일 일간지 인터뷰에서 수년간 감독에게 해당 장면 삭제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3살 당시 많은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 촬영이 옳지 않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킨스키는 15살 때 출연한 공영방송 드라마 졸업증서의 재방송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 작품 역시 노출 장면 논란이 있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이번 사태가 과거 영화계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감독과 배우 사이의 일방적 권력관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유대계 비영리 금융기관과 손잡고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의 연방중소기업청 대출 이용을 사실상 막으면서 대안자금줄이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LA 한인회는 4일 유대인무이자 대출협회와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준비자와 기존 사업자에게 최대 5만 달러까지 무이자 무수료로 빌려줍니다. 대출금은 창업비용 임대료 제고, 구입직원 급여 마케팅 비용 등 사업운영 전반에 쓸 수 있습니다. 신청은 JFLA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대출 규모에 따라 1명에서 3명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만 달러 이상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신용점수 680점 이상이 요구됩니다. 유대인무이자 대출협회는 1904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120년 넘게 종교와 인종에 관계없이 무이자 대출을 운영해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토목건설환경공학과의 김영수 석좌 교수가 2026년 올리버 맥스 가드너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전 주지사의 유산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주립대 산하 17개 캠퍼스 전체 교수 가운데 인류 복지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 한 명에게만 매년 수여되는 최고 권위의 교수상입니다. 김 교수는 아스팔트가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하고 예측하는 역할 모델을 개발해 고속도로 안전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연방고속도로청과 협업해 도로 표면 보호공법을 개선하면서 도로 수명을 늘렸고 미국 고속도로 작업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과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에서도 채택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이자 미국토목학회 석학회원이기도 합니다. 김 교수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소감으로 그동안 자신을 믿어준 옛 제자들과 동료들이 보내준 신뢰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오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14곳을 포함해 모두 50곳이었으며 투표가 일시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2곳으로 파악됐습니다. 허철은 사무총장 역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3: 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노 위원장이 결국 직을 내려놨죠?
3: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틀 만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연 노 위원장 전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허철훈 사무총장 역시 사무처의 장으로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마찬가지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로 보여준 지방자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 주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2: 네, 이번 사태 원인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설명을 내놨다고요?
3: 네, 우선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50%를 기준으로 감축 인쇄한 건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용지가 과도하게 남는 경향이 있어 내부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축소 인쇄했단 겁니다.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부족하진 않았지만 관내 투표소마다 편차가 있어 용지 부족이 발생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14곳을 포함한 50곳이었으며 또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2곳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미 오전부터 송파 지역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가능성을 예측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응 과정에 부실이 있었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본 투표일 오전 11시 40분쯤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용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서울시 선관위로 문의했단 건데요. 그러나 추가 투표용지 공급은 오후 3시쯤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선관위는 비슷한 상황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생했고 소수였던 직원들은 개표 준비 때문에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투표용지 110%를 인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로는 50%만 인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도 나왔는데요. 110%는 예산 산출 기준일 뿐이고 남는 예산은 그대로 지자체에 반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YTN 김철입니다.
0: 아유, 클레버 케어의 배려가 참 고맙네요. 나처럼 천식이 있어도 이제 만성 질환을 위한 특수 피로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5: 맞아, 혜택도 알차더구만. 분기마다 최대 600불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건강 보조제나 OTC를 사고 남으면 다음 분기로 2월도 되고 임플란트까지 되는 치과 수당 초과 금액에도 쓸 수 있다네. 지금 전화해 봅시다.
6: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 케어 헬스 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시스니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LA 카운티와 LA 시장 예비선거 개표가 막판까지 박빙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 선거에서는 수천 표 차이로 순위가 계속 뒤바뀌는 상황입니다. 선거관리당국은 우편 투표와 잠정 투표 집계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최종 결과 확정까지 며칠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LA 역사상 가장 70일 경쟁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자들은 유권자들에게 공식 집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섣부른 예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종 승자가 가려지면 향후 LA시 행정과 지역개발 그리고 공공안전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특히 주택위기와 노숙자 문제 해결 방향이 새 시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CBS 뉴스 LA가 보도했습니다.
7: 올해 미국 기업들의 전환사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클레이즈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미국 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액은 570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바클레이즈의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 베누 크리슈나는 이런 속도라면 올해 발행액이 작년 기록인 1200억 달러를 크게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환사채는 일반 회사채보다 이자율이 낮지만 투자가 발행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주가 급등하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환사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은 주식 전환 기준가를 높게 설정하면서도 이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RBC 블루베이 자산운용의 자인자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전환사채 발행이 사실상 변동성을 현금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들은 인공지능 기업의 주가 상승 기회를 얻기 위해 이자도 없는 채권을 기꺼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중동전쟁이 미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연준은 3일 공개한 6월 경기동향보고서에서 중동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이 물가 압력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운과 포장 그리고 식료품과 비료 분야로 가격 상승이 번지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연료 가격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를 나타냈다고 연준은 전했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에서 나온 첫 보고서는 12개 지역 중 10곳에서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가디물 분석했습니다. 고용시장은 저채용 저해고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필수 인력이나 퇴직자 대체 충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 다만 방위산업과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제조업 분야 채용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4월 기준 전년 대비 3.8% 상승해 202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평양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북미 핵 담판이 결렬된 2019년 이후 7년 만이자 시진핑 주석의 올해 첫 출국 외교 일정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양측이 동시에 방문 일정을 발표했으며 북한은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국빈 환영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7월 북중 상호 원조약 체결 65주년을 앞두고 혈맹 관계를 다지는 한편 북핵 문제와 북미 대화 재개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9: 북한과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평양 국빈 방문 일정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대외연락부 발로 전해 이념의 뿌리가 같은 당대당 교류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10: 인국무委员장 김정은 요청 中华人民共和国主席习近平将于6月8号至9号对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进行国事访问.
9: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미 핵 담판이 불발됐던 2019년 이후 7년 만이자 올해 첫 출국 외교입니다. 오는 7월 11일 북중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란 상징성에 무게를 둔 거로 보입니다. 신냉전 기류 속에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되새기면서 혈맹 관계를 다지는 게 우선입니다. 작년 9월 중국의 승전 80주년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참석한 데 대한 답방 성격도 띕니다. 북한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국빈 환영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여러 경로로 포착됐습니다. 앞서 미국 러시아 정상의 방중 직후인 만큼 북핵 문제나 북미 대화 재개 관련 논의도 관심입니다.
11: 双方将以此访为契机，推动中朝关系与时俱进，为地区乃至世界的和平稳定和发展繁荣做出更大的贡献.
9: 중국 입장에선 일본의 재무장을 견제하고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을 타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출해권 문제는 중동 전쟁 여파 속에 대체 백길인 북극 항로 활성화와도 연결됩니다. 또 199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광역 두만 구상과도 맞물려 우리 정부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2: 라디오 서울 1690.com. 와, 빠르네.
13: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90.com.
13: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2: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7: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1: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2: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2: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2: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2: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6: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6: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7: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대표적 노숙자 밀집 지역인 스키드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공개된 현장 영상은 마약 중독과 정신질환 속에서 살아가는 수천 명의 노숙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캐런 메스 시장은 취임 이후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 명의 노숙자를 호텔과 임시주택으로 옮기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할리우드 웨스트레이크, 미드위셔, 밸리 지역 등 과거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텐트촌과 거리 노숙자를 쉽게 볼 수 있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LA시와 캘리포니아주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펜타닐을 비롯한 합성 마약 확산은 문제를 공중보건과 치안 위기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LA시장 선거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노숙자 문제는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이념 논쟁보다 거리의 안전과 삶의 질 회복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스키드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새로운 스키드로가 되어가고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인공지능 챗봇 클로드를 만든 앤스로픽이 AI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AI가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발전하는 단계가 곧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재기적 자기 개선 능력을 갖춘 AI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이 AI보다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점 사라집니다. 앤스로픽은 전 세계가 협력해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I를 만드는 회사가 오히려 개발을 늦추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기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AI 발전이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달았습니다. LA 메가더 공원에서 연방 및 지역 사법기관이 대규모 마약 단속 작전을 벌여 13명이 체포되고 6명이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단속은 4일 오후 3시께 시작됐으며 LA경찰국과 연방마약단속국 그리고 LA카운티 보안관실이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메가더 공원은 오랫동안 마약 거래와 노숙자 문제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당국은 이번 작전이 공원을 가족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첫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LA경찰국은 노동절 연휴 전까지 추가 단속을 이어가며 공원 내 불법 활동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메가더 공원은 32에이커 규모로 LA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범죄 우려로 방문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인원들은 마약 판매 및 소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추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공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장기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LA 서부 밸리 지역 타자나에서 발생한 흉기 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영화 탑건 매버릭에 출연했던 배우 제임스 핸디로 확인됐습니다. 핸디는 올해 81세였습니다. LA 경찰국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구체적인 발생 시각과 용의자 정보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핸디는 탑건 매버릭에서 조연으로 출연했으며 40년 넘게 할리우드에서 활동한 원로 배우입니다. 그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로 조연과 단역을 맡으며 꾸준히 연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용의자 신원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타자나 지역은 최근 몇 년간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야간 외출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할리우드는 원로 배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8: 오늘 새벽 LA 인근에서 강도 용의자가 경찰의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5시 반쯤 405번 북쪽 프리웨이와 웨스트 센티넬라 에비뉴 교차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컬버시티 경찰이 차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용의자를 멈춰 세웠고 이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경찰들이 도로에 쓰러진 용의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즉시 생명구조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컬버시티 경찰청은 아이시스 에비뉴에 있는 최초 피해자 현장에도 추가 지원을 보냈습니다. 용의자는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도 사건의 경위와 총격 상황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서 LA시장과 주지사 선거 결과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LA시장 선거에서는 상위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결선에 진출할 두 명을 가르는 표차가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주지사 경선에서도 현직과 도전자의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개표가 진행될수록 판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우편 투표 비율이 높은 만큼 후반부 집계에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LA 카운티 검찰과 교육위원 등 지역 직선직 결과도 향후 형사사법정책과 교육정책 방향을 가를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캘리포니아가 연방정부의 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온라인과 현장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LA가 보도했습니다.
7: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에서 아시아계 유권자가 많은 지역의 표심이 결선 진출 구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상위권 후보들이 근소한 차이로 경합하는 가운데 일부 선거구는 아직 우편 투표 집계가 본격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선거 분석가들은 소수계 커뮤니티에서의 투표율이 예상을 웃돌 경우 기존 판세를 바꿀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치안 강화와 주택 문제 그리고 노숙자 대책이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아시아계 유권자 단체들은 투표 동력 캠페인을 통해 정치 참여를 강조해 왔습니다. 개표가 마무리되면 각 후보의 지역별 득표 양상이 소수계 커뮤니티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시장 선거 결과는 캘리포니아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CBS 뉴스 로스앤젤레스가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타르자나에서 여든한 살 배우 제임스 핸디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4시 55분 어윈 스트리트 자택에서 용의자가 흉기로 핸디 씨를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경찰 웨스트밸리 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핸디 씨는 탑건 매버릭과 주만지 등 1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한 캐릭터 배우였습니다. 엑스파일과 로 앤 오더 같은 TV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얼굴을 비춰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40년 넘게 활동하며 조연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가 자택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포함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9: 아유, 클레버 케어의 배려가 참 고맙네요. 나처럼 천식이 있어도 이제 만성질환을 위한 특수 필요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10: 맞아, 혜택도 알차더구만. 분기마다 최대 600불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건강보조제나 OTC를 사고 남으면 다음 분기로 2월도 되고 임플란트까지 되는 치과 수당 초과 금액에도 쓸 수 있다네. 지금 전화해봅시다.
11: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 케어 헬스 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시스니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2: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2: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 고려가요 청산밀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2: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부스도 12도라 딱 좋아.
1: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2: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 487-1001번.
5: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9: 레바논 남부를 둘러싼 휴전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중재로 성사된 레바논 휴전 합의가 병력 철수 문제로 무산 위기에 놓이자 레바논 의회 의장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가까운 나비베리 의회 의장은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가 동시에 철수하는 방안에 동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리 의장은 지난 3일 발표된 휴전안이 불공정하다며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무조건적인 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휴전안은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에서 헤즈볼라의 완전한 공격 중단과 모든 대원의 철수를 전제로 했습니다. 이에 헤즈볼라는 항복과 패배를 의미하는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점령이 지속되는 한 저항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남부 지역의 안정을 위한 협상이 양측의 입장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10: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오늘 서울 홍대 인근에 도착해 시민들과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젠슨 황 CEO는 곧바로 삼겹살 회동 장소로 이동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 그리사고,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 한국 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총수들은 젠슨 황 CEO가 입장하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으며 최태원 회장이 직접 맥주를 따라 건배하는 장면이 현장에서 포착됐습니다. 당시 홍대 일대 기온은 약 69도로 젠슨 황 CEO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실내에서는 재킷을 벗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2: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삼겹살 회동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 네.
12: 지금 홍대 지역의 날씨가 20.8도로 나오고 있는데 가죽 자켓을 입었습니다. 예.
13: 지금 어떤 데 강릉조차도 네. 어떨 때는 열대야가 심해서 예. 지금 한 24, 5도 오르내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인 공식 석상마다 늘 고수하고 있는 검은 자켓을 입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볼 것인가? 단순한 패션을 넘어서 고도의 브랜딩 전략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네. 실리콘밸리 특유의 어떤 허름한 후드티,
11: 네, 지금 뭐
13: 애플의 CEO처럼, 고위 스티브 잡스처럼 굉장히 이제 이처럼 후드티나 이제 경량 패딩 시대에는 종말을 고하면서 또 시장을 좀 압도하고 있는 남성다움, 예. 지배력이 강한,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제 효과가 큰 검은색, 이런 이제 자켓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비행기 조종사들이 폭격기 재킷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11: 네.
13: 그 이제 검은 재킷이 대척과 이제 도전의 의미라고 하는데요. 비행기 발명 이후에 인류의 삶이 완전히 바꿨듯이 엔비디아가 만든 인공지능 칩 가속기가 지금 AI 기술로 가는 세상의 판도를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떤 AI 황제다운 강력한 리더십을 정체성을 좀 보이는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11: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게 들어선 젠슨황 CEO가 아이들에게 이제 스케치북에 사인을 해주는 모습도 보였고요. 들어가서는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강모 LG 회장, 뭐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 인사를 나누고 뭐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맥주를 들어서
12: 첫 잔이죠, 맥주네요.
11: 예, CEO에게 이제 최태원 회장이 맥주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예. 또 건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2: 자, 일단은 뭐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들어가자마자 다른 이제 기업들의 총수들이 모두 일어났고 젠슨황 CEO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젠슨황 CEO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가죽 자켓을 지금 이제 벗었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맥주를 지금 한 잔 처음으로 받아서 네, 지금 이제 건배를 또 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11: 네. 자, 이제 젠슨황 CEO 삼겹살 회동을 세 그룹 총수들과 함께 할 것으로 보이고
10: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한때 1,550원 선에 육박하며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외국인 투자들의 코스피 매도세 확대로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2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달러 환전을 미루고 있는 점도 환율 상승 압박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틀 연속 구두 개입을 시사했지만 외환 보유액이 전달보다 8억 8천만 달러 줄어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원달러 환율이 1,550원 선까지 육박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2: 중동 정세 불안과 계속되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등 상당 기간 환율 상승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14: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 행진입니다. 야간 거래에서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1,540원대에 진입한 이후 주간 거래에서도 1,540원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오전 한때 1,550원 선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2거래일 연속 1,500원대입니다.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에도 수출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환율 상승을 예상해 원화로의 환전을 미루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매도세가 거세지는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틀 연속 구두 개입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15: 최근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물가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14: 하지만 환율 방어로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전달보다 8억 8천만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 부담이 큰 상태에서 구두 개입은 물론 적극적인 시장 개입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9천을 내다보는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세에 8천을 위협받다 8,100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4%와 9.92% 급락했습니다. 불안한 중동 정세의 장기화, 대미 관세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환율 상승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0: 어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흘째 이어진 개표 혼란 속에 송파구 개표소와 서울시 선관위, 그리고 과천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가 투표함 이송 경위를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라며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 추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종일 개표소와 선관위를 오가며 항의했고, 민주당도 진상규명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통상 일정 네 글자로 지방선거 이후 두문불출, 자행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송파구 개표소에 나타났습니다. 잠실 제2투표소에 묶여있던 투표함이 대치를 뚫고 이동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장 대표는 서울시 선관위에도 찾아가 투표함 이송 과정을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3: 무엇이 급하길래 경찰이 군사작전하듯 쳐들어가서
2: 과천 중앙선관위에도 달려가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3: 참관인 없이 이동한 투표함을 가지고 개표를 끝나면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고 묻지 않습니까?
2: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헌정위기에 버금가는 사태에 대통령이 입을 꾹 닫고 있다고 비판했고, 성일종 의원은 스타벅스는 정부 산하기관이라 그렇게 막말을 했느냐며 이중잣대를 꼬집었습니다.

0: 하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기관 울타리 속에서 제대로 된 감사나 검증이 없었던 선관위를 바로 세울 때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LA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바쁜 하루, 낯선 도시,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2: 이민 생활의 웃음과 고민,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LA의 오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1: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2: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0: H마트 헬로우 제주 제주도 특판전
1: 제주 광어 어묵 성게 전복 미역국 한라봉차 목장 우유샌드 감귤 파이 감귤 드립커피 유기농 감귤 주스까지
0: 청정 제주가 품은 다채로운 상품들을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6월 5일부터 18일까지 만나보세요.
1: 얼바인 노스파크 다이아몬드 부에나팍 LA K타운 토렌스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6: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5: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6: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5: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5: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7: 간다.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9: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에나팍이며 문의는 65735-4000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0: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361.
2: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말은 우리가 평일 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찾는 시간이다. 어떤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평일의 시간표가 해야 하는 일들로 채워졌다면 주말의 시간표는 오직 내가 좋아하는 일들로 채울 수 있어서 참 설레는 것 같습니다. 예,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해도 좋고요. 미뤄둔 취미 생활에 푹 빠져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우리 눈빛은 가장 반짝인다고 하잖아요. 몸에서는 기분 좋은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고요. 예, 이번 주말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활기찬 일들은 뭔지도 참 궁금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주말 응원하면서요. 해피 투게더 시작합니다.

0: 네, 오타완이었습니다. 헨저. 네,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와, 주말이다. 아직 일하고 계시죠? 네, 금요일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뭐 이젠 주말이다라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분 좋게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어서 오세요, 소피아님. 아, 주말이 있어서 한 주간도 잘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쉼이 있는 주말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맞아요. 잘 쉬시고요. 에너지 충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켈리님, 어서 오세요. 어머나, 그동안 귀팅만 하다 오늘은 정시에 들어오려고 점심도 일찍 먹고 해피투게더 사랑방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하트도 엄청 많이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TKR님 아주 오랜만에 어머 찾아주셨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한국 다녀오신 거 아니세요? 너무 안 보이셔서 좀 걱정했어요.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정말 활기차게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뭐 지금도 일하고 계시겠지만요. 주말에 활기찬 에너지는 무조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늘 한번 쳐다보면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온전한 휴식을 취할 때 우리 안에 에너지가 가장 가득하게 충전되곤 합니다. 이번 주말만큼은요, 바쁜 일상은 좀 잠시 로그아웃 하시고 오롯이 나를 위한 그런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주말의 시작, 해피투게더가 문을 엽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2: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3: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5: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4: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5: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7: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8: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7: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8: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7: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8: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에서 해피투게더 일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와, 정말 고맙습니다. 금강 안경 최고죠.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예, 안경점입니다. TKR님께서 신청곡을 주셨어요. 예, 준비를 했습니다. 행알님 어서 오세요. 행알님, 이번 주말에도 캠핑 가시나요? 예, 주말마다 야외로 나가시는 행알님 또 궁금하네요. 가족과 함께 다 캠핑 가시는지 자연으로 예, 나들이 나가시는 모습 항상 보기 좋았었는데 말이죠. 아,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시니까 너무 신나고 예, 정말 행복하네요. 예, 제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자, TKR님께서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신청곡을 주셨는데요. 들어볼게요. R. Grant 노래 청해주셨습니다. The End.

아, 너무 좋은 멋진 곡을 청해 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TK님은 참 좋은 노래를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청해 주시는 노래마다 제가 이렇게 찾아서 띄워드리잖아요. 저도 들으면서, 와, 이 노래 너무 좋다. 이 노래 내 뮤직뱅크에다 좀 담아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이 노래도 역시나 멋지네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바리톤 목소리와 이 우아한 오르간 또 피아노 연주가 어우러져서 참 아늑해지는 느낌? 차분해지는 그런 편안해지는 그런 노래예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예. 뭐 오르간의 마술사다. 뭐 얼그랜트의 매력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제2의 네킹콜로 불렸던 아티스트라고 하네요. 이 곡에서도 정말 이 매끄러우면서도 묵직한 중저음 보컬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예, 노래 제목에 나오는 이 무지개 끝이라는 그 가사가 살짝 들렸지요. 예, The End of a Rainbow라는 그 가사가 나오는데 이 보물, 황금 항아리, 뭐 이게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사는 이 전설을 이렇게 로맨틱하게 풀어낸 거죠. 사람들은 무지개 끝에 황금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무지개 끝에서 발견한 건 황금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사랑이에요. 이런 고백의 노래 가사네요. 아, 참. 가사도 멋지고, 멜로디도 멋지고, 또 목소리도, 얼그랜트의 목소리도 너무 멋지고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도 들으면서 제가 준비한 또 코너도 함께 하면서요, 편안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원선의 님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매력 있어요 라고 댓글 주셨는데요. 이런 반응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대한민국 서울 방배동에서 인사드립니다. 양남규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이 몇 시일까요? 굉장히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네요. 예, 너무너무 반가워요. 예, 가끔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으시죠? 예, 너무너무 반갑네요. 한국에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니까. 예,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이 뉴스 탑10을 쫙 클릭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 거리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도시 LA의 민낯이라는 아주 낯뜨거운 그런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로스앤젤레스의 대표적인 노숙자 밀집 지역인 스키드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라는 기사예요. 최근에 공개된 현장 영상은 마약 중독과 정신질환, 또 범죄와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수천 명의 노숙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이 제작자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하면서 미국 최대 도시의 충격적인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이 스키드로는 오랫동안 LA 노숙자 위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주민들과 비평가들은 스키드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노숙자들이 LA 전역으로 분산됐을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스키드로에서 시작된 위기가 이제는 LA 전체 문제가 되면서 시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윌셔길이라든가 코리아타운 곳곳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노숙자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누워 있는 거볼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깝지요. 예, 가슴도 아프고 그런데 예, 캐런베스 시장 지지자들은 노숙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우리 이 한인타운, 우리 한인들도 그렇고, 이게 출근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주거 지역에서 체감하는 현실, 예, 종종 보게 되는 이 노숙자들, 그리고 이 마약에 취해서 이렇게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예,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 스키드로의 텐트 숫자가 이렇게 줄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건 스키드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새로운 스키드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유권자들이 묻는 건 단순한 그런 통계가 아닙니다. 자, 과연 우리 동네는 더 안전해졌는가? 이런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2026년 선거의 승패 역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답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런 내용에 대해서 그 라디오 공감대 사람 냄새 나는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어요. 이글 내용도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공감대 요거 클릭하시면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뭐 한편의 시라고나 할까요? 한편의 그런 매일매일 느끼는 일상이라고나 할까요? 예, 참 공감이 가서 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그들을 만난다. 널빤지가 널브러져 있듯 그들이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널브러져 있다. 따스한 햇빛이 비추어주는 땅바닥도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기에는 부족한 듯. 거적대기를 뒤집어쓰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락가락하는 그길 한가운데에 견디기 힘든 내음을 퍼뜨리며 땅바닥을 이부자리 삼아 그렇게 누워져 있다. 푸른잎 가로수 아래에도 쇼핑몰 울타리 앞에도 그들이 잠에 취해 약에 취해 주저앉아 있다. 언제까지 이런 사람들의 냄새를 맡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들도 우리처럼 상큼하고 향긋한 그런 사람 냄새를 주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살 수는 없을까? 그들도 언제였을런지는 모르지만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이었으리라. 사람들과 살고 싶다. 이곳
나 지금 걸어가는 이 땅에서 사람 냄새 맡으며 살고 싶다. 하지 않아요. 그대가 보고 싶을 땐 미칠 듯 보고 싶다. 네, 라디오 공감대 사람 냄새 나는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이 글이 참 공감이 가면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닐까 싶네요.

이승철이 불러준 듣고 있나요 였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글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방배동에 사시는 양남규님께서 이런 댓글 주셨어요. 여기는 6월 6일 현충일 아침이 밝아오는 새벽 5시를 넘겼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인데요. 음성 참 예쁘시고 웃음 많으셔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아, 감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저를 감동시키세요? 어떡하면 좋아. 너무 좋아. 예. 아, 새벽 5시 20분이네요. 한국은 소피아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정말 웰컴이에요. 환영합니다. 네, 럭키 투데이님 오랜만이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기다렸습니다. 방송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좋은 내용 경청합니다. 벌써 4월과 5월이 지나가버린 지금 6월에 4월과 5월 노래 듣고 싶네요. 라디오 서울 청취자들과 같이요. 4월과 5월의 작은 섬.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바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노래 청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소피아님, 사람 냄새 나는 곳에서 살고 싶다. 제목만으로도 느낌이 충분하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0: 럭키투데이님 잘 들었습니다. 4월과 5월에 장미도 너무 좋지만 이 작은 섬이라는 노래도 참 좋네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홈쇼핑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2: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하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1부 이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오늘 금요일 메가 밀리언즈 잭팟은 368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즈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설운도의 마지막 사랑 듣고 계세요. 저희 라디오에서 우리 준비한 특별 콘서트 소식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티켓 예매하셨나요? 콘서트의 주인공은 바로 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예, 설운도 씨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 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설운도 씨는 1983년 데뷔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 가수라고 해도 아마 지나침이 없을 거예요. 자신의 전체 곡 중 절반 이상, 히트곡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역시 노래가 참 좋네요. 서른도의 마지막의 사랑이었습니다. 참 트로트를 들어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듣고 있으면 왠지 내 이야기 같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고, 예,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이가 한살한살 더할수록 트로트에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트로트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서른도 이 콘서트 예, 티켓 예매 장소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죠. 홈쇼핑 월드 매장에서 예, 구매 가능합니다. LA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팔가와 세라노코노에 위치한 LA 매장에서 티켓 구매하시면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부에나팍 매장에서 예, 홈쇼핑 월드에서 예, 편리하게 티켓을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이 좀 부담스럽거나 뭐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VVIP 버스 패키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티켓 예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콘서트 즐기실 수 있도록 오고 가는 길을 책임져 드립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갈 거예요. 이러신 분들도 있고, 동문회에서 함께 간다, 또 동호회에서 함께 간다, 골프 모임에서 함께 간다, 단체로 예약합니다. 이러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예,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좋은 자리에서 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서둘러서 예, 티켓 예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의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백댄서도 우리 추억 소환하기 위해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들 그 교복 왠지 모르게 지금 생각해도 조금 멋지지 않나요? 이 모자에 고자 노플 고자 딱써 있는 거 모자를 살짝 이렇게 삐딱하게 쓰고 말이죠 이렇게 제 입에 단추 하나 풀고 그러고서 이제 약간 삐딱하게 그렇게 버스를 타서 이렇게 여학생 남학생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학교 갈때 등굣길에 다들 그냥 한꺼번에 막 여학교 남학교 붙어 있으니까 이게 막 타잖아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남학생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 여학생들도 서로 그냥 보는 거죠. 뭐 말도 못 시키고 예, 그 뒤, 우리 시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내가 쟤 찍었어. 이런 얘기도 막 하면서 재미있었던 그런 추억도 떠오르네요. 교복이라는 이 교복이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른도 씨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뒤에서 교복을 입고 백댄서가 등장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춤도 추고 그런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운전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광버스와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로 전화드리면 되느냐? 323-692-2170입니다. 323-692-2170, 323-692-2028. 예, 요 전화번호를 하셔도 되고요. 온라인 한국일보 쇼핑몰 shop.koreatimes.com으로 방문하셔도 되고 또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습니다. 고향의 향수와 감동을 전해드리는 그런 콘서트가 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예, 즐거운 시간 가지셨음 좋겠네요. 시간이 될까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영화 한편 소개해드릴게요.

0: 영화가 고프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 보고 싶은 영화가 나오면 얼른 제일 먼저 가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추억의 영화 스토리가 아니라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 준비해봤습니다. 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삶과 음악 여정을 다룬 작품으로 최근에 아주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투안 피쿠아 감독 영화죠. 그 트레이닝 데이, 더 이퀄라이저 등의 감독을 맡았던 그런 감독이 또 이 마이클을 감독을 했네요. 그 제작에는 그레이엄 킹, 보헤미안 랩소디의 제작자가 여전히 이 마이클 전기 영화 제작을 맡았습니다. 2026년 4월 24일 날 개봉했어요. 뭐 2시간 10분 정도 좀 다소 깁니다. 그런데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마이클 잭슨의 친조카인 자파 잭슨이 주인공 마이클 역을 맡았습니다. 참 혈육답게 특유의 미성과 이 고난도의 댄스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재현해내면서 평론가와 관객들로부터 정말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마이클의 강압적인 아버지 조 잭슨 역은 명배우 콜맨 도밍고가 맡아서 묵직한 연기를 선보였고요. 이 변호사 존 브랑카 역에는 마일즈 텔러가 출연하면서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자, 제가요. 맛을 좀 보여드릴게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You're confident. 예고편입니다. You're strong. You're beautiful. You're the greatest of all time.
1: Let me tell you something.
0: 개봉 첫 주말 이 북미에서만 9,700만 달러의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하며 역대 음악 전기 영화 중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웠다네요. 관객 평점 로튼 토마토 팝콘 지수 97%입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이죠. 이 팬들에게 위로와 전율을 주는 완벽한 엔터테인먼트 영화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진짜 닮았어요. You want to be the biggest star in the world? We need to capitalize on Michael's success. 자, 다만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1966년부터 1988년까지의 성장기와 전성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생애 후반부에 복잡한 논쟁이나 어두운 이면을 다소 조심스럽게 비껴갔다는 점에서 전기 영화라기보다는 헌정 영상 같다 뭐 이런 아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2: Just have all these ideas in my head. Just gotta get them out.
0: 자, 극장 상영을 놓치셨다면 2026년 6월 9일부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또 애플 TV 등 주요 플랫폼을 통해서 디지털 VOD 서비스가 시작되니까요. 이 안방에서도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I believe music can change the world. 자, 감독 안투안 피쿠아와 촬영 감독 디온 비비는 실제 콘서트 프론트 로우, 그러니까 맨 앞줄에 앉아 있는 듯한 압도감을 느끼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다고 합니다. 특히 자파 잭슨의 춤선과 이 카메라 워킹이 결합한 세 가지 시그니처 무대가 이 백미로 꼽히고 있네요. 예, 빌리진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유명한 노래잖아요. 아, 이 영화를 보면서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 마이클 잭슨의 시그니처인 문워크가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던 역사적인 순간 참 멋졌습니다. 어두운 무대 위에서 마이클의 이 검은색 시퀀 재킷과 이 한쪽 손에 반짝이는 하얀 장갑 그리고 양말에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시키는 이 로우키 조명을 사용했는데 이 카메라가 그의 발끝을 타이트하게 따라가면서 문워크의 중력 그 저항적인 움직임을 아주 극대화시켰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연출력이 돋보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이클이라는 영화에서 모타운 레코드 오디션과 초기 무대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린 마이클 잭슨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파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역의 줄리아노 발디 참 연기를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똘망똘망한 눈망울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따뜻하고 빈티지한 필름 질감 필터를 사용해서 70년대 레트로 감성을 고스란히 살렸습니다. 촌스럽지만 정겨운 그런 컬러풀한 무대 의상과 형제들의 스텝 그리고 어린 마이클의 맑고 파워풀한 성량이 이 극장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울려 퍼져요.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8: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9: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포함 2,799불.
8: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포함 4,899불.
9: 동지 중해 항공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포함 3,599불.
8: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9: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8: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0: 213-388-5600 213-388-5600.
1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1: 융자나라 좋은 나라.
10: 융자라면 콜미.
11: 213-388-5600 213-388-5600.
12: 융자 나왔어요.
13: 우와 빠르네.
14: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음원전 체코전 6월 11일 위셔 잔디 광장.

0: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은 아주 작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명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말이 되면은요, 흐르는 시간이 평소보다도 두 배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아쉬워하는 마음보다는 아직 우리에게 그만큼의 여유가 더 남아있구나. 자, 이제 주말이니까 좀 더 내 자신의 그런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좀 에너지도 충전하면서 잘 쉬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자, 내게 주어진 시간들 좀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주말이 주는 그런 특유의 낭만과 활력, 예,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말을 아쉬움 없이 웃음과 활기찬 에너지로 꽉꽉 채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 삶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뭐 아모르 파티라는 그런 노래 가사도 있지만 내 삶을 사랑하라 제 가슴에도 새겨봅니다. 인생도 너를 사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도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좀 가슴에 새기면서요, 사랑하는 그런 주말이 되고 싶습니다.

0: 네, 글로리아 게이너가 불러준 I Will Survive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이런 피드백 주셨네요.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주말 되셔요. 무엇보다 마음의 쉼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나이스 송 적어주셨네요. 그쵸.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는 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그런 이렇게 뭐죠? 괴로움을 확대 재생산하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방해하는 요인들. 채워지지 못한 욕구 탓일 수도 있겠고 잘못 길들여진 습관? 뭐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쩌면 공정하지 못한 사회 탓일 수도 있겠죠. 근데요, 온전한 그런 행복?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내 행복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라고 합니다. 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무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오늘 금요일 메가 밀리언즈 잭팟은 368 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즈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3: 2133885600, 2133885600.
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4: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융자라면 콜미
4: 2133885600, 21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제2의 이슈 톡톡.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뭐 하셨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고마운 한 끼를 꼽으라고 한다면 뭘까요? 이 음식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바로 햄버거요.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지만 그 동그란 빵과 이 패티 사이를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 역사와 시스템이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햄버거와 패스트푸드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슈의 해결사 제이초이 씨와 함께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제이초이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 맛있는 햄버거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1: 예. 오늘은 네. 전 세계인의 사랑하는 음식, 단순한 패스트푸드를 넘어서 네. 미국의 문화의 상징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햄버거 브랜드들의 이야기와 또 숨겨진 역사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0: 아, 기대가 됩니다. 햄버거 네. 그냥 가서 그냥 바쁠 때 하나 사 먹을 줄만 알았지 예. 그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 예.
0: 자, 그러면 햄버거는 어디가 시초일까요? 미국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1: 그래요. 또 뭐 많은 분들은 예. 햄버거 역사에 대해서 물론 뭐 미국이 퓨전화 시켰으니까 미국 예. 음식 맞죠.
0: 네.
1: 근데 유래를 들여다 보면 그 예전에 아주 먼 13세기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와. 사실은 이 아시아에서 몽골 그 기마 민족들이 네. 그 말 안장 밑에 네. 생고기를 넣고 다니면서 아. 부드러워질 때 생으로 먹던 거에서 유래가 됐던 어떤 패티인데요. 네. 그게 18세기 그 독일 선원들에 의해서
0: 네.
1: 독일 함부르크 지방으로 유래가 돼서 그 고기를 다져서 먹으면 질긴 고기도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는데 착안을 해서
0: 네네네네.
1: 그렇게 함부르크 지방 사람들이 그렇게 패티를 만들어서 먹었다고 그래요.
0: 아.
1: 그게 이제 19세기에 거쳐서 네. 그 독일 이민자들이 그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그 패티 문화가 또 미국 네.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빵을 곁들여서 빵 사이에 네. 끼워서 먹다 보니까 이제 퓨전에 된 지금의 햄버거의 모양이 갖춰지게 됐죠.
0: 아. 함부르크 스테이크. 그러니까 예. 함부르크 햄버거? 그래서 햄버거군요.
1: 우리가 아, 한국에서 그렇구나. 많이 먹던 그 함박 스테이크라고 그러잖아요.
0: 예.
1: 그게 사실은 일본식 발음인데요.
0: 네.
1: 그 함부르크 스테이크의 약자식으로 일본식으로 네. 함박 스테이크 우리 예전에 옛날에 그랬었죠.
0: 네.
1: 예. 거기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0: 네.
1: 그 함박 스테이크는 사실은 다진 고기를 넣은 패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거기에 이제 빵을 얹어서 미국 사람들이 간편하게 먹던 것이 이제 유래가 되면서
0: 네.
1: 이렇게 햄버거로 간편하게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음식이 되었죠.
0: 아, 그렇군요. 80년대 그 추억이 생각나네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함박 스테이크 시켜 먹었던.
1: 예, 예.
0: 아, 참 맛있었거든요 그때.
1: 예, 예.
0: 아, 그때 정말 그 숲도 나오고 예, A코스, B코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1: 예.
0: 참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1: 예, 예.
0: 아, 함박 스테이크.
1: 예.
0: 그래서 그 이름이 이렇게 함박 스테이크가 된 거군요.
1: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0: 네.
1: 싶은 거는
0: 예, 예.
1: 그 햄버거라는 그 명칭이 그 식품 표기학상
0: 네.
1: 표시법상 햄버거라고 하면은 그 들어가는 패티는 무조건 소고기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아.
1: 물론 버거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네. 햄버거는 미국 사람들이
0: 네.
1: 소고기를 다진 소고기를 만든 패티를 썼기 때문에 햄버거라고 생각을 하기
0: 네.
1: 때문에
0: 네.
1: 식품 표기학상은 햄버거는 소고기로만 만들어야 햄버거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고 하고요.
0: 네.
1: 뭐 그 밖에 우리가 뭐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퓨전화가 돼서 뭐 불고기 버거, 새우 버거 많이 쓰잖아요.
0: 네.
1: 근데 그 햄버거라는 말은 물론 네. 햄버거에 햄이 없습니다. 하지만 햄버거라는 네. 명칭은 소고기 패티를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구나. 그러니까 햄버거 왜 햄버거라고 했을까? 이게 참 네. 궁금했는데
1: 네.
0: 오늘 그 궁금증이 풀렸네요.
1: 예예 그렇죠. 아. 함부르크에서 함부르크 사람들이
0: 시작해서.
1: 먹던
0: 네.
1: 거다 해갖고
0: 네.
1: 함부르크가 햄버거로 네. 이열이 붙으면서 이제 그게 이제
0: 햄버거.
1: 유래는 그렇게 됐죠.
0: 아. 재밌습니다.
1: 예.
0: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아셨을 것
1: 예,
0: 같아요.
1: 예.
0: 아, 재밌습니다. 햄버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기 패티만 달랑 먹던 게 이렇게 이제 빵 사이에 끼워져서 이제 햄버거가 예, 예. 된 거잖아요.
1: 예.
0: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1: 그렇죠.
0: 네, 만들어진 거죠.
1: 예, 예.
0: 아, 햄버거 하면은 정말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1: 예, 예. 예. 뭐 여러분들이 뭐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었죠.
0: 네.
1: 그 맥도날드가
0: 네.
1: 그 월드컵 세트 메뉴를 판매하면서 네. 8명의 어떤 스타 플레이어를
0: 네.
1: 그 컵을 준다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잖아요.
0: 손흥민 선수도 있잖아요.
1: 예, 예.
0: 예, 예.
1: 또 저 제이쇼이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그날 프로모션 하는 첫날에 예. 오전에 가서 햄버거도 먹고 이왕이면 손흥민 컵도 받을 겸 해서 예. 맥도날드를 방문했죠.
0: 어제 가셨겠네요.
1: 예, 예.
0: 어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1: 예, 6월 4일 날 어저께 맞아요. 시작을 했죠.
0: 맞아요.
1: 그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컵 받자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0: 받으셨어요?
1: 예, 오다 하면서 네. 저는 손흥민 컵을 달라고 하니까
0: 네.
1: 그게 랜덤으로 딱 밀폐되게 포장이 나와서 안에 컵을 볼 수 없게끔.
0: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저는 그 햄버거를
0: 네.
1: 오다 해서 컵을 네. 받았는데 제가 오늘 한번 여기 갖고 나왔어요.
0: 아, 손흥민 선수 아니에요?
1: 제가 사실은 손흥민 컵은 못 받았고요.
0: 오, 아쉬워라.
1: 네, 그 8명 스타 플레이어 중에 한 사람 한 네, 사람인 네, 네, 네. 그 알폰소 데이비스라는 이 사람이 그 저 그 김민재 선수 있죠?
0: 네, 네, 네.
1: 같은
0: 네.
1: 팀 동료예요.
0: 아.
1: 김민재 선수는 중앙 수비수고
0: 예,
1: 이 사람은 레프트 그러니까 레프트 풀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네, 네, 네.
1: 근데
0: 네.
1: 이분이 그 이 사람이 이 선수가 대표팀 주장이기도 하고요. 또
0: 아.
1: 개최국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사람이 캐나다 그 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예요. 네. 근데 또 웃긴 거는
0: 잘 받으셨네요, 그럼.
1: 아니요, 아니요. 저는 손흥민 컵을 받으러 갔는데 그 손흥민 컵을 못 받아서 아쉬워서 만약에
0: 네.
1: 혹시라도
0: 네.
1: 제 뒤에 또 많은 분들이 계셨으니까 또 원치 않는 컵 있으면 제가 좀 바꾸려고.
0: 그렇죠. 그래도 되죠.
1: 예. 그래서 좀 기다렸죠. 그리고 네. 제가 카운터에서 물어보는 걸 뒷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저는 그 뒷분이 또 어떤 흑인 아주머니시길래 잘 됐다. 저분한테 손흥민이가 나오면 이분이 흑인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나는 또 바꿀 요량으로 좀 지켜봤죠.
0: 좋은 찬스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 근데 전 그냥 왔어요. 왜 그러냐면
0: 왜요?
1: 그분은 받았는데요.
0: 예.
1: 뜯어봤는데 어떤 게 물론 뭐 8명 중 스타 플레이어 아무나 한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0: 네.
1: 그분은 그 맥도날드 그 캐릭터 있죠?
0: 네.
1: 그리메이스라고
0: 그
1: 보라색 그,
0: 네.
1: 그 캐릭터요.
0: 캐릭터.
1: 그 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8명 중에 한 명도 못 받고
0: 어머나.
1: 그래서 제가 또 바꾸자는 얘기할까 봐 전 얼른 나왔습니다.
0: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1: 예,
0: 어떤
1: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0: 아,
1: 저는 사실 손흥민
0: 아쉽다.
1: 컵이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0: 네.
1: 계산을 해보니까
0: 네.
1: 이게 제가 컨버 메뉴를 시키니까 택스까지 해서 한 14불 나오는데
0: 오.
1: 그 8개를 받자고 한 돈 100불을 써가면서 그걸 먹는다고 해서 나올 어떤 개런티도
0: 예.
1: 없고 그래서
0: 아하.
1: 그냥 이걸로 만족하고 나왔습니다.
0: 아. 예, 예. 좀 아쉽네요. 손흥민
1: 예, 예,
0: 선수
1: 예.
0: 컵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플라스틱
1: 예.
0: 컵인 거죠?
1: 예, 예. 이게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은요.
0: 네.
1: 이걸 컬렉트하느라고 8개를 다 모은다고
0: 아.
1: 돌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0: 그러겠어요.
1: 근데 어느 지점에서 손흥민 컵이 나올지 이것도 완전 뭐 로또죠.
0: 네. 자, 월드컵 이야기로 그냥 살짝 흘렀네요. 지금 맥도날드에서 지금 그 행사를 한다고
1: 예,
0: 프로모션
1: 예.
0: 하고 있습니다.
1: 그건 아. 제가 에피소드로 제가
0: 네.
1: 말씀을 드린 거고요.
0: 예예예 예, 예, 예. 자, 오늘 맛있는 햄버거 이야기인데
1: 예.
0: 칼스 주니어가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1: 예.
0: 칼스 주니어가
1: 많은 뭐 매장들이
0: 파산,
1: 철수한다고 그러죠.
0: 예, 철수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1: 예,
0: 그렇게
1: 예.
0: 많은 매장을 철수한다?
1: 예.
0: 어떻게 된 거지? 예, 궁금했거든요.
1: 예.
0: 예.
1: 지금
0: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1: 사실 저도 옛날에는 햄버거 그러면 굉장히 좀 패스트푸드고 굉장히 좀 싼 가격에 먹을 수 있었잖아요, 간편하게.
0: 네. 네.
1: 근데 사실은 세트 메뉴 하나 시키면 15불돈씩 내고 사실 햄버거 가격이 너무 올라서요. 더 이상 이게 싼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어떤 차별화 전략을 사용하지 않으면
0: 네.
1: 이 햄버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칼스 주니어가 많은 쿠폰도 많이 뿌렸었잖아요.
0: 네.
1: 전단지
0: 그쵸.
1: 그 할인 쿠폰.
0: 네.
1: 그런데도 이 캘리포니아에서 매장들을 철수한다고 하는 뉴스를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죠.
0: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것도
1: 예,
0: 한두 군데도 아니고.
1: 예.
0: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정도로 경기가 어렵구나라는
1: 예.
0: 생각에 참 안타까웠는데요. 이 햄버거 종류만 해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예, 맥도날드 예. 있고 칼스 주니어도 있고 뭐 인앤아웃도 있고 등등등등 엄청 많잖아요.
1: 예. 이 햄버거가요? 예. 많은 햄버거 가게들이 아마 이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햄버거가 원조는 뉴욕이에요.
0: 뉴욕입니까?
1: 아마 동부에 사시는 분들 네. 저도 뉴욕에서 왔지만 예, 저도 예. 뉴요커예요. 근데 뉴욕에서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화이트 캐슬이라는 그 버거가.
0: 아하.
1: 그게 사실은 이렇게 네모난 그 빵에 네. 거의 패티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딱 크게 물면 한 입이고요.
0: 네.
1: 그냥 보통 사람 입으로는 딱 두 입이면 끝날 수 있을
0: 맛이
1: 만한.
0: 맛이 어때요?
1: 맛있죠.
0: 아니 네. 여기 인앤아웃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맛의 차이가 있습니까?
1: 그 햄버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패스트푸드의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햄버거 패스트푸드의 시초예요. 그게 패티를 일부러 조그맣게 만들었던 것도
0: 네.
1: 그 아직까지도 그 전통이 그 탱크라고 하는 그릴에서 그 패티를 조그맣게 사각형 빵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조그맣게 한대요. 그게 빨리 패티를 익힐 수 있고.
0: 아하.
1: 그래서 거기는 세트 메뉴 시키면요. 네. 뭐 최한 10개 뭐 이렇게 나와요.
0: 한꺼번에.
1: 그게 왜냐면은 그 슬라이더라고 그래요. 그 미국 사람들은
0: 네.
1: 그 슬라이더 그 햄버거가 한 4개가 보통 우리 여기 햄버거 하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뭐 보지 10개라 봐야 네. 뭐 그렇게 그러니까 또 미국 사람들은 또 그걸로 해장을 하잖아요.
0: 아,
1: 술 그래서... 먹고 그 다음날 햄버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0: 그래요?
1: 예, 예.
0: 아 그렇구나. 우리 상식으로는 해장국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1: 근데
0: 미국 뭐, 사람들은 햄버거를 먹는다.
1: 우리
0: 미국이니까
1: 예, 우리 사람들 우리 그 한국 사람들 네. 많이 또 그 선호하시는 버거들
0: 네.
1: 뭐 인앤아웃이나 뭐 여기 많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런 버거들이 사실은 캘리포니아에서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탄생된 버거들이 아까 말씀하신 버거킹도
0: 네.
1: 여기서겠고요.
0: 네.
1: 우리가 흔히 많이 좋아하시는 인앤아웃 버거.
0: 인앤아웃 버거.
1: 예, 제가 인앤아웃 버거도 여기 발드윈 파크에 가다 보면요.
0: 네.
1: 그 인앤아웃 1호 매장이 르프리카라고 해서 아직도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0: 오.
1: 그리고 인앤아웃이 여러분 좋아하시지만 그게 칡필레랑 더불어 네. 그 개신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0: 인앤아웃과 칡필레예요.
1: 예, 네. 예.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전 매장이 쉬고 있고요.
0: 그렇죠.
1: 유일하게 거기 직영으로 운영이 되는 데가 인앤아웃이에요. 그리고 인앤아웃의 어떤 또 특징이라고 그러면
0: 네.
1: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재료들이 신선하고요. 냉동고가 없대요.
0: 확실히 맛있어요.
1: 예.
0: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죠.
1: 그리고 거기 또 그 생감자로만.
0: 그렇죠. 생감자로만 예. 하잖아요.
1: 그리고 주방이 이렇게 딱 오픈이 돼갖고
0: 다 볼 수 있어요.
1: 예, 다 볼 수 있어갖고 아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1: 또 한 가지 최초는
0: 네.
1: 그 드라이브 뚜루를 처음으로 했던 데가 인앤아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리프리카를 가봤는데
0: 네.
1: 그 인터폰으로 주문을 하던
0: 네.
1: 그 최초의 그 햄버거 체인점이 인앤아웃이래요.
0: 아 그렇구나. 예, 이 드라이브 드루의 시초가 인앤아웃이라고요?
1: 예예.
0: 아 그렇군요. 자, 이 햄버거의 그 시초
1: 예.
0: 뉴욕 화이캐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 예.
0: 저는 뉴욕의 화이캐슬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1: 예. 아마 동부 쪽 이쪽 서부 쪽에서는 예. 인앤아웃이고요.
0: 네.
1: 저쪽 동부에서는 화이캐슬 버거를 많이 버거.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랄프스라고 하는 그런 네. 체인점에 가서 냉동고에 가서 봐보시면
0: 네.
1: 화이캐슬 버거가 냉동돼 있는 게 있어서 아마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땡쳐서 먹을 수 있을 만큼
0: 네.
1: 그게 아마 나와 있어요. 시판도 있어요.
0: 재밌다.
1: 예, 예.
0: 예, 화이캐슬 버거. 이거 좀 먹어보고 싶네요.
1: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맥도날드 하는데
0: 네.
1: 그 맥도날드는 사실은 그 스피드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0: 네.
1: 그게 아마 오늘날 패스트푸드의 시초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0: 그렇죠.
1: 예, 맥도날드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0: 형제가
1: 예예. 예, 그게 1940년도에 네. 여기 샌버나디노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0: 리처드 맥도날, 모리스 맥도날
1: 예,
0: 그 형제가
1: 예, 그 형제
0: 처음에
1: 의해서 했는데
0: 네.
1: 처음에 그 했던 메뉴 중에서 메뉴를 많이 줄이고
0: 어허.
1: 햄버거랑 감자튀김 그다음에 밀크쉐이크 그렇게 세트 메뉴로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아유 맥도날 아주 유명하죠.
1: 그래서 예. 옛날에는 햄버거를 시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탄산음료라고 그러죠. 소다, 일명 네. 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청량음료. 옛날에는 또 청량음료라는 말도 썼어요.
0: 그쵸.
1: 그 탄산음료를 하지만 초기 때는 감자튀김이랑 밀크쉐이크로 먹었었대요.
0: 약간 조합이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1: 근데
0: 그
1: 저는 인앤아웃 가면요. 네. 밀크쉐이크 만약에 어떤 친구랑 둘이 가면 네. 소다도 하나 시키지만 밀크쉐이크 하나 해갖고요. 네네. 같이 쉐어해서 나눠 먹어요. 근데 맛있어요.
0: 맛있어요? 저는 꼭 이제 콕이나 스프라이트 해가지고 레몬 예. 많이 좀 짜가지고 그렇게 마시면 훨씬 더 좋아요.
1: 근데 또 인앤아웃에서 또 특징이 거기 소다 말고 옆에 보면은 레모네이드가 있죠.
0: 맞아요.
1: 핑크 레모네이드도 있고.
0: 예, 좀 다양하죠. 예. 다른 곳에
1: 그래서
0: 비해서.
1: 저는 컵 받으면 예. 좀 얌체 같지만 그거 조금 핑크 레이드 먼저 보고요. 예. 이제 얼음에다가 스프라이트로. 그렇게 하죠.
0: 욕심이 많으시네요.
1: 아니 이제 가니까 다 먹어봐야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인앤아웃은 또 그 우리가 시크릿 메뉴라고 그러죠.
0: 네.
1: 예, 그 커스텀 주문이 되기 때문에 흔히들 많이들 네. 그 애니멀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오다도 하시고요.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좀 탄수화물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더 프로틴 스타일이라고 네. 그래서 네. 빵 대신 양상추로 네. 이렇게 랩 돼 갖고 그걸 또 많이 오다를 하고요.
0: 그것도 많이 좀 먹는 추세인 것 같아요.
1: 예, 예.
0: 예. 피시버거도 많이 먹지만 예. 또 여성분들 뭐 예,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데 저는 햄버거는 역시
1: 빵이죠. 번이죠, 번.
0: 고기가 들어가야죠. 예. 예, 맛있어요. 더블 드십니까?
1: 저는 예, 그렇죠. 거기에 대표 메뉴가 시그니처 네. 메뉴가 예. 더블이에요.
0: 더블이죠.
1: 예. 그거 하나 먹어야
0: 콤보로 드시잖아요.
1: 그럼요.
0: 감자칩에. 예. 그죠. 그렇게 먹어야 든든하시죠. 남성분들은 거의 다 그걸 먹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럼요. 거기는 네. 또 그 세트 메뉴가 몇 개 없잖아요. 넘버원 아니면 넘버 투걸요. 거의.
0: 저는 거의 이제 치즈버거. 예. 네, 그거 먹는 편이에요.
1: 예.
0: 아니, 그리고 또 이제 햄버거를 먹으면 또 감자칩, 포테이토칩을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1: 예. 네. 근데 또 제가 또 감자칩 하니까 네.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0: 네.
1: 또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파이브 가이즈라고 있어요.
0: 네.
1: 그거는 네 형제와 아버지가 처음에 시작. 했다고 해서 파이브 가이즈인데
0: 예.
1: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제 그거 하시면서 조카가 네. 같이 해서 이제 파이브 가이즈라는 버거인데요. 거기는 또 특징이 그 땅콩 기름을 사용을 하고요. 매장을 가면요.
0: 네.
1: 그 감자튀김이 나오는데 아마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제일 많이 양이 나올 거예요.
0: 파이브 가이즈에서
1: 예, 감자튀김을 컵에 담아줘요. 그리고 그 종이봉투에다가 네. 이렇게 담아주는데 아주 넉넉한 양으로 그리고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요. 또 그 땅콩은 네.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게끔.
0: 무제한으로 먹을 예. 수 있고. 좋네요.
1: 보통 저도 가면 한 두 주먹 이상은 먹는 것 같아요.
0: 땅콩이 또 좋잖아요.
1: 예. 그리고 거기는 네. 이제 모든 게 우리 여기서처럼 이렇게 뭐 세트 메뉴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요.
0: 네네.
1: 어떤 소스나 타핑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어서 그게 귀찮으시면 그냥 all the way라고 얘기를 하시면
0: 네.
1: 그 8가지 뭐 소스나 타핑 그거 알아서 걔네들이 다 해주니까요.
0: 저는
1: Five Guys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3대 버거 중에 하나예요.
0: 아 그렇구나. 맛있죠.
1: 예, 맛있죠.
0: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 햄버거의 좋은 점 진짜 빠르게 나오고 스피드하다는 거 그리고 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예, 예.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바쁠 때는 정말 그것만한 게 없죠.
1: 예. 또 하나는 그 요즘 MZ세대들, 젊은 세대들 물론 그거는 2004년도에 시작한 버거인데요.
0: 네.
1: 우리가 한국말로는 흔히 쉑쉑버거라고 그러죠.
0: 쉑쉑버거.
1: 쉑쉑이에요. 예, 쉑쉑인데
0: 예.
1: 그 버거가 그것도 사실은 뉴욕에서 탄생을 했어요. 그 뉴욕 매디스퀘어 가든 가면
0: 네.
1: 1호점이 있어요. 근데 다른 체인점에 비해서 조금 비싸요.
0: 아, 그래요? 예. 얼마나 비싸요? 가격 차이?
1: 글쎄요. 이것도 거의 20불이 다 될 만큼
0: 그렇구나.
1: 지금 굉장히 햄버거 가격이 많이 네. 올랐잖아요.
0: 뭐가 다를까요?
1: 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네. 좋아하는 버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주력 상품이 또 바닐라 쉐이크 여기 또 주력 시그니처 메뉴예요. 그래서 우리는 햄버거를 먹으면
0: 네.
1: 우리 탄산음료 찾잖아요.
0: 탄산음료 찾죠.
1: 근데 여기는 또 바닐라 쉐이크를 많이 찾더라고요.
0: 그렇구나. 그렇게 먹으면 맛있나 좀 약간 느끼할 것
1: 한번
0: 같은데.
1: 이번에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때요?
0: 그래볼까요?
1: 그러니까 햄버거 가게에서 예. 그 바닐라 쉐이크 메뉴를 안
0: 그렇겠죠.
1: 빼죠.
0: 뭔가 조합이 좋으니까.
1: 예, 예. 부드러운 맛과 예. 또 느끼한 맛을 좀 시원하고 부드러운 맛이 좀 잡아주나 봐요.
0: 어, 그럴까요?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진짜.
1: 예. 그리고 네. 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네. 올 초에 일본을 갔다 왔었어요. 그 오사카에 있는 네. 그 쉐이크 매장을 들렸었는데요. 아하. 어, 일본 사람들이요.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0: 오.
1: 그 신사이바시랑 그 우메다 지역에 매장이 두 군데가 있어서 두 군데를 네네네네. 다 제가 가봤는데
0: 네.
1: 어, 그 쉐이크 아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도 들어가 있고요.
0: 아, 그렇구나.
1: 예.
0: 뭔가 그 다른 입맛이 뭔가 예. 맛이 조금 다른가 봐요. 땡기는 맛이
1: 그러니까
0: 있는가 봅니다.
1: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어떤 차별화를 했기 때문에
0: 그러겠죠.
1: 그렇게 인기가 있죠.
0: 네, 인기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 그럼요.
0: 먹어봐야겠습니다. 참 그래도 우리는 이게 항상 버거를 먹을 때 감자튀김 또 콜라 뭐 이런 걸 세트 메뉴로 먹게 됩니다.
1: 예, 예.
0: 이 세트 메뉴의 유혹을 못 이기겠어요. 항상 그렇게 세트로 먹게 되는데 제이주 씨는 어때요?
1: 저는 만약에 만약에 고선미 씨랑 둘이 간다면
0: 네.
1: 저는 솔직히 세트 메뉴 두 개 안 시켜요.
0: 어, 그럼 어떻게 먹어요?
1: 그냥 세트 메뉴 하나에 아하. 단일 버거 하나.
0: 버거 하나.
1: 네, 그리고 아. 감자칩을 좀 저는 감자튀김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0: 네.
1: 근데 그걸 뭐 굳이 하나씩 끼고 먹어야 될 만큼 저는 감자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0: 양도 꽤 많더라고요.
1: 조금 좀 네. 뺏어 먹더라도 세트 메뉴 하나에 단일 버거 하나.
0: 네,
1: 그리고
0: 네,
1: 이제
0: 네.
1: 음료수 하나 해갖고 아하. 그렇게 먹는 편이지.
0: 네.
1: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지금 칼로리가 걱정이 되신다면
0: 그렇죠.
1: 감자튀김 좀 빼시고요.
0: 네.
1: 그리고 베이컨도 추가로 넣지 마시고
0: 맞아요.
1: 또 치즈도 좀 빼시고
0: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네. 햄버거
1: 말 그대로 네. 간편하게 패스트푸드로서
0: 네.
1: 먹어야 되는데
0: 네.
1: 한국 사람들은 왜 배 터지게 먹잖아요. 그래야 먹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0: 네. 아니 본인 얘기 아닙니까?
1: 저는 개인적으로
0: 예.
1: 점심 때 그 햄버거를 먹잖아요.
0: 네.
1: 그러면 왠지 모르게 점심을 건너뛴 느낌이 들어서요. 저는 또 밥돌이라
0: 네.
1: 또 밥을 꼭 먹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0: 아, 밥돌이시군요. 몰랐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는 햄버거가 언제 들어왔나? 생각이 안 나는데요.
1: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0: 예, 저는 우리나라에도 꽤 예, 인기가 그 많은데.
1: 그 시초는 롯데리아예요.
0: 롯데리아죠. 맞아요.
1: 예, 서울 롯데리아. 소공동이 1호점인데요.
0: 예.
1: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반포에 있었을 때 그 반포와 뉴코아 백화점에
0: 네.
1: 1층에 롯데리아 매장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굉장히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요.
0: 붐볐죠.
1: 예.
0: 인기가
1: 그 아직까지도
0: 좋았습니다.
1: 그 한국에서
0: 네.
1: 그 햄버거 3대 햄버거 햄버거라 하면 롯데리아가 껴요.
0: 아, 맞아요.
1: 거기 불고기 버거, 새우 버거.
0: 오, 맛있죠.
1: 예.
0: 맛있죠. 우리 입맛에 딱 맞죠.
1: 예. 그래서 네. 한국에서는 아마 여기서는 버거킹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철수한다고
0: 네.
1: 그러지만
0: 음흠.
1: 한국에서 들어가서 성공한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0: 네.
1: 맥도날드, 버거킹,
0: 네.
1: 그다음에 롯데리아.
0: 롯데리아.
1: 이게 3대 버거고요.
0: 아하.
1: 또 맘스터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요즘 많이 그거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우리 그 외국 프랜차이즈가 한국 시장에 들어가서 성공한
0: 네.
1: 게 그 맥도날드, 버거킹, 또 KFC.
0: KFC.
1: 그 이외에는요.
0: 아, 그것도 인기였어요.
1: 프랜차이즈가 한국 네. 들어가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현지화가 안 되고요. 첫 번째.
0: 네.
1: 아, 그리고 제가 또 그 얘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앤아웃이
0: 네.
1: 한국에서 스토어를 안 내고요. 팝업 스토어라는 식으로 3년에서
0: 들었어요.
1: 예,
0: 네,
1: 한
0: 네.
1: 번씩 그렇게
0: 맞아요, 맞아요.
1: 팝업 스토어로 영업을
0: 네.
1: 하는데요. 물론 뭐 인앤아웃도 한국 그 시장을 진출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상표권 등록을 했겠죠.
0: 네.
1: 근데 그 상표권을 등록을 하고 3년 동안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상표법상 그게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0: 그렇구나.
1: 예, 그 인앤아웃에서
0: 네.
1: 여기 현지에 있는 주방장을 끌고 가서 압구정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3년에
0: 네.
1: 한번 주기로 그렇게 인앤아웃에서 하는데요.
0: 네.
1: 아주 줄들이 엄청나고요.
0: 아.
1: 또 유학생활이나 또 이 외국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한국에서 인앤아웃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주 오픈런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요.
1: 예.
0: 꼭 인앤아웃 가서 햄버거를 먹더라고요.
1: 그게 어떤 코스죠?
0: 그런가 봐요. 나 인앤아웃 먹고 싶어 하시는 예. 분들이 많아서 인앤아웃 가서 같이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예. 그렇게 맛있어 해요.
1: 예.
0: 네. 자, 햄버거를 정크푸드로만 볼 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이 예. 들기도 해요. 이게 정크푸드다, 아, 패스트푸드 안 좋아, 건강에 안 좋아 이런 말도 흔히 하잖아요. 그런데 예, 예. 사실 영양학적으로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예. 우리가 그 햄버거 빵이라는 번이라는 거는 사실 탄수화물이지만 또 안에 들어가는 패티가 단백질이고 또 안에 들어가는 또 야채가
0: 네.
1: 미네랄과 비타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식이섬유도 있고
0: 네.
1: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열량을 좀 낮추면 또 그리고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0: 네.
1: 그 더블 더블 아닌 싱글 패치로 네. 그렇게 드시는 거
0: 네.
1: 그게 참 좋아요. 사실은 그게 왜 정크푸드라고 하냐면 거기에다가 탄산음료 플러스 감자튀김이
0: 맞아요.
1: 들어가기 때문에
0: 예.
1: 그렇게 해서 먹으면 한 1500칼로리 이상이 되니까
0: 그쵸.
1: 그러니까 그래서 정크푸드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지혜롭게 먹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먹으면
1: 네.
0: 아무 탈이 없어요. 예. 참 영양학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햄버거는 뭐
1: 예.
0: 너무나도 훌륭한 예, 한 끼 식사입니다.
1: 예.
0: 그죠?
1: 저는
0: 예.
1: 집에서 햄버거도 간혹 만들어 먹어요.
0: 어떻게요?
1: 근데 또 저만의 레시피가 있는데
0: 어떻게 해서 드세요? 궁금하다.
1: 예. 저는 물론 뭐 햄버거 빵 번을 사서
0: 예.
1: 저는 그 패티 대신에요.
0: 예.
1: 떡갈비를 넣어서 먹는 건데요.
0: 그 맛있을 수밖에 없죠. 떡갈비가
1: 그렇죠.
0: 얼마나 맛있어요.
1: 떡갈비는 또 양념도 적절하게 돼 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떡갈비를 사서 아니면 본인이 직접.
1: 아니요, 이제 요즘 뭐 냉동식품도 많이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그렇죠.
1: 바쁘니까 저는 네. 사실 만들지는 못하고요.
0: 못하죠.
1: 예, 여기 뭐
0: 그렇죠.
1: CJ나 어디에서 나오는 그 떡갈비 있어요.
0: 맛있어요.
1: 예, 네. 아니면 또 로컬에서 어디 떡갈비 네. 판다 그러면 네. 전 투고를 해서 빵 사이에 또 제 나름대로의 어떤 레시피로 그렇게 만들어 먹는데요. 패티보다는 좀 떡갈비가 더 맛있더라고요.
0: 맛있어요?
1: 예.
0: 저도 해 먹어봐야겠는데요.
1: 예.
0: 그럼 거기에다 야채, 뭐 양파도 넣고.
1: 예.
0: 저는 양파는 꼭 넣어서 먹거든요.
1: 예. 네, 저는 거기다가 이제 김치도 좀 살짝 올려놓고요.
0: 김치는 어떤 조합일까?
1: 한번 떡갈비에다 김치 올려갖고요. 빵에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0: 빵하고 어울려요?
1: 네, 예, 어울려요.
0: 아니 근데
1: 이게 물론 한국인의 입맛이죠.
0: 예, 예. 라이스 버거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것도 먹어봤는데 저는 햄버거는 햄버거다 이런 생각에 그냥 오리지널 햄버거가 맛있더라고요.
1: 예.
0: 근데 떡갈비를 얹어서 먹는 것도 맛있을 것 같네요.
1: 예.
0: 거기다가 뭐 야채 좀 넣고.
1: 예. 예. 그러니까 뭐 다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0: 똑같고 토마토 하면 좀
1: 예.
0: 약간 슬라이스해서 집어넣고
1: 예.
0: 이렇게 해서 먹어도 너무 맛있겠네요. 진짜.
1: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0: 예.
1: 좋아하는 또
0: 예.
1: 선호하는 또 아주 제 좋아하는 버거는요.
0: 네.
1: 여러분들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0: 뭘까요? 뭘까나 궁금하네요.
1: 그게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요.
0: 네.
1: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베스트 버거 상을 수상할 정도로 그리고 또 인앤아웃이랑 양 어깨를 겨룰 정도로 되게
0: 네.
1: 유명했던 버거예요. 미국 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이나
0: 네.
1: 주변에 또 아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가 그 파머 보이즈라는 버거예요.
0: 파머 보이즈?
1: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또 특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0: 네네, 어떤 버거예요?
1: 얼리지 않은 어떤 냉동육을 쓰지를 않고요.
0: 네.
1: 그리고 안티바이오틱이라고 해서 항생제를
0: 네.
1: 쓰지 않은 소의 패티로 만든 버거고요.
0: 네.
1: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그 햄버거 안에 아보카도가 들어가요.
0: 맛있죠. 영양 만점이고.
1: 예, 예. 그리고 그 감자튀김
0: 예.
1: 감자튀김 대신에
0: 네.
1: 그 주키니 호박 튀김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속이 참 편하고요.
0: 네.
1: 그리고 아마 그거는 사실 패스트푸드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그 레스토랑 버거처럼
0: 수제 버거로
1: 예, 조금 비싸긴 하지만 아마 2010년대까지만 해도 파머스 보이가 굉장히 좀 아시는 분들은
0: 네.
1: 또 매니아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24아워예요. 요 한인타운에 가까운 데는 물론 웨스턴에도 조그만 지점이 있는데 거기 말고요.
0: 어디에 있어요?
1: 알라메다랑 칠가에.
0: 알라메다 칠가.
1: 예, 거기 그 파머스 보이라고
0: 네.
1: 햄버거 가게 있는데요.
0: 네.
1: 사실 이 로컬 맛집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0: 네.
1: 그 저녁이나 늦은 시간에 가 보면 경찰관들이나 소방관들이 와서 먹는 그 집들은요. 네. 거의 다가 맛집이에요.
0: 오, 그렇구나. 예. 이 파머스 버위도 경찰들이 주로 많이 찾아요.
1: 새벽에 가면요. 그 알라메다 그쪽이 공장지대고 네. 또 다운타운이라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네. 가보면요. 3, 4, 5 경찰들이 모여서 경찰차를 세워놓고 밥을 식사를 하시기 예.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요.
0: 진짜 안전하겠네요.
1: 그리고 거기는 홈리스가 없어요. 뭐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0: 오, 진짜요?
1: 공장지대라 불 다 꺼져 있고
0: 그렇구나.
1: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을 네. 하시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추천드려보니까 또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저녁에 갑자기 출출한데 햄버거 생각나시는 분들
0: 배고프네요 갑자기
1: 예, 거기 가보시면 예, 24호니까
0: 네. 예. 자, 파머스 보이 햄버거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여기는 좀 LA에서 여기 가까우니까 예. 여러분들 햄버거 먹고 싶을 때 살짝쿵 들러서 예, 예. 좋은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알라메다 7가에 자리하고 예. 있다고요 파머스 예. 보이 조금 가격은 좀 비싸다고 합니다
1: 예, 가격은 예. 좀 비싸고요
0: 건강한
1: 또 하나는
0: 햄버거니까.
1: 또 좀 그간 게 뭐냐면 주문과 동시에 그 조리가 들어가요.
0: 아 그렇구나.
1: 그러니까 뭐 만들어놓은 버거가 아니기 때문에
0: 바로바로 만들어서 예. 주는군요.
1: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한 거 있으면 베이컨이 좀 부담스러운 베이컨도 좀 빼달라고 얘기하시고요.
0: 네.
1: 그리고 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감자튀김 대신에 그 주키니 튀김, 호박튀김으로 꼭 대체해서 드셔보시면 네. 아마 후회 안 하실 거를 전 아주 강추합니다.
0: 오 고맙습니다. 아주 오늘 햄버거 이야기 재밌었어요. 예.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1: 뭐 오늘 주말이고 이제 불금이잖아요.
0: 그렇죠.
1: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햄버거인데요. 또 사랑하시는 분들 또 친구 친지 같이 가셔갖고요. 오늘 제가 강추했던 그 햄버거 드시면서 행복한 오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저 빵 위에 고기 패티, 신선한 야채와 소스까지 햄버거라는 음식은 참 묘하게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으면서도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주 빠르게 언제 어디서든 따뜻하게 우리를 채워준다는 것, 또 이것도 굉장히 매력있죠? 자,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의 일상도 햄버거처럼 매일매일의 소중한 순간들이 켜켜이 쌓여 하나의 멋진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소확행을 누리시는 그런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면허학교.
3: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2: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3: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2: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3: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7: 세븐디아스 타이어.
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9: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 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 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타임 원투쓰리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오늘 금요일 메가밀리언즈 잭팟은 368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언즈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셨습니다.

모던 토킹 노래 듣고 계십니다. You're my heart, you're my soul.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즐거웠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0: 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4: 하이리믹 게이밍. 그곳엔 평범함이 없습니다. 더 우아하게, 더 특별하게, 그리고 더 예측할 수 없게.
5: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승리의 순간을 누려봤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즐거움을 만나보십시오.
4: 새롭게 문을 연 하라스 리조트 소칼 하이리밋 게이밍 존. 더 프라이빗하게, 더 럭셔리하게, 더 짜릿하게.
5: 카드 한 장이 뒤집히는 순간, 칩 하나를 올려놓는 순간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특별한 무대, 한층 품격 있는 공간에서 최고 수준의 게이밍 경험을 즐겨보십시오.
4: 평범한 엔터테인먼트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 이제 선택은 단 하나. 새로운 하이리밋 게이밍의 목적지 하라스 리조트 소칼.
5: 캘리포니아 퍼너에서 더 큰 스릴과 특별히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라스 리조트 소칼. Experience Funner.
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7: 한꺼번에 쌓아놓았다가 결국 버리고 마는 영수증 다발. 당장 확인할 게 있을 것 같아서 꼭 챙기긴 하는데 막상 주머니 속에서 나중에 발견되는 영수증들. 네, 영수증. 안 받자니 그렇고 또 받으면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게 십상이죠. 앞으로는 메일로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부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데 아직 대부분의 마트 등에서는 종이로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건강 측면에서 이 종이 영수증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택배 레이블지 감열지로 만들어집니다. 감열지라는 것은요, 열에 반응해서 글자가 나타나는 특수종입니다. 뭐 마트 영수증은 물론이고 택배 레이블, 은행 번호표, 주차권, 일부 항공권, 정말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인쇄물 상당수가 바로 이 감열지로 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감열지에 사용되는 발색 촉매 물질입니다. 자, 최근에는 그나마 비스페놀 A 프리 제품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BPA 대신에 비스페놀 S, 비스페놀 F 등 유사 물질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특히 핸드크림이나 손소독제를 바른 직후에 감열지를 만질 경우에는요, 이 화학물질의 피부 흡수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데, 무려 10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 비스페놀유가 기름 성분과 친화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더 쉽게 흡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스페놀유는 흔히 환경 호르몬으로 알고 계시죠? 네, 물론 추가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는 상태지만 정자수 감소라든가 성조숙증,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발병과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루에 한 번쯤은 영수증을 만지거나 아니면 택배 열면서 그 레이블 만지는 경우 있을 겁니다. 이후에는 꼭 손을 씻어주시고요.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영수증들 있겠죠. 물론 이것들은 별도 봉투나 지퍼백에 넣어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영수증 빼면 신기하다고 막 달라고 하는데 절대 주지 마시고요. 네, 종이 대신 전자영수증이 보편화되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금요일입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아마 바깥에 비치는 그 따사로운 햇살이 아, 금요일 오후를 굉장히 좀 이글이글 밝혀주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떤 소중한 얘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까요? 오늘 오전은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자,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과 함께 편안하게 채워가는 이 시간,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일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일요일이 맨 마지막 날이 되는데,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특히 LA에서는 일월화수목금토라서 토요일이 위크엔드가 되고 오늘이 바로 주말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기분이 좀 가라앉았던 아니던 상관없이 지금서부터 이 시간만큼은 저 고니와 함께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셔서 함께 한 2시간 달려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달리겠습니다. 가자!

0: 네, 금요일 날 신나시죠? 한번 달려보았습니다. 자, 어쩌다 마주친 그대, 송골매 노래인데 혹시 오늘 여러분들 그 아침에 나오셔서 어쩌다 마주친 그 반가운 분들 계셨습니까? 아, 우리가 이렇잖아요. 지나가다가 아, 제가 그 후배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6월 20일 날 노래자랑 때문에 이제 내일 이제 그 예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후배하고 통화를 하니까 며칠 전에 지나가다가 어쩌다 보니까 형님이더라고. 막 소리 질렀는데 제가 운전하고 멍하니 가더라고. 이런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H님이 개근상 타셨네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아, 로라님 오늘 셋인데 벌써 일 마치셨나요? 마치셨다면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느새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식사 대강 했습니다. 방송 전에는요 그냥 대강 합니다. 자, 아, 우리 TK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비비안님 변함없이 들어와시고. 네, 로라님 아싸 아싸. 예, 좋습니다. 오늘 한번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셨고, 예, 신청곡도 주셨고. 우리 통계님 오늘 토요일일 텐데 한국 대구는 지금 8시쯤 됐는데 오늘은 통계 안 하시고 신청곡과 함께 꾸미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준비한 몇 잔의 노래들, 또 여러분이 주시는 아주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좋은 선곡들과 함께 꾸며가는 금요일 오후 되겠습니다. 자, 아, 혹시 점심 드신 분들 계세요? 아니면 저는 아점을 먹었는데도 벌써부터 아, 우리 대표님 뵈니까 또 맛있는 반찬이 생각이 나고. 개인적으로 제가 자랑을 하나 하면, 지난번 인터뷰 때 우리 소반의 대표님께서 아, 맛있는 갈비찜을 한 팩 싸주셨는데 어마무시하게 맛있게 먹고, 특히나 반찬이 한 10종류 되는데 그거 두고두고 며칠 동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바로 그 주인공 소반의 식당 우리 대표님 모시고 오늘은 또 여러분들 어떤 재밌는 또 맛나는 반찬 음식 이야기 좀 보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아,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리드 디마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그리고 원래 2부에 있는 광고인데 오늘은 제가 그냥 보너스로 나오신 김에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 면허 학교.
2: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9: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0: 라디오 는 친구 금요일 순서 1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아 순철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즐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한국 사람 하면 역시 한식이죠.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힐링이 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소반, LA 한식의 자존심. 오늘은 소반의 박영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아, 오늘 아주 멋지세요. 제가 뵌 중에 최고로 멋지신 것 같아요.
1: 네. 제가 항상 드레스를 많이 입는 편인데 요즘은 이제 바지를 입었더니 다시 또 더워서 드레스를 입었더니 다들 이쁘다 그래서 드레스를 다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0: 아니 처음부터 지난번에 그 저한테 네. 살짝 주신 그 갈비찜을 너무 네. 맛있게 먹었고 네. 특별히 그 반찬이 한 10가지 가까이 되는데 이 두 네. 박스인데 네. 며칠 동안 아주 잘 먹었어요. 그냥 다른 반찬 없이 네. 그 반찬에 한 번은 밥 따뜻하게 데워서 김 싸서 그 반찬하고 먹고 한 번은 물 말아서 먹고 네. 그래도 반찬이 훌륭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특별한 반찬이 필요 없어요. 자, 얘기 나온 김에 네. 그 사실 우리가 이제 뭐 4찬, 9찬 이렇게 반찬을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네.
0: 아니 반찬이 거의 10찬 가까이 되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다 그렇게 가짓수를 많이 하세요?
1: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조그만 거 시킬 때는 뭐 예, 6가지 예. 이렇게 주지만 예, 예, 예. 거의 12첩 반찬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0: 그거 보통 손 가는 일이 아닐 예. 텐데.
1: 근데 뭐 저희는 계속 하다 보니까 또 괜찮아요. 그래서 그 뭐 보통 6첩은 평범한 사람,
0: 네.
1: 그다음에 그 9가지는 조금 중산층 옛날에
0: 네, 네,
1: 한국에서
0: 네, 네, 네. 그렇죠. 예,
1: 12첩은 예. 왕들의 그 반찬이었대요.
0: 네.
1: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손님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거 12첩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0: 자, 그래도 뭐 9첩이고 12첩이고 하다 보면 그 중에 한두 가지는 내 그 주특기가 있을 텐데
1: 네.
0: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게 주특기라고 생각하세요? 그 중에서도
1: 저는 연근조림하고 그 다음에 그 샐러리 살짝 데쳐서 들깨 갈아서
0: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1: 네네, 그거,
0: 저는 그게 네. 무슨 땅콩 소스인 줄 알았어요. 너무
1: 들깨입니다.
0: 고소해서 그거 아주 들깨, 특이하게 네.
1: 그리고 아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꽈리 고추 사다가 멸치 넣고
0: 야, 너무 좋죠.
1: 쪼리고,
0: 꽈리 고추
1: 예. 예. 그다음에 뭐 미역줄기, 뭐 무시래기. 이번엔 또 같은 동네 사는 분이 그 취나물을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둘이서 따듬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내가
0: 아이고.
1: 따지 마세요. 그 한 2시간을 따듬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뭐 저희는 거의 두부조림, 도토리 뭐 거의 12가지는 항상.
0: 아유, 그거 참 예. 대단한 것 같은데. 예. 사실 그 이건 좀 비교하면 안 되죠. 외람된 말씀이냐면 저도 이제 아무래도 외식을 많이 하다 보면
1: 네.
0: 여기저기 식당을 많이 다니게 돼요. 네. 근데 어떤 데 가면 좀 제가 그 좀 썰렁할 정도로 밑반찬이 네. 좀 허약한 데도 없지 않아 있고
1: 네.
0: 가짓수는 되는데 좀 맛이 덜 되는 집도 있고
1: 네.
0: 우리 대표님 같은 소반 식당은 반찬이 맛있으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메인 식단이 나오기 전에 이미 반찬하고 밥을 한 공기 뚝딱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좀 과식도 해야 되는데
1: 네.
0: 자, 뭐 그 아까 방송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한국 식당이다 보니까 물론 요즘 타운에 외국인들이
1: 네.
0: 예를 들어서 순두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가보면
1: 네네.
0: 그만큼 그분들이 좋아하고
1: 네.
0: 또 올유캔이 바비큐집 가면 또 외국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1: 네.
0: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이 가격에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을 때는 한인타운밖에 없다
1: 그렇죠.
0: 이거예요.
1: 네네.
0: 미국 식당 가도 안 되고
1: 네.
0: 물론
1: 그리고 맛있고
0: 네 그리고 대표님 소반 식당에 물론 외국 사람이 오더라도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좀 많이 와야 기분이 좋지 않나요?
1: 네.
0: 어떠세요?
1: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분이
0: 네.
1: 많다가 갑자기 한 1, 2년 정도 한국 분이 많이 안 오시고 외국 분들만 오시는데
0: 네네네.
1: 진짜 외국 분들 오면 진짜 장사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0: 아, 네. 그렇구나.
1: 정말로 쉽습니다. 근데 저는 또 보람 있는 게 네.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아무리 한국 음식을 맛을 알아도
0: 네.
1: 한국 사람은 정말로 맛을 알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많이 안 오시나 그리고 조금 섭섭했어요.
0: 아, 예, 예.
1: 그리고 내가 뭐가 잘못됐나 막 그랬는데 여기 라디오 지금 서울 나와서 방송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정말 한국 분들이 많아졌어요.
0: 반가운 예. 소식입니다.
1: 그래서
0: 감사합니다.
1: 너무
0: 감사합니다.
1: 기분이 예, 좋은 거예요. 네네, 왜냐면은 네네.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0: 그럼.
1: 같은 고향 사람도 다르고
0: 그럼요.
1: 같은 한국 사람이 다른데
0: 네.
1: 막 먹으면서 외국 사람들은 맛있다 이렇게 먹지만 한국 분들은 정말 맛있다 이렇게 드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교류하는 게 얼마나 그 보람되고 기쁘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너무 요즘 기뻐요.
0: 이건 뭐 여담인데 지난주에 네.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
1: 네.
0: 제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노래교실 학생들이 올라오셨는데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소반을 갔었어요.
1: 네.
0: 근데 그날따라 휴일이더라고.
1: 날. 네, 쉬는 날.
0: 햇빛 화요일 날 쉬는 날이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1: 네.
0: 제 그냥 입맛에 갈비찜을 먹었는데 궁금한 것이 사실 갈비찜은 갈비찜보다도 그 국물이거든요.
1: 네.
0: 그게 아주 묘밀해서 밥도 네. 비벼먹고 그냥 먹는데
1: 네.
0: 그걸 어떻게 간을 그렇게 뭐라 할까 슴슴하다고 그래야 되나 주로 짜거든요 사실
1: 네.
0: 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슴슴하게 그렇게 고소하게 뽑아내세요 그 국물을.
1: 저는 이제 한번 이렇게 삶아서
0: 네.
1: 씻어버리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양념을 많이 해요. 뭐 과일,
0: 예, 예, 예.
1: 뭐 야채, 예. 뭐 배, 사과, 뭐 양파, 무,
0: 네네.
1: 뭐 여러 가지 넣어서 이제 한약재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한 17가지 정도 들어갈
0: 네네네.
1: 거예요. 그걸 이제 같이 끓여요.
0: 네네.
1: 그다음에 이제 어떤 거는 갈아서 넣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망에다 싸서 한약재 같은 건 망에 싸서 걸러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다 끓인 다음에 네. 양념을 따로 해놔요. 양념은 양념대로 갈비는 갈비대로 그래갖고 다시 이제 손님이 오시면은 그때 육수하고 네. 그 소스하고 고기하고 넣어서 같이 끓여서
0: 그래서 그렇게 네. 국물 맛이 그렇게 네. 나는군요.
1: 마지막에 대추도 넣고 그다음에 버섯도 넣고 그다음에 떡볶이 떡도 넣고 당근 무 이렇게 넣어서 같이 끓여가지고
0: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제가 네. 이제 2부 시간에 우리 소반 식당에 대해서 자랑을 할 때
1: 네.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사실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는
1: 네.
0: 오이도라고 있어요. 인천 옆에.
1: 네.
0: 거기다 주문을 하면 택배로 보내줘요. 간장게장
1: 네.
0: 담근 걸.
1: 아.
0: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 간장게장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대표하는 음식인데 사실 간장게장도 뭐 우리 소반 말고도 다른 데 취급하는 데가 있는데
1: 네.
0: 그 간장게장도 사실 그 국물이 아주 그 굉장히 좀
1: 그렇죠.
0: 중요하거든요.
1: 예.
0: 그 국물에다가 밥 비벼 먹으면
1: 네.
0: 밥 한 그릇 뚝딱이라는 얘기가 예. 있잖아요. 특히나 그 이제 머리 있는 부분인가 거기 예. 이렇게 비벼서 먹고 하는데
1: 게딱지 게뚜껑 예, 예. 예.
0: 사실 그 간장게장 같은 경우에는 게를 선별하는 문제에서부터
1: 네.
0: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해야 되는 예. 거잖아요.
1: 그게 제일 힘듭니다.
0: 그거의 비결은 또 뭡니까?
1: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거의 다 하니까
0: 예, 예.
1: 보통 큰 식당은 뭐 사장님들이 이렇게 다
0: 예,
1: 관여를
0: 예.
1: 못 하시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저는 정말 모든 걸 거의 다 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꽃게도 이제 몇 군데서 저희가 사 오는데
0: 네.
1: 어떨 때는 이 집 거가 너무 좋고 어떨 때는 이 집 거가 안 좋고 그래서
0: 그렇죠, 그렇죠.
1: 그거를 계속 확인하고
0: 네.
1: 어떨 때 조그만 게 와 버리면은 또 다른 데다 하고
0: 네.
1: 어떤 데는 또 다리가 부러진 게 와요 또 그러면
0: 네.
1: 또 바꾸고 그게 제일 어렵고요.
0: 네.
1: 이번에도 또 바뀌었어요. 두 군데서 이제 보통 많이 해오는데 한 군데는 너무 싱싱하고 좋았는데 또 그게 큰 게 팔려버리고 조그만 게 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이제 또 이쪽 집 거 쓰다가 또 6월에 이달에 또 새로 또 들어온대요.
0: 그때 그
1: 예,
0: 따라서 변화를
1: 제가,
0: 주시는군요.
1: 예, 제가 계속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0: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발품을 예. 판다고 하잖아요.
1: 네네.
0: 이제 사실 어쩌다가 귀찮고 지칠 때도 있으실 텐데
1: 네.
0: 사실
1: 근데
0: 하다
1: 저는
0: 보면.
1: 아침마다 또 마켓도 가거든요. 마켓도 아침에도 가고 심심하면 점심인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설레요. 오늘은 또 어떤 야채가 싱싱한 게 들어왔나 알고 막 마켓 돌면서 아침에도 돌고 또 중간에 또 갔다 왔어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그게 시원하기도 하지만 바람도 쐴 겸 너무 재밌어요. 저는.
0: 그렇구나. 네. 사실 은대구조림이라는 그 메뉴 자체가 어떻게 보면 LA만 주로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 가니까 은대구조림이 없는 것 같아요.
1: 타 지역에 없나요?
0: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은대구가 없는 건지 아예 은대구조림을 볼 수가 없어요. 보니까 LA 쪽에만 있는 메뉴예요.
1: 아,
0: 그것 또한 뭐 우리 소반 말고 다른 식당에서 취급을 하는데
1: 네.
0: 이 지금 말씀드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 역시 그 네. 조림한 그 무하고
1: 네.
0: 그 국물이 아주 또 일품이거든요. 네. 사실 생선도 맛있지만.
1: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하고 은대구만 했는데 네. 제가 막 여러 가지 넣어주라 그랬어요.
0: 네네네.
1: 단호박도 넣어주고 감자도 넣고 저는 우리 전라도에서는 조림에 보통 감자를 많이 넣어서 먹었거든요.
0: 아, 감자를.
1: 그러니까 감자를 좋아해서 감자 넣고
0: 예.
1: 떡볶이 떡도 넣어주라 그래. 그것도 넣고 두부도
0: 떡볶이 넣고 두부도 넣고
1: 무도 넣고 그러니까 막 되게 양이 푸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 재미가 되게 좋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예.
0: 자 그런가 하면 뭐 그 소반하면 역시 또 생선구이 생선조림이 일품이고 생선구이가 일품인데 전 개인적으로 그 갈치구이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1: 예.
0: 예.
1: 이제 구이는 저희가 갈치구이, 고등어구이, 그다음에 조기구이,
0: 네.
1: 그다음에 이면수구이가 이렇게 있는데 갈치구이가 맛있고요. 담백하고 그다음에 고소한 거는 고등어구이가 맛있습니다.
0: 고등어 구이가.
1: 그건 노르웨이 고등어인데 되게 우리가 사다가 이제 다 머리 자르고 이렇게 배 양쪽으로 갈라서
0: 네네네.
1: 소금하고 후춧가루 해서 하는데
0: 네네.
1: 그거는 정말로 맛있습니다. 그게 된장찌개하고 나오는데
0: 그러니까요.
1: 예, 보통 한 분 오시는 분들이 그걸 많이 드시는데
0: 네.
1: 정말 푸짐하고 되게 맛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예.
0: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오징어하고 낙지볶음
1: 예.
0: 그것도 사실 굉장히 일품 요리 중에 하나인데
1: 진짜 오징어 볶음하고 낙지볶음은요. 저 너무 먹는 걸 좋아해서 큰일 났어요. 정말 먹을 때마다 너무 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처음에는 요즘은 이제 아예 안 하는 줄 아니까 괜찮은데 처음에는 뭐 국수살이죠요 막 이러고 뭐
0: 그렇죠.
1: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맛있는 안주를 주면서 술은 안 줘요 막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정말 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 맛있습니다. 그리고 불향을 살짝 넣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그 되게 맛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예. 자 이거는 뭐 그냥 가벼적인 얘기인데 지난번 제가 얘기 듣기로 원래 우리 사장님 대표님께서 요식업을 몇십 년 하셨고
1: 남편이
0: 예. 그다음에 우리 사모님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하시는 거고
1: 네.
0: 이제 따님까지 이제는 같이
1: 네.
0: 패밀리 비즈니스 하셔서
1: 네.
0: 지난번 제 기억으로 하다 조금 안 돼도 우리끼리 하니까 괜찮아요라는
1: 네.
0: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업주의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비즈니스가 잘 돼야
1: 네.
0: 직원들 월급도 주고 렌트도 내고 뭔가 좀 개선해 나가고 좋을 텐데
1: 네.
0: 하다 보면 왜 파도가 없겠어요. 뭐 때로는 몸이 편찮으실 때도 있을 거고 또 코로나도 겪으셨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쭉 겪어오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외국 사람이 오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줘야 보람을 느낀다는데
1: 네.
0: 엄밀히 말씀드리면 요식업을 하는 분으로서 참 가질 수 힘든 가지기 힘든 마인드인데 그거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부모님도 그러고 할머니도 그러고
0: 네.
1: 정말 우리 집이 동네 그 저 사람들 다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먹고
0: 네.
1: 지나가다 배고프면 와서 먹고 친척들도 맨날 와서 먹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식당하고 1년 동안은 저는 아는 사람 오면 전부 공짜였어요. 못 받아요 돈을. 어떻게 돈을 받아요 아는 사람한테. 밥 한 끼 주는데. 그러다가 2년째는 이제 남편이 왜 이렇게 돈이 장사는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냐 그래서 그 다음에 제 월급을 받아서 월급으로 또 페이를 했어요.
0: 아이고.
1: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지금도 물론 이제 저는 좀 장사가 잘 돼서 돈이 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막 신세 진 사람이 너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세요 그래요. 그거 다 제가 대접하고
0: 아이고.
1: 이번에는 또 상공회의소 회장님의 또 우리 너무 그 광문철 회장님 그 지신의 7월 그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0: 아, 그러세요.
1: 그래서 이번 저기 축하 파티로 우리 집에서 한번 식당에서 한번 파티 해드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해서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뭐냐 좋아하는 네네네네. 사람하고 밥 먹는 건데 그랬더니 7월에 합시다 그러시더라고 해서 7월 기다리고 있고요.
0: 아, 그렇구나.
1: 그러니까 저는 막 조금 안 되면은 조금 우리가 쫄이다가 잘 네네. 되면 저는 좋아하는 사람 다 불러요. 그래갖고 대접해요.
0: 예. 아이고 참 지금 예. 우리 로라님께서 음식은 만드는 분의 정성이 고스란히 음식 맛에 배어 나겠지요. 그래서 소반식당 음식이 맛있다고 하시고 비비안님은 손맛과 정성이 있더라고요. 같은 레시피라고 해도 엄마가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이 맛있듯이 그런 느낌이라고.
1: 맞아요.
0: 아마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과 지금 말씀 나누지만 한 번씩 가셔서 경험해 보시고 우리 음식의 참맛을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것도 또 이제 사실 저건데 주로 이제 우리가 집안에 여자고 남자고 야채들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양파도 있고 뭐 이거저거 있는데 그 야채를 좀 집에서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1: 저는 보통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질해서 페퍼 타월이나 그런 걸로 싸서
0: 네네.
1: 냉장고에 넣어라 뭐 비닐봉지에 넣고 네네. 막 네네. 그렇게 하는데
0: 네.
1: 저희는 워낙 날마다 써버리니까 뭐
0: 아,
1: 저거 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저는 그날 그날 쓸 거는 양념은 전부 다 따듬어서 저기 통에다 넣어놓고
0: 예, 예, 예.
1: 그때 그때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놓으면 어차피 상하긴 한데
0: 그렇죠.
1: 어떤 분들은 신문에다 싸서 페퍼타월 싸고 신문에 싸서 넣어라.
0: 예, 예, 예.
1: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저는 옛날에 가게 안 할 때도 거의 고기도 그날 먹고 싶으면 그날 사다 먹었어요.
0: 그리고 당일로.
1: 예, 예. 그러니까 냉장고에가 별로 음식이 많지 않았어요.
0: 그러셨군요.
1: 그러니까 오늘 뭐 먹을까? 그럼 그거 사다 먹고 일 끝나고 가면서. 그러니까 너무 오래는 놔두면 어차피 상하거든요.
0: 그렇죠. 네네네.
1: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근데 멀리 사는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예,
1: 한
0: 예.
1: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나오니까.
0: 그렇죠. 예, 예.
1: 그러니까 잘 보관해서 예, 페퍼타월이나 이런 거 싸서 넣어놓고 그렇게 하시면. 예.
0: 자, 오늘은 우리 소반의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 소반 위치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올림픽길로. 윌튼 지나서 가다 보면 크랜셔 가기 전에 놀튼길하고 코너에 아주 이쁘게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주차장도 편리하게 되어 있고 매주 화요일만 휴일이시고 나머지 6일은 영업을 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예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323-936-9106 323-936-9106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또 그 Father's Day가 있어요.
1: 네, 이달에
0: 보니까 이달에
1: 21일 날 세 예, 번째 예. 일요일인데
0: 예, 예.
1: Mother's Day는 진짜 바쁘거든요.
0: 네.
1: 근데 Father's Day는 너무 조용해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0: 예.
1: 집안에 남자가 이렇게 되게 중앙에 서야지
0: 네네네.
1: 집안이 이렇게 규율이 잡혀요.
0: 네네네.
1: 저는 그거를 엄청 느끼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요즘 은퇴해서 집에 계셔도
0: 네네.
1: 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예. 옛날 그 젊었을 때 고생했던 거 생각하고
0: 네.
1: 꼭 아버지 날에 좀 대접 어디 가서라도
0: 네.
1: 좀 대접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0: 근데 사실 이건 여담이지만
1: 네.
0: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 중에 거의 98% 이상이 이제 이민을 올 때
1: 네.
0: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 때문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그 중심은 아버지예요, 사실.
1: 그렇죠. 예.
0: 어머니가 이민 갑시다 해서 예. 오는 경우보다는
1: 예.
0: 아버지가 본인 어떤 땐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고
1: 그러니까.
0: 비즈니스 다 접고
1: 예.
0: 이민백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저 말도 안 통하는데 와서
1: 네.
0: 뭐 어떡하겠어요. 몸으로 때우시는 거죠.
1: 맞아요.
0: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일구시고 가족들 네. 테케어하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살만하면 여기저기 몸 쑤시고
1: 아프고. 네.
0: 진짜 제대로 식사도 못하시고
1: 네.
0: 바나나 먹고 라면 먹고 그렇게 다 아마 우리 대표님도 그런 그 누구나 다 겪잖아요.
1: 네.
0: 그런
1: 네.
0: 것들은.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 네.
0: 거기에 중심은 항상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들이
1: 그럼요.
0: 존재하고 있다라는 예. 사실 예. 그거는 굉장히 저도 동감하는 편입니다.
1: 맞아요. 근데 젊었을 때 정말 고생하셨는데 나이 먹어서 집에 계신다고 저기 아무래도 힘이 좀 없어지신 것 같아요.
0: 많이
1: 다들.
0: 없어지죠. 많이 없어지죠.
1: 근데 저도 이제 남편한테 맨날 너무 좋은데 욱하는 성격 때문에 힘들다고 맨날 그러고 불만이 있었어요.
0: 아, 예.
1: 근데 한 번은 아는 분하고 같이 있는데 아 우리 남편은 이런 성격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얼굴색이 딱 이렇게 변하시더라고.
0: 그래요?
1: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 남 앞에서 남편을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여보 당신은 우리 집의 왕이야 그러면서 계속 잘해줬더니 네. 너무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0: 그래요?
1: 욱하게 안 하면 되잖아요. 제가
0: 그렇죠. 예,
1: 제가
0: 예.
1: 욱하게 해서 욱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생각 않고 저 남자는 왜 욱할까? 욱해서 나빠 그러셨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제가 막 너무 잘해주니까 세상에 그 막 날마다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 받고 싶으면은 먼저 남편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이때까지 못했던 게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서 말로라도 잘해주니까는
0: 예.
1: 요즘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행복해하고
0: 참 그래서, 굉장히 예. 지혜로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5월 21일 이번 Father's Day만큼은 한번 집안에 그 사랑하는 남편이나 네. 아버님들 모시고
1: 예.
0: 가서 맛있는 거 좀 드시고 이왕이면 소반 가서 여러분 간장게장 갈비찜 운대고조림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고
1: 네.
0: 사실 간장게장 갈비찜 운대고조림이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요리지만
1: 네.
0: 대체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하는 데 가서 맛있게 먹어야 그 네. 맛도 좋고 기억도 네. 오래가고 그렇지 않나
1: 그게
0: 싶어요.
1: 그게 더 요즘은 하도 재료비가 비싸니까
0: 네네네.
1: 전문점에 가서 맛있게 먹는 게 고생도 않고
0: 그러니까요.
1: 좋을 것 같아요.
0: 아니 저도 가끔 마켓 가다가 이렇게 고기 파는 데 보면
1: 너무 놀라죠.
0: 요만한 플라스틱 박스 안에 갈비가 6, 70불이에요.
1: 네, 맞아요. 옛날에 2, 30불 하던 게
0: 아니 그래서
1: 6, 70불.
0: 아니 저걸 어떻게 장사를 하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 에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 이걸 이제 운영하시면서 사실 어떤 때는 정말 힘이 드셔서 내가 좀 쉴까 하는 때도 사실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에이. 사람이니까 있죠.
1: 네네.
0: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시고 회복을 하세요? 그럴 때는.
1: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막 너무 힘들고 막
0: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당연히.
1: 저는 성격상 네. 먹고 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몸이 퍼졌잖아요. 근데 먹고 자고 일어나면은 잊어버려요, 저는.
0: 아, 그게 이제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군요.
1: 예, 먹고 자요. 그리고 정 힘들 때는 LA 살 때는 이제 너무 막 팔이 안 올라가 한 두 달 정도 되면 그럼 저는 저기 호텔을 잡아요. 그래서 한 이틀 가서요. 하루 종일 뒹굴뒹굴하고 여기가 LA가 답답하니까.
0: 예, 예, 예.
1: 근데 우리가 시골로 이사 갔잖아요.
0: 예, 예.
1: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0: 예. 그렇구나. 그렇게 푸시는구나.
1: 예.
0: 자,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1: 그리고 제가 미국 올 때 얼마나 없이 왔는데 막 힘들 때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데 무슨 욕심이야. 그리고 네. 또 마음 먹으면 또 금방 괜찮아지고.
0: 그러시구나.
1: 에이.
0: 자 이제 뭐 마무리될 시간인데 다시 한번 위치 알려드리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소반식당의 위치는 올림픽길로 크랜쇼 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가기 전에 놀튼하고 코너에 아주 멋진 간판으로 돼 있고 혹시나 예약이 필요하시면 323-936-9106 936-9106으로 주저 말고 전화 주시고 매주 화요일만 하루 휴무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우리 애청자분에게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네. 말씀?
1: 이제 점점 날씨도 더워지고 그러는데 네네네네. 건강 조심하시고 네. 맛있는 거 힘들 때는 맛있는 게 사실 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맛있는 거 해서 드시든지 네, 나가서 예. 드시고 이번에 Father's Day는 정말 아버지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정말.
0: 그렇죠. 예. 예, 예.
1: 그러니까 아버지들한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사실 그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주말 되고 하루 외식 나가면 그때는 좀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식당을 가셨는데 메뉴를 보니까 그 오른쪽에 가격표를 보지 말고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맛있는 걸 골라 먹지.
1: 네네.
0: 이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네. 매일 먹는 것도 아닌데 네. 어쩌다 한번 내가 맛있는 걸 먹어야 배도 부르다 이렇게 했다시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밥 한 끼 정도는 내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네. 자격들은 계시다고 네. 생각을 해요.
1: 1년에 한 번이라도.
0: 예, 예. 그래서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좀 좋은 선택하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우리 대표님 스트레스 풀듯이 스트레스 좀 날리시고 네. 가족 간의 대화도 좀 나누시고 네. 즐거운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0: 네. 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0: 건강하게 이 타운을 좀 잘 지켜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9: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10: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9: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0: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9: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0: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9: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0: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네, 갈 때까지 달려보지 않습니까? 아, 어떠세요? 금요일 같은 날은 한 잔 뭐 하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죠. 자, 우리 비비안님께서 아, 그렇죠. 한 잔 한 잔 막걸리 특히 곡주는 조금만 마셔도 취기가 밤새도록 어지러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뭐 막걸리뿐이겠어요. 어떤 술이든지 먹고 나면 그 다음 날 좀 어지러지하지 않습니까? 네. 네, 서유색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우리 TK님의 신청곡이죠.

0: 네, 우리 티키님 덕분에 모처럼만에 들어본 소유석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로라님, 어렸을 때 막걸리 만들고 남은 찌꺼기 못 모르고 먹어서 맛있다고 먹다가 취해서 쓰러졌다고. 막걸리빵, 아 저도 기억납니다. 그것도 엄마가 많이 만들어줬는데 그건 먹어도 취하지 않는다고. 아, 어렸을 때 보면 그 우리 어르신들이 삼촌, 뭐 할아버지께서 막걸리들 어떤 때는 뭐 안주 없이 김치에다가도 드시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방앗간에서 막걸리를 담았죠, 직접. 아, 그렇죠. 모주라는 거. 예, 그렇습니다. 추억이 새록나는 그런 노래 감사드립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4: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3: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4: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3: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7: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9: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7: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8: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통계님 막걸리 떡도 있다고 기자 떡이라고 부른다고. 예, 개떡 아시냐고 우리 로라님 옛날 할머니 집 놀러 갔다 옆집 아줌마가 주셨는데 오마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떡. 아 예, 쑥개떡 엄마가 많이 만들어준 거 비비안님. 아 예, 수수깽이도 아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군요. 참 이래서 음악을 들으면 추억이 묻어나오고 우리의 잠재됐던 기억들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TK님 조금 늦었습니다. 부초 같은 인생 함께 하시면서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3: 올여름 가장 뜨거운 축구 경기를 집에서 편안하게 시청하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진짜 짜릿한 순간은 수천 명의 축구 팬들과 함께 초대형 스크린 앞에서 열광하는 순간이죠.
4: 골이 터질 때마다 울려 퍼지는 함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과 함께하는 역사적인 결승전의 감동.
3: 올여름 최고의 축구 축제를 시원한 드링크 스페셜과 함께 즐겨보세요. 7월 19일 하라즈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가 디 이벤트 센터에서 피파 월드컵 결승전 라이브 상영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4: 올여름 단 한 번, 가장 뜨거운 경기와 가장 뜨거운 응원의 현장.
5: Fun is boring. Choose fun.
3: 지금 바로 하라스 리조트 소칼에서 월드컵 결승전 관람 파티 티켓을 예약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herassocal.com/espanol.
4: 하라스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 올여름 최고의 월드컵 결승전은 바로 이곳에서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0: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레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순철님, 2부 첫 곡입니다.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네, 2부 첫 곡으로 우리 순철님의 힘찬 신청곡 삐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 우리 김한선의 음성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세인트님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라고 아저씨도 행복한 주말 보내길 바래요. 아, SK 임종호 사장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빈대떡이냐고, 왜 빈대떡이냐고 물어보냐고요. 글쎄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은 빈대떡이 조금 먹고 싶은 출출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 통계님, 어나더 신청곡 강

네, 아이고 우리 통기님 덕분에 또 추억의 명곡. 아, 강물은 흘러갑니다. 이 당시 혜은이 씨가 H님 말씀대로 첫 녹담이 그 미스터 트롯에서 이 노래를 아주 멋지게 해서 본인이 발버둥 치는 그런 교두보가 됐던 그런 노래입니다. 자, 혜은이 씨의 노래를 듣다 보니까 아, 이 노래 또 떠오르는 노래가 한곡더 있어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노래 한번 들으시면 과거의 추억이 또 묻어나지 않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떠셨습니까? 이만하면 아이고 우리 추억이 좀 묻어나는 그런 노래 아니었습니까? 자, 뭐 항상 어떤 노래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항상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제가 음악다방을 통해서 아니 음악다방이라고 또 소리가 헛나왔네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음악으로 이 어떤 교감을 나누고 서로 다른 시절을 살았고 다른 세상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서로가 하나가 돼서 그 당시 추억들을 같이 한번 묻어나는 그런 좋은 시간들,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이민 생활에서 굉장히 예, 알겠습니다. 팝송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탈출구가 될 수 있고 통풍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특히나 금요일은 여러분 한 주 동안 애를 많이 쓰셨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좀 편안하게 좀 신명나는 음악, 또 분위기 좋은 음악과 함께 모든 걸 내려놓고 아유 뭐 어떻게 되겠지 다음 주에 보자 케이세라 세라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서 저는 항상 음악을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팝송 듣고 싶다고요? 네, 갑니다.

아이고 우리 특기님 덕분에 신나는 노래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이 아바의 노래는 항상 그 신선함을 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 SK 사장님이 오늘에 걸맞게 오늘 금요일입니다. 풍악 좀 울리랍니다. 자 울려드립니다. 갑니다.

네, 건추리 꽂고 김미김미 우리 비비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H님 내일 SK 쿨링 가야지 예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SK 사장님 대박 나세요. 아마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이번 노래자랑이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힘입어서 아주 멋진 장안의 행사로 거듭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 순철님 분위기를 이렇게 맞춰서 신청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추억의 명곡이 또 흘러갑니다.

0: 아이고, 예. 이렇게 한 25분, 거의 30분을 그냥 음악으로 달려보았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금요일 날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노래가 계속 간다는 거. 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개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6: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8: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9: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0: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1: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8: 정말? 어떤 건데?
11: 융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8: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1: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2: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3: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5: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6: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짠. 아, 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출출한데 아, 빈대떡 생각납니다. 김치전도 생각나고 파전도 생각나고 또 감자전도 좋죠. 아이고, 우리 제시카님 오래간만이시네요. 잘 지내셨죠? 네,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아, 거기서 공연하신다고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로라님이 신청하신 아, 이 노래 기성세대들이 무지하게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네. 아이고 돈 없어서 매맞아요. 요리집에 돈 없어서요. 짠 하신다고. 거시기 가사가 너무 재미나다고. 이 철없는 아들. 참 그 당시에 자화상을 일컬어준 아마 지금 라디오를 우리 귀로 들으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의 가족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이고 또 우리 노래 오래간만에 나왔네 반갑다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한 곡도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오빠는 풍각쟁이야. 비비안님처럼 동생도 안 주고 심술쟁이. 아, 예. 다 나쁘다고. 어렸을 때 그 이렇게 음악하는 분들을 풍각쟁이라고 그랬고, 제 어렸을 때는 또 딴따라라는 이런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노래 제목도 딴따라라는 제목이 있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두 곡 정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추억이 묻어나는 그런 노래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H님, 오늘 저의 찐언니 보석언니랑 나들이 가신다고 내 친구 음악 들으면 언니 위에 좋은 노래 하나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처럼만에 들러주신 우리 제시카 짱짱님, 이현우 씨가 그쪽에 공연을 오신다고 하네요. 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혼 후 헤어진 다음 날 제시카님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오빠가 CD 보내줘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 추억의 노래 여러분들도 추억의 노래입니다. 비비안님, 이현우, 최성수, 윤상 이분들 노래 들으면 정말 일하고 공부만 하던 그 시절이 생각나신다고. 야. 네, H님이 찐언니 보석언니하고 지금 나들이 가신다고 합니다. 보석언니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 상자.

0: 네, 내 마음의 보석상자 H님의 아주 지인 우리 찐언니 보석언니하고 같이 제가 들려드린 선곡한 노래였습니다. 로라님, 잔잔한 감미로운 노래 보석장자처럼 귀하게 은은하게 노래처럼 빛나신다고. 제시카님, 아 다다음 주 휴가라서 일도 해야 되고 병원 다니느라 아 바쁘셨다고 그러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박정희님, 제 첫사랑이요. 아, 감사한데 오늘은 시간이 도저히 되질 않고 제가 월요일날 준비해드리고 그간에라도 혹시 유튜브 들어가시면 나비의 꿈 고니에 들어가면 첫사랑 들으실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시카님, 드디어 3년 전 차 사고 사인 마치셨다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로라님, 시간이 너무 빨리 날아가니 언제 그랬는지 싶어 그 순간 바빴던 순간이 그리워져 자랑스럽다고.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2: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2: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2: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1: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2: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1: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2: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3: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2: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0: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4: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5: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6: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네, 아 라디오는 네. 네, 친구 죄송합니다. 시간이 훌러덩 훌거덕 가버렸어요. 아, 오늘 꽃밭에서도 신청곡이 있었는데 미처 들려드릴 시간이 없었고 우리 정임님의 신청곡 제 첫사랑도 들려드리지 못하고 월요일날 꼭 들려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이번 주 역시도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 여러분들 덕분에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는 풍성한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0: 알려드립니다.
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3: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 중인 여행 금지 대상 39개국 출신자의 망명 심사 중단 조치가 위법하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맥코넬 주니어 판사는 5일 39개국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심사 결정을 중단한 미 이민국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워싱턴 DC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을 총격한 용의자가 망명 허가를 받은 아프가니스탄 남성으로 드러난 뒤 한때 모든 망명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심사는 이후 대부분 재개됐지만 여행금지 대상 39개국 국민의 망명 사건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가 유지돼 왔습니다. 맥코넬 판사는 이민국의 조치가 광범위한 대상의 사람들이 미국에 머무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반이민 정서에 의해 부당하게 추진돼 이민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맥코넬 판사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일자리도 합법적 지위도 미래를 계획할 의미 있는 능력도 없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제임스 버시벌 법률고문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행위로 포장된 좌파의 방해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화 주만지와 탑건 매버릭에 출연했던 할리우드 배우 제임스 핸디가 81살의 나이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핸디는 지난 3일 로스앤젤레스 자택 앞마당에서 가슴에 자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그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현장에서 핸디의 여자친구 아들인 마이클 글래드힐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글래드힐은 44살로 어머니와 함께 핸디의 집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출신인 핸디는 주만지를 비롯해 엑스파일과 NCIS 로스앤젤레스 등 수십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관록 있는 배우입니다. 최근에는 2022년 흥행작 탑건 매버릭에서 바텐더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비핵화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동시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북은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올해 첫 외국 방문이며 북중 5호 협력 상호원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칸소주에서 13살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아버지가 2년 만에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면하게 됐습니다. 지난 4일 아칸소주 특별순회법원의 랠프 윌슨 주니어 판사는 에런 스펜서에 대한 이 급살인 혐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사건 당시 현장을 녹화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수사기관의 관리 부실로 사라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펜서는 2022년 10월 당시 13세였던 딸을 상대로 스토킹과 성범죄 등 수십 건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67살 마이클 포슬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로노크 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형사가 총격 현장에서 포슬러의 트럭에서 떼어낸 카메라를 배터리가 방전되도록 방치했고 이후 검찰에 보내졌을 때는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스펜서 측은 카메라 속 영상과 음성이 정당 방위를 뒷받침할 증거를 담고 있었을 수 있다며 공소기각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스펜서는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도